0: 오히려 있잖아요. 상대방이 MBTI가 뭐냐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대화해보고 하면 엄청 재밌어지겠죠. 또.
1: 네.
0: 그거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궁금하네요.
0: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Your MBTI ends in P, right?
3: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2: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3: You got me. I'm a total P.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이거 한번 친구의 성향을 맞춰버리는 느낌.
1: 네.
0: 너 MBTI P로 끝나지?
1: 오우, right? 약간 지금 얘기하는 거로 봐서는 돗자리를 지금 까신 것 같아요.
0: 뭔가 예. 느낌이.
1: 느낌이 지금 뭐 약간 쌀 이렇게 툭 던지는
0: 어디 보자. 그래서.
1: You were MBTI in P, right? 오, 너의 MBTI가 P, 오, in? P 안에 있냐는 말 같기도 하고요. P로 끝나지. 아, 이거 추리를 해보자면 이제 이거로 네. 끝나는데
0: 네.
1: 이거 안에 있냐 이런 느낌이니까
0: 네.
1: Your MBTI is in P. 그죠? 안에 있어? 이 와, 있어. 진짜. 그지?
0: 슬기 씨는 sometimes 굉장히 creative해서
1: 그렇죠.
0: 놀랍습니다.
1: 왜냐면 우리가 in을 쓸 때는 주로 안쪽.
0: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는 이제 일단은 맞아요. 자, your MBTI is in P, right? 자, 느낌은 괜찮은데 정답은요. 끝나다라는 대놓고 end라는 동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1: 또 너무 의역을 했네요, 제가 또.
0: 그렇죠. 자, 뭐 3인칭 단수니까 ends가 되겠지만요. end라고 하는 거 뭐예요? 그냥 단순하게?
1: 끝.
0: 끝. 끝나다예요. 끝나다. 끝이라는 뜻도 되고요. 여기선 동사로 end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in이라고 하는 전치사에 대해서 너무 여기선 사실 너무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오케이. 우리가 이거 여태껏 내가 이걸 여태껏 몰랐구나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있잖아. 내 이름 마지막에 철자 뭐로 끝나?
1: 네.
0: 라고 한다든가. 우리 집 주소 있잖아요. 끝에 마지막에 이런 스펠링으로 끝나요. 이런 말을 써야 되는데
1: 진짜 많이 해요.
0: 못 한단 말이에요.
1: 못해.
0: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철자로 끝난다라고 할 땐 end 하고 철자 쓰기 전에 얘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end in 어떤 철자, 뭐 A, 뭐 C, 뭐 F 이런 걸 쓰면 그것으로 그 단어나 무언가가 끝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의 MBTI는 끝나요. 뭘로 끝나요? In
1: P.
0: 그래서 안쪽이라는 거랑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1: 그렇구나.
0: Yeah.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어떤 단어가 있는데
1: 네.
0: B로 끝나는 거예요. Boy 할 때 B, right?
1: Yes.
0: 그러면 그 단어는 B로 끝나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 단어가 뭐예요?
1: The word.
0: The word.
1: Word
0: 끝난다?
1: Ends.
0: Ends.
1: B로? In B.
0: In B. The word ends in B.
1: Yes.
0: 뭐 예를 들어 뭐 Bob 이런 거라든가.
1: 자,
0: how about this? 그의 MBTI는 J로 끝나.
1: His MBTI ends in J.
0: J. Perfect. 이거 엔딩 몇 번만 해보잖아요.
1: 그러게요.
0: 쉬워져요.
1: 아, 이거 진짜 지금도 약간
0: 느낌
1: 이런 느낌이구나.
0: 느낌 와요? 엔딩, 엔딩. 발음하기도 꽤나 쉬운 편이고.
1: 네.
0: So 이런 식으로 끝난다. 어떤 철자로라고 할 때 in이란 전치사 쓰기.
1: Yes.
0: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e word ends in B.
1: The word ends in B.
0: His MBTI ends in J.
1: His MBTI ends in J.
0: 자, 그리고요. 뭐로 시작하다라고 할 때는 뭘 어떻게 쓰면 될까요? 시작하는 게 뭐예요? 엔드 말고.
1: 스타트죠. 스타트.
0: 오케이. 오케이.
1: Start.
0: 뭐 begin을 써도 돼요?
1: 그렇죠. Begin, start in.
0: 아하.
1: 이 되겠네요.
0: 자, 여기서 살짝 아쉬운 게 있습니다. Start.
1: Why?
0: Start 너무 좋은데요. 시작한다라고 할 때는 in보다 with를 써요.
1: 아, 통일해요. 아, 통일하세요.
0: 알겠습니다. 제가 건의를 좀 한번 해보도록
1: 네.
0: 할게요. 어디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1: 정말.
0: Alright, so start with something, 그리고 end with, end in something.
1: 예.
0: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끝난다라고 할 때도 with 사실은 써도 돼요. Start with, 그 다음에 end with를 써도 되는데, 사람들이 끝낼 때는 in을 쓰는 게 좀 습관화가 돼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사용 빈도가 더 많을 뿐입니다.
1: 자,
0: 그래서 시작은 with로 쓰는 게 좋습니다. in은 쓰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1: 네.
0: So start with, 그리고 헷갈리면 그냥 end with를 쓰는데 이왕 만약에 기억할 수 있다면
1: 예.
0: end in 쓰는 거 더 추천한다는 거예요.
1: 알겠습니다.
0: Okay? So 만약에 이것을 쓴다면 her MBTI starts with E.
1: 아.
0: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1: 네네.
0: Okay. So, and again,

0: 당연히 전치사 가장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극복하는 거는 예문 많이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1: 그렇죠.
0: Alright. 자, 같이 읽어볼게요. Your MBTI ends in P, right?
1: Your MBTI ends in P, right?
0: 자, 그랬더니 이거 왜냐면 너무 놀랍잖아요.
1: 그죠.
0: 아까 돗자리 얘기했죠? 그래서 너 무슨 점쟁이야? 어떻게 알았? 오. 알았까지 쓸 거예요.
1: 예, 예, 예. 자, what are you, how did you, 잠깐만요. 여기, 솔직히 점쟁이를 영어로 아는 사람 있을까요?
0: 거의 없다고 봐야죠.
1: 야, 이거 진짜 너무 어려운 블랭크인데요.
0: 제가 이런 거는 아예 상상조차가 힘들죠.
1: Please show me.
0: 발음을 들이면 한번 try 해보실래요?
1: 예, 예, 예.
0: 틀려도 되니까. 오케이?
1: 네.
0: Psychic. Psychic.
1: 사이코는 아는데요. 사이킥은 제가
0: 사이킥.
1: 사이. 사이는 이제 우리 또 PSY. 왠지 이거 같은데요. 사이. 사이킥. 왠지 발차기를 잘할 것 같은. 사이킥.
0: 와.
1: 사이킥.
0: 자. 사이킥 맞는지 네. 보겠습니다.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여기까지. PSY는 맞아요.
1: 아.
0: 근데 CHIC 붙여서 psychic이라고 얘기를 하면
1: 이거 칙 아니에요, 원래?
0: 아. 그거는 CHICK가 제가 쓰면 그랬을 겁니다.
1: 아, 그래요?
0: Right. 원래, So, psychic이라고 하는 게 심령술사, 사전 보면은 심령술사 뭐 이렇게 좀 딱딱하게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뭔가 마음을 읽는 듯한
1: 그쵸?
0: 그런 거 다 맞추는 그런 점쟁이라고 할 때 캐주얼하게 쓰는 말이 psychic이에요. 와, 걔, he's like a psychic or something.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근데 이 단어도 중요하지만
1: 네.
0: 이 부분 있죠. What are you?
1: 오.
0: What are you? 넌 뭐야? 넌 뭐야? 자, 그리고 나서 명사를 붙였죠.
1: 네.
0: Right? A psychic을 쓴다든가, 뭐, my, 누구,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1: 예.
0: 자, what are you? 하고 나서 살짝 pause를 준 다음에 명사를 쓰면은, 너 무슨, 네가 무슨 뭐뭐니?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어요.
1: 아.
0: 그런데 이거는요, 맥락에 따라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너무 신기해서, 우와, 너 무슨 점쟁이야? 대박!
1: 오.
0: 이렇게 놀라는 느낌이 될 수도 있지만 약간 불만의 표시로도 쓸 수 있어요.
1: 네.
0: 상대방이 나한테 계속 뭐라고 했을 때 아니 당신이 뭐 무슨 내 상사예요? 이런 식으로
1: 네.
0: 기분 나쁘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1: 어허.
0: 느낌 와요?
1: 예.
0: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세요.
1: 응?
0: 친구가 무슨 내가 나 요즘에 좀 몸이 좀 안 좋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있잖아 너 혈압이 몇 정도 되면 말이야 뭐가 어떻게 뭐 내려가고 뭐 막 이런 막 전문적인
1: 완전 의사 선생님이네요.
0: 네. 그러면 너 무슨 의사니? 어떻게 잘 알아? 이런 느낌 놀라는 느낌.
1: What are you a doctor?
0: 그죠. What are you a doctor?
1: 음?
0: 자 그런데 이번에는
1: 네.
0: 친구가 계속 나한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는 왜 양말을 그렇게 맨날 뭐 뒤집어 놓니? 어쩌고 저쩌고.
1: 우리 엄마 같네.
0: 그때 네. 너 무슨 너가 우리 엄마야.
1: 오.
0: 나의 엄마니?
1: What are you my mom?
0: 그죠. What are you my mom? 근데 반전 진짜 엄마였어요. 맞단다.
1: Sorry.
0: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1: 네.
0: 연기가 이건 더 중요하겠죠.
1: 그죠, 그죠. 그죠.
0: 네, 해보겠습니다. What are you a doctor?
1: What are you a doctor?
0: What are you my mom?
1: What are you my mom?
0: Alright, 본문 갈게요.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1: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0: Alright, 두 문제 하겠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Your MBTI ends in P, right? Your MBTI ends in P, right?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0: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1: 네.
0: 아유, 아주 뻔하지. 너 공부 계획 절대 안 세우잖아.
1: it's so 뻔해.
0: It's so
1: 그건
0: 뻔해.
1: 너무 뻔해. You never.
0: 뭐야, you
1: 너는
0: never?
1: 결코 make, 만들지 않아, austerity planner. 아, 그쵸. 그런 경우에는 보통 즉흥으로 뭔가 본인의 일을 꾸려가는 사람이 많죠.
0: 그쵸. 뭔가 플랜을 예. 잘 짠다고 그 무조건 공부를 또 열심히 하는 건 아닐 수 있죠. 잘하는 건 아닐 수 있는데.
1: 그렇게는 연결이 어려운데 어쨌든 계획 없이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피성향에 가깝다라는
0: 맞아요.
1: 얘기들이 있으니까요.
0: 근데 사실 그게 굉장히 크잖아요.
1: 예,
0: 그 P의 반대 보통 J라고 하는데 저 같은 스타일은 또 장점은 뭐냐면 일단은 계획을 열심히 세운다는 건 장점이 있지만
1: 예?
0: 실제로 실천하기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약간 반대인 거죠.
1: 그러네요.

0: 계획을 안 세우지만 실제로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1: 맞아요. 어. 저도 계획 좀 세워야 되는데 반성 또 하게 되네요. 네. 뻔하다. 어? 늘 뭔가 똑같다. 어, it's so, 뻔한 건 지루한 거잖아요. 네. 네.
0: 지금 표정은 계속, 이건데.
1: 너는 진짜 지루해. It's so forward. 너는 진짜 뻔할 뻔짜야.
0: 너무 뻔할 뻔이다. 네. 오케이.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t's so, 삐삑.
1: Obvious.
0: Obvious. 전혀 네. 상관이 없어요. 자, hold on. 지루하다라고 하는 걸 쓰려고 했어도 네. It's so boring이라고 해야지 bored는 아니죠. Bored는 그 지루함을 느끼는 사람이 쓰는 겁니다.
1: I'm bored.
0: I'm bored죠. 에이. 근데 여기서마저도 그것도 좀 어색해요.
1: 이건 완전 아니었어요.
0: 눈에 너무 확연하다. 에이. 이게 너무 뻔히 보인다라고 할 때 우리 형용사 바로 obvious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B죠. 네. 너무 세게 내려고 할 필요 없어요. 거의 발음이 안 된다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 그 바로 뒤에 있는 V가 더 영향을 받으면서 끌고 가요. 그래서 obvious 하지 마시고요. obvious 이런 식으로 너무 앞에 B 신경 쓰지 말기로. 오케이? 한번 네? 해보실래요? Give it a try.
1: Obvious. Obvious.
0: 이런 식으로 가볍게 해주는 게 더 좋아요. Yes. 자, 참고로 뻔한 거에 반대는 불분명한 거죠. 그렇죠?
1: 네.
0: 뭔가 불분명한.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힌트는 뭔가 투명하지 않은 거예요.
1: 투명하지 않은 거예요?
0: 아하.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글라스 같은 것도 예. 굉장히 깨끗하고 투명한 것을 뭐라고 하죠? 무슨 R로 끝나는데요?
1: Clear.
0: 클리어. 근데 그렇지 못한 건 어떻게 쓸 것 같아요?
1: Disclear. 네.
0: 뭐만 나오면 디스를 쓰시더라고요.
1: 디스 아닌가요? 디스가 네. 원래 반대말 할 때 디스 많이
0: 쓰죠. 그런 거 쓸 때도 있긴 하죠. 예. 자, 바로 unclear.
1: 정말 disappointment.
0: 끝까지 디스로 가네요.
1: 디스가 있다니까요.
0: 알겠습니다. 예. 자, unclear. Something is unclear 하면 불분명한. 그 얘기는요. clear 하다는 거, obvious 하다는 것은 또 비슷한 의미가 될 수 있다.
1: 네.
0: 자, 그리고 지금 보세요. You don't make가 아니라 어떻게 했죠?
1: You never make.
0: You never.
1: Study plan.
0: 네, never가 딱 느껴도 don't보다 더
1: 강력해요.
0: 네. 강력해요. 그래서 절대 아니니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나올 때마다 계속 또 반복해서 알려드리겠지만요. 이 never이라고 하는 건 don't, doesn't랑 관련이 없어요. 걔랑 다른 애예요.
1: 네.
0: 얘는 주어 동사 매치에 아예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don't나 doesn't 나오면 그 바로 뒤에 뭐가 와야 돼요?
1: 동사 원형.
0: 원형이 와야 되죠.
1: Yes.
0: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never는 안 그래요.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보면 쉬워요. He 만약에 doesn't를 쓰면
1: 예.
0: he doesn't lie.
1: 맞죠?
0: 동사 원형 써야 돼요.
1: 네.
0: he doesn't lie. 하지만 never는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1: 틀려요.
0: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그냥 he never lies로 그냥 놔둬야 됩니다.
1: 3인칭이기 때문에 s를 붙여야 되는군요.
0: Yes. So never가 없어도 말이 돼야 돼요. He lies. 이렇게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1: 네.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너 절대 나한테 전화 안 하잖아. 너 절대 나한테 전화 안 하잖아.
1: You never calls me.
0: Calls? You인데요?
1: You never calls
0: me. Call me. You는 3인칭 단수가 아니죠.
1: 아, 그쵸.
0: Right?
1: You never call me네요.
0: You never call me입니다. 자, 3인칭만 주의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1: Yeah.
0: 자, 그녀는 절대로 그녀의 전화를 answer 하지 않아.
1: She never answer the phone.
0: 자, 여기서는 answers죠.
1: 안쓰
0: 쉬잖아요, 쉬.
1: 또 틀렸어요, 그죠?
0: 반대로 해버렸어요. 지금, hold on. Right. You never call me.
1: 네.
0: 그렇죠?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되죠. 어차피 30도 아닌데요.
1: 유니까.
0: 근데 여기서는 she never answers. 얘 유지해야 된다는 거.
1: 네.
0: 얘 나와. 이해됩니다.
1: 네.
0: 이거는 오래 걸려요.
1: 그쵸, 그쵸. 네.
0: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You never call me.
1: You never call me.
0: She never answers her phone.
1: She never answers her phone.
0: Alright. 자, 이거 한번 가볼게요. 보면.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1: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0: Alright, 마지막 문장입니다.
1: 네.
0: 들켰네. 나 완전 B야.
1: Oh, you got me. 너 완전 뭐가 이렇게 탁 했어요.
0: 탁 했어요.
1: 네, 다 탄 거예요.
0: 아, 알겠습니다.
1: I am a 완전 P.
0: 그냥 P도 아니에요?
1: 완전 P? 완전. 완전. 완전 힌트가 되는데 완전이니까 퍼펙트예요.
0: 완전 퍼펙트를 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1: 저 퍼펙트 매니아예요.
0: 퍼펙트 매니아군요. 오케이.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Oh, you got me. I'm a perfect P.
1: Yeah.

0: right. 자, 근데 뭐 퍼펙트도 틀리진 않다고 보는데 뭔가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끝내줘. 이런 느낌인 것 같아서 그게
1: 네.
0: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진짜 진한 색깔 피다.
1: 네.
0: 정말 그런 정도 피다라는 느낌인 거예요. 무슨
1: 예.
0: 말인지 알겠죠?
1: 네.
0: 예외가 없다라는 느낌. 초로.
1: 우흠.
0: 이거를 더
1: 초롱.
0: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완벽함과는 조금 거리가 있죠.
1: 네.
0: So total in the flabless total. 이렇게
1: Total.
0: real 비슷하게 발음하면 되겠고요.
1: 네.
0: 참고로 complete이라는 단어와 거의 비슷합니다. So, oh, totally. 부사로 쓸 때도요. completely. 거의
1: 네.
0: 비슷해져. 그렇죠?
1: 오.
0: Alright. 자, 요거 있잖아요. 넌날 겟했네. 이 얘기는
1: 네.
0: 뭐냐면 너가 날 잡아냈다는
1: 그쵸.
0: 얘기예요. 네, 너가 날 잡아줘서 you got me. 이러면 너나 이렇게 잡아냈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내가 딱 걸린 거예요. Alright. So
1: 에.
0: 들켰네. 뭐딱 걸렸네. 이런 식으로 쓸때 you got me 쓸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딱 걸렸네. 나 채소들 안 좋아하는데. 자, 일단은 너딱 걸렸네. 그럼 어떻게 해요?
1: 너가 딱
0: 아,
1: 걸렸어.
0: 너가 나를 딱 잡아낸
1: 에.
0: 거예요.
1: You got me.
0: You got me. 그러면서 나는 채소들 짧게 뭐라고 한줄 알아? 채소들?
1: Vegetables.
0: veggies. 짧게 하면은.
1: Veggies.
0: 그러면 나 채소들 안 좋아해.
1: I don't like veggies.
0: You got me. I don't like veggies. 이렇게 쓴다든가.
1: Yes.
0: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딱 걸렸네. 나 프라이드 치킨 사랑해.
1: Oh, you got me. I love fried chicken.
0: 이거는 뭐 뭔가 제가 먼저 you love fried chicken, don't you? 이렇게 했을 때
1: 네.
0: you got me.
1: You got me.
0: 이렇게 할수 있겠죠. 연기를 한번 해볼게요, you guys.
1: 네.
0: You got me. I don't like veggies.
1: You got me. I don't like veggies.
0: You got me. I love fried chicken.
1: You got me. I love fried chicken.
0: 오케이 okay?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자, 참고로 나 전형적인 피야라고 하는 거가 뭐가 될지 굉장히
1: 전형적인.
0: 토를과 비슷합니다. 근데
1: 그래요?
0: 이거는 예외 없이 피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제가 슬랭이긴 한데 앞으로도 계속 몇번더 알려드릴 거거든요.
1: 그래요?
0: 전형적인이라는 게
1: 아,
0: 있습니다.
1: 이거는 전형적이니까
0: 모르겠으면 전형적으로 그냥 모르겠다고 해주세요. 아,
1: 몰라요.
0: 예습니다.
1: 진짜 모르겠어요.
0: 자, 이거는 교과서 혹은 교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textbook이라는 단어를
1: Textbook.
0: 쓰게 됩니다.
1: 아,
0: 이거는 제가
1: 네네네.
0: 사실 조만간에 또 딥하게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이
1: 네.
0: 정도 알고 계시면 아, 교과서 같이 딱 전형적이구나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1: 네.
0: 읽어볼게요. You got me. I'm a total P.
1: You got me. I'm a total P.
0: Right. 또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You got me. I'm a total P. You got me. I'm a total P.
0: 네, 미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너 MBTI P로 끝나지?
1: Your MBTI ends in P, right?
0: 네. 자, 인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두
1: 네.
0: 번째 미션은 아주 뻔하지. 너 공부 계획 절대 안 세우잖아.
1: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0: Alright, 좋습니다.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Your MBTI ends in P, right? Your MBTI ends in P, right?
2: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0: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2: You got me. I'm a total P. You got me. I'm a total P.
0: 네, 입으로 직접 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보시죠.
0: 네, 첫 번째는요. and in 철자. 틀려도 됩니다. 보고하셔도 돼요. 크게, 크게. 자, 그 단어는 B로 끝나.
1: The word ends in B.
0: 오, 좋아요. 자, 그의 MBTI는 J로 끝나.
1: His MBTI.

0: MBTI ends in J.
1: 그죠? His MBTI ends in J.
0: Yes.
1: 너 MBTI B로 끝나지? 마지막에 right 해주면서.
0: 야, P로 끝나지.
1: 아, P요, P요.
0: 네. Your MBTI ends in P, right?
1: Okay. Very nice. 읽어보겠습니다. The word ends in B. His MBTI ends in J. Your MBTI ends in P, right? Alright, 다음은요. Never.
0: Oh.
1: 절대 아니다라는 거 해볼게요. 너 절대 나한테 전화 안 하잖아.
0: You never call me.
1: Mm-hmm.
0: Yes.
1: 자, 너 공부 계획 절대 안 세우잖아. Study plan 절대 안 만들잖아.
0: You never make a study plan.
1: Alright. 하나 더요. 걔는, 그녀는 절대 전화 안 받아.
0: Oh, she never answers
1: her
0: phone.
1: Phone. Perfect. 읽어보겠습니다. You never call me. You never make a study plan. She never answers her phone. 알라이트, 좋습니다. 전체 대화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Your MBTI ends in P, right?
3: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2: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3: You got me. I'm a total P.
1: 미션하기 할게요.
0: 슬기롭게 미션
1: 해결!
0: Your MBTI ends in P, right?
3: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0: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3: You got me. I'm a total P.
1: Wow. Oh,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0: 그 모자는 제 친구 거예요. 라는 문장이었죠. The hat belongs to my friend.
1: Mm-hmm. belong to, 누구에게 속해 있다. 결국엔 누구 것이다. 맞죠?
0: 네.
1: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0: Uh-huh.
1: and in 철자. 그럼 철자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내 성은 K로 끝나. 내 성은 K로 끝나. 저 같은 경우는 백신데 그게 진짜 K로 끝나거든요. 스펠링이.
0: 아, 그렇죠.
1: 그래서 요거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1: 좋습니다. 자, 영작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연기하는 연습, 액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0: 네.
1: 꼭 지켜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0: 독서실 간다고 거짓말하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닌 걸 들켰어요. 화가 난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너 정말 실망이다. 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I'm disappointing about you. 같은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Oh, my back. My test is tomorrow and I can't concentrate.
2: You should have studied this earlier. Don't you know the importance of reviewing?
1: I know. I should have studied harder. Oh, I have an idea.
2: Kevin, what did you just do?
1: Oh, I can't study right now, Christine. Pretend you didn't see it.
2: Are you really planning to cheat?
1: Sure. A lot of students do it, too.
2: What? I'm disappointed in you. I'm disappointed in you. I'm disappointed in you. How can you do that?
1: Well, you know, doing it once won't hurt, right?
2: No way! Never! If you do it once, you'll do it again!
1: You think so? You're right. My conscience is going to bother me.
2: Exactly. It's not fair to students who study hard. Never do that in the future!
1: Yes! Understood!
0: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지금까지 공부 안 하고 펑펑 놀다가 시험이 딱 다가오니까 갑자기 벼락치기 공부를 하는 케빈. 당연히 공부가 잘 될 리가 없겠죠. 마지막 수단으로 케빈은 속임수를 여기다 이렇게 좀 써가가지고 속임수를 시도를 합니다. 이 모습을 본 크리스틴이 막 화를 내면서요. 딱 깔끔하게 한마디 충고하는데요. 어떤 충고를 했을까요? 오늘도 재미있는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 녹였습니다. 한 장면씩 보면서 우리 재미있는 표현들 배워볼게요. 아유, 케빈, 시험이 내일인데 오늘의 벼락치기를 딱 할라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크리스틴이 또 한마디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일찍 시작을 했어야지. 근데 그것도 뭐 케빈은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이미 시험이 닥쳤으니까 I have an idea. 뭔가 좋은 생각이 났대요. 무슨 생각인가 하고 봤더니 슥슥슥슥 손에다 뭔가를 쓰고 있죠. 이 모습을 본 크리스틴이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한 거야? 손바닥 좀 보세요. 아, 우리말로 컨닝이라고 하죠. 뭔가 이렇게 부정행위를 하려고 손에다 쓰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뻔뻔하게 pretend you

didn't see it. 못본척 해줘? 라고 얘기를 하네요. 말도 안 되죠? Are you really planning to cheat? 너 설마 컨닝하려는 거야? 아, 그렇습니다. 우리말로는 cunning 또는 cunning 이렇게 쓰죠. 시험에서 하는 부정행위를 cunning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cunning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런 뜻으로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cheat, 부정행위를 하다에서 ing 붙여서 cheating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cunning이 되겠습니다. cheating. Are you really planning to cheat? 설마 cunning하려는 거야? 그랬더니 전혀 반성이 없네요. 다른 애들도 다 하는 거야 라고 뻔뻔하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What? 너 정말 실망이다. 크리스틴이 엄청 따끔하게 한마디 했죠. 너 정말 실망이다 는 어떻게 말할까요? 맞습니다. I'm disappointed in you. I'm disappointed in you. 자, 문장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I'm, 나는 무엇무엇이다, 어떻다하다. Disappointed가 실망한이라는 뜻이에요. Disappointed in 하면 누구누구에게 실망한 you, 너. 너한테 실망했어. I'm disappointed in you.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씩 따라해 볼게요. I'm disappointed in you. 붙여서 실망을 강조해 주세요. I'm disappointed in you. 정말 실망이야. 그랬더니 한 번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Doing it once won't hurt, right? 딱 한 번? 이렇게요. 뭐뭐 정도는 괜찮을 거야. 뭐뭐는 해가 없을 거야 라는 것이 바로 won't hurt. hurt가 상처 입히는 거잖아요. won't hurt 라는 표현입니다. Just a bite won't hurt. 한입 정도는 뭐 먹어봐도 되겠지? Just a bite won't hurt.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근데 no way, never, 절대 안 돼. 그런 거는 한 번 하면 계속하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예의가 아니지. 막 이렇게 훈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when will you grow up? 마지막 마무리에 따끔한 잔소리 뭐해요? 언제 철들래? grow up 이라는 것이 성장하다 라는 뜻입니다. 보통 자라서 어른이 될 때 grow up 이라고 하는데요. I want to be an actor when I grow up 이라고 하면 저는 커서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요, 이 grow up이 우리가 신체적으로 자라서 어른이 되는 거 말고도 정신도 자라야 되잖아요. 철이 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없는 친구에게, 지금 크리스틴이 케빈에게 하는 말처럼 야, 너 철 좀 들어! 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grow up! grow up! 철 좀 들어! 자, 이렇게 우리 카툰 속의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이제는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시간 가져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너 정말 실망이다. I'm disappointed in you. I'm disappointed in you.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또 있습니다. 세상에나 I can't believe you. 이 문장은요, I, 나는 can't 할 수 없다, believe, 믿다, you, 너를. 너를 나는 믿을 수 없어 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그런 상황 있잖아요. 그런 말을 하다니, 이런 행동을 하다니 진짜 믿을 수가 없네. 내 눈을 못 믿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상대방이 기대에 어긋난 행동을 했을 때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세상에 나 I can't believe you. I can't believe you. 그럼 이 표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아니, 어제 그렇게 크게 싸워놓고 오늘 내 생일 파티에 나타난 친구가 있네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말한다고요? I can't believe you. I can't believe you. 그런가 하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실망이다 보다는요, 조금 아쉽다, 가볍게 하는 말 있죠. 아, 내가 좋아하는 가게가 문을 닫았네? 아쉽다. 아, 오늘 여기 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아쉽다. 아쉽다는 bummer. bummer 입니다. 이 표현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아주 마카롱이 맛있다고 소문난 집. 디저트로 오늘은 꼭 마카롱 먹고 싶었는데, 다 팔렸대요. 이럴 때 아쉽다. 뭐라고요? Bummer. Bummer. Excellent. 오늘 카툰에서는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려는 케빈을 통해서 cunning이 아니라 cheating이라는 것도 배워봤고요. 또 실망이야. I'm disappointed in you. 조금 가볍게 아쉽네. Bummer. 같은 표현들도 함께 배워봤습니다. 카툰에는 이런 상황과 문맥이 있으니까 더 쏙쏙 들어오시죠. 비슷한 상황이 되었을 때 나도 이거 딱 떠올려서 사용해보는 그 용기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카툰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안녕.

0: Welcome to EPSC 초등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이에요. 자, 오늘도 여러분 꼭 할 수 있어야 되는 영어 발음 선생님이랑 같이 훈련해 볼 건데요. 먼저 오늘의 표현들 영어 원어민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고 얼마나 잘 들리는지 체크하러 가볼까요? Let's take a listen.
1: Sheep. There are a lot of sheep. Shelf. It's on the top shelf. Brush. I'm going to go brush my teeth.
0: Okay, 오늘 다룬 새 표현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새 단어가 나왔습니다. Sheep, 그리고 shelf, brush. 자, 오늘 공통점, 주인공, 여러분 눈에 보이죠? 맞아요. 오늘의 주인공은 SH 발음입니다. SH 들어가면 어떻게 발음하는지 은근히 이것도 실수가 있는 편이라서요. 선생님이랑 오늘 연습해 볼게요. 자, S랑 H가 이렇게 같이 있을 때는 여러분, 우리 쉿, 조용히 해 라고 할 때처럼 이렇게 쉿, 발음을 기억하면 좋아요. 쉬, 발음이다 보니까 쉬가 될 수도 있고 쉬 또는 쉬 이런 식으로 다 이 쉬 조용히의 발음 기억을 하고 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체적으로 단어들의 이 규칙 한번 적용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단어 sheep. 자, 이 단어 뜻은 양이죠. 양. 양 영어로 sheep이라고 하는데 이거 이 SH 발음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은 sheep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sheep 아니고 조용히 해라고 할 때처럼 입을 살짝 내밀고요. sheep 이렇게요. 자, 요거 발음 SH 기억하고 우리 예문 한번 볼게요. 양들이 많이 있어 라고 말해볼게요. There are a lot of sheep. sheep. 자, 그리고 이 단어는 복수 명사일 때도 여러 양이 있을 때도 S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대로 그 단어 자체 그대로 유지되는 특징이 있으니까 그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There are a lot of sheep. 자, 두 번째는 shelf. 자, 이 단어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쓰는 필수적인 단어인데 바로 선반이라는 단어예요. 선반. 자, 이것도 발음이요. self가 아니겠죠? self가 아니라 쉬이 발음 쉬 조용히의처럼 쉬로 시작하면서 shelf가 되는 거죠. shelf. 오케이. 예문 볼게요. It's on the top shelf라고 하면 그건 선반 맨 윗칸에 있어라는 거예요. top shelf. 그 가장 꼭대기 선반에 있다. It's on the top shelf. sh 발음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세 번째는 동사인데요. brush. 이번엔 sh가 마지막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역시 똑같이

0: 발음으로 끝내주면 됩니다. 마무리를 brush. 이것도 brush. 약간 이렇게 쓰 발음하는 친구들 선생님이 많이 본것 같아요. brush. 약간 쉬에 가깝게 내주면 돼요. 자, 요거는 우리 닦다, 솔질하다란 뜻이기 때문에 우리 양치할 때 필요한 단어입니다. 난이 닦으러 가야겠다 라고 한번 말해볼게요. I'm going to go brush my teeth. I'm going to go 다음에 또 바로 이렇게 brush 나왔는데 go brush 닦으러 가겠다라는 거예요. Go brush my teeth 할때 brush 아니고 brush 이 sh 발음 주의를 해야겠죠. 어때요 여러분? 식 조용히의 발음 전혀 어렵지 않게 우리 정복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이 발음들 같이 선생님이랑 여러 번 따라 말하면서 연습하러 가볼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오늘 배운 표현들 여러 번 소리내서 따라 말하면서 발음 확실하게 입에 익혀볼게요. 첫 번째 단어, 양이었죠. 이거는 단수, 한 마리일 때도 두 마리 이상 복수일 때도 다 똑같이 생겼어요. 자, 발음 바로 한번 가볼까요? Sheep. 따라해보세요. One more time. Sheep. Great.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선반이었죠? 선반. 자, 갑니다. Shelf. 좋아요. 한번 더. Shelf. Very good. 자, 세 번째 단어는 동사로 닦다, 솔질하다. 갑니다. brush. 마지막에 마무리를 이 식 조용히의 발음으로 처리해주면 돼요. One more time. brush. 아주 좋아요. 자, 문장으로 한번 이 단어들 또 만나볼까요? 양들이 많이 있어. 어떤 지역에 양이 아주 많다라고 말해볼게요. 자, 바로 갑니다. 듣고 따라해 주세요. There are a lot of sheep. 좋아요. 자, 마지막 이양 발음할 때 sheep 길게 좀 끌어주는 것도 신경 쓰면서 한번더 해볼까요? There are a lot of sheep. 아주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그건 선반 맨 윗칸에 있어라고 할게요. 윗칸. It's on the top shelf. 좋아요. One more time. It's on the top shelf. Very good. 좋아요, 여러분. 큰 소리로 잘 따라하고 있죠? 쉿 조용히 해 발음.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아, 난이 닦으러 가야겠다. 자, 바로 갈게요. I'm going to go brush my teeth. 바로 갈게요. 좋아요. 이 문장 좀 긴데요. 천천히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brush, sh 발음 신경 쓰면서. I'm going to go brush my teeth. 아주 잘했어요, 여러분. Good job입니다. 자, 이 SH 발음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지만 잘안 되는 친구들 꼭 있기 때문에 연습 많이 필요한 분들 꼭 해주시고요. 그럼 우리 처음에 들었던 영어 원어민의 발음 다시 한번 들어보러 가볼까요? 그리고 듣고 큰 소리로 따라 말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Let's do it one last time.
1: Sheep. Sheep. There are a lot of sheep. There are a lot of sheep. Shelf. Shelf. It's on the top shelf. It's on the top shelf. Brush. Brush. I'm going to go brush my teeth. I'm going to go brush my teeth.
0: 여러분, 오늘의 학습도 정말 중요했으니까요. 꼭 복습해주세요.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을 위해 저 헤일리 선생님 언제나 여기 이곳 EBSC 초등 발음 클린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0: 있을게요.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1: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1: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친구들 안녕. Welcome to EBSE 초등영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 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Good. G-O-O-D. Good. Good. Bad. B-A-D. Bad. Bad. Mind. M-I-N-D. Mind. Mind.
0: So what's today's topic? 오늘의 주제는 과연? Feelings and emotions. 느낌과 감정 2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게 또 있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단어, good. 좋은이란 뜻이에요. 친구들, 오늘 기분이 아주 좋죠? 좋으면 저와 함께 엄지척 해볼까요? Good. 그 다음은 bad, 나쁜이에요. 여러분은 언제 기분이 bad 한가요? 그 다음은 mind, 마음 또는 정신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마음이 항상 좋아야 기분이 good 하죠. Now everyone,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together. 좋은, good. 여러분, 굿이 아니라 good. Good job. 나쁜, bad. bad가 아니에요. 크고 길게, bad. Very good. 마음, 정신, mind. Let's say it again. Mind. Very good.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Good. Good. Bad. Bad. Mind. Mind.
0: Now let's apply the words into the sentence. Did you have a good day? 좋은 하루를 보냈니? 친구들, 우리가 좋은 하루를 말할 땐 good day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자, have a good day. 좋은 하루를 보내다. 동사 have를 쓰는 거 잊지 마요. Now, why don't you say it? Did you have a good day? Excellent. I had a bad dream last night. 나는 어젯밤에 나쁜 꿈을 꿨어. Oh no, are you okay? 여러분, 우리가 가끔가다 나쁜 꿈을 꿀 때가 있어요. But don't worry, it's just a dream. 그냥 꿈이에요. 여러분, 같이 따라해볼까요? I had a bad dream last night. Very good. She has a healthy mind and body. 그녀는 몸과 마음이 건강해. 여러분, 우리는 몸이 건강해야 되죠. 하지만 마음까지 건강해야 되는 거 아주 중요해요. 자, healthy, 건강한 이란 뜻 잊지 말고요. Now, how about you say it?

팥빙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Unit 62. IR.
1: Let's go. Phonics IR.
2: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 친구가 나올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오늘도 두 알파벳이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는지 배워볼 거예요. E 소리가 나는 알파벳 I와 R 소리가 나는 알파벳 R이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우리 친구들 잘 듣고 따라해봐요. Very good. 그럼 소리가 나는 단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는 바로 여자 또는 소녀 girl이에요. 소리 들렸나요? 우리 친구 로그는 남자고 저 써니는 여자죠? 여자 또는 소녀 영어로 girl. 발음이 너무 좋았어요. 이 단어도 소리가 나는데요. 바로 shirt이에요. 우리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 shirt, 영어로 shirt. Very good. 또 소리 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dirt이에요. 여기 소리 들렸죠? 우리가 식물을 심으려면 꼭 흙이 필요하죠? 흙, 영어로 dirt. Excellent. 또 어떤 단어가 소리가 날까요? 아, 새, bird도 소리가 나네요. 깃털이 달려있고 하늘에 훨훨 날아다니는 새, 영어로 bird. Good job! 소리가 나는 그 다음 단어는 바로 동그라미, circle이에요. 다양한 모양들이 있죠. 그 중에 가장 둥근 모양은 동그라미, circle. Good job.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바로 생일, birthday예요. 우리가 태어난 날을 생일이라고 하죠. 아주 중요하고 기쁜 날, 생일, 영어로 birthday. Great.

0: job. 와우. 이렇게 er 소리 나는 단어가 많아요. 그럼 오늘 써니가 알려준 단어로 우리 친구 로그과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lay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Logan!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E 소리 나는 알파벳 I와 R 소리 나는 알파벳 R이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난다고 배웠죠? That's right! 신기한 R 소리가 나요. 오늘 배운 첫 번째 단어. Logan은 남자, boy고 써니는 뭐죠?
1: Girl.
0: That's right. 여자 또는 소녀. Girl. 자, 그러면은 우리 세 번 발음해 볼까요?
1: Girl. Girl. Girl.
0: Very good. 이 단어도 er 소리 나는데요. 어? 오늘 로건이도 입었네요. 이게 영어로 뭐죠?
1: Shirt. Shirt. Shirt.
0: Good job. 또 어떤 단어가 er 소리가 나죠? 아, 아까 배운 흙.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 꼭 흙이 필요하죠. 영어로 뭐였죠?
1: Dirt.
0: That's right. 흙, dirt. 그래서 말이죠. 써니가 나무를 그릴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로건이가 dirt를 한번 그려볼게요. I'm gonna use dark brown. 갈색을 사용할 거예요.
1: Is that the dirt?
0: 그리고 써니는 초록색, green을 쓸 거예요. 그럼 로건이가 그린 dirt 한번 볼까요? 와우! 덕분에 나무가 쑥쑥 자랄 것 같아요. 자, 그럼 흙, dirt 발음 들어볼게요.
1: Dirt. Dirt. Dirt.
0: That was very good. 이 다음 단어도 er 소리가 나요. 우리가 하늘에 보면 날개로 훨훨 날아다니는 새. 영어로
1: Bird.
0: 뭐였죠?
1: Bird.
0: One more time.
1: Bird.
0: That's right. 새, bird. 그럼 우리 같이 bird 그려볼까요?
1: 진짜 안 돼.
0: I don't
1: know. I can only a little bit see the brown because.
0: 그럼 우리가 같이 그린 새, bird 한번 볼까요? 와우, good job.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새, bird 발음 들어보세요.
1: Bird. Bird. Bird.
0: Excellent. 이 다음 단어도 er 소리가 나는데요. 다양한 모양들이 있는데 이렇게 둥근 모양 뭐라고 하죠?
1: Circle.
0: One more time.
1: Circle.
0: That's right. 동그라미 circle. 근데요, 써니가 circle를 아주 쉽게 그리는 방법 알려줄까요? 바로 짠! Cup을 이용하는 건데요. 이렇게 컵을 넣고 동그라미를 컵을 따라서 이렇게 그리는 거죠. 로건이도 한번 해볼까요? 와우! 역시 이 컵을 쓰니까 동그라미가 쉽게 그려지네요. 봐봐요. Good job! 너무 잘했어요. 그러면은 동그라미 circle 발음 들어볼게요.
1: Circle. Circle. Circle.
0: Well done! Er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로건이가 태어난 날, 이날 파티도 하고 케이크도 먹고 선물도 받는데요. 뭐예요?
1: Birthday. Birthday. Birthday.
0: Great job! We did it!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도 너무 잘했어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신나게 노래로 발음해볼까요? Let's chant!
2: Let's go! Phonics IR girl
1: girl
2: shirt
1: shirt
2: dirt
1: dirt
2: bird
1: bird
2: circle
0: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H A L L O W. Shallow.

Sky blue. Sky blue. Blue, blue.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자, 이번 주 우리가 arts and crafts, 미술, 뭐 그리기와 만들기와 관련된 표현들을 배우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종이 접기와 관련된 표현을 배워볼까요?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34 Arts and Crafts I can say what I want to fold.
0: Let's start with warm-up. Oh, look, it's art class. 미술 시간인 것 같아요. The little girl wants to make something with the paper. 자, 종이로 뭔가를 접고 싶어 하는 것 같죠? So she's asking the teacher to help her. 선생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뭘 접고 싶은 걸까요? 아, 여기 보니까 종이학이 있네요, 그쵸? 어, 유리병 안에도 몇 개 있고 빨간색 종이학이 보이네요. 어, 종이학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자, 조금 이따 알아보도록 하고요. 일단 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표현들 먼저 대화로 들어볼까요?
1: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at?
2: I want to fold a paper airplane.
1: Should I show you how?
2: Yes, please.
1: Follow along.
0: 대화 잘 들었죠? 어떤 내용이는지 함께 볼게요.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at?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쵸? What are you going to do? 요건 우리 이전에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뭐 할 거야?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with that이 뒤에 붙었네요, 그쵸? With that은 일단 with는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의미로 많이 알고 있는데 with that 자체는 여기서 그것으로 라는 의미예요. 뭐 엄밀히 따지면 그것과 함께 뭘 할 거예요? 인데 좀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말로는 자연스럽게는 그것으로 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것으로 너 뭐 할 거야?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at?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거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at?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at? 자, 이렇게 물어봤더니 I want to fold a paper airplane 이라고 했네요. 자, fold가 바로 접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종이를 접을 때도 fold, 빨래를 갤 때도 fold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자, 근데 fold a paper airplane 이라고 했죠. A paper airplane은 종이 비행기 하나라는 뜻이에요. 자, paper가 종이고 airplane이 비행기죠. 그래서 a paper airplane 이라고 한 거예요. 뭐 물론 종이로 접는 거기 때문에 굳이 paper를 넣기 싫다.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I want to fold an airplane. 이렇게 말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paper 넣고 우리 연습해 볼까요? I want to fold a paper airplane. I want to fold a paper airplane. Good job. 자, 뭘 접고 싶은지 우리 말을 해볼게요. 자, I want to fold 다음에 접고 싶은 걸 넣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저 하트를 접고 싶어요. I want to fold a heart. 하트 하나를 접겠다는 얘기겠네요. I want to fold a heart. 배를 접고 싶어요. I want to fold a boat. Boat가 배죠. I want to fold a boat. 별을 접고 싶어요. I want to fold a star. I want to fold a star. 나비를 접고 싶어요. I want to fold a butterfly. Butterfly가 바로 나비라는 뜻이에요. I want to fold a butterfly. 저 장미 접고 싶어요. I want to fold a rose. 장미는 조금 어렵긴 한데 여러분 접을 수 있죠? I want to fold a rose. Good job. Should I show you how? 자, should I show you how? 라고 했는데 show가 보여주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우리가 뭐 TV show 이렇게 공연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말할 때도 show라고 하지만 행동을 나타낼 때는 보여주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should I show you how 라고 했으니까 이 how는 어떻게 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여줄까? 라는 질문이에요. Should I show you how? 자, 이 how를 여기서는 우리가 붙여봤지만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 how는 빼고 이걸 한번 연습해 볼까요? Should I? 다음에 그냥 행동이 오면 제가 어떤 행동을 할까요? 라는 질문이 돼요. 예를 들어서 Should I come with you? 여기서 with는 누구누구와 함께네요. Should I come with you? 당신과 함께 제가 올까요? 뭐 갈까요?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같이 연습해 볼까요? Should I come with you? Should I come with you? 제가 지금 그녀에게 전화할까요? Should I call her now? Should I call her now?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제가 도움을 요청할까요? Should I ask for help? Ask for 뭐뭐가 뭐뭐를 요청하다, 뭐뭐를 물어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help가 도움이잖아요. 도움을 요청할까요? Should I ask for help?가 되는 거죠. 오늘은 저 집에 있을까요? Should I stay home today?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Should I stay home today? Good job. 제가 미안하다고 말할까요? Should I say sorry? Should I say sorry?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 now 그리고 today 같은 표현들은 시간이나 어떤 시기, 시점을 얘기해주는 표현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뒤에 보통 영어에서는 말을 해요. 우리는 오늘 제가 집에 있을까요? 라고 하죠. 제가 집에 있을까요?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건 조금 어색하잖아요. 근데 영어는 오늘이 뒤에 온다.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Yes, please. 네, 그렇게 해주세요. 즉, 네, 저에게 보여주세요 라는 말이겠죠. Follow along. 자, follow along 이라고 하면 저를 따라해 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Follow 자체가 따라하다인데 along 이라고 하면 지금 내가 하는 걸 곧바로 따라하는 느낌이 있어요. 자, 이 along이 또 어디에 나오느냐?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Sing along. Sing along은 뭐예요, 보통? 노래가 나오면 내가 따라 부르는 거죠. 나오면서 즉시 내가 따라 부르는 거잖아요. So follow along도 내가 한번 접으면 너도 곧바로 접어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화를 쭉 봤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더 들어볼까요?
1: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at?
2: I want to fold a paper airplane.
1: Should I show you how?
2: Yes, please.
1: Follow along.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볼까요? Looking at the picture again. 자, 지금 종이접기를 하고 있어요. What are you going to fold? What are you going to fold? 넌 뭘 접고 싶니? 라고 이렇게 선생님 물어보시네요. 그쵸? What are you going to fold? 자, 종이학은 일단 뭐 paper 뭐뭐겠죠. 근데 학 자체는 crane이라고 해요. 그래서 paper crane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지금은 종이접기 시간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굳이 안 들어가도 되겠죠. 자, 학은 crane, crane이라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I want to fold a crane. I want to fold a crane. 저는 학을 접고 싶어요 라는 말이겠네요. 그쵸? I want to fold a crane. 한 마리를 접고 싶은가 봐요. Should I show you how? 어떻게 접는지 선생님이 보여줄까? 이렇게 또 선생님이 친절하게 말씀하셨네요. Should I show you how? 그런데 내가 너를 도와줄까? 이렇게

뭐 줄까? 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fold it for you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it은 crane, 학을 뜻하는 거겠죠. Should I fold it for you? Should I fold it for you? Yes, please. 네, 그렇게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뭐 접어주세요. 다 되겠네요.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자, 그런데 만약에 도움이 필요 없어요. 저 직접 할 수 있어요. 접을 수 있어요. 라고 할 때는 I can do it by myself. 라고 말할 수 있어요. I can do it. 여기서 do는 하다인데 어떤 경우에서도 다 사용할 수 있겠죠. 내가 그거를 할 수 있어요. 접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그 모든 걸 그냥 do로 표현하는 거예요. I can do it by myself. By myself가 나 스스로 혼자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이 보여주신다. 그러면 follow along 이라고 말씀하시겠죠? Follow along. 날 따라해. 그런데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Follow me. 나를 따라해 라는 말이죠. Follow me. 이 표현은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을 보고 따라해 라는 뜻도 되지만 내가 갈 때 내 뒤를 따라와 라는 의미도 된다는 거 그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level up까지 해봤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표현들 많이 연습해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All right. Let's chant what we learned. Fold. Fold. What are you going to fold? What are you going to fold? Paper airplane. I want to fold a paper airplane. One more time. I want to fold a paper airplane. Good job. Heart. Heart. I want to fold a heart. I want to fold a heart. Rose. Rose. I want to fold a rose. I want to fold a rose. Show you how. Should I show you how? Should I show you how? Help you. Help you. Should I help you? Should I help you? Say sorry. Say sorry. Should I say sorry? Should I say sorry? I can do it by myself. I can do it by myself. Follow along. Follow along. Good job,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what I want to fold. 내가 뭘 접고 싶은지 말할 수 있다인데요. 할 수 있죠? Check! I want to fold 다음에 접고 싶은 걸 넣으면 돼요. 학은 crane이었고요. 그리고 종이 비행기는 paper airplane이었죠. 자, 종이 접기 할 때 이 표현 많이 사용해 보세요. 오늘 배운 표현들 복습 많이 해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행복하게 영어 공부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34. Famous desserts around the world. Tuesday. Famous dessert in Portugal. I can talk about a famous dessert in Portugal.
0: 오늘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얘들아,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쌤은 궁금합니다. 근데 굉장히 맛있는 냄새와 향기가 나는 것 같지 않나요? 쌤이랑 바로 오늘 그림을 확인해 보러 갈게요. Here we go. Ba-bam.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얘들아, 오늘도 dessert festival래요. It's a dessert festival. 디저트 페스티벌. 어우, 맛있어 보여요. 그쵸? 그 아래 Portugal라고 적혀 있습니다. One more time. Portugal. Portugal가 어느 나라냐면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 포르투갈을 바로 Portugal라고 발음을 해요. 그쵸? 자, 여자아이가 지금 포르투갈 국기를 들고 있습니다. A girl is holding a Portuguese flag. The Portuguese flag. Okay. 자, 근데 이 디저트가 도대체 뭘까, 얘들아? 아, 설마 에그타르트인가요? 너무 맛있겠다. 쌤 진짜 에그타르트 정말 좋아합니다. 얘들아, 에그타르트 딱 먹으면 어때요? 겉은 막 바삭바삭한데 안은 촉촉하고죠?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Egg tarts, 에그타르트. 자, I think we're going to talk about a Portuguese dessert today. 오늘 우리 포르투갈 디저트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것 같죠? 자, 그럼 우리 오늘 한번 네 개의 단어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빠밤. 첫 번째는 taste. Taste, 맛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발음해보겠습니다. Taste, ready? Taste, okay. 자, 그 다음엔 soft, soft, 부드러운 뜻이에요. 부드러운, 해보겠습니다. Soft, soft, okay. 그 다음엔 creamy, creamy. 크림 같은 부드럽고 걸쭉한이란 뜻이에요. Okay, 자, 한번 발음해볼게요. Creamy. Your turn. Creamy. Okay. 자, 그 다음은 crispy. Crispy. 바삭바삭한. 자, 에그타르트 보면은 위에가 굉장히 바삭바삭하잖아요. 그쵸? Crispy. 한번 발음해볼게요. Crispy. Crispy. 좋아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네 개의 단어였고요. 우리 친구도 한번 오늘의 대화문 들어보고 오세요.
2: Hello. Do you want an egg tart?
1: What's the taste like?
2: It's buttery and creamy. The top is crispy.
1: They look delicious. I'll take one.
0: 잘 들어봤나요? 이번에는 read and speak time 한번 가져볼게요. 빠밤. 첫 번째 문장입니다. Hello, do you want an egg tart? Oh, sure I do. 자, 무슨 뜻인지 볼게요. 자, do you want, 하면은 뭐뭐를 원하나요? 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뭐뭐를 원하세요? Do you want 패턴입니다. 자, 우리 그럼 한번 예문을 보자. Do you want some juice? 하면 무슨 뜻이 될까? Juice는 오렌지 주스, 포도 주스, 그 주스입니다. 당신은 주스를 좀 원하나요? 라는 뜻이 되겠죠? Do you want some juice? 자, 그리고 Do you want a cookie? 하게 되면은 너는 쿠키를 원하니? 라는 뜻이 되겠죠? 원해요. 그쵸? 자, 그럼 우리 한번 문장 해석해 볼게요. Hello, 안녕하세요. Do you want an egg tart? 당신은 에그 타르트를 원하시나요? 라는 뜻이 완성이 되겠죠? Do you want? 자, 에그 타르트 한번 발음해 볼게요. Egg tart. Egg tart.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Hello. Do you want an egg tart? 너무 원해요. 그쵸? 에그타르트 정말 맛있지 않나요? 자, 그랬더니 두 번째로는 What's the taste like? What's the taste like? 라고 합니다. Taste가 무슨 뜻일까? Taste, taste. taste는 바로 맛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what's the taste like 하게 되면 어떤 뜻이 완성이 될까요? 자, 그게 어떤 맛인가요? 라는 뜻이 되겠죠? 어, 근데 이거는 얘들아, 통문장으로 기억했으면 해요. 왜냐면은 어딜 가든지, 어, 그 무슨 맛이에요? 우리 친구들 많이 물어보지 않나요? What's the taste like? 기억하면 정말 도움 많이 되겠죠?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시작! What's the taste like? Ready, set, go! What's the taste like? 좋습니다. Taste 할 때 taste가 아니라 taste. 굉장히 좀 이렇게 퐁퐁 뛰면서 taste, taste. 혓바닥이 입 안에서 이렇게 퐁퐁 튀는 느낌이죠? Taste. Okay. 자, 그 다음에는, oh, it's buttery and creamy. The top is crispy. 라고 합니다. 아,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해석해보자. buttery 하게 되면은, 버터 맛이 나는 고소한 맛이란 뜻입니다. 왜 버터예요? 버터에다가 buttery 하게 되면 버터 맛이 나는 이란 뜻이 됩니다. 이건 기억할 수 있겠지. 버터 알잖아요. 그렇죠? 자, buttery, 버터 맛이 나는 맛있겠어요. creamy는 크림 같은 게 부드러운 이란 뜻이 되겠죠. 크림이 어때?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입에서 싹 없어지고, 그쵸? 그 뜻입니다. 크림 같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crispy가 있어요. crispy, 아까 쌤이 알려줬죠? 바삭한 이란 뜻입니다. 근데 저기 the top is crispy라고 그랬잖아. 그럼 어떻게 해석되는지 선생님이 한번 보자. 자, 일단 처음부터 it's buttery and creamy. 그것은 버터 맛이 나고, 그러니까 고소하고, 그리고 크림 같아요. 약간 부드러워요. Okay? The top is crispy 라고 합니다. top이 위에란 뜻이잖아요. top, top 하잖아요. top. 그러니까 위에 부분이 굉장히 바삭하다는 거죠. 그렇죠? 왜 디저트 말할 때요. 겉은 아주 바삭하고 안은 촉촉한 게 맛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the top is crispy. 바깥은 굉장히 바삭해요. 라는 뜻이 되겠죠? 우리 친구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It's buttery and creamy. The top is crispy. 아, 선생님이 계속 영어로 말을 하는데 입안이 계속 침이 고여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우리 친구들도 그런가요? 자, 그랬더니 they look delicious. I'll take one 이라고 합니다. They look delicious. Delicious 하면 맛있는 이란 뜻이잖아요. 그쵸? 자, 근데 I'll take가 무슨 뜻인지 보자. I'll take 하면은 뭐뭐를 주세요. 뭐뭐로 할게요 라는 뜻입니다. 뭘 주문을 할 때 제가 저거 주문할게요. 저거 주세요 라고 할 때 I'll take라고 많이 사용해요. 우리 친구들 이거 기억하면 좋겠다. 그쵸? I'll take 근데 여기서는 봐봐. I'll take a sandwich라고 하면 무슨 뜻이 될까? 저 샌드위치로 할게요. 저 샌드위치 주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I'll take a sandwich. 뭐 먹을래? 저 샌드위치 먹을게요. I'll take a sandwich.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I'll take two cookies라고 하면 무슨 뜻이겠어? 저 두 개 쿠키 주세요. 쿠키 두 개 주세요. 라는 뜻이 되겠죠? I'll take two cookies. 영어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Okay? I'll take로 또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쓸 수 있겠죠? I'll take 하면은 뭐뭐를 주세요. 뭐뭐로 할게요. Okay? 자, 우리 그러면 해석해보자. They look delicious. 아, 맛있겠어요. 정말 맛있게 보여요. 라는 뜻이겠죠? look이니까 맛있게 보여요. 라고 해석이 됩니다. I'll take one. 이라고 했으니까 저 하나 주세요. 라는 뜻이 되겠죠? I'll take one. 하나 주세요. 에그타르트 하나 주세요. 라는 뜻이 완성이 됩니다. 선생님 같으면은 세 개 주문하겠어요. 자, 우리 그럼 퀴즈 타임 해볼게요. Egg tart is a dessert from A. Portugal or France? Okay, 3 seconds. Ready? 3, 2, 1. The answer is Portugal. 바로 포르투갈 디저트였죠. Alright. 자, 우리 그럼 한번 대화문 한번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읽고 해석을 해봅시다. 선생님 또. 자, 해볼게요. 목소리로. Hello, do you want an egg tart? 안녕하세요, 에그 타르트 원하시나요? 라고 합니다. Do you want, 하게 되면 무슨 뜻이었지? 뭐뭐를 원하시나요? 라는 뜻이었죠. 에그 타르트라고 하면 되고, egg tart. egg tart. 발음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what's the taste like? 라고 합니다. 이 친구는 아직 에그 타르트가 어떤 맛인지 모르나 봐요. 그래서 what's the taste like? 라고 합니다. taste가 바로 맛이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what's the taste like? 하면은 맛이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거겠죠? 그랬더니 It's buttery and creamy 라고 합니다. buttery 하면은 버터 맛이 나는, 그러니까 고소한 맛이 난다는 뜻이겠죠. creamy 하면은 크림 같은 부드러운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고소하고요. 버터 맛이 나고요. 그 다음에 부드러워요 라는 뜻이겠죠. The top is crispy. 얘들아, crispy 무슨 뜻일까? 선생님 표정을 봐봐. crispy. 그쵸? 바삭한이란 뜻입니다. 그 끝이, 그니까 바깥은 굉장히 top, 위에는 바삭해요 라는 뜻이죠. The top is crispy. 그랬더니 they look delicious. 그거 정말 맛있게 보여요. 이러면서 I'll take one. I'll take 하면 무슨 뜻이야? 이거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I'll take 하면 뭐뭐로 주세요. 뭐뭐로 할게요. 라는 뜻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 주세요. 라는 뜻이 완성이 됩니다. 어때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처럼 입에 막 침이 가득 고였나요? Egg tart 기억하면서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 이었습니다.
1: Singing time

빠바밤 카툰 톡 바로 시작해 볼게요. 짜자잔.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죠. Portugal. Portugal의 dessert. 대화문 한번 보겠습니다. 짜잔. Come here. Freshly baked egg tarts라고 합니다. 여기 오세요. Freshly baked. 방금 아주 신선하게 구워진 에그 타르트입니다라고 하시죠. 진짜 맛있겠다. 그렇죠? Freshly baked egg tarts. 그러면서 What does the egg tart taste like? 라고 여자애가 물어봐요. Taste가 무슨 뜻? 맛이었죠. What does the egg tart taste like? 에그 타르트는 어떤 맛이에요? 라고 물어보네요. 그랬더니 It's sweet and buttery 라고 합니다. 그것은 달콤하고 아주 버터 맛이 나요.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Buttery. 자, 그러면서 It's crispy outside and soft inside. 굉장히 바깥에는요. 바삭하고 안에는 soft, 부드러워요. 라 그러죠? 정말 맛있겠네요. 자, 그래서 여자애가 I'll take two please 라고 합니다. I'll take 하면은 뭐뭐로 주세요 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두 개를 주문하네요. I'll take two please. 정말 맛있겠다, 그쵸? 자, 우리 친구들 어땠나요? 여기까지가 Cartoon Talk이었습니다.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alk about a famous dessert in Portugal. 나는 포르투갈의 대표적인 디저트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있다! 체크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Egg tart 기억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봐요. Bye bye, butterfly.

0: 저녁을 먹는 내내 우리는 말이 없었다. 엄마는 분위기를 바꿔보려 애쓰셨다.
1: 지유라, have some chicken. You like chicken?

0: 지훈은, Do you want more soup? No, thank you.
1: 머릿속이 복잡해.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다.
0: Am I mean? Am I a bad brother?
1: 내가 자주 버럭하는 건 맞지만 지율에게 양보하고 잘해주는 것도 많은데. 싸늘한 분위기 속에 갑자기 엄마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셨다.
0: That's it! I can't have dinner like this!
1: 엄마는 베란다를 향해 성큼성큼 걷기 시작했다.
0: Mom! Hi,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영어 친구, 이콜 선생님이에요. 아, 이 지훈의 가족은 뭔가 짧은 순간에도 사건이 막 터지는 그런 다이나믹한 집이네요. 이제 해결이 안 됐어요. 그렇죠? 지율이는 병을 주면 이제 없었던 일로 하겠다. 지율은 못 주겠다.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싸늘하겠죠. 이제 저녁은 먹어야 되니까 저녁 식사 시간에 앉았어요. 음식을 먹는 둥 마는 둥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참다 못한 엄마가 안 돼! 이럴 순 없어! 나는 저녁 이렇게 못 먹어! 하면서 갑자기 쿵쿵쿵 어디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걸어가시는지 뭘 하러 가시는지 또 두근두근 다음 이야기 기대해 주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그렸던 그림 드로잉 퀴즈 정답은 It's mine. 그건 내 거라고 It's mine 이었네요. 정답 맞힌 친구들? 너무 잘했고요. 오늘 일기의 제목은 침묵의 저녁 식사. 조용히 아무도 말 안 하는 침묵의 저녁 식사예요. 오늘의 일기, 읽기를 도와줄 단어 배워볼게요. 오늘의 단어, 오늘도 네 개의 단어가 준비되어 있어요. 첫 소리 잘 듣는 거 알고 있죠? 자, 하나씩 찾아볼게요. 첫 번째 단어, chicken, chicken. 소리를 시작했어요. chicken. 그래요. ch가 만나면 크도 아니고 흐도 아니고 쉬 소리를 낸다. chicken. 두 번째 단어는 soup. 앞에 이 뱀 같은 소리 들렸죠, 친구들? 소리 내는 글자는 s죠. 그래서 이 단어를 고르면 되겠다. 세 번째 단어는 brother. brother. 소리 들렸나요? B와 R이 만나서 brr로 시작을 하네요. 마지막 단어는 dinner. dinner. D 소리를 시작했어요. 여기. 자, 이제는 그림을 보면서 각 단어의 뜻도 알아볼게요. 첫 번째 그림. 형제예요. 남자 형제를 뜻하는 말 찾을 수 있나요? 그래요. brother. brother 이에요. 남자 형제니까 뭐 여자 입장에서는 오빠 또는 남동생 될 수 있고요. 남자 입장에서는 형 또는 남동생 될 수 있겠네요. 우리말처럼 형, 뭐 이렇게 오빠 이렇게 구별하지 않고 남자 형제는 다 brother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그림, 이거 단호박 스프인가? 스프 또는 국 뜻하는 말이 있네요. soup. Very good. 해가 뉘엿뉘엿치고 식사를 하고 있어요. 저녁에 먹는 식사, 저녁 식사를 뜻하는 말. 이건 우리 친구들 많이 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dinner. dinner. 마지막 단어는 맛있는 닭고기. 우리말로도 이렇게 하기는 해요. 치킨. 쉽죠? chicken. chicken. very good. 자, 이제는 단어 두 번씩 따라 해볼 거예요. 빨간 점 있는 부분 강조해 주세요. 첫 번째 단어는 chick 그리고 n, chicken인데요. 앞에 강조해 줄게요. chicken, chicken. 그래서 chicken보다는 chicken, 끝처럼 소리 난다는 것도 귀로 잘 기억해 두고요. 두 번째 단어는 soup, soup. 세 번째 단어는 bro에 강조가 있어요. brother, brother. 마지막 단어도 앞부분 강조하면 되겠네요. dinner, dinner. Good job! 자, 이제는 일기 속에서 영어 문장들 쏙쏙 뽑아서 뜻 알아볼게요. 첫 번째

영어 문장 have some chicken. You like chicken? 두 개의 문장이 있어요. 엄마가 지율이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막 둘이 다 이렇게 깨작깨작 밥을 먹으니까 지율아, 치킨 닭고기 좀 먹어봐. 너 닭고기 좋아하잖아. 이렇게 have라는 건 우리 친구들 갖고 있다도 되지만 have breakfast, have lunch, have dinner처럼 먹다라는 뜻도 있다는 거 알고 있죠? Have some chicken이니까 엄마가 차려놓은 이 닭고기 좀 먹어봐. some 좀이에요. 이 닭고기 좀 먹어봐. Have some chicken이네요. 이어서 엄마가 you like chicken? You, 너는 like, 좋아해, chicken. 무슨 말이에요? 너 닭고기 좋아하잖아. 이렇게요. 근데 선생님, chicken은 동물로 닭도 될 수 있고 닭고기도 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You like chickens 라고 S를 붙이면 동물로서 닭, 이렇게 닭, 세상에 닭이 많잖아요. 이렇게 동물로서 닭을 좋아할 때는 you like chickens. As in, you like dogs, you like cats, you like birds. 이런 것처럼 S를 붙여서 말하면 그 동물을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처럼 you like chicken. S 없죠. 그러면 고기로서의 닭고기. 그러니까 동물닭 말고 닭고기, chicken은 S 없이 하면은 그 고기를 좋아한다는 뜻이 돼요. 요것도 우리 친구들 헷갈릴까봐 선생님이 알려줬어요. 한 번 더 읽고 넘어갈게요. Have some chicken. You like chicken? 그랬더니 지율이가 뭐래요? I'm not really hungry. I'm not. 나는 아니에요. Really. 여기서는 really는 매우, 아주 이런 강조도 되지만 그렇게 란 뜻이에요. Hungry. 배고프진 않아요. 뭐 그렇게 배고프진 않아요. I'm not really hungry. 이번에는 엄마가 지우한테 지우야 너는 Do you want more soup? 물어보셨어요. Do you want? 너는 원하니? More, 더 많은 이에요. Soup니까 뭐 수프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 음식으로는 국이 되겠죠. 뭐 국 좀 더 줄까? 수프 좀 더 줄까? Do you want more soup? 더 먹을래? 지우는 또 뭐래요? No, thank you. 누가 이렇게 나한테 뭐 줄까? 이렇게 좋게 말을 했을 때 No는 너무 딱딱하죠. 예의도 없고. 그래서 고맙지만 됐어요. 감사하지만 괜찮습니다라는 뜻으로 No, thank you가 아주 좋은 대답이에요. No, thank you. 아니요, 엄마. 감사하지만 됐어요. 안 먹을래요. 그러면서 지우 머릿속은 뭐예요? Am I mean? 내가 그렇게 못됐나? Am I a bad brother? 내가 그렇게 나쁜 오빠인가? 아니 나도 잘해줄 때도 있는데 이렇게 머릿속에 복잡하죠. 그러니까 엄마가 이 식사 분위기를 참다 못해서 의자를 팍 박차고 일어나면서 That's it! 이라고 하셨어요. That's it이 뭐예요? 원래 That's it은 그게 다예요 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만해 나 못 참아 그것까지만 딱 해 이런 뜻이에요. That's it! 그만해. I can't have dinner like this. 나는 like this. 이런 식으로 저녁 식사할 수 없어. 엄마가 선전포고를 하시는 거죠. I can't 할 수 없어. Have dinner. 저녁을 먹다. 이렇게 먹을 순 없어. Like. 뭐뭐처럼이에요. This. 이거는 뭐예요? This는 뭐예요? 이런 분위기. 이런 식으로 나는 저녁 못 먹어! 하고 엄마가 갑자기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셨어요. 그리고는 성큼성큼 가셨죠. 그러니까 지우랑 지우리가 또 놀라고 당황해서 엄마? Mom? 하는 데서 오늘의 일기가 끝이 났네요. 자, 그럼 오늘 일기의 영어 문장 중에서 4개 뽑아서 같이 리듬 살려 읽어보고 챈트도 불러볼게요. 리듬 살려 말하기. 오늘의 첫 번째 문장은 have some chicken이에요. 엄마가 지율이한테 닭고기 좀 먹어봐 라고 권하시는 문장이었죠. 중요한 거 두 개 찾아볼까요? 중요한 단어, 뜻을 전달하는 단어. 맞아요. 먹어봐. 뭐를 먹어봐요? chicken. 조금 먹어봤는지 많이 먹어봤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좀 먹어봐니까 have some chicken. Have some chicken. 한 번 더. Have some chicken. Some chicken. 그래요. 이렇게 우리 리듬 만들면 되겠다. 두 번째 문장. Do you want more soup? Do you want more soup? 여기서는 친구들 세 개 강조해 볼게요. 그래요. 하고 싶니? 즉 먹고 싶니? 더 많이.

Am I a bad brother? 내가 나쁜 오빠인가? 중요한 말두 개. 나쁜 오빠겠죠. Am I a bad brother? Am I a bad brother? 한번 더. Am I a bad brother? 좋아요. 마지막 문장. I can't have dinner like this. 엄마가 외치신 말. I can't have dinner like this. 네개 강조해 볼게요. 요거는 뜻이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못해. 중요하죠. 뭘 못해요? 저녁 식사 먹는 거, 밥 먹는 거. 벌써 세 개. 그리고 이렇게가 중요해요. 그럼 이렇게. I can't have dinner like this. I can't have dinner like this. 한번 더. I can't have dinner like this. I can't have dinner like this. 좋아요. 자, 이 리듬 그대로 살려서 함께 챈트 불러봐요. Here we go. Have some chicken. Do you want more soup? Am I a bad brother? I can't have dinner like this. Yay! 오늘의 드로잉 퀴즈. 오늘도 선생님이 이야기 속, 일기 속에서 한 문장 찾아 준비했어요. 친구들 한번 볼게요. 여기 한 친구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맛있게 먹었나 봐요. 뭘 먹었냐면 이렇게 수프가 있어. 숟가락도 있어야겠지. 이거 숟가락이에요, 친구들. 다 먹은 것 같은 거예요. 이거를 보고 이 친구의 엄마가 어머 다 먹었네 하면서 엄마 자, 엄마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냐면 국자가 들려 있어요. 여기 이렇게 수프를 한가득 더 담아오셔가지고 어머 이거 더 먹고 싶니? 더 줄까?라고 엄마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엄마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한 국자 더 주시면서 할수 있는 말을 오늘의 일기에서 찾아주세요. 크게 외쳐주는 게 1번. 자료실 가서 자료 다운로드 받아서 나만의 그림, 나만의 문장, 정답 문장 써보는 게 2번이에요. 우리 친구들의 그림 실력과 정답 기다릴게요. 와, 오늘도 우리 친구들 정말 잘해줬어요. 오늘도 뭔가 일촉즉발 사건이 터지기 직전에 이야기가 끝이 났어요. 엄마가 쿵쿵쿵 가서 어떤 행동을 하실지 다음 시간의 일기도 기대하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0: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풀리 안전스쿨.
2: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0: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1: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Oh, hi, Millie.
1: What are you doing?
0: Nothing much. Are you drawing something?
2: Are you drawing something?
0: 무슨 말이지? Let's find out.
3: Everyone, 안녕, 반가워요. 리듬 소방 자랑, 미소랑이에요. Hi, I'm 미소랑. And I'm here to help. 안녕하세요.
4: 오늘은 우리가 영어로 그런 셈이야

of 뭐뭐의. 맞죠? One more time. Of 의. Of 의. Of 의. Of 의. Of sounds like love. Of sounds like dove. Of sounds like glove. Love, dove, glove, and of. Of 뭐뭐의. All right, let's take those two words, add some more in, and come up with today's magic sentences. Something kind of are you drawing? Once more, something kind of are you drawing? Shuffle them up, abracadabra, done! 이렇게 두 문장이 나왔습니다. Are you drawing something? Kind of. Are you drawing something? Kind of. Slowly. Are you drawing something? Kind of. Are you drawing something? Kind of. Let's have a look at A and B in greater depth. So the first sentence, are you drawing something? 질문이에요. 너 drawing, 그림 그리는 거죠? Something, 무언가. 친구가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야, 너 뭐 그리고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뭐 그리고 있는 중이야? Are you drawing something? Are you drawing something? 그런데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Kind of. Yes도 아니고 no도 아니고 kind of 라고 했어요. Are you drawing something? 너 지금 뭐 그리고 있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예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낙서 수준의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면 친구가 야 너 뭐 그리고 있어? 라고 했을 때 응! 아니면 아니! 둘 다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쵸? 그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kind of 예요. Are you drawing something? Kind of. 이렇게 말하면 돼요. Kind of. Kind of. Are you drawing something? Kind of. 그런 셈이지. 여기 우리가 뭐뭐의 종류라고 했잖아요. 이게 붙으면 뭐 너가 얘기하는 그런 종류의 행동을 하고 있어. 이런 뜻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서 잊어버려도 돼요. Just 애매할 때는 kind of. Alright, 그럼 질문 자체를 살짝 바꿔볼게요. Are you 만들고 있는? 친구가 뭐 쪼물쪼물하고 있어서 야, 너 뭐 만들고 있어? Are you making something? Are you making something? Kind of. Kind of. Are you making something? Kind of. The next one. 굽고 있는, 그러니까 비스켓, 빵, 케이크 이런 거. Are you 굽는 거는? Baking something. Are you baking something? Kind of. Are you baking something? Kind of. And final one. 읽고 있는. Reading. 친구가 책을 들고 있어요. Are you reading something? Are you reading something? Kind of. 읽는다고 하기도 그렇고 읽지 않는다고 하기도 그럴 때 kind of. Are you reading something? Kind of. All right. 그러면 are you drawing something 이었죠? 우리 원래 문장은 그거를 이용해서 오늘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Here are the words and here is the beat. Are you drawing something? Kind of. Are you drawing something? Kind of. Are you ready? Let's sing it. Are you drawing something? Kind of. Are you drawing something? Kind of. Are you drawing something? Kind of. Well done. Let's speed it up a little bit. Are you drawing something? 1, 2, 3, 4. Are you drawing something? Kind of. Are
Are you drawing something? Kind of. Are you drawing something? Kind of. Okay, one final time, really, really fast. Are you drawing something? Kind of. Are you drawing something? Kind of. Are you drawing something? Kind of. Well then, guys, are you drawing something? Kind of. All right, let's move on and try to solve some questions. Time to guess today's magic words. Question 1, 종류.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4 letters long. This word rhymes with kind, find, and mind, and begins with the letter K. 종류. Do you remember? K-I-N-D, kind. Kind. Kind of. And question number 2, 뭐뭐의. 영어로 뭐라고 했었죠? This word was very, very short, just 2 letters long. And it rhymes with love, dove, and glove. It begins with the letter O. 뭐뭐의 is O-F, of. Of. Kind of. Kind of. And moving on to fill in the blank. 뭐 그리고 있어? 뭐 그리고 있는 거야? 영어로는 are you? 그리다, draw니까 are you drawing something? Are you drawing something? 뭐 그런 셈이야. Kind of. Kind of. Are you drawing something? Kind of. Let's go back to the top. Hey, Ryan. Oh, hi, Millie. What are you doing? Nothing much. Are you drawing something? Kind of. Yeah, 이런 식으로 친구가 우리한테 너 뭐 하는 중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응, 아니? 라고 대답하기 애매하게 중간 어디라면 kind of 라고도 대답할 수 있어요. Are you drawing something? Kind of. Alright, I'll see you next time. Bye-bye.

달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반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꽃들이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밭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0: 짜잔! 안녕하세요, 친구들! 자, 영어에 반하는 시간, 반짝반짝 샤이니 함께요. 예이! 자자자! 친구들, 여러분 막 굉장히 좋아하는 팀과 또 그 팀의 막상막하 라이벌인 팀이 경기를 한다고 쳐요? 그럼 이 경기 너무너무 보고 싶겠죠? 그쵸, 무슨 일이 있어도 봐야 되죠. 그쵸, 밥을 안 먹더라도 봐야 돼. 그런데 만약에 비가 온다면, 그 경기가 밖에서 하는 경기라면 취소될 수 있겠죠. 자, 그런 말을 누군가가 한다고 칩시다. 이렇게요.
1: 비가 올 경우 그 게임은 취소될 거야.

0: 그쵸? 자, 여러분, 과연 뭐뭐 한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런 말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떤 조건을 다는 거겠죠? 자, 요것도 하실 수 있습니다. 말하실 수 있어요. 잠시만 기다려 보시고요. 우리 어휘부터 만나 볼게요.
1: 하하, 단어부터 알아야지. 자, 친구들, 첫 번째 단어 준비됐나요? Here we go. 오, match, match. 여러분, 사실 match에는 되게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렇게 불을 내기 위해서, 불을 피우기 위해서 이렇게 톡 튀는 성냥도 match, 또는 뭔가 잘 맞는 짝, 잘 맞다라고 할 때도 match를 쓸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니까 어떤 경기장인 것 같고 공이 있죠? 왠지 어떤 경기를 할것 같아요. 그렇죠? 경기, 시합이라고 할 때도 match를 쓸수 있습니다. 오케이? 따라서 말해보세요. match. match. Very good. Next. 아, 위보, 위보, 위보. Emergency. 자, 샤이니가 낸 소리에서 이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무슨 상황? 비상 상황. 맞아요. 비상. 뭔가 빨리 긴급하게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때 우리가 비상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는 emergency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emergency. Very good. And next. cancel. cancel. 자, X 표시되어 있는 걸 보니까 왠지 어떤 일을 하지 않기로 취소하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 오늘 미션 문장이 비가 올 경우에 게임은 취소될 거야 라는 게 있었죠. 오, 그때 그 단어. 이 단어를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Cancel. Cancel. Very good. And next. 아, flood. Flood. 여러분, 사진 좀 보세요. 공원인 것 같은데, 공원에 바닥이 이렇게 약간 흙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물이야, 물.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장화를 신고 나왔네요. 이렇게 물이 많이, 뭐 보통은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넘쳐 흐르는 걸 보고 우리는 홍수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flood 되겠습니다. flood. flood. flood. Good job.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우리 어휘들 착착착 살펴봤으니까 이제 준비됐죠, 여러분? 좋아요. 이제 영어에 본격적으로 반해볼까요? 어이, 친구, 지금 마냥 신나하고 있는데 거의 다 되고, 어? 야, 비 오면 취소돼. 이런 말을 하다니. 물론, 아, 그냥 알려주려고 그러는 걸 수도 있는데, 친구가 그말 듣고 약간, 그래? 비가 오면 취소되나? 아, 좀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자세히 어떤 내용인지 확인합니다. 자, A가 B를 봤는데, 비가 너무 신나 보이는 거예요. 막 들떠 있어. 막, 우! 어, 그래서 물어보죠. 야, you look so excited. What's up? 이라고요. 너는 보인다. 또 어떻게 보여요? 아주 excited 하면 여러분 이거 뭐예요? 아! 이렇게 신난, 흥분한 이라는 말이죠. 야, 너 굉장히 신나 보인다. 흥분돼 보인다. What's up?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좋아해? 왜 이렇게 신나해 하고 있어? 라는 말이죠. 여러분, 여기 사람한테 신나 보인다라고 할 때는 excited. 지금 보다시피 ED로 끝나야 돼요. 만약에 ED가 아니라 ING로 끝나게 해서 exciting 하면 그거는요, 사람이 와! 신나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어떠한 게임이나, 그렇죠? 어떠한 사건 등이 굉장히 재미있음을, 흥분됨을 유발하는 요소로 쓸때 exciting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그 게임은 참으로 재밌어. 게임이 흥미를 유발.

0: 좋아하는 요소죠. 그럴 때 the game is so exciting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와! 신나 있을 때는 excited를 쓴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 따라서 말해 봅니다. 친구한테. Oh, you look so excited. What's up?
1: You look so excited. What's up? You look so excited. What's up?
2: You look so excited. What's up?
1: Very good. And he answers like this. Oh, I can't wait to see the match tomorrow.
0: 라고요. 자, 누구나 다 기대하고 있는 어떠한 match, 시합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the match, 그 시합 이렇게 표현한 걸 보니까 A도 알고 있는 경기인가 봐요. 그쵸? 내가 can't wait to. 여러분, 우리 이거 나온 적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내가 참지를 못하겠다? 기다리지 못하겠다? 라는 말은 결국은 빨리 뭐 하고 싶다! 라는 말이죠. 나 내일 그 시합 보고 싶어 못 참겠어. 그러니까 빨리 그 경기 보고 싶어! 라는 말이죠. 아이, 얼마나 신날까요? 저는 야구를 굉장히 좋아해서 제가 좋아하는 팀과 그 팀의 라이벌이 경기를 한다. 그러면 저도 이렇게 말할 겁니다. I can't wait to see the match tomorrow. 그쵸? 안 돼. 이거는 TV로 보면 안 돼. 거기 가서 봐야 돼. 가야지. 그쵸? 자, 여러분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1: I can't wait to see the match tomorrow.
2: I can't wait to see the match tomorrow.
1: I can't wait to see the match tomorrow.
2: I can't wait to see the match tomorrow.
0: 잘했어요. Very good. 자, 그랬더니 A가 이런 말을 해요. 여기가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1: 야, 너 그렇게 신나 있지 마. 왜냐면 in case of rain, the game will be canceled 라고 말하죠. In case of rain.
0: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죠. case 하면 어떤 경우를 뜻하죠. 경우. 뭐뭐의 경우에 라는 표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1: In case of something.
0: 자, 중요한 거 여러분.
1: In case of 다음에 지금 보다시피 명사가 나와요. In case of 명사 하면 그 명사의 경우에, 즉 여기서는 비가 오는 경우에는
0: the game, 그 경기는
1: will be cancelled.
0: 자, cancel 하면 취소하다죠, 여러분. 근데 be cancelled 해서 취소되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경기가 취소될 거야. 그렇구나.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다시 in case of 명사, 명사의 경우에.
1: Okay? 자, 말해볼게요. In case of rain, the game will be cancelled.
2: In case of rain, the game will be cancelled.
3: In case of rain, the game will be cancelled.
0: 잘하셨어요. 자, in case of something 이용해서 더 많은 문장들 만나볼게요.
1: Oh, you can use the stairs.
0: 당신은 계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의 경우에?
1: In case of emergency.
0: 비상 상황의 경우에 계단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라고 하네요. 자, 말해볼게요.
1: You can use the stairs in case of emergency.
3: You can use the stairs in case of emergency.
2: You can use the stairs in case of emergency.
1: Very good. How about this one?
0: 자, 혹시 화재가 난 경우에 엘리베이터 사용하지 마세요.
1: Don't use the elevator.
0: 그런데
1: in case of fire.
0: 그렇죠. In case of 뭐뭐의 경우에 또 나왔어요? Fire. 여기서 화재로 쓰였습니다. 말해볼게요.
1: Don't use the elevator in case of fire.
2: Don't use the elevator in case of fire.
3: Don't use the elevator in case of fire.
2: Don't use the elevator in case of fire.
1: Very good. How about this one?
0: 혹시 홍수가 난 경우에는 이 유리를 부수세요. 깨 부수세요. 라고 합니다.
1: In case of a flood, break the glass.
2: In case of a flood, break the glass.

0: 잘하셨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영어로 말해보세요.
1: 야, 너 되게 신나 보인다. 무슨 일이야? Speak.
0: 아, 나 내일 그 시합 빨리 보고 싶어 못 참겠어.
1: Speak. 야, 비가 오는 경우엔 그 경기 취소될 거야. Speak.
0: 자, 영어에 반하는 퀘스트 타임이에요. 자, 친구들 문제 오늘도 잘 맞춰보세요. 첫 번째. 아유, 비가 올 경우 그 게임은 취소될 거야.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2: 3, 2, 1, 1. Time's up. Okay, the answer is in
0: case of rain. 그렇죠, 여러분. 말해볼게요. In case of rain, the game will be cancelled.
2: In case of rain, the game will be canceled.
1: Very good.
2: And next.
0: 화재의 경우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조금 긴데요?
2: 3, 2, 1, 3. Time's up. Okay, the answer is.
0: 그래요, 뭐뭐의 경우에라고 하는 in case of. Don't use the elevator in case of fire.
2: Don't use the elevator in case of fire.
1: Very good. And next.
0: 자,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3, 2, 1, 3.
2: Time's up.
0: 자, 홍수가 난것 같아요. 홍수는 영어로.
1: Flood. Very good.
0: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뭐뭐의 경우에라고 하는 in case of something. 자,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맞아요. in case of 다음에는 명사가 나온다. 요걸 여러분이 꼭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면 다음 시간에도 이거랑 의미가 똑같은 친구가 나올 거거든요. 오케이. 자, 차이점도 제가 잘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일단 오늘 배운 내용 복습 충분히 하세요. See you next time.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코해드리겠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1학년의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끝이 보입니다. 의문사의 끝이요. 지금까지 의문사를 진짜 몇 개나 한 거예요. 여섯 번째 시간? 일곱 번째 시간? 세기가 어려운데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말에도 의문사 총 여섯 가지, 육하원칙이라고 하죠. 이렇게 여섯 개를 배웠었는데 오늘이 영어에서도 여섯 번째 시간이고요. 공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라고, 마지막 뜻을 가진 의문사라고 할 수는 있겠는데 다음 시간에도 한 번 더 남긴 했어요. 자, 그래도 오늘 의문사 중요합니다. 어떤 친구,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지 한번 봐주시고요.

여러분, 기억이 납니까? 가장 우리에게 친숙한 의문사, 바로 what? 이거였습니다. 자, 이 친구의 뜻, 무엇이라는 뜻, 혹은 어떤이라는 뜻 가지고 있고요. 의문사, 의문문 만드는 법, 지금 벌써 여섯 번째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의문문들 일단 만들고, 맨 앞에 의문사를 붙이면 됩니다. 자, 요두 가지가 의문사 관련한 시험 문제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의문사의 뜻잘 아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의문사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이다. 먼저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 의문문을 잘 만든 후에 맨 앞에 의문사만 붙이시면 된다. 아주 간단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what은 하나 더 있습니다. what은요, 의문사이자 주어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who처럼요. 자, 이 친구가 의문사이자 주어일 때는요, 바로 뒤에 동사를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따 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이게 첫 번째 문제였는데요. 이거 혹시 틀릴 수 있나요? 자, what, how 중에서 일단 해석상의 무엇이라는 해석이 보이기 때문에 What are you doing? 이렇게 물어야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라는 뜻이 완성이 되겠죠. How are you doing을 넣으면 문장이 어색하진 않아요. 근데 뜻이 완전히 바뀝니다. 약간 어떻게 지내? 하는 안부 인사가 되어버리죠. 뜻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How를 골랐던 친구는 없기를 바라지만 있었어도 복습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What은 무엇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한번더 강조해 보고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당신은 점심 식사로 무엇을 먹었나요? 인데, 자, 이 친구는 시제를 묻는 문제이기도 하네요. 자, 한글 해석을 잘 봐주세요. 무엇을 먹었나요죠? 자, 내신 시험 문제에서는요, 학교 선생님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자, 빈칸에 알맞은 영어를 골라보세요. 한 다음에 What did you? What do you? 하고 뭐 What should you? What can you? 뭐 러러러러 해서 다섯 개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당당하게 밝게 웃으면서 해석에 맞는 What did you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먹었나요인데? 그쵸. 먹었나요라는 건 과거 시제를 의미하니까요. 맨 앞에 did. 라는 친구로 과거 시제를 표현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did, you, it 요 형태로 써주셔야겠고요.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한번더 짚고 가면은 요 it은 절대 과거 시제 동사로 변할 리는 없습니다. 그죠? 요 앞에서 이미 바꿔줬으니까. 기본적으로 그 일반 동사 의문문 만들 때요. did로 바꾼 다음에 얘는 그냥 동사 원형 쓰는 거 기억하고 있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말하게 만들었나요? 인데요. 자, 정답은? 만들다라는 지금 뜻을 집중을 해서 보시면, make라는 동사가 들어가야 한다는 걸알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what made를 쓰셔야 됩니다. Okay? What made you say that? 요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게 들어가면서 하나 더 특이사항을 선생님이 짚어드리자면, make라는 지금 일반 동사가 나왔는데, do, did, does가 안 보이죠? 아까 전에 요거는 보였단 말이지? 근데 얘는 안 보이네요? 이게 바로 선생님이 아까 시험 문제 포인트에서 말했던 what 자체가 의문사이자

0: 주어 역할을 할 때입니다. 이거 what을 지금 무엇이라고 해석했죠? 은는 이가 주어로 해석했죠? 그래서 지금 what이 주어인 거예요. 자, 근데 얘 해석 보세요. 무엇을이죠? 얘 주어 아니죠? 무엇을? 이건 목적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what이 주어가 아닌 거고요. 얘는 what이 주어인 거고요. 그래서 what이 주어이자 의문사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이렇게 바로 뒤에 동사를 쓸수 있는 겁니다. 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하나 더 짚고 갈게요. What 뒤에 명사를 쓰는 형태도 가능은 합니다. What job do you want?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마치 how 뒤에 형용사도 쓸수 있는 것처럼. What job do you want? 하면은 어떤 직업을 너는 원하니? 무슨 직업을 너는 원하니?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listening 포인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 Listening point one.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Listening point two. What did you eat for lunch? What did you eat for lunch? Listening point three. What made you say that? What made you say that?
0: 자, 여러분, 우리 이제는 외울 때가 많이 됐죠. 의문사가 가장 강조될 거고, 그리고 내가 제일 궁금한 단어, 주로 동사죠. 그 친구가 제일 또 높게 읽힐 겁니다. What are you doing? 이렇게 지금 what doing? 요게 가장 높은 톤으로 들릴 거니까 그 부분을 잘 캐치해 주세요. What are you doing?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두 번 듣겠습니다.
1: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0: 자, 그럼 이번엔 여러분들이 한번 추측해 볼까요? 자, 요 문장에서 제일 궁금한 거, 제일 핵심적인 단어는 뭘까요? 일단 what, 그리고 eat. Lunch. 요 세 개 정도가 되겠죠. 무엇을 먹었냐? 점심으로. 요 세 개가 지금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What did you eat for lunch? 요렇게 됩니다. What did you eat for lunch? 당신은 점심 식사로 무엇을 먹었나요? 두 번 들어볼게요.
1: What did you eat for lunch? What did you eat for lunch?
0: 자, 마지막도 여러분들이 한번 guess 해봅시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골라볼까요? 핵심이 되는 단어. 일단 what? You? You는 좀 애매할 수 있어요. Say. 자, what이랑 say가 가장 높은 톤으로 들릴 거예요. What made you say that? What made you say that? 뭐가 그렇게 말하게 만들었냐고. 뭐가 말하게 만들은 거야? 도대체 뭐 때문이야? 이런 느낌. What made you say that?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말하게 만들었나요? 마지막으로 두 번 듣겠습니다.
1: What made you say that? What made you say that?
0: Speaking point입니다. 자,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물어보는 거. 자, 아까 전에 중요한 포인트, 톤 높은 거 어디였죠? What doing? 요 두 개였습니다. What are you doing? 이렇게 같이 읽어볼게요.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한 번 더.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당신은 점심 식사로 무엇을 먹었나요? 인데요. 당신은 무엇을 먹었나요? 부터 할게요. What did you eat? What did you eat? 자, what과 eat 요 두 개가 높습니다. What did you eat? What did you eat? 당신은 무엇을 먹었나요? What did you eat? What did you eat? 점심 식사로

식사까지 붙이면 what, eat, lunch 요 세 개가 높아요. What did you eat for lunch? What did you eat for lunch? 한 번 더 해볼게요. What did you eat for lunch? What did you eat for lunch? 아주 좋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요거는 어느 게 높았죠? What say? 뭐가 그렇게 말하게 만들었냐고요. 뭐 때문에 너가 말을 그렇게 하냐는 거죠. 그렇지. 자, 그러니까 What made you say that?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만들었나요? What made you say that? What made you say that? 한 번 더. What made you say that? What made you say that? 아주 원어민 같았습니다. 자, 이제 복습할 시간입니다.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가질게요.

0: reading 시간입니다. 먼저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질문 듣고요. 해석은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해드릴게요.
1: What should I do this afternoon? Should I go to the gym? What exercises should I do? Should I do a shoulder workout? What do you think?
0: 아, 나뭐 하지? 오늘 오후에 뭐 하지? 이런 질문 많이 스스로에게 하죠? 관련된 질문입니다. What should I do? 이거 해석하면 나 무엇을 해야 하지?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무엇을 해야 하지? 라는 겁니다. Should I go to the gym? 나 체육관에 가야 할까? 여기서 gym은 체육관이기도 하지만 요즘은 헬스장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아, 뭔가 체육관? 헬스장에 가야 할까? What exercises should I do? 어떤 운동을 내가 해야 할까? 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첫 번째 문장은 what 뒤에 바로 이제 조동사 의문문이 나온 케이스고요. 세 번째 문장은 what 명사 의문문의 케이스네요. 자, 그 다음 거 보기 전에 단어 봅시다. workout이라는 거 붙여서 썼는데, 운동이라는 명사의 뜻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workout. 좋아요. Should I do? 나는 해야만 할까? A shoulder workout 하면은 어깨 운동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깨 운동을 해야 할까? What do you think? 너의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보면서 질문이 마무리가 되네요. 자, 전체 질문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What should I do this afternoon? Should I go to the gym? What exercises should I do? Should I do a shoulder workout? What do you think?
0: 마지막 writing입니다. 자, 오늘은 전부 what 의문문이에요. 그리고 무엇이라는 자, 지금 딱 의문사 해석이 보이니까 맨 앞은 what으로 써놓고 시작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 주어 동사를 찾죠. 뭐의 이름은 무엇이니? What. 그 다음

주어는 너의 이름, your name이고요. 근데 지금 너의 이름은이니까 그 다음이 무엇이니에요? 이다. 이게 동사네. is죠. What is your name?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What is your name? 아주 쉽고요. 그 다음, 무엇이 너를 화나게 만드니? 라고 물어봤는데요. 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이 무엇이라는 것 자체가 의문사이자 주어입니다. 아까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죠? What은 의문사도 될수 있고 동시에 주어도 될수 있는 who와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앞에 what을 쓰면 그게 의문사이자 주어의 역할을 해서 바로 뒤에 동사를 쓰시면 돼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포인트 잡아봤고요. What 한 다음에 지금 동사를 바로 쓰셔야 합니다. 동사 한번 찾아보죠. 뭐죠? 만들다가 동사입니다. 지금 만드니로 끝났으니까. What? make인데요. 무엇이라는 거 지금 3인칭 단수죠? What makes 쓰고 너를 화나게 you angry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hat makes you angry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되겠고요. What이 주어로 쓰이는 경우 우리 who였을 때처럼 조금 집중해서 영작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너는 몇 시에 일어나니?인데, 자, 얘도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까지 주구장창 무엇을 배웠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무엇이 안 보이죠? 뭐지? What은 써야 되는데 무엇이 안 보이네? 그럼 이때 추측해 볼수 있는 건 what 뒤에 명사가 있는 겁니다. what 뒤에 명사가 있는 걸로 몇 시라고 하면 what time이 생각나고요. 그 다음에 너는 일어나다니까 you get up, you wake up이 생각나죠. 그래서 what time do you get up?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get up 혹은 wake up을 써서 일어나다를 표현을 한 거고, 앞에 what time을 써서 몇 시에를 표현을 했다는 거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모든 뜻을 가진 의문사 봤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음 시간에 중요한 의문사 하나 더 남았으니까 꼭 와주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광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2학년 함께하고 있는 정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도 지난 시간 이어서 접속사 이야기 같이 해볼 겁니다. 중요한 출제 포인트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의 듣기 문제 풀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특정 정보 파악하기 문제 풀어보죠. 대화를 듣고서 여자가 만든 거 골라보겠습니다. 1번은 양말, 2번 장갑, 3번에 인형, 4번 목도리, 마지막 5번은 가방인데요. 말 그대로 특정 정보니까 여자가 어떤 걸 만들었을까 그 부분에 좀 집중해서 그 부분이 들릴 때를 정답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Listen up.
1: Liz, how was the volunteer work yesterday?
2: Good. It wasn't hard at all.
1: Really? What did you do?

0: I made dolls for children in need.
1: I didn't know you could make dolls.
0: I couldn't really, but there was a manual and it was easy to follow.
1: That's nice. Did you make anything else?
0: Not me, but the others made socks and gloves too.
1: That sounds wonderful.
2: 자, 잘 찾으셨나요? 여자가 만들었던 게 뭐였을까? 지금 바로 들어보면서 정답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Liz, how was the volunteer work yesterday?
2: 자, 빈칸 두 단어에는 volunteer work. 이거 그래도 좀 많이 들었었던 표현이죠? 자, 봉사활동입니다. How was the volunteer work yesterday? 그래서 어제 봉사활동은 어땠니? 라고 남자가 물어봤어요.
0: Good. It wasn't hard at all.
2: 자, 그랬더니 여자가 good. It wasn't hard at all. 자, 우리 귀에는 뭐, at all 이런 식으로 들렸는데 이 두 단어 at all이죠. 자, 이렇게 부정문과 같이 쓰여요. 그래서 부정문 뒤에 at all 붙여주게 되면 전혀 뭐뭐하지 않다. 그러니까 얘가 전혀로 앞에 부정문을 강조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음되면서 트가 알로 약화가 돼서 우리 귀에는 at all 이렇게 들렸습니다. 좋았어, 좋았고 전혀 힘들지 않았어 라는 뜻이죠.
1: Really? What did you do?
2: What did you do? 뭘 했는데? 봉사활동 뭘 했니?
0: I made dolls for children in need.
2: I made dolls for children in need.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한번 더 들어볼게요.
0: I made dolls for children in need.
2: 자, 첫 번째 빈칸에 정답이 나왔습니다. 너 뭘 했는데? 이때 여러분들 집중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여자가 했던 것은 I made dolls. 인형이죠? O예요. 좀 길게 발음이 됐고요. 복수 형태로 썼습니다. 자, 그 다음 뒤에 들렸던 표현은 children in need 였는데요. 전치사 in과 need 붙여서 통으로 외우세요. 뭐뭐뭐 나오고 in need 하면 어려움에 처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 그러니까 좀 힘든 아이들을 위해서 인형을 만들었어 라는 정답이 되는 문장이었습니다. 한 번 더 들어보죠.
0: I made dolls for children in need.
2: 자, 그래서 여기서 정답이 나왔습니다. 여자는 인형을 만들었고요. 계속해서 남자가
1: I didn't know you could make dolls.
2: 자, 한 번 더 말해주죠. I didn't know you could make dolls.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조동사 원래 발음이 조금 짧게 되는 거 아시죠? You could, cat 이런 식으로 들렸고 그 다음에 원형이니까 you could make dolls. 이렇게 여러분들 쓸 수 있었어야 하고요. 너가 인형을 만들 수 있었는지는 몰랐네.
0: I couldn't really.
2: 사실은 잘 못했었단 얘기예요. 근데
0: But there was a manual and it was easy to follow.
2: There was a manual. 그랬습니다. 매뉴얼. 우리 이런 거 한국말로도 많이 해봤을 텐데요. 영어로 manual이었고요. 이게 이제 뭔가 설명서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설명서가 있었고 it was easy to follow. 그래서 뭐 따라가기가 쉬웠어. 그러니까 설명서 들을만 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라는 뜻이 되겠죠.
1: That's nice. Did you make anything else?
2: That's nice. Did you make anything else? 그래서 그 밖에 다른 것은 이런 표현 있죠. 또 다른 것도 만들었니?
0: Not me. But the others made socks and gloves too.
2: Socks and gloves too. 들으셨나요? 앞에는 socks, 양말이고요. 뒤에는 gloves, 뭐 장갑인데요. 여자가 만든 게 아니라 the others, 다른 사람들, 다른 봉사자들은 양말과 장갑도 만들었어라는 뜻이었습니다.
1: That sounds wonderful.
2: 자, 마지막 빈칸에는 that sounds wonderful. 야, 그거 참 멋졌겠네. 멋지게 들리는구나. 자, 그래서 여자가 만든 것은 우리 3번의 인형으로 여러분 찾아줬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 단어 공부 잠깐 하고 접속사 출제 포인트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2분 목화 시간입니다. 자, 우리 오늘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동사 또는 명사에 다른 형태의 전미사를 붙여서 의미가 전혀 다른 형용사가 나오는 그런 단어들, 즉 좀 헷갈리는 형용사들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 있는 단어는 바로 regret 이란 동사입니다. 후회하다. 이 단어는 여러분 알 거라 생각해요. 그렇죠? 자, 여기에다가 a for를 붙일 수도 있고요. able이란 전멸을 붙이기도 하는데 각각 의미가 달라요. 자, 먼저 우리 for로 붙여서 regretful이란 형용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full이 원래 뭐뭐로 가득 찬 이런 느낌의 전미어라고 했었는데요. 자, regretful 하면은 후회하는 걸로 가득 찬 거야. 내 자체가 무언가를 후회하는, 유감스러워하는 이런 감정적인 그런 형용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문 속에서 보시면 주로 이렇게 주어는 이러한 후회

유감스럽다. 뭐가? 어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이 라는 뜻이고요. 자, 이번에는 able을 붙이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까요? 자, regrettable이 되는데요. T를 한번더 붙여주고요. able이 붙었습니다. 원래 able은 원래 할수 있는 일이란 의미를 많이 가질 수가 있는데요. regrettable은 사람이 일단 아닙니다. 보통은 상황이나 사건이 유감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감정이 아니고요. 그 상황 자체가 참, 아, 안타까운 상황, 유감스러운 상황이구나. 요럴 때 쓰는 게 regrettable이 되겠습니다. 후가는 완전 다르죠, 쓰임이. 자, 그래서 예문 속에서 보시면, It's regrettable that you lost your dog. 그래서 가져오니까 지우고. 참 유감스럽다. 상황이. 근데 어떤 상황이? 대절의 상황이. 너가 강아지를 잃어버렸던 것은 참 유감스럽구나. 자, 오늘은요. 접속사 when과 의문사 when을 구분하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접속사 when은 우리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절로. 어쨌든 의미 자체가 뭐로 된다? 뭐뭐 할 때로 배웠거든. 근데 사실은 접속사 when이 뭐뭐 할 때라는 해석만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얘가 문장에서 의문사로 쓰일 때는 또 다른 뜻이거든. 그래서 밑줄을 이렇게 지금처럼 그어놓고 다음 밑줄 친 when에 쓰임이 다른 걸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골라보세요. 1번, When Jenny was having dinner, she listened to the song. 2번, What comes to your mind when you hear this song? 3번, When it rains, let's not go there. 4번, I want to become a doctor when I grow up. 마지막 5번은, What was the most exciting moment in your life? 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우리 그럼 바로 확인해 보죠. 자, 두 개의 차이는 해석의 차이입니다. 물론 문장 속에서 쓰임도 좀 다른데요. 먼저 우리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접속사 when은 뭐뭐 할 때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when 주어 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콤마 찍히고, 자, 주절이 따로 나오는 이런 구조였죠. 주어가 동사할 때 주어가 동사한다. 기억나죠? 그래서 When we were sleeping, 우리가 자고 있을 때, Jason came home. 제이슨이 집에 왔습니다. 그렇죠? Jason came home.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고 있을 때라고 해석이 되는 건 이제 부사절 접속사 when이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의 when 한번 해석 볼까? I don't know when your birthday is. 그러면 나는 몰라. 너의 생일이 언제인지. 이런 식으로. 언제라고 해석되는 건 의문사예요. 알겠죠? 그리고 참고로 얘는 왜 부사절이어서 이렇게 단독으로 좀 쓰이잖아. 그치? 콤마 찍히고. 네, 의문사 외에는 명사절입니다. 역할도 좀 달라요. 그래서 얘는 위치를 잘 보시면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무엇, 무엇을 모른다.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치만 우린 그냥 간단하게 뭐뭐 할 때로 되고 있는지. 언제로 되고 있는지 이두 개만 잘 구분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죠. 1번은 When Jenny was having dinner, 제니가 저녁을 먹고 있을 때 She listened to the song. 그녀는 그 음악을 들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구조적으로 봤을 때도 얘는 그렇지, 뭐뭐 할 때로 해석되는 접속사고요. 자, 이번은 what comes to your mind. 그러면 무엇이 떠오르니? 이런 뜻이지. 무엇이 떠오르니? When you hear this song. 그래서 너가 이 노래를 들을 때라고 해석됐죠? 그래서 왼절이 뒤로 가 있고요. 그치만 여전히 해석은 뭐뭐 할 때로 됩니다. 자, 3번은 when it rains. Let's not go there. 역시나 딱 구조만 봐도 얘는 뭐뭐 할 때야. 그쵸? 비가 내릴 때 비가 내리면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비가 내릴 때는 우리 거기 가지 말자라는 해석으로 얘도 부사절의 접속사 when입니다. 4번은 I want to become a doctor. 나는 의사가 되기를 원해. When I grow up, 내가 컸을 때, 내가 자랐을 때, 내가 커서란 뜻인데요. 이것도 뭐뭐 할 때로 쓰이고 있는. 혹은 when은 뭐뭐 하면 이런 느낌으로도 쓸 수가 있다 그랬죠? 앞에서처럼 부사절의 접속사 when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5번을 보시면 when
was the most exciting moment in your

Like 그러면서 너의 삶에서 가장 신나는 순간은 언제였니?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when은 언제로밖에 해석이 지금 될 수가 없어. 자, 이렇게 해석되는 when이 바로 의문사입니다. 자, 그래서 1, 2, 3, 4번은 부사절의 접속사 when이었고요. 마지막만 의문사 when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두 번째 출제 포인트로 넘어갈게요. 이것도 진짜 시험에서 안 나오는 경우를 못 봤어요. 우리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라는 요거 꼭 출제 포인트로 나오고 있으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짚어볼 텐데요. 먼저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 when은 방금 봤죠? 시간의 접속사. 그 다음에 조건은 지난 시간에 우리 if 같은 거. 뭐 unless 같은 거뭐 이런 것들 있잖아. 뭐 시간도 when도 있고 after, before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이끄는 주어와 동사 자리에 미래를 안 쓴다 얘기야. 그치? 요 접속사가 이끄는 동사 자리에는 설사 미래의 내용인 것 같더라도 미래 시제를 현재 시제로 쓴다. 요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 보시면 We're going to throw a party. 자, 앞에는 미래죠. 우리 be going to 하면 뭐뭐 할 예정이다라는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잖아. Throw a party는 파티를 열다. 자, 우리는 파티를 열 계획이야. 미래 일이죠. When my sister arrives home tomorrow. 내 여동생이 내일 집에 오면 이거든. 그럼 이것 자체가 사실은 미래를 가리키고 있죠. 그치만 will arrive로 쓰면 어법적으로 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현재로, 그치? 현재로 쓸 때는 항상 주어와 수의 일치도 신경 써 주시고요. 그래서 arrives라고 넣는 것이다. will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건의 접속사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볼까요? Let's we'll go to see a movie. Let's는 영화를 보러 갈 거다. 역시나 얘도 주절은 지금 미래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치만 이게 if가 지금 조건절이죠. if절의 동사 보시면 if the class finishes early 그러면서 수업이 일찍 끝나면 이런 뜻인데요. 미래에 끝날 거겠지만 우리 이 자리에 will finish 쓰지 않는다. 이거 이유는 뭐다? 여기 지금 조건의 부사절이 보이니까. 아까는 시간의 부사절이 있었으니까. 요런 식으로. 그리고 사실은 해석을 할 때도요. 이 부분은 수업이 일찍 끝난다면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잖아. 우리말로도. 그쵸? 수업이 일찍 뭐 끝날 것이라면 이렇게 굳이 미래로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들도 요 부분을 현재로 많이 말을 하다 보니 will을 쓰는 건 어색합니다. 그래서 if나 when의 부사절엔 동사 자리에 will 쓰지 않는다. 어떻게 쓴다? 그냥 현재 쓴다. 주절에만 will을 쓴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if가 또왜 when도 뭐 의문사도 있었고 우리 부사절 접속사도 있었듯이 if도 만약이란 뜻의 부사절 접속사일 때만 우리 if절에 will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사실은 명사절 접속사 if로 쓰이기도 합니다. 해석으로 구분하시면 되는데요. 명사절 if는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이 돼.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이라고 해석되는 자리에서만 will을 안 써주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인지 아닌지 절에서의 미래 내용은 미래 시제로 씁니다. 해석을 해볼까요? I'm not sure if she will come to the party. 요거 해석해보면 나는 확실하지가 않아. 확신할 수가 없어. 뭘? 인지 아닌지를 이런 해석이죠. She will come to the party. 그래서 그녀가 그 파티에 올지 안 올지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우리 한국말로도 뭐 내일 뭐 이런 거 붙여볼까? 내일 그녀가 파티에 올 것인지 확실하지가 않다. 해석 잘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미래면 미래를 쓰는 게 맞아요. 그쵸? 자, 근데 밑에서만 I'll go to the party. 나는 그 파티에 갈 거야. If she comes to the party. 그녀가 그 파티에 온다면 나도 갈 거야. 이런 식으로 if절이 뭐뭐 한다면 이라고 해석될 때는 will을 써주면 오히려 어색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얘들도 will come이 아닌 현재 형태로 comes를 쓴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우리 그러면 어법상 어색한 문장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죠. 1번. I don't know if she will visit me tomorrow. 나는 몰라. 자,
몰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if가 인지 아닌지가 되겠죠. 인지 아닌지 몰라. 그녀가 내일 나를 방문할지 나도 몰라라는 해석이거든. 미래로 해석 잘 되고요. 얘가 인지 아닌지니까 미래 시제 쓸수 있고요. 그쵸? 요건 맞아요. 자, 이번엔 Could you ask Jason if he will take part in the meeting? 그래서 제이슨한테 좀 물어봐 줄래? 뭘 물어봐? 인지 아닌지를 이겠죠. 그래서 그가 그 회의에 take part in 참석할지 물어봐 줄수 있어 라는 뜻으로 역시나 뭐뭐인지 아닌지란 해석이 되므로 will 쓸수 있고요. 3번. I'll go on a picnic with you when you will finish your homework. 나는 너와 소풍을 갈 거야. 너가 숙제를 끝낸다면, 너가 숙제를 끝낼 때. 자, 이때 when은 부사절 접속사 when으로 시간을 나타냅니다. 그럼 이때는 will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일단 틀렸고요. 자, 나머지 확인해 보면 when you need help, I'll help you. 너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줄게. 잘 쓰고 있고요. 마지막도 if we start now, we will finish by noon. 우리가 지금 시작 하면 조건절 우리는 정오까지는 끝낼 수 있어라고 현재 시제로 잘 쓰고 있네요. 정답은 아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우리 부사절 접속사 if와 그리고 when과 비교되는 또 다른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복습 꼭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See you next time. Bye bye.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고민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우리 쌤과 함께 영어 걱정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번 시간도 사진으로 시작을 해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도 전부 다 이런 경험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어렸을 때 차가운 물통을 책가방에 넣고 가면은 책이 다 젖어 있는 그런 경우들 있죠. 그래서 엄마들이 보면 뭐 손수건 같은 걸 싸주시거나 아니면 비닐팩 같은 거에 넣어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차가운 공기에 이 차가운 어떤 공기 중에 있는 그런 수증기가 차가운 물체를 만났을 때 이렇게 물방울이 생기기도 하죠. 물방울을 영어로 water drop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같이 vocabulary clear해서 단어 먼저 확인해 볼게요. water drop은 앞에서 봤던 대로 물방울을 뜻해요. 자, 그리고 water vapor라는 것은 수증기를 뜻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vapor라는 것이 증기라는 뜻이고요. 우리 공기 중에 떠 있는 그런 물을 머금고 있는 증기, 수증기를 water vapor라고 해요. 다음 단어 tiny. tiny는 아주 작은이라는 형용사이고요. 다음 단어 condensation. 이 단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원래 뜻은 뭐냐면요. 어떤 기체가 응결이 되는, 응축이 되는 현상을 condensation이라고 하는데요. 결국에 기체가 우리 눈에 보이게 되었을 때 어떤 방울방울처럼 맺히는 거, 그런 물방울을 역시 condensation이라고도 합니다. 다음 단어 cover. cover는 덮다라는 동사이고요. example은 예시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서 보여주었던 그 얼음물이 담겨 있는 그 잔을 떠올리면서 방금 보았던 단어들이 어떤 흐름에서 쓰이는지 리스닝 클리어로 내용 지금 확인해 볼게요.
1: It is a hot day. There is a glass of icy water on the table. Soon, you can see tiny water drops on the cold glass. Where do the water drops come from? The water drops come from the air. The air around us has water vapor. The water vapor turns into water drops when it meets something cool, like the cold glass. That is called condensation. You can see condensation in the bathroom too. Look at the mirror after a shower. The mirror is covered with very small water drops. That is because the warm air meets the cool mirror. You can find more examples like this in real life.
0: Reading Clear 시간입니다. 자, 먼저 배경부터 설명을 하고 있죠. It is a hot day. 자, 아주 뜨거운 날입니다. 자, 뜨거운 날을 우리 같이 한번 상상해 볼게요. There is a glass of icy water on the table. 자, 탁자에 뭐가 있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생긴 뭔가 아이스가 있는 얼음이 담겨 있는 그러한 유리컵이 탁자 위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a glass of icy water는 icy라고 하면요. 얼음 같은 그런 차가운 물이 담겨 있는 유리잔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Soon you can see tiny water drops on the cold glass. 자, 글래스는 여기서 유리잔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차가운 그런 물이 들어있는 그 유리잔을 보았을 때 금방 뭘볼수 있다? 그렇죠. 송글송글 이렇게 맺히는 그런 작은 물방울들을 볼수 있습니다. 어디에요? 이런 차가운 유리잔에요. Where do the water drops come from?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죠. 이런 차가운 물이 담겨있는 유리잔에 원래 물방울이 있지 않았는데 대체 이런 물방울들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The water drops come from the air. 이렇게 물방울들은요, 공기에서 옵니다. The air around it has water vapor.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공기는요, 뭘 가지고 있다? 그렇죠. has water vapor. 수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The water vapor turns into water drops. 이렇게 한번 보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수증기가요, 뭘로 변한다? 그렇죠. 물방울로 변한대요. When it meets something cool like the cold glass. 수증기가 이렇게 지금 떠다니고 있는데, 무언가 차가운 거죠. 이렇게 차가운 물체와 만나게 되면, 그때 이제 물방울로 변한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어떤 대상이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차가운 유리잔처럼 차가운 고체에 수증기가 맞닥뜨리게 되면 그 증기가 역시 물방울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That is called condensation. 그것은 condensation이라고 불립니다. 자, 우리 앞에서 봤던 대로 condensation이 기체의 응결이란 뜻이고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역시 물방울이라는 거여서 앞에서 설명한 이러한 현상이 뭐다? condensation이다라는 거예요. You can see condensation in the bathroom too. 맞아요. 그런데 bathroom 화장실이잖아요. 이와 같은 물방울 이런 현상을 화장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Look at the mirror after a shower. 샤워한 뒤에 거울을 보세요. The mirror is covered with very small water drops. 자, 샤워하고 나면 이렇게 거울이 뭔가 뿌얘지잖아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아주 작은 물방울들로 덮여 있는 그런 거울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That is because the warm air meets the cold air. 역시 떠다니고 있는

0: 그러한 따뜻한 공기가 뭐를 만나기 때문에? 맞아요. 차가운 거울을 만나게 되었을 때 수증기가 역시 뭔가 물방울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You can find more examples like this in real life. 당신은 더 많은 이런 예시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우리 지금 실생활에서요. 하고 글은 끝나요. 자, 이 부분 여러분 잘 이해를 했는지 우리 Reading Clear 어떤 문제로 함께 풀어볼게요. What is the passage mainly about? 여기서 passage는 어떤 글이란 뜻이잖아요. 이 지문은 주로 무엇에 관한 글이었는가? 자, 여기 소재를 물어보는 거죠. A번 같이 볼게요. Why we need air? 우리가 공기를 왜 필요로 하는지. 자, 공기가 왜 필요하는지였어요? 아니죠. 뭔가 차가운 물체가 있는 그런 물을 담았을 때왜 물방울이 차가운 물체에 이렇게 맺히게 되는가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A번 아니고요. B번 볼게요. How ice changes into water. 어떻게 얼음이 물로 변하는지. 얼음이 물로 변하는지. 지금 뭔가 녹는 상황을 말하는 거였나요?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매우 특이하게 기체 중에 떠다니는 것이 차가운 물체랑 만났을 때 그래서 표면이 어떻게 된다? 약간 물기가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B번으로 가시면 안 돼요. 자, 정답은 C번인데요. How water vapor changes into water drops. 그렇죠. 이런 수증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수증기가 물방울로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C번입니다. 자, 우리 지금 condensation 현상에 대해서 보고 있고요. Speaking clear로 발음 연습 같이 해볼게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더입니다. 자, 더라는 것은 정관사로서 특정한 명사를 가리킬 때 앞에 쓰는 그런 단어이잖아요. 자, 그런데 많은 원어민들이요. 이와 같이 뒤에 나와 있는 이런 단어가 앞 글자가 모음. 자, 모음이 뭐죠? 그렇죠. 아, 에, 이, 오, 우 이런 게 모음이잖아요.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붙어 있는 덜을 아주 약하게 니라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the air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the air라고 해서 모음 앞에 정관사 더는 조금 더 약하게 발음하는 경향이 많다더라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around us를 볼게요. around us 여기서도 around는 뭔가 주위에, 주변에란 뜻이죠. 뒤에 끝 사운드가 드로 끝나네요. 네, 바로 뒤에 us라는 발음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굳이 이 부분을 around us가 아니라 자,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죠? 그렇죠. 이런 두 개의 소리가 하나로 연결이 되어서 이어지는 연음. 그렇죠. 연음 현상이 주로 일어나서 the air around us, right? around us has water vapor. 다시 한번 전체 문장 우리 소리 내서 같이 해볼게요. The air around us has water vapor. 이 부분 원어민 소리로 쌤이 지금 들려줄게요.
1: The air around us has water vapor.
0: 네, 자, 우리 친구들 이미 눈치챈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요, 북미식 영어 발음이에요. 여기서 보면 water라는 같은 부분도 영국식 발음을 하게 되면 water 이렇게 발음할 수 있겠죠. 근데 선생님이 지금 주로 얘기하는 부분들은 어떤 북미 영어 발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체크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The air around us has water vapor. 자, 이 부분 우리 친구들 소리 내서 지금 발음해 보세요. Why does my cup get wet when it's cold? 자, 우리가 차가운 캔을 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자, 시간이 지나면요. 점점 내 손가락에 약간 물기 같은 게 묻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거 차가운 것을 들고 있을 때왜 이런 게 젖게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진은요. 맞아요. 뭔가 캔에 이렇게 송글송글 맺혀 있는 물방울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게 condensation 현상이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condensation은 기체의 응결 혹은 쉬운 말로 물방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It happens one of two ways. 두 가지 방식들 중에 하나일 때 일어난답니다. 자,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가 어떤 경우냐면 either the air is cool to its dew point. 자, dew라는 것은 이슬이에요. 자, 그래서 dew point는 이슬점이라는 거여서

대기 중에 떠다니는 수증기가 온도가 급격하게 낮아졌을 때 이게 바로 물방울로 변하는 그러한 점을 이슬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슬점에 다다랐을 때 이런 물방울이 생기거나 or it becomes so saturated. 자, saturated라는 표현은요, 포화된이란 뜻이요. 자, 우리 포화된이란 뜻이 뭐죠? 그렇죠. 가득 차서 더 이상 이렇게 뭔가 캐리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다? 그렇죠. Saturated with water vapor. 수증기로 이미 포화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뭐 한다? They cannot hold any more water. 더 이상 많은 물을 머금을 수가 없어서 그때 이제 물방울 형태로 변하게 되는 게 이런 condensation이 일어나는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 그대로 이어서 이제 grammar clear까지 함께 정리해 볼게요. 다음 A, B, C 중 어법상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A번 위치 확인해 볼게요. 여기에 have와 has가 같이 묶여 있고요. B번의 위치는 calling과 called가 함께 묶여 씁니다. 자, 그리고 C번을 확인해 보면은 that is because인지 that is why인지 둘중 하나를 골라야 해요. A번에 우리 출제 포인트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영어에서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게 반드시 문장에 주어 하나에 동사가 하나 있어야 되죠. 자, 그런데 앞에 주어가 단수이거나 혹은 1인칭, 2인칭, 3인칭 이런 것에 따라서 동사의 종류가 달라지는, 다시 말해 이렇게 수를 일치시켜주는 개념이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A번은 have를 쓸 건지 has를 쓸 건지. 자, 기본적으로 have라는 것은 앞에 주어가요 1인칭이거나 2인칭이거나 아니면 복수 형태 혹은 I 같은 아이들 나올 때 일반 동사를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 뒤에 has라는 것은 앞에 주어가요 뭔가 단수 형태의 명사가 나왔을 때, 혹은 뭔가 3인칭의 경우가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동사, 일반 동사를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주어는 뭐죠? 그렇다면 이 문장에서의 주어는 us입니까? 우리들이에요. 자, 우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water vapor라고 하는 것은 해석도 말이 되지 않죠. 우리가 수증기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요. 그리고 앞에 us라는 것은 실은 we, 우리의 목적격이기 때문에 목적격은 주어가 아니죠. 자, 그러니까 이 아이랑 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럼 앞으로 쭉쭉 가볼게요. Around는 뭔가 주변에 라는 뜻이고요. 앞에 나와 있는 명사 the air, 이 부분이 주어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공기라는 것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공기. 공기. 그쵸? 이런 공기라는 것은 맞아요. 셀수 없는 명사처럼 일반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하나의 취급을 하기 때문에 뒤에 동사는 has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디 주변에 있는? 맞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공기는 the air has water vapor. 이렇게 작문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 원문에서도 has가 나왔었죠. 앞에 주어가 3인칭이거나 단수일 때는 일반 동사 s나 es를 붙이는데, 일반동사 have 같은 경우에는 haves에서 이렇게 has를 스펠링이 지금 고정되어서 쓰인다라는 것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B번 볼게요. B번에서의 포인트는 콜입니다. 콜. 자, 기본적으로 콜은요 뭔가 부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인데요. 콜이라는 동사에 ing를 붙인 혹은 ed를 붙인 뭔가 준동사 문제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중학교에서는 매우 높은 확률로 이렇게 묶여 있다면요, 태를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태가 뭐냐면요, 영어에서는 능동태, 수동태 이두 가지 개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태의 문제는 뭐다? 해석으로 푸시면 돼요. 앞에 나와 있는 대상이 이 동사의 의미를 직접 하는 거라면 현재 분사 ing를 쓰시는 게 맞고요. 앞에 나와 있는 대상이 뭔가 이 동사의 의미로 받고 당하는 걸로 말이 자연스러우면은 과거 분사의 형태의 ed를 써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앞에 해석을 that is cooling or that is cold condensation인데, 문맥상 그럼 대시 뭔지를 찾아야겠네요. 우리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공기는 수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이렇게 수증기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현상이 부릅니까? 이런 현상이 부릅니다. 컨덴세이션이라고 부릅니다라는
라는 것이 아니고 앞에 이와 같은

현상은 condensation이라고 분리워짐이다. 이런 현상은 분리워짐이다라는 말이 훨씬 더 자연스럽죠. 그 정답은 cold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태음 문제는 뭐다? 앞에 있는 대상을 가지고 해석으로 푸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풀수 있습니다. 자, C번 가볼게요. C번은 that is because or that is why라고 해서 주로 that is because라는 것은요, 어떠한 앞에 있는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때쓸수 있는 표현이고요. That is why 같은 경우에는 이러이러해서 결과가 이렇게 됐구나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that is why 뒤에는 뭔가 결과의 의미가 나온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부분도 우리 해석으로 해볼게요. 앞에 내용이 뭐였죠? 우리 샤워한 뒤에는, 그렇죠. 뭔가 샤워한 뒤에 거울을 보면은 뿌옇게 되어 있고, 만져보면 이렇게 물기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거울은 덮여 있습니다. 아주 작은 물방울로 덮여 있습니다. That is because, 그것은 이유예요. 뭐 하기 때문에? The air, the warm air needs the cool mirror.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이러한 거울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 해석. That is why. 그래서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를 만나요. 자, 여기 지금 이게 결과가 되는 겁니까?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거울을 만납니다. 자, 그래서 뭐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방울이 생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실은 이 뒤에 나와 있는 부분이 앞에 있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that is because를 쓰셔야 맞아요. 왜냐하면 뒤에는 뭐다? 앞에 내용에 대한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물체, 다시 말해 거울을 만나서 이런 게 생겼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아니라 앞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that is because를 쓰시는 게 맞아요. 자, 지나시 보이스 퀴즈 정답 확인해 볼게요. 저번 시간에는 가상 명사와 불가상 명사를 같이 했었는데요. 추상적인 개념이더라도 셀수 있는 명사로 쓰이는 단어가 있다. 그렇죠. 정답은 O입니다. 우리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눈물. 자, 눈물도 셀수 있는 명사로 쓰일 수 있어서 tears라고 하고요. feeling, 감정도 셀수 있는 명사로 특이하게 분류가 되어서 feelings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따로 있다. 이 부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OS 퀴즈는 이거예요. That's why는 주로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자, 정답이 O인지 X인지 우리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기체가 물방울로 변하는 것, condensation이라는 그런 단어도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0: Kevin, what are you doing? Where are your manners?
1: Huh? Oh, sorry. It looks so good.
0: It's not that. You shouldn't double dip. That's bad manners.
1: Double dip? Oh, so sorry. I totally forgot about it.
0: Yup. In America, it's not good manners to put food into a dip after you've already taken a bite.
1: Oh, right. I know it bothers you. Sorry.
0: It's okay.
2: 네, 여러분. 카툰 재밌게 잘 보셨나요? 저도 아주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다고요? 저와 함께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죠. 자, 아직 떡볶이 집에 있는 케빈과 크리스틴. 케빈이 I'm so full. Oh, I can't move. 와, 나 정말 배불러. 이제 움직일 수가 없어. 라고 하고 있네요. 자, 그러자 크리스틴은 Not me. I'm craving something else. 난 아니야. I'm craving something else. 무슨 뜻이죠? I'm craving something else. 오늘의 핵심 표현입니다. 난 다른 게 당겨. 다른 게 먹고 싶어. I'm craving. 당긴다. 뭐가? Something else. 다른 것이. 오늘의 핵심 표현입니다. 꼭 외워주세요. 자, 그래서 케빈이 Are you serious? 정말이야? 크리스는 Look over there. 저길 봐. That fried dish looks delicious. 와, 저 튀김 정말 맛있어 보인다. 와, 갑자기 진지해진 우리 케빈. If you really want it, 정말 너가 원한다면, let's order it. 주문하자. 이모, the fried combo, please. 이모, 모듬 튀김 하나요.
3: Oh, here you go. You can dip in soy sauce.
4: 자, 여기 있습니다. 간장 찍어 드세요.
2: 자, 그러자 크리스는 It looks so crispy. It smells amazing.
4: 정말 바삭바삭해 보인다. 정말 냄새도 완벽해. 너무 좋아.
2: 자, 그러자 케빈이 Let me try some. 자, 정색을 하고 있는 크리스. Kevin, what are you doing? Where are your manners? 너 지금 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니? 진짜 매너 없어. 그러자 케빈이 sorry, it looks so good. 정말 맛있어 보여서. 근데 무슨 일이지?
5: It's not that. You shouldn't double dip. That's bad manners.
2: 그런 게 아니야. 너는 지금 더블 딥을 하면 안 돼. 그거는 정말 나쁜 행위야. 비매너라고.
1: Double dip? Oh, so sorry. I totally forgot about it.
2: 나 완전 까먹고 있었어.
1: 그런데 double dip.
2: Double dip 무슨 뜻일까요?
1: 그렇죠. Double dip은요. 외국에서는 소스에 음식을 여러 번 찍어 먹는 건 비매너 행위입니다, 여러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2: 자, 크리스틴이 재차 설명을 해주고 있죠.
5: Yup, in America, it's not good manners to put food into a dip after you've already taken a bite.
2: 그렇죠. 한 입 먹은 음식을 다시 한번 소스에 찍어 먹는 행위는 절대 안 됩니다. 따로 준비를 하면 좋겠죠, 여러분.
5: 자, 그래서 케빈이 Alright, I know it bothers you. Sorry.
2: 이게 너를 정말... 기분 나쁘게 했구나. 미안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크리스틴은 It's okay. 정말 쿨하죠? 괜찮아. 몰랐으니까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재밌게 카툰을 보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디테일하게 핵심 표현을 배워보러 가볼까요? Let's go, go, go! 네, 여러분 오늘의 핵심 문장 다시 배워보는 순서입니다. 저를 도와줄 제이미 불러볼까요? Come on in, Jamie!
6: Hello! My name is Jamie! How are you guys?
7: Hello, Jamie, how are you?
6: Hi! Hey!
7: What?
6: What do you want for lunch?
7: I'm craving something else rather than pasta. You wanted pasta, right?
6: Oh, yeah, but it's okay. What do you want?
7: I don't know, but I'm craving something else.
2: 네, 오늘의 핵심 표현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7: I'm craving something else.

0: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영단어 믹스 앤 매치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쭉 상관접속사라는 친구들에 대해 배우고 있죠.
1: 아니, 선생님, 이게 그렇게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요?
0: 네, 엄청 많이 나와요. 너희들이 맨날 틀려. 그래서 선생님이 마지막에 몰아서 준비한 겁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상관접속사가 나올지 힌트를 주면 not이라는 단어가 겹칠 겁니다. 다이얼로그 한번 들어볼게요.
2: I brought not only the paper plates, but also the cups.
0: 나 종이 접시뿐만 아니라 컵들도 들고 왔다.
2: That's awesome. Should I tell Kelly to bring the drinks and food?
0: 완전 좋네. 내가 켈리한테 음료랑 먹을 거 가지고 오라고 얘기해야 되나?
2: Not the food, but the drinks, since Billy is bringing pizza.
0: 음식 말고 음료는 그래. 왜냐면은 빌리가 피자를 들고 오고 있거든. 자, 오늘 뭔가 파티 타임에 맞는 그런 다이얼로그였다. 그죠? 뭔가 우리끼리 막 뭔가 홈파티 둠칫둠칫 막 이런 거 준비하고 있는데 각자 뭐 종이 접시도 갖고 오고 컵도 갖고 오고 음식 뭐 되게 지금 준비하는 과정의 다이얼로그였어요. 그쵸? 자, 오늘 배울 두 표현은요. Not only A, but also B 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도 한 번쯤 가장 어려운 접속사다라고 배워봤을 법한 거 들고 왔고요. 그 아래에는 not A, but B를 넣어놨습니다. 둘의 공통점이 있다면 not이 들어간다는 건데요. 그리고 둘 다 A, B, A, B. 상관접속사죠. 근데 뜻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 only와 also가 들어갔을 뿐인데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친구들이에요. 한번 어떤 건지 살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는 not only A, but also B부터 하겠습니다. 얘는 A뿐만 아니라 B도 라는 뜻이에요.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 사실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야, only는 오직이죠. A만이 오직이 아니야, 즉 A만 있는 게 아니야, but 그렇지만 also, 또한 B, B도 있어. 이 직역만 해도 의미가 살죠. 그래서 아, A뿐만 아니라 B도 라는 의미구나.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뒤에 있는 B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A는 당연한 거고 근데 B도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B가 조금 더 중요할 때 이 not only A, but also B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렇게 나왔죠. 내가 종이 접시를 가져온 것뿐만 아니라 컵들도 가져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출해보자면 종이 접시를 원래 아이가 가져오는 거였어. 근데 내가 여기서 센스를 발휘해가지고 컵들까지 가져왔지롱.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A뿐만 아니라 B도 지금 가지고 왔다라는 해석이 되죠. 뒤에 있는 이 cups, the cups가 조금 더 중요할 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공감할 만한 예문인데요. 제가 브랜드명이라서 이렇게 별표 처리를 해놨는데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많이 알죠? is the owner. 주인이다 of not only T, but also S. 이렇게 적어놨죠. T라고 테 땡땡이라는 기업 있죠. 그 기업뿐만 아니라 but also space 이런 기업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T 기업에서는 뭔가 전기차 이런 거 많이 만들고 S 기업에서는 우주선 이런 거 만들어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그 두 개 다의 주인이죠. 자, 이런 표현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T사는 조금 일론 머스크 거라는 걸 아는데 S사는 좀 모르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이런 문장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즉, but also 이 뒤에 있는 거를 조금 더 강조해서 전달하고 싶은 거죠. 자, 그 다음은 not A but B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only가 빠졌고 also가 빠졌죠. 요거 때문에 차이가 생긴 게 A가 아니라 B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요것도 근데 사실 직역을 하면은 조금 와닿아요. Not A. A는 아니고. But B. 그렇지만 B야. A는 아니고 그렇지만 B야. A가 아니라 B야. 똑같이. 같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거 직역문에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이렇게 나왔죠. 음식 아니고 음료는 맞아.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빌리가 음식은 가지고 오니까 음식은 아니고 음료는 가져와줘.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문인데요. She is not my sister, but my girlfriend. 그녀는 내 여자 형제가 아니라 내 여자친구야. 라고 이렇게 그게 아니라 이거야 라고 정정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원어민 선생님들의 꿀팁인데요. 구어체에서는요, not A but B를 쓰면 다소 딱딱하기 때문에 A but not B 요렇게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자, 예를 들면 아까 우리 다이얼로그에 있는 예문을 요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Tell her to bring the drinks but not the food. 음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 음식은 아니고. 이것도 직역하면 의미가 좀 더 와닿죠. 자, 그리고 요런 예문도 있습니다. 나는 책은 좋아했는데 그렇지만 영화는 아니었어. 뭐 이제 소설이 영화로 된 경우에 원작 소설이 더 낫다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요런 예문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렇게 상관접속사 두 개 봤는데요. 퀴즈 풀면서 한번 정확하게 외워보도록 합시다. 믹스앤매치 퀴즈 타임! 자, 여러분 오늘도 네 문제 퀴즈가 이어집니다. 첫 번째 가볼게요.

0: 사람은 뭐든 개들뿐만 아니라 고양이들도 좋아해. 자, 뭐뿐만 아니라 뭐도? 자, only라는 걸 생각해. 그쵸? Not only all dogs, but also all cats.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I like not only all dogs, but also all cats. I like not only all dogs, but also all cats. 좋아요, 좋아요. 그 다음 문제 보죠. 톰은 한국 영화들뿐만이 아니라 한국 드라마들도 본다. 굉장히 K 한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톰인가 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뭐도? Not only, but also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but also 뒤에는 also는 생략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교과서에 따라서는 그렇고요. 틀린 거 아니니까 너무 놀라지는 마세요.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보죠. 이런 경우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행동해야 해. 자, 뭐가 아니고 뭐 해야 돼? 그쵸. Not, but 들어가야죠. Not panic 하지 말고 but act with logic.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In this case, we should not panic but act with logic. In this case, we should not panic but act with logic. 좋아요. 마지막 문제 봅니다. 나는 치료받으러 병원에 간게 아니라 삼촌의 병문 안에 간 거였어. 이게 아니라 이거였어. 자, 뒤에 있는 거였어란 뜻이죠? 그치. Not, but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퀴즈 네 문제는 끝났고요.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대화 한번 복습하고 수업 마칠게요.
1: I brought not only the paper plates, but also the cups. That's awesome. Should I tell Kelly to bring the drinks and food? Not the food, but the drinks, since Billy is bringing pizza.
0: 이렇게 오늘 또 상관접속사 두개 끝냈습니다. 선생님이 처음에 우리 총 다섯 개의 상관접속사 배울 거라고 했는데 오늘로 벌써 네 개를 배웠어요. 아주 잘했습니다. 시험에서 나올 만한 어려운 것들은 거의 다 끝난 거예요.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Not A, but B. A가 아니라 B. 요 의미 꼭 기억하면서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

0: 친구들 안녕. Welcome to EBSE 초등영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Good. G-O-O-D. Good. Good. Bad. B-A-D. Bad. Bad. Mind. M-I-N-D. Mind. Mind.
0: So what's today's topic? 오늘의 주제는 과연? Feelings and emotions. 느낌과 감정 2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게 또 있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단어, good. 좋은이란 뜻이에요. 친구들, 오늘 기분이 아주 좋죠? 좋으면 저와 함께 엄지척 해볼까요? Good. 그 다음은

0: bad, 나쁜이에요. 여러분은 언제 기분이 bad 한가요? 그 다음은 mind, 마음 또는 정신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마음이 항상 좋아야 기분이 good 하죠. Now everyone,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together. 좋은, good. 여러분, 굿이 아니라 good. Good job. 나쁜, bad. bad가 아니에요. 크고 길게, bad. Very good. 마음, 정신, mind. Let's say it again. Mind. Very good.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Good. Good. Bad. Bad. Mind. Mind.
0: Now let's apply the words into the sentence. Did you have a good day? 좋은 하루를 보냈니? 친구들, 우리가 좋은 하루를 말할 땐 good day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자, have a good day. 좋은 하루를 보내다. 동사 have를 쓰는 거 잊지 마요. Now, why don't you say it? Did you have a good day? Excellent. I had a bad dream last night. 나는 어젯밤에 나쁜 꿈을 꿨어. Oh no, are you okay? 여러분, 우리가 가끔가다 나쁜 꿈을 꿀 때가 있어요. But don't worry, it's just a dream. 그냥 꿈이에요. 여러분, 같이 따라해볼까요? I had a bad dream last night. Very good. She has a healthy mind and body. 그녀는 몸과 마음이 건강해. 여러분, 우리는 몸이 건강해야 되죠. 하지만 마음까지 건강해야 되는 거 아주 중요해요. 자, healthy, 건강한이란 뜻 잊지 말고요. Now, how about you say it? She has a healthy mind and body. Good job, everyone. 아주 잘했어요. Now, let's learn some more new words.
1: Sorry. Sorry. Sorry. Sorry. Cry. Cry. Cry. Cry. Angry. Angry. Angry. Angry.
0: Okay, this is our next word. Sorry, 미안한이란 뜻이에요. Sorry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거나 실수할 때 sorry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cry, 울다예요. Little baby, why are you crying? 왜 울고 있어? Don't be sad. 울다, cry. 그 다음은 angry, 화난이란 뜻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친구가 괴롭힐 때 우리는 매우 angry 해요. 자, 여러분, let's practice some more pronunciation together. 미안한, sorry. 자, 소리가 아니에요. Sorry. Good job. 울다. Cry. R 발음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Cry. 그 다음은 화난. Angry. One more time. Angry. Good job. 이제 단어를 다시 들어볼까요?
1: Sorry. Sorry. Cry. Cry. Angry. Angry.
0: Here are some more sentences. Let's practice them together. I'm sorry for being late. 늦어서 미안해. 자, 여러분, 혹시 학교에 지각한 적 있나요? 그럼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해보세요. I'm sorry for being late. 그럼 봐주지 않을까요? Okay, now your turn. Let's say it one more time. I'm sorry for being late. Very good. Why are you crying? 너는 왜 울고 있니? 아까 그 울었던 아기 기억나죠? 아기를 토닥토닥 하면서 Why are you crying? 물어볼 수 있어요. Now it's your turn. Why are you crying?

급성 중증 알레르기 반응 대처법을 알려드립니다. 급성 중증 알레르기 반응은 식품과 백신 등 약물에 의해 주로 발생합니다. 무언가 먹거나 만지거나 냄새를 맡고 나서 전신에 이상 반응이 왔다면 급성 중증 알레르기를 의심하세요. 급성 중증 알레르기가 의심되면 즉시 주변에 알리고 응급실로 이동하세요. 과거에 급성 중증 알레르기를 경험한 경우 자가주사용 에피네프린을 처방받아 소지하세요. 청소년의 경우 학교 보건실에 보관하거나 사용법을 알고 있다면 개인이 소지하여 응급 상황을 대비하세요. 급성 중증 알레르기는 재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상시 알레르기 식품 표시나 약물 성분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 원인 물질을 철저히 피해주세요. 대처법을 숙지하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깨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 영문법의 저는 김재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동사에 대해서 더 학습해 볼 거예요. 오늘은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조동사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는 더 물을 마셔야 한다라는 뜻을 나타낼 때 영어로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공부를 마친 후에 빈칸 같이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인공은 must입니다. must는 오늘 배울 표현들 중에서 가장 강한 표현이에요. 강한 의무, 강한 추측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안 하면 큰일 날때 쓰는 조동사가 바로 must입니다. 그 외에도 강한 추측의 의미도 있어요. 뭐뭐임에 틀림없다. 부정문을 쓸 때는 주어, must not, 그 다음 동사 원형을 적어주는데요. 이때 must not의 뜻은 추측이 아니라 의무의 부정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금지,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 돼요. 의문문으로 만들 때는 must를 주어 앞으로 보내줍니다. 예문 한번 볼게요. You must wear your seat belt. Seat belt 하면 안전벨트니까 너는 반드시 너의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라는 문장입니다. 또, students must not talk during the test. 학생들은 시험 중에 이야기하면 안 된다. 절대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금지의 의미를 나타낼 때 must not 동사 원형을 써요. He must be tired. 여기서는 강한 추측의 의미입니다. 그는 tired 하면 피곤한 이런 뜻이니까 피곤한 게 틀림없어.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다음은 have to 또는 has to입니다. 이 have to는 조금 특이하게 조동사이지만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형태가 바뀌어요. 주어가 3인칭 단수면 has to를 써주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have to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 have to, has to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우리 앞에서 살펴본 must보다는 조금 더 약한 조동사입니다.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한다. 이 상황상 이걸 해야 한다라는 의미이고요. 안에서는 큰일 나라는 뜻으로 나타내고 싶을 때는 강한 조동사 must를 사용해 줍니다. 상황상 반드시 해야 돼라고 할 때는 have to, has to를 써줘요. 그리고 부정문으로 만들 때는요, don't have to 또는 doesn't have to를 써줍니다. 마찬가지로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doesn't의 도움을 받고 그 외의 경우에는 don't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동사 원형 적어줘요. 의미가 중요한데요. 의미는 의무 없음,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 돼요.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의문문으로 만들 때는 do나 does를 주어 앞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have to 동사 원형으로 적어줍니다. 우리 must와 have to 둘다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지만 부정문일 때는 뜻이 다르죠. must not은 금지,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 되고요. have to, has to의 부정문은 의무 없음, 뭐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 되니까 둘을 꼭 구분해서 기억해 주세요. 예문 보겠습니다. I have to finish my homework. 나는 내 숙제를 끝내야 한다. 라는 뜻이죠. You don't have to bring your book. 여기서는 너는 너의 책을 가져올 필요가 없다. 의무 없음의 의미입니다. Do we have to clean the classroom? 우리가 교실을 청소해야 할까? 청소해야 할까? 의무이면서 의문문으로 나타낸 문장입니다. She had to stay in the hospital last week. 자, 이번에는 had to를 썼습니다. had to. 이 조동사 have to, has to의 과거형을 쓸 때는 had to로 적어줘요. 그래서 She had to stay in the hospital last week 이라고 하면 그녀는 지난주에 병원에 머물러야 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have to, 원래 현재형일 때는 대부분의 경우 have to를 쓰고 3인칭 단수주어일 때는 has to를 쓰지만 과거형일 때는 had to라고 형태가 바뀐다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퀴즈,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1번, she blank go to work early. 그녀는, 자, 주어가 3인칭 단수네요. 그러면 have to를 쓸때 형태가 어떻게 바뀐다고 했죠? has to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have to는 답이 될수 없고요. must라고 해야 되겠죠? She must go to work early. 그녀는 일찍 일에 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2번, I have to 또는 must not be late for the interview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부정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have to의 부정문은 어떻게 쓴다고 했죠? Don't 또는 doesn't have to 동사 원형으로 써줍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빈칸 뒤에 not 그리고 동사 원형 be가 나와 있기 때문에 have to는 올수 없어요. I must not be late for the interview 이렇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must not의 뜻은 뭐였죠? 뭐뭐 하면 안 된다. 금지의 의미죠. 해석은 나는 인터뷰에 늦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인공 should로 넘어갈게요. should는 오늘 본 조동사 중에서 가장 약해요. 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기는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라는 조언, 충고를 나타냅니다. should not 줄여서 shouldn't를 써서 부정문 만들어줘요. should not 또는 shouldn't 동사 원형의 형태로 적어줍니다. 의문문을 만들 때는 주어 앞으로 should를 보내줘서 should 주어 동사 원형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The bottle is hot. 그 병이 뜨거워. You should be careful. should 뒤에 동사 원형 be를 써줬죠. 너는 조심하는 것이 좋겠어. 또는 너는 조심해야 돼. 이렇게 해석해주시면 돼요. He shouldn't play games too much. 그는 게임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 역시 조언의 의미입니다. Should I wear a jacket today? 조언 구할 때 이렇게 의문문으로 쓸수 있는데요. 내가 오늘 자켓을 입어야 할까? 라고 조언을 구하는 문장입니다. 자, 퀴즈. 괄호 안 표현을 사용하여서 should를 포함한 문장을 완성하세요. 1번. Daniel has a sore throat. sore throat 하면 목이 아픈 거죠. 다니엘은 목감기가 있다. He blank a doctor. 그는 의사를 보는 것이 좋겠다. 의사를 봐야 한다. 어떤 조동사를 써요? should를 써서 should 동사 원형,
He should see a doctor.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이지만 should 뒤에 sees,

X를 붙이지 않아요. 왜?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을 써야 되기 때문에. 다음 2번. We blank in the hallway. 이번에는 not이 있으니까 부정문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should not 줄여서 shouldn't. 그리고 나서 동사 원형 run 적어주시면 완성입니다. We shouldn't run in the hallway. 우리는 복도에서 뛰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3번. blank, they blank now. 자, 이번에는 의문문으로 만들어 볼 건데요. should를 주어 앞으로 보내주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원형의 어순으로 쓰죠. Should they go now? 그들은 지금 가야 하니?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 should 문장 만들기도 연습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should를 사용해서 이 문장 만들어 볼게요. 너는 더 많은 물을 마시는 것이 좋겠다. 마셔야 한다. should 뒤에 동사 원형 써야 되니까 you should drink more water. 이렇게 채워주시면 완성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다양한 빈도를 나타내는 영단어를 공부해 볼 텐데요. 우리 학습 목표부터 살펴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운동을 하나요? 또 게임은 얼마나 자주 하나요? 매일 운동을 하는 친구도 있고 전혀 하지 않는 친구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게임을 자주 하고 다른 친구는 가끔만 해요. 오늘은 다양한 빈도를 나타내는 단어를 알아봐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는 일이 있고 또 가끔 하는 일이 있죠. 빈도를 나타내는 단어를 잘 익혀두면요, 이렇게 어떤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쉽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어부터 살펴볼게요. Always, always인데요. 항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먼저 스펠링부터 정확하게 써봅시다. Always, 어떻게 쓰죠? A-L-W-A-Y-S 읽을 때는 always입니다. 자, 우리가 매일 하는 일들을 이 always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My father always shops online. 이렇게 말하면 나의 아버지는

당신은 항상 뭐 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always 어떻게 해석했어요? 항상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My father always shops online 하면 나의 아버지는 항상 온라인으로 쇼핑하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우리 항상 하는 일은 이렇게 always를 사용해주면 되는데요. 자, 그 다음 단어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usually가 나와 있습니다. usually는 보통이라는 의미인데요. 항상까지는 아니지만 별일 없으면 보통이라고 할 때는 이 usually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 단어의 usual이라는 부분이 평상시의, 보통의라는 의미를 갖는 형용사예요. 뒤에 이 ly를 붙여서 보통이라는 부사가 된 단어입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이 단어 스펠링 확인하면서 정확하게 써볼게요. Usually, U, S, U, A, L, L, Y. 읽어봅시다. Usually. 네, 우리 예문을 보시면 I usually drive to work라고 했거든요. Drive to work. 출근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Drive. 운전해서 하는 거예요. I usually drive to work라고 했으니까 나는 보통 운전해서 출근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usually 보통보다 조금 더 빈도가 낮을 때 often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같이 살펴볼게요. often은 자주 종종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자, 발음할 때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T를 살려서 often. 두 번째는 T 발음을 생략한 채로 often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often, often 어떤 것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사실은 두 번째 T를 생략한 채로 발음하는 것이 훨씬 더 흔히 사용되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often으로 발음해 볼게요. 자, often 오른쪽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펠링 바로 외우면서 써주시는 것 기억하시죠? often, O, F, T, E, N, often. 자, 예문을 보면 We often work out in the gym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체육관에서 workout, 운동한다인데 often이라고 하였으므로 자주 혹은 종종 체육관에서 운동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sometimes 한번 살펴볼게요. Sometimes는 often보다 더 빈도가 낮을 때 씁니다. 가끔 때때로. 자, 오른쪽에 같이 한번 써볼게요. Sometimes. S-O-M-E-T-I-M-E-S. -E 자, 읽을 때는요. Sometimes. 한번 더. Sometimes. 네, 좋습니다. 가끔 때때로고요. 예를 들어 이렇게 씁니다. I sometimes eat fast food. 나는 패스트푸드를 먹는데 Sometimes라고 하였으므로 자주 먹는 걸까요? 아니겠죠? 나는 가끔 혹은 때때로 패스트푸드를 먹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Sometimes는 이렇게 가끔 때때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하나 더 볼게요. Never, never. 무슨 뜻인지 여러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Never은 절대 뭐뭐 않다. 내가 절대 하지 않는 행동을 나타낼 때이 never을 사용해 줄 수가 있어요. 스펠링은 never이고요. 우리 같이 한번 써봅시다. Never, n, e, v, e, r. 읽을 때는 never.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I am never late for school 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never이 없다면 I am late for school. 나는 학교에 늦는다인데 never 있잖아요. 나는 학교에 절대 늦지 않겠죠? 그래서 나는 절대 학교에 늦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I am never late for school. 나는 학교에 절대 늦지 않는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자, 아래쪽에 이 수치로
쌤이 빈도를 표

12시에 두었습니다. 항상 일어나는 일이 100% 쪽이고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쪽이 0%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항상 일어나는 일, 항상은 영어로 뭐라고 하죠? A로 시작합니다. 네, always라고 합니다. 우리 나머지 부사들도 여러분이 직접 말하면서 복습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 빈도, 보통 일어나는 일, 보통은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네, U로 시작하는데요. Usually. 발음할 땐 usually라고 해요. 자, 그 다음 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주, 종종 일어나는 일. 자주나 종종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얘는 O로 시작합니다. 네, 맞아요. 정답은 often. 자, 그리고 가끔 혹은 때때로 일어나는 일도 있죠. 우리 가끔 혹은 때때로는 영어로 sometimes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도 있어요. 절대 뭐뭐 않다라는 단어는 never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always, usually, often, sometimes, never. 각각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직접 활용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우리 오늘은 다양한 빈도를 나타내는 말들을 공부했는데요. 오늘 단어를 까먹지 않고 더욱더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교환 그리고 체크리스트와 함께 복습하는 것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0: 종이만 있으면 하나도 심심하지 않은 종이 여자 리소예요. 여기는 우리를 도와줄 친구 토끼입니다. Say hi, 토끼. Glad to see you again. Glad to see you again.
1: 어, 토끼. 쉿. 이거 무슨 소리야?
2: 어머, 어머.
0: Frogs. Frogs. Frogs 맞아. 개구리들인 것 같아. 개굴, 개굴, 개굴, 개굴. 소리가 들리네. 친구들, 오늘 그럼 우리 개구리 접으면서 관련된 표현도 배워보는 거 어떨까요?

다 모여서 여러분 개굴개굴 우는 개구리 지금부터 잡을 준비 되셨다면 follow me step by step. 저는 초록색 개구리를 잡을 거라서 초록색을 facing down 해서 시작할게요. Fold in half, 반으로 먼저 접어줍니다. Fold in half and then unfold. You see the top square? 위쪽 정사각형 보이시죠? 이 부분에 we'll make an X. Now, fold down. 밑으로 내렸다가 fold up in half. 반으로 위로 접어 올릴게요. Unfold, 다시 펼치면 이 윗부분을 여기 가운데로 콕 눌러주신다면 요렇게 있는 그대로 눌려잡을 수가 있어요. Then you have a triangle on top. 위에 이제 삼각형이 생겼죠? Fold up the bottom square. 아래쪽 정사각형 위로 올린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삼각형 말고요. 이 아랫부분을 fold to the center line. 여기 중앙선에 가깝게 접어줄게요. 집 모양이 생겼네요. Looks like an arrow. 화살표 같기도 하고요. Now fold up this part. 위로 접고요.

0: You see left and right corners? 이 모퉁이를 fold down, 아래쪽으로 접어내려요.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여기를 잡고 양쪽으로 펼쳐주시면 따라 이렇게 hind legs, 뒷다리가 펼쳐질 거예요. Fold them down, 아래쪽으로 내려주시고요. And then fold outward, 바깥쪽으로 이렇게 접어줄게요. We have two hind legs, back legs. Hind legs are back legs. 뒷다리를 이렇게 접었네요. 이제 front legs, 앞다리 접어볼까요?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 Now, you see the half point? 여기 중앙점이 있는 절반 지점에서 fold up, 위로 올렸다가 a little bit of difference, 약간의 차이를 두고 다시 fold down, 이렇게 지그재그 계단 접기가 되도록 접어내려주세요. 이렇게 점프를 할 수 있답니다. 자, your beautiful frog is complete. 여러분의 귀엽고 아름다운 개구리가 완성됐네요. 개구리가 어디로 점프하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와, where are we? 우리 어디에 있나요? We're in the woods. 숲속인가 봐요. And we're at a pond. 연못이 있네요. Who are they? 이 친구들은 누구인가요? They are tadpoles. 올챙이들이네요. 우와, 올챙이들이 헤엄치고 있어요. I can swim. I can swim. Wow. 연못에 올챙이들이 있어요. There are tadpoles in the pond. 연못에 올챙이들이 있어요. There are tadpoles in the pond. 와, 이 두 올챙이들은 친구인가 봐요. 어, 그런데 Hey, something strange. 뭔가가 이상해. 올챙이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짠! 올챙이에게서 다리가 나왔어요. What is this? You have legs.
1: I have legs.
0: 올챙이에게 다리가 자라요. The tadpole grows legs. 올챙이의 다리가 자라요. The tadpole grows legs. 이렇게 다리가 자란 올챙이가 되었네요.
1: Wow, this is so cool. Wow, let's swim.
0: 계속 수영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
1: Uh-oh, something is strange again.
0: 또다시 이상한 일이 일어났대요.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와우, 이번에는 올챙이의 꼬리가 짧아졌어요.
1: Where is your tail?
0: 올챙이의 꼬리가 줄어들었어요. The tadpole's tail shrinks. 올챙이의 꼬리가 짧아져요. The tadpole's tail shrinks. 올챙이의 다리가 나오고 꼬리가 짧아지더니 올챙이가 개구리가 됐네요. 팔딱팔딱 개구리 됐네.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어요. The tadpole becomes a frog.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어요. The tadpole becomes a frog.
1: 우와! You became a frog. 개구리가 됐더니 정말 정말 부럽다. I can jump. I can jump. 우와, 너무 부러워하지 마. 너도 곧 개구리가 될 수 있을 거야.
2: 그래, 나도 얼른 너를 따라갈게.
1: I can jump. I can swim.
0: 친구는 아직 개구리가 되지 않았지만 곧 개구리가 될 나를 기다리면서 사이좋게 놀았답니다.
3: There are tadpoles in the pond. The tadpole grows legs. The tadpole's tail shrinks.

0: The tadpole's tail shrinks. The tadpole becomes a frog. The tadpole becomes a frog.
1: 친구들, 올챙이가 변신을 해서 개구리가 되는 과정 정말 신기하죠? 그럼 이 신기한 과정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다시 한번 복습해봅시다. 먼저, 연못에 올챙이들이 살아요. That's right. There are tadpoles in the pond. There are tadpoles in the pond. 올챙이 다리가 자라요. The tadpole grows legs. The tadpole grows legs. 이제 올챙이의 꼬리가 짧아져요. The tadpole's tail shrinks. The tadpole's tail shrinks.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어요. That's right. The tadpole becomes a frog. The tadpole becomes a frog. Wow, that was great, everybody. 여러분, 변신의 과정을 잘 표현하셨네요. 우리나라에서는 개구리의 울음소리를 개굴개굴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영어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Do you know talkie? Ribbit, ribbit, ribbit, ribbit. 맞아. Ribbit, ribbit 이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개굴개굴, ribbit, ribbit 어느 게 더 진짜 같나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보세요.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가오니까 갑자기 벼락치기 공부를 하는 케빈. 당연히 공부가 잘 될 리가 없겠죠. 마지막 수단으로 케빈은 속임수를 여기다 이렇게 좀 써가가지고 속임수를 시도를 합니다. 이 모습을 본 크리스틴이 막 화를 내면서요. 따끔하게 한마디 충고하는데요. 어떤 충고를 했을까요? 오늘도 재미있는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 녹였습니다. 한 장면씩 보면서 우리 재미있는 표현들 배워볼게요. 아유, 케빈, 시험이 내일인데 오늘의 벼락치기를 딱 하려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크리스틴이 또 한마디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일찍 시작을 했어야지. 근데 그것도 뭐 케빈은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이미 시험이 닥쳤으니까 I have an idea. 뭔가 좋은 생각이 났대요. 무슨 생각인가 하고 봤더니 슥슥슥슥 손에다 뭔가를 쓰고 있죠. 이 모습을 본 크리스틴이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한 거야? 손바닥 좀 보세요. 아, 우리말로 컨닝이라고 하죠. 뭔가 이렇게 부정행위를 하려고 손에다 쓰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뻔뻔하게 pretend you didn't see it. 못 본 척 해줘 라고 얘기를 하네요. 말도 안 되죠. Are you really planning to cheat? 너 설마 컨닝하려는 거야? 아, 그렇습니다. 우리말로는 커닝 또는 커닝 이렇게 쓰죠. 시험에서 하는 부정행위를 커닝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커닝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런 뜻으로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cheat, 부정행위를 하다에서 ing 붙여서 cheating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커닝이 되겠습니다. cheating. Are you really planning to cheat? 설마 커닝하려는 거야? 그랬더니 전혀 반성이 없네요. 아, 다른 애들도 다 하는 거야 라고 뻔뻔하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What? 너 정말 실망이다. 크리스틴이 엄청 따끔하게 한마디 했죠. 너 정말 실망이다 는 어떻게 말할까요? 맞습니다. I'm disappointed in you. I'm disappointed in you. 자, 문장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I'm, 나는 무엇무엇이다, 어떻다하다. disappointed가 실망한이라는 뜻이에요. disappointed in 하면 누구누구에게 실망한 you, 너. 너한테 실망했어. I'm disappointed in you.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씩 따라해 볼게요. I'm disappointed in you. 붙여서 실망을 강조해 주세요. I'm disappointed in you. 정말 실망이야. 그랬더니 한 번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Doing it once won't hurt, right? 딱 한 번? 이렇게요. 뭐뭐 정도는 괜찮을 거야. 뭐뭐는 해가 없을 거야 라는 것이 바로 won't hurt. hurt가 상처 입히는 거잖아요. won't hurt 라는 표현입니다. Just a bite won't hurt. 한입 정도는 뭐 먹어봐도 되겠지? Just a bite won't hurt.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근데 no way, never, 절대 안 돼. 그런 거는 한 번 하면 계속하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예의가 아니지. 막 이렇게 훈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when will you grow up? 마지막 마무리에 따끔한 잔소리 뭐해요? 언제 철들래? grow up 이라는 것이 성장하다 라는 뜻입니다. 보통 자라서 어른이 될 때 grow up 이라고 하는데요. I want to be an actor when I grow up 이라고 하면 저는 커서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요. 이 grow up이 우리가 신체적으로 자라서 어른이 되는 거 말고도 정신도 자라야 되잖아요. 철이 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없는 친구에게 지금 크리스틴이 케빈에게 하는 말처럼 야, 너 철 좀 들어 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grow up. grow up. 철 좀 들어. 자, 이렇게 우리 카툰 속의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이제는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시간 가져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너 정말 실망이다. I'm disappointed in you. I'm disappointed in you.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또 있습니다. 세상에나 I can't believe you. 이 문장은요, I, 나는 can't 할 수 없다, believe, 믿다, you, 너를 나는 믿을

없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그런 상황 있잖아요. 그런 말을 하다니, 이런 행동을 하다니 진짜 믿을 수가 없네. 내 눈을 못 믿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상대방이 기대에 어긋난 행동을 했을 때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세상에 나, I can't believe you. I can't believe you. 그럼 이 표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아니, 어제 그렇게 크게 싸워놓고 오늘 내 생일 파티에 나타난 친구가 있네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말한다고요? I can't believe you. I can't believe you. 그런가 하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실망이다 보다는요, 조금 아쉽다, 가볍게 하는 말 있죠. 아, 내가 좋아하는 가게가 문을 닫았네? 아쉽다. 아, 오늘 여기 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아쉽다. 아쉽다는 bummer. bummer입니다. 이 표현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아주 마카롱이 맛있다고 소문난 집. 디저트로 오늘은 꼭 마카롱 먹고 싶었는데, 다 팔렸대요. 이럴 때 아쉽다. 뭐라고요? Bummer. Bummer. Excellent. 오늘 카툰에서는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려는 케빈을 통해서 cunning이 아니라 cheating이라는 것도 배워봤고요. 또 실망이야. I'm disappointed in you. 조금 가볍게. 아쉽네, bummer. 같은 표현들도 함께 배워봤습니다. 카툰에는 이런 상황과 문맥이 있으니까 더 쏙쏙 들어오시죠. 비슷한 상황이 되었을 때 나도 이거 딱 떠올려서 사용해보는 그 용기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카툰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안녕.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또 AI 팽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말하기 실력을 구석구석 끌어올려 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봐요. 오늘은 미술과 음악 수업이 있어요. 친구가 따분한 얼굴 한 저에게 물어봐요. What subject don't you like? 너는 무슨 과목이 싫어? 나는 미술이 싫어. 클릭.
1: What subject don't you like?
2: I don't like art.
1: Why don't you like it?
2: I don't think I'm good at art.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오늘도 우리가 채워볼 빈칸이 세 개가 있어요. 과목, 이건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친구들 떠올릴 수 있을 것 같고, 미술, 과목으로의 미술, 그리고 좋은, 잘하는 이란 뜻을 가진 단어 한번 채워볼게요. 첫 번째, what, 과목, 과목, 그렇지, subject, subject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는 what subject do you like?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아니면 what's your favorite subject? 이렇게요. 네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뭐니? What subject don't you like는 무슨 뜻일까요, 친구들? Don't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Don't you like니까 네가 좋아하지 않는 과목은 뭐야? 이렇게 너는 어떤 과목을 안 좋아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I don't like 미술. 미술은 art. Art. 물론 art를 우리 예술로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과목에서 art라고 하면 미술이에요. I don't like art. 나는 미술 안 좋아해. 미술 싫어해. 그랬더니 Why don't you like it? 물어보죠. 지난 시간에는 Why do you like it? 이었는데 이번에는 왜 안 좋아하는데? 하고 물어보니까 Why don't? Do not을 합쳐서 Why don't you like it? 왜 안 좋아하는데 미술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I don't think 뭐뭐인 것 같지가 않아. I'm 좋은, 잘하는. 좋은 거, 잘하는 거. 좋은 하면 친구들 손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보면 우리 생각난 단어 뭐예요? 그렇지, good이에요. 그래서 이 good은 뜻이 사실은 정말 많은데 좋은 것도 되고 뭐 건강이 좋거나 기분이 좋은 것도 될 수 있고요. 무언가를 잘하는 것도 될 수가 있어요. I'm good at art. 이 부분만 보면은요. I'm good at art. 뭐뭐에 good at 하다는 거는 그거를 잘한다는 뜻이거든요. I'm good at art.

0: 파트는 나는 미술을 잘해지만 그 앞에 뭐가 있어요? I don't think가 있어요. I don't think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내가 미술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즉, 나는 나 미술 못하는 것 같아. 라는 말을 영어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뭐 아닌 것 같아. I don't think. 이렇게 문장 시작한다는 거. 내 생각에는 내가 미술을 잘 못하는 것 같아. I don't think I'm good at art. 이렇게 대화 마무리 됐네요. 자, 그럼 우리가 완성한 대화를 리듬에 맞춰서 함께 읽어볼게요. 여자애가 물어보죠. What subject don't you like? 너는 어떤 과목을 안 좋아하니? 어디 강조해볼까요? 그렇지. 무슨 과목 안 좋아하니? 좋아하지 않는다. 요걸 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you 빼고는 다 강조네요. What subject don't you like? 친구들도 What subject don't you like? 좋아요. 대답은 I don't like art. 어디 강조할까요? 안 좋아해 미술을. 그러면 I don't like art. I don't like art. 좋아요. 자, 그랬더니 왜 안 좋아하는데? Why don't you like it? 어디 강조? 왜 안 좋아하는데? 요거 물어봐야 되잖아요. Why don't you like it? Why don't you like it? 이렇게요. Don't는 do not이 합쳐진 거잖아요. 아니라는 말 not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은 무조건 강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안 좋아하는데? 그랬더니 I don't think I'm good at art. 어디 강조? 아닌 것 같아. 아니라고 생각이 돼. Don't think. 중요하고요. 잘한다 하는 good, 그리고 뭘 잘한다고요? 미술을 이렇게요. I don't think I'm good at art. 친구들도 I don't think I'm good at art. 미술을 잘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자, 그럼 우리 리듬 기억하면서 앱으로 같이 체크해 볼까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줘요. Alright. 오늘도 스피킹 누르고요. 학교 누르고 scene 4. 네 번째 대화 함께 연습해 볼게요. 리듬 살려서 말하기.
1: What subject don't you like?
0: 요렇게 요렇게 오르락 내리락. What subject don't you like?
1: I don't like art.
0: I don't like art.
1: Why don't you like it?
0: Why don't you like it?
1: I don't think I'm good at art.
0: I don't think I'm good at art. Good, good. 친구들도 잘했죠? 자, 이제는 talk more 시간이에요. 우리 오늘은요, 대화 속에 있는 문장 중에서 요거 한번 도전해 볼게요. 나는 뭐뭐를 잘해. 우리 대화에는요, 잘하는 것 같지가 않아지만은요, 문장이 좀 길기 때문에 선생님이 요 부분만 빼봤어요. 나는 미술을 잘해. 나는 음악을 잘해. 나는 영어를 잘해. 요런 것들 할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I'm good at 뭐뭐뭐 이런 문장. 우리 대화에는 I don't think 다음에 요게 있었죠. I'm good at art. 나는 미술을 잘해. 자, 그럼 내가 잘하는 거 생각해 보면서 우리만의 문장 만들기 도전. 나는 영어를 잘해 해볼게요. 영어는 그렇지. English. English잖아요. 그러면 문장으로는 I'm good at English. I'm good at English.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건 어때요? 나는 수학을 잘해. 수학 잘하고 좋아하는 친구들 많이 있죠? 수학은? Yes, math. Math예요. 뒤에는 th는 혀끝을 살짝 대고, 이에다가 대고 math. 이렇게 말해줘요. 그러면 나는 수학을 잘해 라고 문장으로 말하려면 I'm good at math. I'm good at math.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요건 어떤가요? 나는 축구를 잘해. 과목뿐만 아니라 운동도 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축구라는 말을 넣어서 soccer. Soccer. 나는 축구를 잘해. I'm good at soccer. I'm good at soccer. Excellent.

0: want. 이번 시간에는 좋아하지 않는 과목, 즉 싫어하는 과목에 대해서 얘기해봤어요. What subject don't you like? 우리 오늘 앱에서는 우리가 미술을 골랐지만 아닌 답도 있었죠. 다음 답도 클릭해서 대화 연습하는 거 잊지 말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신나게 말하기 연습하러 만나요. See you next time.
1: Oh,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온금까진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자, 이번 주 우리가 arts and crafts, 미술, 뭐 그리기와 만들기와 관련된 표현들을 배우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종이 접기와 관련된 표현을 배워볼까요?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34 Arts and Crafts I can say what I want to fold.
0: Let's start with warm-up. Oh, look, it's art class. 미술 시간인 것 같아요. The little girl wants to make something with the paper. 자, 종이로 뭔가를 접고 싶어 하는 것 같죠? So she's asking the teacher to help her. 선생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뭘 접고 싶은 걸까요? 아, 여기 보니까 종이학이 있네요, 그쵸? 유리병 안에도 몇 개 있고 빨간색 종이학이 보이네요. 종이학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자, 조금 이따 알아보도록 하고요. 일단 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표현들 먼저 대화로 들어볼까요?
1: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at?
2: I want to fold a paper airplane.
1: Should I show you how?
2: Yes, please.
1: Follow along.
0: 대화 잘 들었죠?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볼게요.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at?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쵸? What are you going to do? 요건 우리 이전에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뭐 할 거야?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with that이 뒤에 붙었네요, 그쵸? With that은 일단 with는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의미로 많이 알고 있는데 with that 자체는 여기서 그것으로라는 의미예요. 뭐 엄밀히 따지면 그것과 함께 뭘 할 거예요? 인데 좀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자연스럽게는 그것으로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것으로 너 뭐 할 거야?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at?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거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at?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at? 자, 이렇게 물어봤더니 I want to fold a paper airplane.

0: 이라고 했네요. 자, fold가 바로 접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종이를 접을 때도 fold, 빨래를 갤 때도 fold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자, 근데 fold a paper airplane이라고 했죠? A paper airplane은 종이 비행기 하나라는 뜻이에요. 자, paper가 종이고 airplane이 비행기죠. 그래서 a paper airplane이라고 한 거예요. 뭐 물론 종이로 접는 거기 때문에 굳이 페이퍼를 넣기 싫다.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I want to fold an airplane. 이렇게 말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페이퍼 넣고 우리 연습해 볼까요? I want to fold a paper airplane. I want to fold a paper airplane. Good job. 자, 뭘 접고 싶은지 우리 말을 해볼게요. 자, I want to fold 다음에 접고 싶은 걸 넣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저 하트를 접고 싶어요. I want to fold a heart. 하트 하나를 접겠다는 얘기겠네요. I want to fold a heart. 배를 접고 싶어요. I want to fold a boat. boat가 배죠. I want to fold a boat. 별을 접고 싶어요. I want to fold a star. I want to fold a star. 나비를 접고 싶어요. I want to fold a butterfly. butterfly가 바로 나비라는 뜻이에요. I want to fold a butterfly. 저 장미 접고 싶어요. I want to fold a rose. 장미는 조금 어렵긴 한데, 여러분, 접을 수 있죠? I want to fold a rose. Good job. Should I show you how? 자, should I show you how? 라고 했는데, show가 보여주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우리가 뭐, TV 쇼, 이렇게 공연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말할 때도 show라고 하지만, 행동을 나타낼 때는 보여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should I show you how라고 했으니까 이 how는 어떻게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여줄까라는 질문이에요. Should I show you how? 자, 이 how를 여기서는 우리가 붙여봤지만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 how는 빼고 이걸 한번 연습해 볼까요? Should I 다음에 그냥 행동이 오면 제가 어떤 행동을 할까요라는 질문이 돼요. 예를 들어서, Should I come with you? 여기서 with는 누구누구와 함께네요. Should I come with you? 당신과 함께 제가 올까요? 뭐 갈까요? 이렇게 해석이 될수 있겠죠? 같이 연습해 볼까요? Should I come with you? Should I come with you? 제가 지금 그녀에게 전화할까요? Should I call her now? Should I call her now?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제가 도움을 요청할까요? Should I ask for help? Ask for 뭐뭐가 뭐뭐를 요청하다, 뭐뭐를 물어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help가 도움이잖아요. 도움을 요청할까요? Should I ask for help?가 되는 거죠. 오늘은 저 집에 있을까요? Should I stay home today?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Should I stay home today? Good job. 제가 미안하다고 말할까요? Should I say sorry? Should I say sorry?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 now 그리고 today 같은 표현들은 시간이나 어떤 시기, 시점을 얘기해 주는 표현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뒤에 보통 영어에서는 말을 해요. 우리는 오늘 제가 집에 있을까요? 라고 하죠. 제가 집에 있을까요,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건 조금 어색하잖아요. 근데 영어는 오늘이 뒤에 온다.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Yes, please.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즉, 네, 저에게 보여주세요. 라는 말이겠죠. Follow along. 자, follow along 이라고 하면 저를 따라해 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follow 자체가 따라하다인데 along이라고 하면 지금 내가 하는 걸 곧바로 따라하는 느낌이 있어요. 자, 이 along이 또 어디에 나오느냐?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sing along. sing along은 뭐예요, 보통? 노래가 나오면 내가 따라 부르는 거죠. 나오면서 즉시 내가 따라 부르는 거잖아요. So follow along도 내가 한번 접으면 너도 곧바로 접어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화를 쭉 봤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더 들어볼까요?
1: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at?
2: I want to fold a paper airplane.
1: Should I show you how?
2: Yes, please.
1: Follow along.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볼까요? Looking at the picture again. 자, 지금 종이접기를 하고 있어요. What are you going to fold? What are you going to fold? 넌 뭘 접고 싶니? 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물어보시네요. 그쵸? What are you going to fold? 자, 종이학은 일단 뭐 paper 뭐뭐겠죠. 근데 학 자체는 crane이라고 해요. 그래서 paper crane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지금은 종이접기 시간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굳이 안 들어가도 되겠죠. 자, 학은 crane, crane이라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I want to fold a crane. I want to fold a crane. 저는 학을 접고 싶어요 라는 말이겠네요. 그쵸? I want to fold a crane. 한 마리를 접고 싶은가 봐요. Should I show you how? 어떻게 접는지 선생님이 보여줄까? 이렇게 또 선생님이 친절하게 말씀하셨네요. Should I show you how? 그런데 내가 너를 도와줄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Should I help you? 이렇게요. Should I help you? 혹은 내가 너 대신 접어줄까? 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fold it for you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it은 crane, 학을 뜻하는 거겠죠. Should I fold it for you? Should I fold it for you? Yes, please. 네, 그렇게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뭐 접어주세요. 다 되겠네요. 그쵸? 상황에 따라서. 자, 그런데 만약에 도움이 필요 없어요. 저 직접 할 수 있어요. 접을 수 있어요. 라고 할 때는 I can do it by myself. 라고 말할 수 있어요. I can do it. 여기서 do는 하다인데 어떤 경우에서도 다 사용할 수 있겠죠. 내가 그거를 할 수 있어요. 접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그 모든 걸 그냥 do로 표현하는 거예요. I can do it by myself. By myself가 나 스스로 혼자서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이 보여주신다. 그러면 follow along 이라고 말씀하시겠죠? Follow along. 날 따라해. 그런데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Follow me. 나를 따라해 라는 말이죠. Follow me. 이 표현은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을 보고 따라해 라는 뜻도 되지만 내가 갈 때 내 뒤를 따라와 라는 의미도 된다는 거 그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level up까지 해봤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표현들 많이 연습해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All right. Let's chant what we learned. Fold. Fold. What are you going to fold? What are you going to fold? Paper airplane. I want to fold a paper airplane. One more time. I want to fold a paper airplane. Good job. Heart. Heart. I want to fold a heart. I want to fold a heart. Rose. Rose. I want to fold a rose. I want to fold a rose. Show you how. Should I show you how? Should I show you how? Help you. Help you. Should I help you? Should I help you? Say sorry. Say sorry. Should I say sorry?

있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what I want to fold. 내가 뭘 접고 싶은지 말할 수 있다인데요. 할 수 있죠? Check. I want to fold 다음에 접고 싶은 걸 넣으면 돼요. 학은 crane이었고요. 그리고 종이 비행기는 paper airplane이었죠? 자, 종이 접기 할 때 이 표현 많이 사용해 보세요. 오늘 배운 표현들 복습 많이 해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bye!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행복하게 영어 공부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34. Famous desserts around the world. Tuesday. Famous dessert in Portugal. I can talk about a famous dessert in Portugal.
0: 오늘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얘들아,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쌤은 궁금합니다. 근데 굉장히 맛있는 냄새와 향기가 나는 것 같지 않나요? 쌤이랑 바로 오늘 그림을 확인해 보러 갈게요. Here we go. Ba-bam.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얘들아, 오늘도 dessert festival래요. It's a dessert festival. 디저트 페스티벌. 어우, 맛있어 보여요. 그쵸? 그 아래 Portugal라고 적혀 있습니다. One more time. Portugal. Portugal가 어느 나라냐면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 포르투갈을 바로 Portugal라고 발음을 해요. 그쵸? 자, 여자아이가 지금 포르투갈 국기를 들고 있습니다. A girl is holding a Portuguese flag. The Portuguese flag. Okay. 자, 근데 이 디저트가 도대체 뭘까, 얘들아? 아, 설마 에그타르트인가요? 너무 맛있겠다. 쌤 진짜 에그타르트 정말 좋아합니다. 얘들아, 에그타르트 딱 먹으면 어때요? 겉은 막 바삭바삭한데 안은 촉촉하고죠?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Egg tarts, 에그타르트. 자, I think we're going to talk about a Portuguese dessert today. 오늘 우리 포르투갈 디저트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것 같죠? 자, 그럼 우리 오늘 한번 네 개의 단어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빠밤. 첫 번째는 taste. Taste, 맛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발음해 보겠습니다. Taste, ready? Taste, okay. 자, 그 다음엔 soft, soft, 부드러운 뜻이에요. 부드러운, 해보겠습니다. Soft, soft, okay. 그 다음엔 creamy, creamy. 크림 같은 부드럽고 걸쭉한이란 뜻이에요. Okay, 자, 한번 발음해 볼게요. Creamy. Your turn. Creamy. Okay. 자, 그 다음은 crispy. Crispy. 바삭바삭한. 자, 에그타르트 보면은 위에가 굉장히 바삭바삭하잖아요. 그쵸? Crispy. 한번 발음해 볼게요. Crispy. Crispy. 좋아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네 개의 단어였고요. 우리 친구들 한번 오늘의 대화문 들어보고 오세요.
2: Hello. Do you want an egg tart?
1: What's the taste like?
2: It's buttery and creamy. The top is crispy.
1: They look delicious. I'll take one.
0: 잘 들어봤나요? 이번에는 read and speak time 한번 가져볼게요. 빠밤. 첫 번째 문장입니다. Hello, do you want an egg tart? Oh, sure I do. 자, 무슨 뜻인지 볼게요. 자, do you want, 하면은 뭐뭐를 원하나요? 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뭐뭐를 원하세요?

0: Do you want 패턴입니다. 자, 우리 그럼 한번 예문을 보자. Do you want some juice? 하면 무슨 뜻이 될까? Juice는 오렌지 주스, 포도 주스, 그 주스입니다. 당신은 주스를 좀 원하나요? 라는 뜻이 되겠죠? Do you want some juice? 자, 그리고 Do you want a cookie? 하게 되면은 너는 쿠키를 원하니? 라는 뜻이 되겠죠? 원해요. 그쵸? 자, 그럼 우리 한번 문장 해석해 볼게요. Hello. 안녕하세요. Do you want an egg tart? 당신은 에그 타르트를 원하시나요? 라는 뜻이 완성이 되겠죠? Do you want, 자, 에그 타르트 한번 발음해 볼게요. Egg tart. Egg tart.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Hello. Do you want an egg tart? 너무 뭐하네요. 그쵸? 에그 타르트 정말 맛있지 않나요? 자, 그랬더니 두 번째로는 What's the taste like? What's the taste like? 라고 합니다. Taste가 무슨 뜻일까? Taste, taste. Taste는 바로 맛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What's the taste like? 하게 되면 어떤 뜻이 완성이 될까요? 자, 그게 어떤 맛인가요? 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얘들아, 통문장으로 기억했으면 해요. 왜냐면은 어딜 가든지, 그 무슨 맛이에요? 우리 친구들 많이 물어보지 않나요? What's the taste like? 기억하면 정말 도움 많이 되겠죠?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시작! What's the taste like? Ready, set, go! What's the taste like? 좋습니다. taste 할 때, taste가 아니라, taste. 굉장히 좀 이렇게 퐁퐁 뛰면서, taste, taste. 혓바닥이 입 안에서 이렇게 퐁퐁 튀는 느낌이죠? taste. Okay. 자, 그 다음에는, Oh, it's buttery and creamy. The top is crispy. 라고 합니다.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해석해보자. buttery 하게 되면은, 버터 맛이 나는 고소한 맛이란 뜻입니다. 왜 버터예요? 버터에다가 buttery 하게 되면 버터 맛이 나는 이란 뜻이 됩니다. 이건 기억할 수 있겠지? 버터 알잖아요, 그쵸? 자, buttery, 버터 맛이 나는, 맛있겠어요? creamy는 크림 같은 게 부드러운 이란 뜻이 되겠죠? 크림이 어때?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입에서 싹 없어지고, 그쵸? 그 뜻입니다. 크림 같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crispy가 있어요. Crispy, 아까 쌤이 알려줬죠? 바삭한이란 뜻입니다. 근데 저기 the top is crispy라고 그랬잖아. 그럼 어떻게 해석되는지 선생님이 한번 보자. 자, 일단 처음부터 It's buttery and creamy. 그것은 버터 맛이 나고, 그러니까 고소하고, 그리고 크림 같아요. 약간 부드러워요. Okay? The top is crispy라고 합니다. top이 위에란 뜻이잖아요. top. 탑 하잖아요, 탑. 그러니까 위에 부분이 굉장히 바삭하다는 거죠. 그쵸? 왜 디저트 말할 때요? 겉은 아주 바삭하고 안은 촉촉한 게 맛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the top is crispy. 바깥은 굉장히 바삭해요. 라는 뜻이 되겠죠? 우리 친구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It's buttery and creamy. The top is crispy. 선생님이 계속 영어로 말을 하는데, 입안이 계속 침이 고여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우리 친구들도 그런가요? 자, 그랬더니, They look delicious. I'll take one. 이라고 합니다. They look delicious. Delicious 하면 맛있는 이란 뜻이잖아요. 그쵸? 자, 근데 I'll take가 무슨 뜻인지 보자. I'll take, 하면은, 뭐뭐를 주세요. 뭐뭐로 할게요. 란 뜻입니다. 뭘 주문을 할 때, 제가 저거 주문할게요. 저거 주세요. 라고 할 때, I'll take라고 많이 사용해요. 우리 친구들 이거 기억하면 좋겠다. 그쵸? I'll take, 근데 여기서는, 봐봐. I'll take a sandwich라고 하면 무슨 뜻이 될까? 저 샌드위치로 할게요. 저 샌드위치 주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I'll take a sandwich. 뭐 먹을래? 저 샌드위치 먹을게요. I'll take a sandwich.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I'll take two cookies라고 하면 무슨 뜻이겠어? 저두개 쿠키 주세요. 쿠키 두개 주세요. 라는 뜻이 되겠죠? I'll take Two cookies. 영어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Okay? I'll take로 또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쓸수 있겠죠? I'll take 하면은 뭐뭐를 주세요. 뭐뭐로 할게요. Okay? 자, 우리 그러면 해석해 보자. They look delicious. 아, 맛있겠어요. 정말 맛있게 보여요. 라는 뜻이겠죠? Look이니까 맛있게 보여요. 라고 해석이 됩니다. I'll take one 이라고 했으니까 저 하나 주세요. 라는 뜻이 되겠죠? I'll take one. 하나 주세요. 에그타르트 하나 주세요. 라는 뜻이 완성이 됩니다. 선생님 같으면은 세개 주문하겠어요. 자, 우리 그럼 퀴즈 타임 해볼게요. Eggtart is a dessert from A. Portugal or France? Okay, 3 seconds. Ready? 3, 2, 1. The answer is Portugal. 바로 포르투갈 디저트였죠. Alright. 자, 우리 그럼 한번 대화문 한번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읽고 해석을 해봅시다. 선생님 또. 자, 해볼게요. 목소리로. Hello, do you want an egg tart? 안녕하세요. 에그타르트 원하시나요? 라고 합니다. Do you want, 하게 되면 무슨 뜻이었지? 뭐뭐를 원하시나요? 라는 뜻이었죠. 에그타르트라고 하면 되고, egg tart. Egg tart 발음 기억하세요. 그다음에 What's the taste like?라고 합니다. 이 친구는 아직 에그타르트가 어떤 맛인지 모르나 봐요. 그래서 What's the taste like?라고 합니다. Taste가 바로 맛이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What's the taste like?하면은 맛이 어때요?라고 물어보는 거겠죠? 그랬더니 It's buttery and creamy라고 합니다. Buttery 하면은 버터 맛이 나는, 그러니까 고소한 맛이 난다는 뜻이겠죠. Creamy 하면은 크림 같은 부드러운이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고소하고요, 버터 맛이 나고요, 그 다음에 부드러워요라는 뜻이겠죠. The top is crispy. 얘들아, crispy 무슨 뜻일까? 선생님 표정을 봐봐. crispy. 그쵸? 바삭한이란 뜻입니다. 그 끝이, 그니까 바깥은 굉장히 top, 위에는 바삭해요라는 뜻이죠. The top is crispy. 그랬더니 they look delicious. 그거 정말 맛있게 보여요. 이러면서 I'll take one. I'll take 하면 무슨 뜻이야? 이거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I'll take 하면 뭐뭐로 주세요. 뭐뭐로 할게요. 라는 뜻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 주세요. 라는 뜻이 완성이 됩니다. 어때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처럼 입에 막 침이 가득 고였나요? Egg tart 기억하면서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 이었습니다.
1: Singing time.

빠바밤 cartoon talk 바로 시작해볼게요. 짜자잔.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죠. Portugal, Portugal의 dessert. 대화문 한번 보겠습니다. 짜잔. Come here, freshly baked egg tarts라고 합니다. 여기 오세요. Freshly baked. 방금 아주 신선하게 구워진 에그타르트입니다라고 하시죠. 진짜 맛있겠다, 그쵸? Freshly baked egg tarts. 그러면서 What does the egg tart taste like?라고 여자애가 물어봐요. Taste가 무슨 뜻? 맛이었죠. What does the egg tart taste like? 에그타르트는 어떤 맛이에요?라고 물어보네요. 그랬더니 It's sweet and buttery라고 합니다. 그것은 달콤하고 아주 버터 맛이 나요.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Buttery. 자, 이러면서 It's crispy outside and soft inside. 굉장히 바깥에는요, 바삭하고 안에는 soft, 부드러워요. 라 그러죠? 정말 맛있겠네요. 자, 그래서 여자애가 I'll take two, please. 라고 합니다. I'll take 하면은 뭐뭐로 주세요. 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두 개를 주문하네요. I'll take two, please. 정말 맛있겠다, 그쵸? 자, 우리 친구들 어땠나요? 여기까지가 cartoon talk이었습니다.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alk about a famous dessert in Portugal. 나는 포르투갈의 대표적인 디저트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체크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Actors 기억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봐요. Bye bye, butterfly.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Sung Cho!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친구들은 추석에 가족들이랑 뭐 해요? 가족들이랑 송편도 만들고 또 전통놀이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잖아요. 오늘은 명절에 무엇을 하는지 물어보고 또 우리나라의 명절 문화도 영어로 소개해보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32. Holidays and Celebrations. Tuesday. What do you do on Chuseok? I can talk about what we do on a holiday.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그림을 보시죠. 그림을 보니까 어떤 우리 추석의 한 장면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가족이 다 앉아서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데 앞에서 발표하는 친구는 한복을 입고 그리고 이렇게 접시에 떡을 보여주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떡은 우리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저번에 우리 배웠던 단어인데 떡은 바로 rice cake이라고 합니다. rice는 쌀. 케이크는 케이크, 그래서 쌀로 만든 케이크, 바로 떡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Rice cake, rice cake, rice cake. 네, 아주 잘했어요. 그러면 우리 또 그림을 보면 맨 뒤에 보름달이 떠 있어요. 우리 추석을 얘기하면서 보름달이 떠 있는 이런 장면을 보고 있는데 보름달은 영어로 full moon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full은 가득 찬, 그리고 moon은 달. 그래서 가득 찬, 동그랗게 가득 찬 달이라고 해서 보름달은 full moon. 자, 따라해 보세요. full moon. full moon. full moon. very good. 마지막 단어는 바로 traditional이에요. 여기에서 tradition은 전통을 의미합니다. 아주 옛날부터 오랜 기간 동안 쭉 내려왔던 전통을 tradition이라고 하는데 traditional 하면 전통의, 전통적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통 옷, 우리나라의 전통 옷 얘기하면 Korean traditional clothing. 전통 놀이를 얘기하고 싶으면 Korean traditional games라고 보통 많이 설명을 해요. 자, 그럼 따라해 보세요. traditional traditional traditional. 네, 그래서 우리의 전통 문화를 설명할 때 이 traditional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여요. 자, 우리 단어들도 배워봤으니까 today's dialogue 듣고 올게요.
1: What do you do on Chuseok?
2: We make songpyeon with our families.
1: What is songpyeon?
2: It's a Korean rice cake.
1: That sounds special.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key expression 바로 What do you do on 땡땡입니다. 땡땡에는 뭘 해?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기념일 아니면 특별한

하는 날에, 너는 도대체 이때 보통 뭘 해? 라고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에요. What do you do on 땡땡? 이 땡땡에 그 기념일, 특별한 날을 넣어주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점은, 자, What do you do? 이렇게 현재 시제로 물어봤어요. 보통 우리가 반복하는 일, 관습을 말할 때는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말을 합니다. 지금 당장 뭘 하고 있어? 또 아니고, 과거형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물어보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매번, 이뭐 추석이든 생일이든 새해든 이 똑같은 날에는 보통 뭘 해? 라고 반복적인 일을 물어보는 거니까 현재 시제를 쓴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그래서 추석에는 뭘 해? 라고 물어보고 싶으면 What do you do on 추석? 하고 물어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What do you do on 추석? What do you do on 추석? What do you do on 추석? 네. 그럼 새해에는 뭘 해? 라고 물어보고 싶으면 새해는 New Year's Day니까 What do you do on New Year's Day? What do you do on New Year's Day? What do you do on New Year's Day? 크리스마스에는 뭘 해? 라고 물어보고 싶으면 What do you do on Christmas? What do you do on Christmas? What do you do on Christmas? 네, 이렇게 특별한 날에는 뭘 해? 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배워볼까요? 답변으로는요, 그냥 우리가 설명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도 주의할 점, 현재 시제로 물어봤으니까 현재 시제로 답한다. 우리가 보통 이 날에는 이거를 해, 매해 보통 이렇게 해, 이렇게 반복적인 일을 설명할 때, 관습을 말할 때,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과 송편을 만들어 라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송편을 만들어 가족들과, 자, 그래서 we make 송편 with our families 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we는 보통 이렇게 한국인들은 이날 뭐 해? 라고 물어봐서 한국에 고유한 것을 물어봤을 때 we로 답을 하면 we는 나뿐만 아니라 한국인을 이렇게 크게 뜻하는 개념이기도 해요. 그래서 we make 송편 with our families 하면은 한국인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족들과 송편을 만들어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따라해 보세요. We make 송편 with our families. We make 송편 with our families. Very good. 또 우리 뭐 하죠? 우리는 한복을 입어. 한복을 입어. 입다는 wear. 한복은 그냥 한복이라고 해서 we wear 한복. We wear 한복. 네, 여기서 wear 입다. wear 그냥 현재 시제로 쓰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는 전통놀이를 해. 우리는 전통놀이를 해. We play traditional games. 여기서 traditional 나왔죠? 전통. 네, 따라해 보세요. We play traditional games. We play traditional games. Very good. 자, 그럼 우리 다음 expression으로 넘어가 볼게요. What is 땡땡? 자, 그럼 이 질문은요, 한국의 고유한 것을 물어보고 또 이렇게 답할 때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겠죠? 그래서 what is는 이것은 뭐야, 무엇이야? 라고 물어보는 건데, 만약에 외국인 친구가 송편이 뭔지 몰라요. 그러면은 송편이 뭐야를 what is 송편?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What is 송편? What is 송편? 그래서 여기에 한번 답을 해볼까요? 그러면 it's 한 다음에 뒤에 한국의 떡이야. 라고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자, 송편은 한국의 떡이야. It's a Korean rice cake. 네, 그래서 한국의 Korean 떡, rice cake. 이렇게 답하면 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It's a Korean rice cake. It's a Korean rice cake. 네. 그러면 한복이 뭐야? 한복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한복이 뭐야? 어떻게 물어볼까요? What is 한복? What is 한복? 그럼 한복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한국의 전통 의상이야. 여기서 또 전통 나왔죠? It's Korean traditional clothing. It's Korean traditional clothing. Very good.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0: Boom boom, chant, drop the beat. What do you do on Chuseok? What do you do on Chuseok? We make songtan with our families. We make songtan with our families. What is songpyeon? What is songpyeon? It's a Korean rice cake. It's a Korean rice cake. Good job! Speaking 연습하면서 level up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타다! 우리 추석에 이 전통적인 그 문화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발표 시간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럼 한번 대화를 시작해 볼게요. 추석에는 뭘 해? 라고 물어봅니다. What do you 땡땡 on 추석? 자, 뭘 해? 해가 힌트예요. 이거 현재 시제로 물어보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3, 2, 1. 네, what do you do on 추석? 하면 추석에는 뭘 해가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What do you do on 추석? What do you do on 추석? 그랬더니 우리는 가족들과 송편을 만들어 라고 답을 합니다. We 땡땡 송편 with our families. 이거 역시 현재 시제로 답을 해야 하는데 송편을 만들다. 자, 만들다 동사를 여기 빈칸에 넣어주세요. 3, 2, 1. 네, 우리 송편을 만드는 거니까 we make 송편이라고 하죠. 근데 가족들과니까 with our families. 따라해보세요. We make 송편 with our families. We make 송편 with our families. Very good. 근데 친구가 물어봐요. 외국인 친구가. 송편이 뭐야? 송편이 뭐야? 땡땡 송편. 자, 이것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질문. 시작 어떻게 하더라? 3, 2, 1. 네, what is? 로 시작해야 되겠죠? What is 송편? What is 송편? 자, 송편을 한번 이제 설명해 볼까요? 한국 떡이야. 한국의 떡이야. It's a Korean. 네, 이 빈칸 넣어주세요. 3, 2, 1. 떡은 rice cake. 그래서 한국의 떡이라고 하면 Korean rice cake 이라고 하면 됩니다. Repeat after me. It's a Korean rice cake. It's a Korean rice cake. 그랬더니 친구가 정말 특별한 것 같아. 네, 떡이 이제 문화에 없는 나라들도 많잖아요. 그럼 외국인 시선에서 보면은 정말 특별할 수가 있겠죠? That sounds special. 네, 따라해보세요. That sounds special. That sounds special. Very good.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수업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우리 오늘은 명절에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풍습, 문화에 대해서 묻고 설명하는 그런 방법까지 배워봤는데요. 친구들도 가장 좋아하는 명절을 골라서 그 명절의 풍습을 영어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오늘 배웠던 표현들 모두 쉽고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bye!
1: Choreal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동역하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돌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 안전 행동 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안전, 안전!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줄리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선생님이랑 이 주제로 표현들을 배우고 있죠. What was our topic? 주제는 바로 맞아요. Interesting jobs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제 흥미로운 직업에 대해서 배우게 될지 궁금하지 않나요? 힌트를 주자면 예술가입니다. 어떠한 예술가인데 그냥 평범한 그림이 아닙니다. Do you want to know? 알고 싶지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의 학습 목표 들어볼게요.
1: Week 32. Interesting jobs. Tuesday. Glass artist. I know how to talk about a glass artist.
0: It's brain up time, everyone. Time to learn today's vocabularies. 오늘의 단어를 배울 시간이죠.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특별한 공간에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아, 여기 지금 불 앞에서 뭔가를 만들고 있는 분이 계시고, 아,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유리 공예품들이 많아요. 이렇게 유리 공예품들도 전시되어 있고, 이렇게 작업도 같이 하는 작업실, 공방의 느낌에 왔습니다. 그죠? 자, 단어를 배워볼까요? 작업실 혹은 공방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Studio. Studio. Good. 자, 여기에 손님 한 분이 와가지고 지금 구경을 하고 있네요. 자, 다음 단어는 이 조각품 혹은 예술 작품들을 우리는 이 단어로 읽어요. Piece. Piece. 좋아요. 자, 마지막 단어는요. 이 작품들을 지금 이 불 앞에 있는 이 남성분이 만들겠죠? 무엇을 만들다, 창작하다, 창조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읽어볼까요? Create. Create. Good. 자, 방금 배운 이 단어들, 그리고 오늘의 picture 잘 생각하면서 Today's Dialogue 함께 들어봐요.
2: Your glass studio is beautiful. Did you make all the pieces?
1: Yes, I create everything by hand. I'm a glass artist.
2: This glass flower is my favorite. How did you make it?
1: I shaped the glass with fire. Feel free to take a look around.
0: Welcome back, everyone. Today's dialogue. 잘 듣고 왔나요? Time to focus. 자, 우리 대화문 속에 있는 표현들을 집중해서 들을 타임이죠. Let's start. 우리 첫 번째 표현입니다. I create by hand. 자, 이 표현은요. 주어, 그리고 create, 우리 무엇을 만들다 라는 단어였죠. 그 뒤에 명사가 들어가고 뒤에 by hand까지 들어가게 되면 누구누구는 무엇무엇을 손으로 직접 만들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by hand는 직접 손으로 뭐 이런 뜻입니다. 문장 볼까요? 나는 모든 것을 손으로 직접 만들어요 라는 문장입니다. 자, 우리 create라는 동사 뒤에 들어갈 단어는 모든 것입니다. Can you remember? 우리 대화 속에 나왔던 문장이죠. 기억하나요?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될까요? 맞아요. 모든 것은 everything입니다. 읽어볼게요. 나는 모든 것을 손으로 직접 만들어요.

만들어요. I create everything by hand. I create everything by hand. Good. 다음 문장은요. 그녀는 나무 장난감을 손으로 직접 만들어요. 입니다. 자, 두 가지의 단어가 들어갑니다. 나무 장난감. 우리 장난감은 toy 이고요. 우리 나무는 tree 아닙니다. 자, 한국어로는 나무 장난감이라곤 하지만 나무로 된 것으로 이제 만드는 거죠. 목재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wooden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wooden toys까지 써야지 나무 장난감이란 뜻이 되죠. 문장 읽어볼게요. 그녀는 나무 장난감을 손으로 직접 만들어요. She creates wooden toys by hand. She creates wooden toys by hand. Great. 우리 두 번째 표현입니다. I shaped A with B. 자, 빈칸이 두 개고요. 첫 번째 빈칸을 선생님이 A라고 칭할 거고 두 번째 빈칸을 B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주어 그리고 shaped A with B.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누구누구는 B로 A의 모양을 만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서 shaped는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만들었다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문장 볼까요? 나는 불로 유리의 모양을 만들었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자, 어떤 부분이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까요? 불 아니면 유리? 자, 쉽게 생각하면 돼요. with 뒤에 오는 이 단어가 이것을 사용해서 결과적으로 shaped 뒤에 오는 첫 번째 칸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칸은 우리 glass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칸은 fire가 들어가겠죠. Let's read. 나는 불로 유리의 모양을 만들었어요. I shaped the glass with fire. I shaped the glass with fire. Good. 우리 다른 단어를 사용해 볼까요? 그 예술가는 망치로 금속의 모양을 만들었어요. 자, 뭐뭐로가 들어간 부분이 with 다음에 오는 두 번째 빈칸이죠. 맞아요. 그러니 첫 번째 빈칸은 금속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겠죠? The metal, 그리고 두 번째는 a hammer, 망치가 들어갑니다. Let's read. 그 예술가는 망치로 금속의 모양을 만들었어요. The artist shaped the metal with a hammer. The artist shaped the metal with a hammer. Good. 마지막 표현입니다. Feel free to around. 자, 이 표현은요. Feel free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쓰게 되는데요. 이 뜻은 편하게 무엇 무엇을 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Feel free to가 편하게 무엇을 해라 라는 표현입니다. 자, 문장을 볼까요? 편하게 주변을 둘러보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around가 주변을 뜻하고요. 둘러보세요 라는 동사를 우리가 써야 되는데 어떤 단어를 써야 될까요? 우리 대화문을 기억해 보면 나옵니다. 맞아요. Take a look. 자, 여러분 여기서 take는 무엇을 사진을 찍다, 가져가다 뭐 이런 뜻인데 뒤에 a look이 들어가게 되면 둘러보다 라는 동사의 의미가 돼요. 그래서 take a look이 둘러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장 읽어볼게요. 편하게 주변을 둘러보세요. Feel free to take a look around. Feel free to take a look around. 다음 문장입니다. 편하게 질문하세요 입니다. 자, feel free to 다음에 어떤 단어를 써야 될까요? 질문을 하다. 자, 기억나는 단어 있을까요? 우리 질문은 question인데 question으로 이제 동사로 쓰진 않아요. 이제 쓰긴 하는데 선생님은 다른 단어를 써볼 거예요. 맞아요. Ask. Ask questions가 들어가겠죠? Let's read. 편하게 질문하세요. Feel free to ask questions. Feel free to ask questions. Well done, everyone. It's beat and speak time, everyone. Are you ready to chant along with me? Start the music, please. I create everything by hand.
I create everything by hand. I shake the glass with fire. I shake the glass with fire. Feel free to take a look around. Feel free to take a look around. Good job, everyone! It's build-up time, everyone. Let's build up on your English skills. We are going to review today's dialogue. 오늘의 대화문을 복습할 시간입니다. Here was our picture. 오늘의 그림이었죠. What was happening? 어떤 상황이었나요? 맞아요. 지금 유리 공방에 방문을 해서 이 작품들을 바라보고 또 이 유리 공예를 만드는 이 작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대화였죠. 우리 문장별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Our first sentence. Your glass studio is beautiful. 아, 우리 glass studio는 어떤 뜻이죠? 맞아요. 유리 작업실 혹은 유리 공방이죠. 당신의 유리 작업실은 아름다워요 라는 문장입니다. 다음 문장 볼까요? Did you make all the pieces? 아, 여기서 pieces는 어떤 의미였죠? 조각보다는 작품들이라는 뜻이겠죠. 이 모든 작품들을 당신이 만들었나요? 라는 뜻입니다. 자, 이 두 문장 한 번 더 읽어볼게요. Your glass studio is beautiful. Did you make all the pieces? 자, 답변 볼까요? I create by hand. 자,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어떤 단어였죠? 맞아, 모든 것을 의미하는 everything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직접 손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요 라는 문장이었죠? 다음 문장도 볼까요? I'm a glass artist. 자, glass artist는 어떤 뜻이죠? 유리공예 작가 혹은 유리예술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문장들 Let's read one more time. I create everything by hand. I'm a glass artist. Good. 다음 문장 볼게요. This glass flower is my favorite. 아, 지금 이 손님이 손가락으로 저기 있는 꽃을 가리키고 있어요. 꽃 모양의 유리공예품을 가리키면서 이 유리꽃이 제가 가장 마음에 들어요 라는 문장입니다. How did you make it? 어떻게 만들었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Let's read 한 번 더 읽어볼까요? This glass flower is my favorite. How did you make it? 자, 답변 볼까요? I shaped the with 아, 저는 무엇무엇으로 무엇무엇을 모양을 냈어요 라고 하는 문장인데요. 우리 빈칸에 들어갈 단어들 기억하나요? 맞아요. 바로 glass 그리고 fire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불로 이 유리의 모양을 잡았어요 라는 문장이죠. 읽어볼게요. I shaped the glass with fire. 자, 이번에는 다른 단어를 사용해 볼게요. 열기, 열이란 뜻입니다. heat, heat. 자, 넣어서 읽어볼까요? I shake the glass with heat. 어떤 뜻이죠? 저는 열을 사용해서 혹은 열기로 이 유리의 모양을 잡았어요 라는 문장이죠. 자, 마지막 단어 문장입니다. Feel free to around. 자, 어떤 뜻이죠? 맞아요. 편하게 둘러보세요 라는 뜻이죠. 우리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take a look입니다. 읽어볼게요. Feel free to take a look around. One more time. Feel free to take a look around. Great work,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That was today's lesson, everyone.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glass artist, 우리 유리공예 작가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 작가들이 어떻게 유리공예를 만드는지, 그리고 이 공방에 갔을 때 쓸 수 있는 표현까지 배웠습니다. 자,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새로운 직업으로 만나도록 해요. See you later, guys!

0: 뜨거운 물을 들던 루시.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0: 부위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Welcome back to All in One 차등영어.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있었어요? 오늘은 기분이 어때?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선생님이랑 더 신나게, 행복하게 영어 공부하면서 기분을 업 해볼게요. 준비됐어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얘들아,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What's the day today? What's the day today? That's right. 오늘은 바로 화요일입니다. Today is Tuesday. 자, Tuesday. 화요일은 뭐 하는 날이죠? 바로 읽기 하는 날이죠. 어떤 재밌는 지문이 나올지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이번 주 주제가 뭐였더라?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확인해 볼까요? 빠밤. 이번 주의 주제는요. Week 8. School supplies. School supplies. School supplies가 얘들아 무슨 뜻이었어? 그렇지. 학용품이란 뜻이었습니다. School는 학교고 supplies가 무슨 뜻이었어? 특정한 활동에 필요한 물품이었죠? 그래서 학용품, school supplies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문 들어가기 전에 어제 배운 단어들 한번 복습해볼까요? 빠밤. 자, 선생님이랑 해보자. 연필이 영어로 뭐였어? 연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연필은 바로 pencil이에요. 한번 해볼까? pencil, pencil, P-E-N 부분에 강세를 줬던 거 기억나죠? pencil, pencil. 그 다음에 지우개가 나왔어요. 지우개는 해봐. 손 들어서 그렇지요. 잘했습니다. eraser, eraser. 그냥 이레이저였어요. 뇨뇨뇨뇨. Eraser. R-A 부분에 강세를 줬던 거 기억나죠? Eraser. Okay. 어깨를 들썩. Eraser. Alright. 그 다음에 가위는 영어로 뭐였어? 그러지요. Scissors. Scissors. 자, 쓰 소리 기억나죠? Scissors. Scissors. Alright. 그 다음에 형광펜은? 형광펜이 조금 길었는데? 그러지요. Highlighter. Highlighter. Highlight가 강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었잖아. 그래서 highlighter 되면은 강조해주는 형광펜이 됩니다. Highlighter, highlighter. 그 다음에 책가방 나왔어요. 책가방은 영어로 backpack 됐습니다. 나 한번 다시 해볼게요. Backpack, backpack. 잘했어요. 얘들아 어때? 선생님이랑 리뷰해보니까 어제 배웠던 단어들이 기억이 스물스물 나나요? 잘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레슨 한번 시작해볼게요. 빠밤. 자, before you read. 우리 지문 들어가기 전에 그림을 보면서 상상력을 한번 펼쳐보도록 할게요. What do you see on the picture? 자, 지금 그림에 뭐가 보여요? 무슨 테이블 위에 뭐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쵸? School supplies가 보이죠? What do you see? On the table. 자, 한번 얘기해보자. 책가방이 보여요. I see a backpack. 그 다음에, 연두색 저거 뭐지? 형광펜 용어로 뭐였어요? 그렇지요. Highlighter였죠? 나는 연두색, 초록색 highlighter, 형광펜이 보여요. I see a green highlighter. 그 다음에, 저 세 번째로 이거 뭐지? 연필은 영어로 pencil였죠? Pencil. I see a pencil. 그렇지요. 그 다음에 지우개. 영어로 뭐였어요? 그렇지. Eraser. Eraser. I see an eraser.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저것은 싹둑싹둑 가위가 보이지요? Snip, snip. 가위는 영어로 scissors. Scissors. I see scissors. 가 되겠네요. 지금 뭔가 학교를 갈 준비를 하는 것 같아. 그쵸? 자, 그러면 오늘의 지문 한번 들어보고 올까요?
1: Where is my pencil? I need my pencil to write. It is my eraser. I use my eraser to fix mistakes. I also have scissors. And a highlighter in my backpack.
0: 얘들아, 잘 들어보고 왔어요? 조금 긴 것 같은데 괜찮아. 어려워도 괜찮아. 선생님이 있잖아. 한 문장씩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첫 번째 문장 나왔어. Where is my pencil? One more time. Where is my pencil? Where is 하게 되면 무슨 패턴이었더라? 선생님이랑 배운 것 같은데. 그렇죠. 내 몸은 어디 있나요? 란 뜻이었죠. Where is? 자, 근데 그럼 pencil이래. 자, 내 연필은 어디에 있나요? 라는 문장이 되겠죠? 자, 다시 해볼게. Where is my pencil? 친구들 잘해. 시작. Where is my pencil? 잘했어요. 따라한 거 맞지? Where is? 기억나지요? 자, 두 번째 문장은 빠밤. I need my pencil to write. 자, pencil는 연필이란 뜻이고요. write는 뭘까? 선생님, 뭐 하는 것 같아? 그렇죠. 쓰기예요. 쓰다란 뜻이에요. 자, I need 하면 나는 필요하다란 뜻이거든. 그럼 해석해 볼게. I need my pencil. 나는 내 연필이 필요해요. 왜요? To write. 쓰기 위해서. 나는 쓰기 위해 내 연필이 필요합니다. 다시 해볼게요. I need my pencil to write. 친구들 잘해. I need my pencil to write. 잘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멀뚱멀뚱 쳐다보는 거 아니지? 선생님 따라하는 거 맞지요? 자, 그 다음은요. It is my eraser. 자, 이건 무슨 뜻일까? It is my eraser. Eraser는 뜻이 3, 2, 1. 그렇지, 지우개였죠? It is my 하게 되면 이것은 나의 란 뜻이에요. 이거 내 거야 할때쓸수 있는 패턴인데. It is my eraser 하게 되면 이거 내 지우개예요 라는 뜻이에요. 해볼까요? It is my eraser. 친구들 잘해? It is my eraser. 잘했어. It is my 따라 나. It is my eraser. 잘 따라하고 있는 거 맞지요? 이것은 나의 지우개입니다. 그 다음 문장은요. 봐봐. I use my eraser to fix mistakes. 어우, 해석해 봅시다. I use 하게 되면 나는 사용해요 란 뜻이에요. 무엇을 사용한다고? My eraser. 내 지우개를 사용해요. 왜 사용할까? To fix mistakes. Fix는 고치다 란 뜻이거든. Mistakes 하게 되면 실수들이야. 그래서 나는 내 실수들을 고치기 위해서 Use eraser. 지우개를 사용해요. 라는 문장이에요. 다시 읽어볼게. I use my eraser to fix mistakes. 친구들 잘해? I use my eraser to fix mistakes. 잘했어. Fix mistakes. 다시 해볼까요? Fix mistakes.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문장은요. 길어요. 선생님이랑 천천히 해보자. I also have scissors and a highlighter in my backpack. 아는 단어 세 개나 나왔네요. Scissors는 가위고요. Highlighter는 형광펜이지. Backpack는 무슨 뜻일까요? 책가방이었죠? 자, I also는 또한 게다가란 뜻이거든. 나는 게다가 have scissors, 가위도 있고요. And a highlighter, 그리고 형광펜도 있어요. 어디에? In my backpack. 내 책가방 안에. 합쳐보면 나는 게다가 내 책가방 안에 가위도 있고요. 형광펜도 있어요. 라는 문장입니다. 한번 다시 해볼까? 우리 break it down. 하나씩 해볼게요.

0: I also have scissors. I also have scissors and a highlighter in my backpack. In my backpack. 잘했어, 얘들아. 지금 따라한 거 맞지? 잘했습니다. 자, 그럼 퀴즈 타임 가야겠지? 우리 친구들이 이 질문을 잘 이해했나? 확인해 볼게요. 자, 퀴즈 타임. Number one. What do I need to write? 이거 무슨 뜻일까? 내가 write가 무슨 뜻이었어? 쓰다였죠. 내가 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뭘까? A. scissors. B. pencil. C. highlighter. 3, 2, 1. 기억나요? 우리 한번 지문에서 확인해보자. 빠밤. 3초 줄게. 3, 2, 1. 찾았어요? I need my pencil to write. 나왔죠? 자, 쓰기 위해 뭐가 필요하다고? 딩동댕동. B, pencil 되겠습니다. 자, 2번 가볼게요. 빠밤. What do I use to fix mistakes? 아까 선생님이 배운 거 알려줬죠? 우리 같이 배웠지. fix는 고치다였고, mistakes는 무슨 뜻이었지? 그렇지. 실수들이었죠? 자, 내가 내 실수들을 고치기 위해서 무엇을 쓰니? A. backpack? B. scissors? C. eraser? 뭘까요? 자, 3, 2, 1. 지문에서 확인해 볼게요. 자, 두두두둥. I use my eraser to fix mistakes. 나왔지요?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뭐예요, 뭐예요? 그렇지. eraser가 되겠습니다. fix mistakes 하면은 eraser가 머리에 슝 하고 나타나야 돼. 우리 친구들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3번 가봐야 되겠죠? Where do I keep my scissors and highlighter? 무슨 뜻이야? 자, 내가 가위, scissors랑 highlighter, 형광펜을 어디에다가 보관을 하니? keep, 어디에다 보관하니? 기억나요? In my backpack, on my desk, 책상 위에, in my pocket, 내 주머니 안에. 아, 우리 한번 생각해볼까? 3, 2, 1. 지문에서 확인해볼게요. 자, I also have scissors and a highlighter. In my backpack. 그러면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in my backpack. 내 가방 안에 형광펜이랑 가위를 보관한다 그랬죠?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듣고 따라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 Where is my pencil? I need my pencil to write. It is my eraser. I use my eraser to fix mistakes. I also have scissors and a highlighter in my backpack.
0: Yeah, 우리 선생님이랑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됐지? Where is my pencil? Where is my pencil? 따라해야 돼. I need my pencil to write. I need my pencil to write. It is my eraser. It is my eraser. I use my eraser to fix mistakes. I use my eraser to fix mistakes. I also have scissors and a highlighter in my backpack. I also have scissors and a highlighter in my backpack. 잘했어, 얘들아. 오늘 우리 뭐에 대해서 얘기해봤지? School supplies. 학용품에 대해서 우리 이번 주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저녁 보내고요.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보자. 보고 싶을 거야. Goodbye, butterfly.

안녕, 나는 그레이스. 내가 늘 얘기하지만 나는 똑똑하면서도 착하기까지 하잖아? 그래서 오늘은 반 친구들에게 점심시간을 알려주려고 해. 그런데 지금 12시 30분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this로 시작해야 하는지 it으로 시작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거든?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좀 도와줘. Hello everyone! 조등영문법 독해의 힘 레벨 1의 김은혜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격 인칭 대명사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격 인칭 대명사가 무엇이었더라 생각을 하면서 복습을 하고 그리고 우리 재밌는 워드게임, 스텝 아웃 등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어떤 것들을 배웠을까요? 인칭 대명사 it. 자, 기억나시죠? it. 여러 가지 역할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볼게요. 단수인 사물이나 동물을 대신한다. 대명사라는 것은 어떤 사물, 동물, 사람 등의 이름을 대신한다고 했었는데요. 단수인 사물이나 동물을 대신합니다. 예문 한번 볼게요. He found a puppy on the street. It was alone. 자, 앞에 그는 길에서 강아지를 발견했다. 뒤에 오는 it. It was alone. 그것은 혼자였다. 어떤 것을 대신하고 있나요? 그렇죠. 길에서 발견된 강아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puppy, it. 그런데 단수인 것도 확인하셨죠? puppies 아니고 puppy였습니다. 만약에 단수가 아니었다면 it이 아니라 뭐가 왔을까요? 여러분 꼭 아셔야 해요. 그렇죠. they가 왔었겠죠. 그런데 it이라는 인칭 대명사는 대신하지만 수가 단수여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앞서 언급된 특정 상황을 대신한다. 뭔가를 공통되게 대신하지만 두 번째는 앞서 언급했었던, 말했었던 어떤 상황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줄여서 얘기하는 역할도 한다고 했었죠. 어떻게 대신하는지 한번 예문을 통해 보겠습니다. They clean the park every day. It is not easy. 그들은 they clean the park every day. 매일 그 공원을 청소합니다. 그것은 쉽지 않다. 그럼 여기서 그것은 뭘까요? 그들은 아니죠. 그렇죠. 그들이 매일 그 공원을 청소하는 일을 우리가 it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it이 없었다면 그들은 매일 그 공원을 청소한다. 매일 그 공원을 청소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너무 길고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는 it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앞에서 말했던 거 한번 말했으니까 대신해서 얘기하자. 이렇게 규칙을 정한 거예요. 정말 쉽고 편리해졌죠. 그래서 it은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비인칭 주어로 사용되는 it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가리키는 대상이 없어요. 주어이긴 하지만 주어 역할만 하는 겁니다. 가리킨 대상이 없고 주어 역할만 한다? 어떤 것이었지? It is mostly sunny and hot in deserts. 자, 사막에서는 대부분 맑고 덥다. 이것은 에 대한 해석이 없죠. 자, 사막이 맑고 덥다라는 내용, 그 날씨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어야 하지만 주어와 동사가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까 주어 역할만

사람 나나 하면서 it이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it, 비인칭 주어 is은 언제 사용되냐? 2번에서처럼 시간, 날짜, 요일, 계절 등을 말할 때 우리가 주로 비인칭 주어 it을 사용한다고 했었습니다. 1번의 예문만 봐도 날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간, 날짜, 요일, 계절 네 개뿐만 아니라 등이라고 했으니까 뭐 거리라든지 명암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도 비인칭 주어 it을 사용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또 다른 예문 볼까요? It is 5:30 now. 자, 무엇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네 가지 중에서. 그렇죠. 시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5시 30분이다를 나타내기 위해서 5시 30분인지를 알고 싶으니까 주어 it은 그냥 역할만 해줘라고 하면서 가리키는 대상 없이 주어 역할만 하는 비인칭 주어 it이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it이라는 거 정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네요. 교재 55쪽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통해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문장을 완성하세요. 중복 가능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한번 사용됐던 것도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뜻이네요. 1번 보겠습니다. Ford는 교수이다. 그는 물리학을 가르친다. Mr. Ford is a professor. Mr. 어떤 성별을 나타낸다고 했었죠? 어떤 성별이었죠? 그렇죠. 남자에게 붙는 Mr. Ford니까 Mr. Ford is a professor. 자, 여기에 들어갈 주격 인칭 대명사? 그렇죠. He. 그런데 대문자를 써야겠죠? 문장의 첫 단어니까 He teaches physics. 그래서 he 3인칭 단수 주어니까 teach es가 붙는다까지 우리가 다시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he라는 주격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Mr. Ford is a professor, Mr. Ford teaches physics 이렇게 얘기했어야 될 텐데 우리가 말하고 듣는 사람의 편리함을 위해서 주격 인칭 대명사로 he를 사용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네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코알라들은 작다. 그들은 유칼립투스 잎들을 먹는다. Koalas are small. 자, 코알라 S 붙었네요. 그래서 비동사가 are이 왔죠. 왜? 복수 주어니까요. 그리고 비동사 are, 그리고 small, 작은이라는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만났을 때는 상태가 어떠어떠하다라고 해석이 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코알라들은 작다.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그들은 유칼립투스 잎들을 먹는다. 코알라스라는 주어가 한번더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주격 인칭 대명사요? 그렇죠. They가 오면 되겠네요. 역시나 대문자 T. 그리고 이런 주격 인칭 대명사는 은는 이가로 해석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들은 이라고 해석한다는 것. 그들은 유칼립투스 잎들을 먹는다. 그리고 복수 주어니까 동사 원형이 사용되고 있군요. 3번. 사하라는 큰 사막이다. 그것은 아프리카에 있다. The Sahara is a large desert. 맞죠? 사하라라는 주어 나왔고요. is 3인칭 단수니까 is a large desert 하면 사하라는 큰 사막이다. 그것은 아프리카에 있다. 자, 여기에 들어갈 주격 인칭 대명사는 그렇죠. 사하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it으로 사용하면 되겠네요. 역시나 대문자 I. It is in Africa. 자, 한 가지 더 우리 알수 있죠. 이 문장에서 비동사 is와 in이라는 전치사가 만나면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뜻을 가진다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문장 안에서도 여러 가지를 복습하고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됐어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4번. 세니아는 인도 출신이다. 그녀는 축구를 좋아한다. Sania is from India. 자, 이름이죠. 이름. 3인칭 단수 주어 뒤에 비동사 is가 왔고요.
비동사와 전치사 from이 만나니까 이것도 어디 어디에서 오다, 어디 어디 출신이다라는 뜻인데 어떤 나라예요? 인디아, 인도 출신이다. 그녀는 축구를 좋아한다. 이 단어만 봤을 때는 성별을 잘 몰랐었다면 해석을 보고 알수 있겠네요. 그녀는 이라는 직격인 칭대명사 she 대문자 S H E she likes soccer. 그래서 주어에 따라서 동사도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세니아니까 비동사 MR is 중에 is 왔고요. 두 번째 문장에서는 일반 동사인데 3인칭 단수 주어니까 S가 붙었구나. 이렇게 주어에 따른 동사 변화 꼭 기억해 주세요. 5번. 심지어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도 그들은 일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Even when it is rainy or snowy. 이 반가운 it이 나타났습니다. 가리키는 대상이 있나요? Rainy or snowy. 날씨를 나타내고 있구나. 이때 it은 비인칭 주어구나. 우린 이제 알수 있습니다. 뒤에 빈칸. Don't stop working. 자, 뒤에. 쉼표 뒤에 오는 문장을 보면 그들은 뭐죠? They. 그런데 문장의 처음이 아니니까 소문자 T로 시작할게요. They don't. 우리 they가 나왔을 때는 doesn't 아니고 do not의 줄임인 don't를 사용한다고 했었습니다. 그 뒤에 동사 원형 오는 것도 볼수 있네요. Even when it is rainy or snowy, they don't stop working. 그들은 일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B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표시하고 바르게 고쳐 쓰세요. 자, this is 5:30 now. 오, 우리가 집중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This is 5:30 now. 어디가 틀렸죠? 그렇죠. this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알려줄 때 사용하는 비인칭 주어 is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t is 5:30 now로 고쳐줘야겠네요. 두 번째, when the scientists opened the jars, he were shocked. 자, 해석. 과학자들이 단지들을 열었을 때 그들은 충격을 받았다. 자, 앞에서 틀린 거 있는지 보겠습니다. When the scientists opened the jars. 틀린 거 없죠? When the scientists opened the jars. 과학자들이 단지를 열었을 때, he were shocked. 자, 여기서 사용된 주격 인칭 대명사는 he인데요. 앞에서는 scientists. 여러 명이에요. 그러면 그는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들은이라고 해야 하니까 he가 아니라 뭐예요? they. 좋습니다. they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알맞은 주격 인칭 대명사를 they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세 번째 볼게요. They built a bridge. They connect two islands. 그들은 다리를 지었다. 맞죠? They connect two islands. 자, 이대로 해석하면요. 그들은 두 섬들을 연결한다. 그들, 이 다리를 지은 그들이, 사람들이 두 섬을 연결하고 있나요? 아니죠. 그들이 지은 그 다리가 두 섬들을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they가 아니라 알맞은 주격 인칭 대명사는 그것은이라는 뜻을 가진, 그것은이라는 뜻을 가진 it으로 바꿔줘야겠네요. 자, connect는 맞나요? 주어가 달라지면 동사도 달라져야 하니까. they가 맞았다면 connect였겠지만 it으로 주어가 바뀌면서 connects, s 붙여줘야 되는 거 맞죠? 그러면 they에만 표시하고 it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4번. Mary and I do the task together. 자, 여기 점 찍어줄게요. They work hard. 주어 찾아볼까요? 첫 문장에서. Mary까지 아니고 Mary and I.
두 명입니다. 근데 Mary and I가 누구죠? 나, 두 명. Do, 복수주어니까 do라는 동사 원형이 사용됐습니다. Mary와 나는 그 일을 함께 한다. They work hard. 복수이긴 하죠, they가. 그런데 주어를 보세요. Mary and you도 아니고 내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내가 포함된 복수 주어는 they가 아니라 뭐였죠? 우리는 이라는 뜻을 가진 we였죠. 그래서 they에 표시하고요. we라고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Mary and I do the task together. We work hard. 우리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이 둘도 열심히 일을 함께 하고 있나 봐요. 자, 이번에는 재미있는 워드게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알맞은 단어를 찾아 동그라미하고 우리말 뜻과 연결까지 해보는 문제인데요.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뭔가를 아직 완성된 상태는 아니고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짓다, 또 건설하다 라는 뜻을 가진, 일단 연결부터 할까요? 짓다, 건설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 뭐죠? 선생님보다 먼저 얘기해 주세요. Build, 정답입니다. Build. 아, build, 죄송해요. Build, 짓다, 건설하다니까요. Build. 두 번째, 그림을 보니까 무덤이 있는 것 같아요. 무덤. 자, 여기 무덤이란 뜻, 여기 있네요. 연결하고. 무덤이란 뜻을 갖는 단어 무엇이죠? Tomb. 자, T-O-M-B까지가 tomb입니다. 세 번째, 우리 정말 많이 나왔던 단어예요. 무언가를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있는 직업. 자, 뜻 먼저 볼까요? 그렇죠. 과학자가 이 그림과 어울리는 단어네요. 영어로 바꾸면요? Scientist, 정답입니다. Scientist. 좋습니다. 4번, 헬멧, 방망이, 다음에 공이 있네요. 어떤 스포츠? 야구. 선생님도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레이스를 도와줄 때 저는 이 스포츠를 가장 좋아해요. 이렇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도 알려주세요. 선생님 너무너무 궁금해요. 자, 야구라는 뜻을 가진 단어. 베이스볼. 베이스볼. 따라해보세요. 베이스볼. 자, B-A-S-E-B-A-L-L. 베이스볼. 마지막. 이게 뭐죠? 아, 뭔가 병에 들어있는 병. 단지 항아리의 그림이네요. 단지 항아리 영어로 뭐였죠? jar, jar, J-A-R, jar. 좋습니다. 그럼 우리 B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말 뜻에 맞는 단어를 찾아 동그라미 하세요. 자, across 그리고 down 퍼즐이 있네요. 가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가장 좋아하는. 다로 한번 얘기하고 찾아볼게요. 가장 좋아하는 이라는 단어 뭐였죠, 여러분? Favorite. 좋습니다. Favorite. 자, 찾아볼까요? 첫 번째 줄에 F로 시작해서 Favorite 있네요. 자, 여러분이 동그라미 하면서 입으로도 여러 번 그 단어를 얘기하셔야 됩니다. 발음도 중요해요. Favorite. Favorite. 좋습니다. 두 번째, 피, 혈액. Blood. Blood 한번 찾아볼까요? 두 번째 줄. 첫 번째 B로 시작해서 B-L-O-O-D. Blood. Blood. 좋습니다. 3번. 물질, 재료. 조금 어려운 단어가 드디어 나오나요? 물질, 재료 뭐였죠? Material. 자, 이건 꼭 발음해 보셔야 돼요. 선생님 따라서. Material. Material. 자, M으로 시작하는, 그렇죠. M,
material. material. 물질, 재료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 noun 퍼즐도 한번 같이 볼게요. 음식을 씹다. chew. 뭔가 발음이 굉장히 귀여운 단어죠. chew. 자, 어디 있을까요? chew죠. 스펠링은. 저기 있네요. 세로로 chew. 찾았습니다. 5번. 지속되다. 지속되다. last. 그쵸? last. L-A-S-T. 찾으셨나요? 선생님이 동그라미 하기 전에 먼저. 자, 여기 있네요. last. 자, 마지막. 두뇌.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두뇌는 영어로 뭘까요? 뭐라고요? brain. 정답입니다. 자, brain 찾아봅시다. B로 시작하는 brain 어디 있을까요? 아, 못 찾을 뻔했어요. 여러분이 더 먼저 찾으셨나요? 선생님 합니다. 여기 있네요. brain. 자, 이렇게 해서 우리 word 게임을 통해서 6개의 단어 복습해 봤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준비한 깜짝 퀴즈로 단어 하나 더 복습해 볼게요. 자, let's review. 자, 문장에 들어갈 알파벳들을 번호 순서대로 모아서 어떤 단어가 완성되는지 한번 봅시다. 많은 야구 선수들이 경기 중에 껌을 씹는다라는 문장. 빈칸에 어떤 알파벳이 들어갈까요? 많은 야구 선수들. many 야구. 선생님이 좋아하는 스포츠라고 했었죠. baseball. B로 시작합니다. 1번은 B예요. 그리고 선수들 할때 players. 여기 2번에 들어갈 알파벳은 R이죠. 아, chew gum. 경기 중에 껌을 씹는다. 씹다, chew였죠. chew gum during games. 자, 경기. 여러분이 즐겨하는 게임도 되지만 경기, 스포츠 경기할 때도 우리가 game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3번에는 A가 들어가야겠습니다. 수업 중에 껌을 씹으려고 하지 마라. Don't try chewing gum. 4번, 5번이 붙어 있네요. 이 단어만 알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class. 자, 여기 점 찍고요. 수업 중에 껌을 씹으려고 하지 마라. Don't try chewing gum. class. 자, 힌트. 전치사입니다. 수업 중에. 뭐라고요? in. 정답입니다. 그래서 4번, 5번은 I and don't try chewing gum in class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 2, 3, 4, 5 조합했을 때 어떤 단어가 등장하나요? brain. 자, 앞에서 나왔던 단어이지만, 앞에서 나왔으니까 선생님이 let's review에는 다른 단어를 넣으시겠지. 방심하지 말라고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단어로 brain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재미있게 한번 복습해 봤으니까 이번에는 열심히 워크북을 통해서 공부해보아요. 워크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굿쪽 펴주세요. 폈나요? 좋아요. 영어 단어에는 우리말 뜻을, 우리말 뜻에는 영어 단어를 쓰세요. 첫 번째는 영어 단어들로 가져와 봤습니다. 1번, baseball. 선생님이 유난히 환하게 웃고 있죠? 좋아하는 스포츠라서 그런가 봐요. 뭐라고 했었죠? 야구, 야구. 2번, company. 자, 발음도 같이 해주세요. company. 좋아요. 무슨 뜻이었죠? 회사. 그래서 우리가 지문에서는 회사들이어서 companies라고 나와 있었죠. 원래는 회사, company. 3번, giant. giant. 무슨 뜻이죠? 그렇죠. 거대한. giant. 4번. 이 단어도 우리가 여태까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favorite. My favorite sports is baseball.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5번. stuff. 자, F가 두개 있죠.
F 발음에 주의해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Stuff. Stuff.

좋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물질,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Go bad. 뜻은 상하다, 썩다. 7번, for a long time. 바로 볼게요. 오랫동안, for a long time.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말 뜻을 영어로 한번 적어볼게요. 꿀, 달콤한 꿀. Honey. 자, 선생님 적는 속도가 혹시 너무 빠르다면 잠깐 멈춰두고 여러분이 먼저 적으셔야 해요. 무덤. Tomb. T-O-M-B. 지속되다. 지속되다. 아까 우리 월게임에서도 나왔는데요. Last. Last. 음식을 씹다. Chew. Chew, C-H-E-W. P, 혈액. Blood, 그렇죠, blood. B-L-O-O-D. 짓다, 건설하다. 또 B로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Build. 자, 마지막, 과학자. 우리가 정말 많이 봤던 단어니까 이제 스펠링쯤은 알아둬야 해요. Scientist. 자, 소문자 있습니다. 과학자, scientist 였습니다. 자, B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 쓰세요. 당신이 껌을 씹을 때더 많은 혈액이 당신의 뇌로 간다. When you chew gum, more blood goes to your brain. 우리가 두 번이나 복습했던 단어네요. They use less and need fewer workers. 더 적은 재료가 들어가야겠네요. Material. T입니다. Material. 좋아요. 3번. Scientists, honey in old tombs in Egypt. 발견했다라는 동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네요. Scientists found. Scientists found honey in old tombs in Egypt. 4번. When they opened the jars, they were, 단지들을 열었을 때 그들은 충격을 받았다라는 뜻이 들어가야겠네요. 어떤 단어? Shocked. 충격을 받았다니까요. 마지막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5번. 자, 처음부터 빈칸이네요. Try chewing gum when you do your homework. 대신에라는 단어.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 남긴 했지만 여러분들 보자마자 뭐가 들어가야 될지 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중에서 instead가 들어가야 합니다. Instead. 그런데 문장의 첫 번째니까 대문자 I. 'Instead, they try chewing gum when you do your homework.' 'Instead, try chewing gum when you do your homework.' 수업 중에는 씹을 수 없으니까 집에서 숙제할 때껌 씹는 것을 시도해 봐라. 이렇게 지문의 내용 기억나지요? 자, 이렇게 우리 주격, 인칭, 대명사 1, 2, 3. 세 번째 시간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다른 인칭 대명사의 종류를 알려주려고 해요. 너무 기대되죠? 그 전에 그레이스가 내준 투데이 퀴즈 푸는 거 잊지 마셔야죠. This is 12:30 now일까요? It is 12:30 now일까요? 여러분의 답변을 기다릴게요.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꼭 하시고요. Bye everyon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일상 영어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1: 네.
0: 자, 혹시 MBTI 관심 있으세요?
1: 오, MBTI 저 너무 좋아하죠.
0: MBTI. MBTI를 요즘에 서로 거론이 안 되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너무 많이 얘기하잖아요.
1: 맞아요. 예전에는 이제 혈액형으로 아, 너 좀 약간 이렇구나, 너 이렇구나 라는 걸 우리가 좀 이야기했다면 요즘에는 MBTI로 그 사람의 성향을 그냥 파악을 해버리죠.
0: 거의 이거는 그래서 사실 외국에 나가면 영어로 MBTI 얘기를 하면 할 말거리가 엄청 많아집니다.
1: 어, 그래요?
0: 그럼요, 그럼요.
1: 똑같네요.
0: 그래서 제목은 내 MBTI를 맞춰버린 친구 파트 1. 이거 할 말이 많기 때문에.
1: 이게 잘 맞춰요.
0: 알겠습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입니다. 미션 공개!

0: 아, 첫 번째 미션입니다. 너 MBTI P로 끝나지?
1: 오.
0: 뭔가 친한가 봐요.
1: 이게 아는 거죠.
0: 맞으는 거죠? 네.
1: P인지 J인지. 네,
0: Yeah.
1: 느낌 오는 거죠.
0: 자,
1: 예.
0: 두 번째 미션은요. 아주 뻔하지. 너 공부 계획 절대 안 세우잖아.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에 따라서 또 많이 왔다 갔다
1: 그럼요,
0: 하더라고요.
1: 그럼요. 그게
0: 네.
1: 사실 P랑 J를 나누는 가장 큰
0: 맞아요.
1: 조건 중에 하나인 것 같다고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1: 예.
0: 벌써 이렇게 할 말이 많은데 이거 영어로 할수 있으면 얼마나 또할 말이 많아지겠어요. 그렇죠? 다
1: 그러게요.
0: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그럼 MBTI 토크를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너 MBTI P로 끝나지?
2: Are you talking about MBTI?
1: MBTI you know?
2: I know, I know.
1: MBTI last initial P.
2: M
1: You.
2: me?
1: Yeah, P.
2: What are you?
1: Huh?
2: A psychic? How did you? Huh?
1: 아, 맞췄지?
2: 아, you're psychic?
1: 네,
2: 와우. Wow.
1: 맞췄다는 거지.
2: How
1: 아주
2: did you?
1: 뻔하지, 뻔하지. 너 공부 계획 절대 안 세우잖아.
2: Huh?
1: I can see it.
2: Yeah.
1: You are P.
2: How?
1: Because you have no plan, study plan. You have no study plan.
2: Ah,
1: Yeah, I
2: no study
1: know.
2: plan.
1: So you are P.
2: You got me. I'm a total P. You got me. Oh, I'm a total P.
0: 네. 와, 오늘 내용은요.
1: 네.
0: 진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뭔가 항상 트렌디한 거, 물론 이제 바로 생긴 건 아니죠. MBTI도
1: 그죠?
0: 꽤
1: 꽤
0: 됐지만,
1: 됐어요. 예.
0: 그래도 나름대로, 최근 화제거리가 되거나
1: 네.
0: 아니면은 이렇게 대화거리를 만들 수 있는 뭔가를 배운다는 거는 참 좋은 것
1: 근데
0: 같고요.
1: 저는 신기한
0: 예.
1: 게,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을 때그 사람을 파악하기 위한 좋은 뭔가 소재로
0: 맞아요.
1: 약간 도움을 받기도 하거든요. 근데
0: 네.
1: 이게 다른 나라에서도
0: 아하.
1: 통용된다라는 게 너무 신기한데요?
0: 그럼요. 그것도 그런데 오히려 있잖아요. 상대방이 MBTI가 뭐냐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일 수
1: 그쵸,
0: 있거든요.
1: 그쵸,
0: 그러면
1: 그쵸.
0: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1: 설명할 줄
0: 대화해보고
1: 알아야죠.
0: 하면 엄청 재밌어지겠죠, 더. 그거 우리
1: 네.
0: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궁금하네요.
0: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Your MBTI ends in P, right?
4: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0: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1: You got me. I'm a total P.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이거 한번 친구의 성향을 맞춰버리는 느낌.
3: 네.
2: 너 MBTI P로 끝나지?
3: 어우, right? 약간 지금 얘기하는 거로 봐서는 돗자리를 지금 까신 것 같아요.
2: 뭔가 예. 느낌이.
3: 느낌이 지금 뭐 약간 쌀 이렇게 툭 던지는 느낌.
2: 어디 보자. 그래서
3: You were MBTI in P, right? 오, 너의 MBTI가 P, 오, in? P 안에 있냐는 말 같기도 하고요. P로 끝나지. 아, 이거 추리를 해보자면 이제 이거로 네. 끝나는데
2: 네.
3: 이거 안에 있냐 이런 느낌이니까
2: 네.
3: Your MBTI is in P. 그죠? 안에 있어? 이 아, 있어. 진짜. 그지?
2: 수영 씨는 sometimes 굉장히 creative해서
3: 그렇죠.
2: 놀랍습니다.
3: 왜냐면 우리가 아. in을 쓸 때는 주로 안쪽.
2: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는 이제 일단은 네. 맞아요. 자, your MBTI is in P, right? 자, 느낌은 괜찮은데 정답은요. 끝나다라는 대놓고
3: 아.
2: end라는 동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3: 또 너무 의역을 했네요, 제가 또.
2: 그렇죠. 에이. 자, 뭐 3인칭 단수니까 ends가 되겠지만요. end라고 하는 거 뭐예요? 그냥 단순하게?
3: 끝.
2: 끝. 끝나다예요. 끝나다. 끝이란 뜻도 되고요. 여기선 동사로 end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in이라고 하는 전치사에 대해서 너무 여기선 사실 너무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오케이. 우리가 이거 여태껏 내가 이걸 여태껏 몰랐구나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있잖아. 내 이름 마지막에 철자 뭐로 끝나?
3: 네.
2: 라고 한다든가. 우리 집 주소 있잖아요. 끝에 마지막에 이런 스펠링으로 끝나요. 이런 말을 써야 되는데
3: 진짜 많이 해요.
2: 못한단 말이에요.
3: 못해.
2: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철자로 끝난다라고 할 땐 end하고 철자 쓰기 전에 얘를 넣어주는 거예요.
3: 아~
2: 그래서 end in 어떤 철자 뭐 A, 뭐 C, 뭐 F 이런 걸 쓰면 그것으로 그 단어나 무언가가 끝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의 MBTI는 끝나요. 뭘로 끝나요? In
3: P.
2: 그래서 안쪽이라는 거랑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3: 아 그렇구나.
2: Yeah.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어떤 단어가 있는데
3: 네.
2: B로 끝나는 거예요.
3: Oh.
2: Boy 할 때 B, right?
3: Yes.
2: 그러면 그 단어는 B로 끝나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 단어가 뭐예요?
3: The word.
2: The word.
3: Word
2: 끝난다?
3: Ends.
2: Ends.
3: B로? In B.
2: In B. The word ends in B.
3: Yes.
2: 뭐 예를 들어 뭐 Bob 이런 거라든가. 자, how about this? 그의 MBTI는 J로 끝나.
3: His MBTI ends in J.
2: J. Perfect.
3: 아.
2: 이거 엔딩 몇 번만 해보잖아요.
3: 그러게요.
2: 쉬워져요.
3: 아 이거 네. 진짜 지금도 약간 오
2: 느낌
3: 이런 느낌이구나.
2: 느낌 와요? 엔딩, 네. 엔딩. 발음하기도 꽤나 쉬운 편이고.
3: 네.
2: So 이런 식으로 끝난다. 어떤 철자로라고 할 때 in이란 전치사 쓰기.
3: Yes.
2: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e word ends in B.
3: The word ends in B.
2: His MBTI ends in J.
3: His MBTI ends in J.
2: 자 그리고요.
3: 자.
2: 뭐로 시작하다라고 할 때는 뭘 어떻게 쓰면 될까요? 시작하는 게 뭐예요? end 말고.
3: 스타트죠. 스타트.
2: 오케이. 오케이.
3: start.
2: 뭐 begin을 써도 돼요.
3: 그렇죠. Uh-huh. begin, start in.
2: 아하.
3: 이 되겠네요.
2: 자, 여기서 살짝 아쉬운 게 있습니다.
3: start. Why?
2: start 너무 좋은데요. 시작한다라고 할 때는 in보다 with를 써요.
3: 아, 통일해요. 아, 저기, 통일하세요.
2: 알겠습니다. 제가 건의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 네.
2: 어디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3: 아, 정말.
2: Alright, so start with something, 그리고 end with, end in something.
3: 예.
2: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끝난다라고 할 때도 with 사실은 써도 돼요. start
3: 아.
2: with, 그 다음에 end with를 써도 되는데, 사람들이 끝낼 때는 in을 쓰는 게 좀 습관화가 돼 있어요.
3: 네.
2: 그래서 사용 빈도가 더 많을 뿐입니다.
3: 자,
2: 그래서 시작은 with로 쓰는 게 좋습니다. in은 쓰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3: 네.
2: So start with, 그리고 헷갈리면 그냥 and with를 쓰는데 이왕 만약에 기억할 수 있다면
3: 예.
2: and in 쓰는 거 더 추천한다는 거예요.
3: 알겠습니다.
2: Okay? So 만약에 이것을 쓴다면 her MBTI starts with E.
3: 아.
2: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어요.
3: 네네.
2: Okay. So, and again, 당연히 전치사 가장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극복하는 거는 예문 많이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3: 그렇죠.
2: Alright. 자, 같이 읽어볼게요. Your MBTI ends in P, right?
3: Your MBTI ends in P, right?
2: 자, 그랬더니 이거 왜냐면 너무 놀랍잖아요.
3: 그죠.
2: 아까 돗자리 얘기했죠? 그래서 너 무슨 점쟁이야? 어떻게 알았?
3: 오.
2: 알았까지 쓸 거예요.
3: 예예예. 예, 예. 자, what are you? How did you? 잠깐만요.

0: 솔직히 점쟁이를 영어로 아는 사람 있을까요?
1: 거의 없다고
0: 야, 이거
1: 봐야죠.
0: 진짜 너무 어려운 블랭크인데요?
1: 제가 이런 거는 아예 상상조차가 힘들죠.
0: Please show me.
1: 발음을 들으면 한번 try 해보실래요? 틀려도 되니까, 오케이?
0: 네.
1: Psychic, psychic.
0: 사이코는 아는데요. 사이킥은 제가
1: Psychic.
0: 사이는 이제 우리 또 PSY 왠지 이거 같은데요. 사이킥 왠지 발차기를 잘할 것 같은 사이킥
1: 와,
0: 사이킥
1: 자, Psychic 맞는지
0: 네.
1: 보겠습니다.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여기까지. PSY는 맞아요.
0: 아
1: 근데 CHIC 붙여서 Psychic이라고 얘기를 하면,
0: 이거 칙 아니에요 원래? 칙
1: 그거는 CHICK까지 갔으면 그랬을
0: 아,
1: 겁니다.
0: 그래요.
1: Right. 원래 So psychic이라고 하는 게 심령술사, 사전 보면은 심령술사 뭐 이렇게 좀 딱딱하게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뭐 뭔가 마음을 읽는 듯한 그런 거 있죠.
0: 그쵸.
1: 다 맞추는 그런 점쟁이라고 할때 캐주얼하게 쓰는 말이 psychic이에요.
0: 사이킥.
1: 와, 걔 he's like a psychic or something.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근데 이 단어도 중요하지만
0: 네.
1: 이 부분 있죠. What are you?
0: 오.
1: What are you? 넌 뭐야? 넌 뭐야? 자, 그리고 나서 명사를 붙였죠.
0: 네.
1: Right? A psychic을 쓴다든가, 뭐, my, 누구,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자,
0: 예.
1: what are you? 하고 나서 살짝 pause를 준 다음에 명사를 쓰면은, 너 무슨, 네가 무슨 뭐뭐니?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0: 아.
1: 이거는요, 맥락에 따라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너무 신기해서, 우와, 너 무슨 점쟁이야? 대박! 이렇게 놀라는 느낌이 될 수도 있지만, 약간, 불만의 표시로도 쓸수 있어요.
0: 네.
1: 상대방이 나한테 계속 뭐라고 했을 때, 아니, 당신이 뭐 무슨 내 상사예요? 이런 식으로
0: 네.
1: 기분 나쁘게 쓸 수도 있는 겁니다. 느낌
0: 어허.
1: 와요?
0: 예.
1: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세요.
0: 응?
1: 친구가 무슨 내가, 나 요즘에 좀 몸이 좀안 좋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있잖아, 너 혈압이 몇 정도 되면 말이야. 뭐가 어떻게, 뭐, 내려가고, 뭐, 막 이런, 막 전문적인,
0: 완전 의사 선생님이네요. 예.
1: 그러면 너 무슨 의사니? 어떻게 이렇게
0: 오,
1: 잘 알아? 이런 느낌, 놀라는 느낌.
0: what are you, a doctor?
1: 그죠? What are you, a doctor?
0: 응?
1: 자, 그런데 이번에는
0: 네.
1: 친구가 계속 나한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는 왜 양말을 그렇게 맨날 뭐 뒤집어 놓니? 뭐 어쩌고저쩌고 막
0: 우리
1: 이러는
0: 엄마
1: 거야.
0: 같네.
1: 아, 오,
0: 오,
1: 그때
0: 예.
1: 너 무슨 너가 우리 엄마야? 나의
0: 오,
1: 엄마니?
0: what are you, my mom?
1: 그죠? What are you, my mom? 근데 반전 진짜 엄마였어요.
0: 오,
1: 맞단다.
0: sorry.
1: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연기가 이건 더 중요하겠죠,
0: 그죠,
1: 그죠?
0: 그죠.
1: 네, 해보겠습니다. What are you, a doctor?
0: What are you, doctor?
1: What are you, my mom?
0: What are you, my mom?
1: Alright, 본문 갈게요.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0: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1: Alright, 두 문제 하겠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Your MBTI ends in P, right? Your MBTI ends in P, right?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0: 네.
1: 아유, 아주 뻔하지. 너 공부 계획 절대 안 세우잖아.
0: It's so 뻔해.
1: It's so
0: 그건 너무
1: funny.
0: 뻔해. You never,
1: 뭐야, you
0: 너는
1: never?
0: 결코 make, 만들지 않아? Austere planner. 아, 그쵸. 그런 경우에는 보통 즉흥으로 뭔가 본인의 일을 꾸려가는 사람이 많죠.
1: 그쵸, 뭔가
0: 예.
1: 플랜을 잘 짠다고 그 무조건 공부를 또 열심히 하는 건 아닐 수 있죠. 잘하는 건 아닐
0: 그쵸,
1: 수
0: 그쵸.
1: 있는데,
0: 그렇게는 연결이 어려운데, 어쨌든 계획 없이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피성향에 가깝다라는 얘기들이
1: 맞아요. 근데 사실
0: 있으니까요.
1: 그게 굉장히 크잖아요. 그
0: 예.
1: P의 반대, 보통 J라고 하는데, J로 표현해,
0: 그쵸.
1: 저 같은 스타일은 또 장점은 뭐냐면, 일단은 계획을 열심히 세운다는 건 장점이 있지만,
0: 예?
1: 실제로 실천하기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약간 반대인 거죠. 계획을
0: 그러네요.
1: 안 세우지만 실제로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0: 맞아. 저도 계획 좀 세워야 되는데, 반성 또 하게 되네요.
1: 네.
0: 뻔하다. 늘 뭔가 똑같다. It's so 뻔한 건 지루한 거잖아요.
1: 네.
0: 예.
1: 지금 표정은 계속, 이건데.
0: 너는 진짜 지루해. It's so bored.
1: 오케이.
0: 너는 진짜 뻔할 뻔짜야.
1: 너무 뻔한 뻔이다.
0: 예.
1: 오케이.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It's so, 삐삐.
0: Obvious.

0: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hold on, hold on. 지루하다라고 하는 걸 쓰려고 했어도
1: 네.
0: it's so boring이라고 해야지
1: boring.
0: bored는 아니죠. bored는 그 지루함을 느끼는 사람이 쓰는 겁니다.
1: I'm
0: I'm
1: bored구나.
0: bored죠. 근데
1: 에.
0: 여기서마저도 그것도 좀 어색해요.
1: 이건
0: 그게
1: 완전
0: 아니라
1: 아니었어요.
0: 눈에 너무 확연하다. 이게
1: 에.
0: 너무 뻔히 보인다라고 할때 우리 형용사 바로 obvious를
1: obvious.
0: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b죠.
1: 네.
0: 너무 세게 내려고 할 필요 없어요. 거의 발음이 안 된다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 그 바로 뒤에 있는 V가 더 영향을 받으면서 끌고 가요. So,
1: 아.
0: obvious 하지 마시고요. obvious, obvious 이런 식으로 너무 앞에 B 신경 쓰지 말기로. 오케이? 한번
1: 네.
0: 해보실래요? Give it a try.
1: Obvious.
0: 이런 식으로 가볍게 해주는 게더 좋아요. 자, 참고로 뻔한 거에 반대는 불분명한 거죠. 그렇죠?
1: 네.
0: 뭔가 불분명한.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힌트는 뭔가 투명하지 않은 거예요.
1: 투명하지 않은 거예요?
0: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글라스 같은 것도
1: 예.
0: 굉장히 깨끗하고 투명한 것을 뭐라고 하죠? 무슨 R로 끝나는데요?
1: Clear.
0: clear.
1: 오.
0: 근데 그렇지 못한 거는 어떻게 쓸것 같아요?
1: Disclear. 네.
0: 뭐만 나오면 계속 디스를 쓰시더라고요.
1: 디스 아닌가요?
0: 네.
1: 디스가 원래 반대말 할때 디스 많이
0: 아, 그런 거
1: 듣고요.
0: 쓸 때도 있긴 하죠. 자,
1: 예.
0: 바로
1: 아, 정말 disappointment.
0: 끝까지 디스로 가네요.
1: 디스가 있다니까요.
0: 알겠습니다.
1: 예.
0: 자, unclear. Something is unclear 하면 불분명한. 그 얘기는요, clear 하다는 거, obvious 하다는 것은 또 비슷한 의미가 될수 있다.
1: 네.
0: 자, 그리고 지금 보세요. You don't make가 아니라 어떻게 했죠?
1: You never make
0: You
1: a
0: never.
1: steady plan.
0: 네, never가 딱 느껴도 don't보다 더
1: 강력해요.
0: 강력해요.
1: 예.
0: 강력해요. So 절대 아니니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나올 때마다 계속 또 반복해서 알려드리겠지만요. 이 never이라고 하는 건 don't, doesn't랑 관련이 없어요. 걔랑 다른 애예요. 얘는
1: 네.
0: 주어 동사 매치 아예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don't나 doesn't 나오면 그 바로 뒤에 뭐가 와야 돼요? 동사
1: 동사 원형.
0: 원형이 와야 되죠.
1: Yes.
0: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never는 안 그래요. 오케이.
1: 오.
0: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보면 쉬워요. He 만약에 doesn't를 쓰면
1: 예.
0: he doesn't
1: lie.
0: lie 맞죠? 동사
1: 맞죠?
0: 원형 써야 돼요. He
1: 네.
0: doesn't lie. 하지만 never는 영향을 안 주기
1: 아,
0: 때문에
1: 틀려요.
0: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그냥 he never lies로 그냥
1: lies.
0: 놔둬야 됩니다.
1: 3인칭이기 때문에 S를 붙여야 되는군요.
0: Yes. So never가 없어도 말이 돼야 돼요. He
1: 오.
0: lies. 이렇게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1: 네.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너 절대 나한테 전화 안 하잖아. 너 절대 나한테 전화 안 하잖아.
1: You never calls me.
0: calls you인데요?
1: You
0: Never
1: never
0: call
1: call
0: me.
1: me.
0: You는 3인칭단수가 아니죠.
1: 아, 그쵸.
0: Right?
1: You never call
0: You never
1: me네요.
0: call me입니다.
1: Yes.
0: 자, 3인칭만 주의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1: Yeah.
0: 자, 그녀는 절대로 그녀의 전화를 answer 하지 않아.
1: She never answer the phone.
0: 자, 여기서는 answers죠.
1: answers.
0: 쉬잖아요,
1: 또
0: 쉬.
1: 틀렸어요,죠?
0: 반대로 해버렸어요. 지금, hold on. Right. You never call me.
1: 네.
0: 그렇죠?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되죠. 어차피 3인칭도
1: 그쵸.
0: 아닌데요.
1: 유니까.
0: 근데 여기서는 she never
1: She니까
0: answers.
1: answers
0: 얘 유지해야
1: the phone.
0: 된다는 거. 오케이?
1: 아.
0: 얘나 이해됩니다. 이거는 오래
1: 네.
0: 걸려요.
1: 그쵸,
0: 네.
1: 그쵸.
0: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You never call me.
1: You never call me.
0: She never answers her phone.
1: She never answers her phone.
0: Alright. 자, 이거 한번 가볼게요. 보면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1: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0: Alright, 마지막 문장입니다.
1: 네.
0: 들켰네. 나 완전 피야.
1: You got me. 너 완전 뭐가 이렇게 탁 했어요.
0: 탁
1: 네,
0: 했어요.
1: 다튼 거예요.
0: 아, 알겠습니다.
1: I'm a 완전 P.
0: 그냥 피도 아니에요?
1: 완전 P? 완전. 완전. 완전 힌트가 되는데 완전이니까 퍼펙트예요.
0: 완전 퍼펙트를 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1: 저 퍼펙트 매니아예요.
0: 퍼펙트 매니아군요.
1: 퍼펙트 매니아.
0: 오케이.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Oh, you got me. I'm a perfect P.
1: Yeah.
0: Alright. 자, 근데 뭐 퍼펙트 써도 틀리진 않다고 보는데 뭔가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끝내줘. 이런 느낌인 것 같아서 그게
1: 네.
0: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진짜 진한 색깔 피다.
1: 네.
0: 정말 그런 정도 피다라는 느낌인 거예요.
1: 예.
0: 무슨 말인지 알겠죠?
1: 네.
0: 예외가 없다라는 느낌. 초로. 이거를 더 강조하고
1: 초로.
0: 싶기 때문에 완벽함과는 조금 거리가 있죠.
1: 네.
0: So total인데 flabless에서 total. 이렇게
1: total.
0: real 비슷하게 발음하면 되겠고요.
1: 네.

0: 참고로 complete이라는 단어와 거의 비슷합니다. So, oh, totally. 부사로 쓸 때도요. completely. 거의 네. 비슷해죠. 그렇죠? Alright. 자, 요거 있잖아요. 넌 날 겟했네. 이 얘기는 네. 뭐냐면 너가 날 잡아냈다는 얘기예요.
1: 그렇죠.
0: 네, 너가 날 잡아줘서 you got me. 그러면 너 나 이렇게 잡아냈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내가 딱 걸린 거예요.
1: 네.
0: Alright. 그래서 들켰네, 뭐 딱 걸렸네 이런 식으로 쓸 때 you got me 쓸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어, 딱 걸렸네. 나 채소들 안 좋아하는데.
1: 어.
0: 자, 일단은 너 딱 걸렸네. 그럼 어떻게요?
1: 너가 딱 걸렸어.
0: 아, 너가 나를 딱 잡아낸 네. 거예요.
1: You got me.
0: You got me. 그러면서 나는 채소들 짧게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채소들?
1: Vegetables.
0: Veggies. 짧게 veggies. 하면은 그러면 나 채소들 안 좋아해.
1: I don't like veggies.
0: 어, you got me. I don't like veggies. 이렇게 yes. 쓴다든가.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 딱 걸렸네. 나 fried chicken 사랑해.
1: Oh, you got me. I love fried chicken.
0: Yeah. 이거는 뭐 뭔가 제가 먼저 Oh, you love fried chicken, don't you? 이렇게 네. 했을 때 아, you got me.
1: You got me.
0: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연기를 한번 해볼게요, you guys. 네. Oh, you got me. I don't like veggies.
1: You got me. I don't like veggies.
0: Oh, you got me. I love fried chicken.
1: You got me. I love fried chicken.
0: Okay,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자, 참고로 나 전형적인 피아라고 하는 거가 뭐가 될지
1: 전형적인?
0: 굉장히 토를과 비슷합니다. 근데
1: 그래요?
0: 이거는 예외 없이 P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제가 슬랭이긴 한데 앞으로도 계속 몇 번 더 알려드릴 거거든요.
1: 그래요?
0: 전형적인이라는 게
1: 아,
0: 있습니다.
1: 아, 이거는 전형적이니까.
0: 모르겠으면 전형적으로 그냥 모르겠다고 해주세요.
1: 몰라요.
0: 알겠습니다.
1: 진짜 모르겠어요.
0: 자, 이거는 교과서 혹은 교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textbook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1: 아.
0: 이거는
1: 네네.
0: 제가 사실 아, 조만간에 또 딥하게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1: 네.
0: 그 정도 알고 계시면 아 교과서 같이 딱 전형적이구나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1: 네.
0: 읽어볼게요. You got me. I'm a total P.
1: You got me. I'm a total P.
0: Right.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You got me. I'm a total P. You got me. I'm a total P.
0: 네, 미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너 MBTI P로 끝나지.
1: Your MBTI ends in P, right?
0: 네. 자, 인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1: 네.
0: 두 번째 미션은 아주 뻔하지. 너 공부 계획 절대 안 세우잖아.
1: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0: Alright, 좋습니다.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Your MBTI ends in P, right? Your MBTI ends in P, right?
2: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0: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2: You got me, I'm a total P. You got me, I'm a total P.
0: 네, 입으로 직접 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보시죠.
0: 네, 첫 번째는요. and in 철자.
1: 음흠.
0: 틀려도 됩니다. 보고하셔도 돼요. 크게, 크게. 자, 그 단어는 B로 끝나.
1: The word ends in B.
0: 오, 좋아요. 자, 그의 MBTI는 J로 끝나.
1: His MBTI ends in J.
0: 그죠? His MBTI ends in J.
1: Yes.
0: 너 MBTI B로 끝나지? 마지막에 right 해주면서.
1: 야, P로 끝나지.
0: 아, P요, P요.
1: 네. Your MBTI ends in P, right?
0: Okay, very nice. 읽어보겠습니다. The word ends in B. His MBTI ends in J.

0: MBTI ends in P, right? All right, 다음은요. Never.
1: Oh.
0: 절대 아니다라는 거 해볼게요. 너 절대 나한테 전화 안 하잖아.
1: You never call me.
0: Mm-hmm.
1: Yes.
0: 자, 너 공부 계획 절대 안 세우잖아. Study plan 절대 안 만들잖아.
1: You never make a study plan.
0: Alright. 하나 더요. 걔는, 그녀는 절대 전화 안 받아.
1: Oh, she never answers
0: her
1: phone.
0: Phone. Perfect. 읽어보겠습니다. You never call me. You never make a study plan. She never answers her phone. 알라이, 좋습니다. 전체 대화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Your MBTI ends in P, right?
3: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2: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3: You got me. I'm a total P.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Your MBTI ends in P, right?
3: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1: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3: You got me. I'm a total P.
0: Wow. Oh,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그 모자는 제 친구 거예요. 라는 문장이었죠. The hat belongs to my friend.
0: belong to. 누구에게 속해 있다. 결국엔 누구 것이다. 맞죠?
1: 네.
0: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1: Uh-huh.
0: end in 철자. 그럼 철자로 끝나는 거예요. 그쵸? 자, 다음 영작해 주세요. 내 성은 K로 끝나. 내 성은 K로 끝나. 저 같은 경우는 백신데, 그게 진짜 K로 끝나거든요. 스펠링이.
1: 아, 그쵸.
0: 그래서 요거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좋습니다. 자, 영작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연기하는 연습, 액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1: 네.
0: 꼭 지켜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0: 수행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눈에 저학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얘들아, 안녕! 난전 세계를 여행하는 대충 레이디. 전 세계를 여행하는데 영어는 필수. 근데 영어 대충 해도 다 통하거든. 그치? 내가 오늘 급식 시간에 밥을 먹었거든? 무슨 메뉴를 먹었느냐? 바로 비빔밥을 먹었어. 그런데 비빔밥에 내가 싫어하는 게 있던 거야. 뭔지 알아? 짜잔. 너희들 혹시 캐럿, do you like carrots? 캐럿 좋아하니? 나 당근 알러지 있잖아. 나 당근 먹고 막, 온몸이, 가려워, 가려워. 근데 당근이 비빔밥에 엄청 많이 갈려서 있는 거야. So many carrots in my 비빔밥! 뭐가 틀린 거지? So many carrots. 내 밥에 캐럿이 많이 있었는데? 뭐가 틀린 거예요, 보미쌤?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등 영문법 함께하고 있는 보미쌤입니다. 우리 대충 레이디가 수량 형용사를 조금 알고 있긴 한데, 언제 좀잘 써야 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한번 더, 바로 수량 형용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량 형용사, 우리가 앞에서 형용사에 대해서 배웠는데, 수량 형용사 뭔지 다시 한번 정리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수나 무엇을 나타내는 형용사다?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다. 그런데 형용사는요, 누구를 꾸며줘요? 바로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죠. 그래서 명사 앞에 위치해서 이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들어가는 수량 형용사는요, 뒤에 명사의 영향을 받아요. 셀수 있는 명사인지, 셀수 없는 명사인지 우리가 먼저 구별해야겠죠. 자, 그리고 앞에 나오는 이러한 수량 형용사는요, 바로 몇 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일부의 약간 이런 뜻을 나타내는 게 있고, 많은, 엄청 이런 걸 나타내는 수량 형용사 있었습니다. 먼저 약간의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게 뭐였죠? some과 any였어요. 그런데 some이랑 any는요, 뒤에 셀수 있는 형용사 또는 셀수 없는 형용사 다 와도 괜찮아요. 그런데 의미상 좀 달랐죠? some은요, 우리 아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긍정문에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any는요, 부정문에 많이 쓰인다라고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some은 주로 긍정문에 쓰이고요. any는 부정문 또는 의문문에 많이 쓰인다. 그 다음 아래쪽 한번 볼게요. many, much, a lot of가 있습니다. a lot of 이것도 많은이라는 뜻인데요. a lot of는 some과 any처럼 뒤에 셀수 있는 명사 또는 셀수 없는 명사 다 와도 난 괜찮아. 난다 커버할 수 있어. 자, 이게 바로 a lot of. 그런데 many랑 much 조심해야겠죠. many는요? 뭐예요? 셀수 있는 명사. 자, 세는 게 오케이 되는 명사. 자, 그런데 much는요, 셀수 없는 명사에 우리가 많이 쓰인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셀수 없는 명사 선생님이 가르쳐 줬어요. 뭐예요? 돈으로. 뭘살수 없다? 뭘셀수 없다? 돈으로? 버터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치즈도 들어가고요. 소금빵. 그래서 버터치즈 소금빵은 살수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은 셀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 한번 볼게요. Many students. Student 학생 뒤에 s가 붙었어요. 복수명사 셀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many 붙어 있어요. much 쓰면 안 돼요. 두 번째, much sugar. sugar는 셀 수가 없어요. 소금이나 이런 설탕 이렇게 알갱이가 작은 건요. 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much sugar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량 형용사 정리해 봤고요. 이번에는요,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학습한 문법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아래의 뜻을 보고요. 그 다음에 뜻에 알맞는 수량 형용사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거기에서 몇 벌의 새 옷을 샀어요. 그러면 몇 벌의

새 옷, 이 부분을 골라주면 될것 같아요. She bought, 샀어요. 그쵸? 샀다, 과거가 되죠? Any 또는 some new clothes there. 자, 거기에서 새 옷. 그런데 clothes 뭐예요? 셀수 있는 명사예요. 그런데 some과 any 이둘다셀수 있는 거, 셀수 없는 거 우리 다 사용할 수 있는데 긍정문이에요, 지금. 그쵸? 부정문이 아니죠. not이 아니에요. 그래서 몇 벌의 새 옷을 샀다, 뭐에 해당하느냐? Some new clothes 하면 되겠죠. 두 번째, he didn't find 벌써 느껴집니다. 뭐예요? not이 들어가 있는 부정문이네. 그러면 he didn't find까지 했을 때 그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뭐를 발견할 수 없었을까요? Any information 또는 some information 둘 중에 하나 쓰고 about the event. 그 뭐에 대해서 사건에 대한 어떤 정보도 찾아내지 못했다.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면 어떤 정보? Any가 맞을까요? Some이 맞을까요? 여기서는요. 어떤이라는 또는 아무런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any 부정문에서 any가 주로 쓰인다라고 했죠. 세 번째. There are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자, 뒤에 보니까 Pine trees. Pine tree는 뭐예요? 소나무예요. 그런데 tree에 s부터 쓰니까 셀수 있는 명사. 그러면 많은 소나무들이 있다라고 해야 되거든요. Many가 맞을까요? Much가 맞을까요? 셀수 있는 명사에 붙이는 앞에 많은의 뜻을 가진 건 many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그 섬에는 on the island. 전치사, 명사 해서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골라봤고요. 다음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어떤 방법이든 좋다입니다. 자, 그런데 부정문도 아니고 의문문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any가 쓰일 수 있어요. 왜요? 바로 any가 무슨 뜻일 때, 어떤 또는 아무런이라는 뜻으로 나타낼 때 우리는 any를 쓸수 있어요. 그래서 Any ways are fine. 어떤 방법이든 좋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 a lot of가 쓰이면 해석이 달라져요. A lot of는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많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방법들은 좋다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정답은 any가 되겠습니다. 5번 볼게요. They don't spend. 뭐예요? 부정문 나왔어요. 그들은요? spend라는 거는 보내다, 시간을 보내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spend 뭔가를 쓴다라는 거할수 있죠. They don't spend. 근데 뒤에 time이 나오니까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그쵸? 그러면은 together 뒤에 나오니까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는데 어떤 시간?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그럼 많은 시간, time은요, 여러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셀수 없는 명사로 사용합니다. 셀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many를 써야 될까요? much를 써야 될까요? 바로 much 사용하면 되겠죠. They don't spend much time together.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들린 부분 찾아서 표시해 볼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고쳐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too many sugar made their teeth go bad. 자, 그럼 여기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거든요. 일단, too many sugar. 여기까지가 여러분 뭐가 될까요? 주어가 되고요. made,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made 다음에 이런 make라는 동사 다음에는요. 어떤 게올수 있느냐?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는 목적어가 와요. 일단 만들다, 무엇을 만들다? 목적어가 필요하고요. 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 와요. 그걸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목적격 보어라고 하는데 안 외워도 돼요, 우리 친구들. 자, 이렇게 뒤에 두 개가 오는구나.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뒤에 뭐가 와요. 이렇게까지만 설명했거든요. 자, 그럼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오는데 그럼 한번 볼게요. Their teeth. 이게 뭐냐면
이게 목적어가 돼요. 그러면 너무 많은 설탕은요, 그들의 치아를 어떻게 만들었대요? Go bad. 상하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느냐? 이 뒤에 오는 목적어를, go bad. 상하게.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하게? 이렇게 뒤에 나오는 내용으로 어떻게 하게? 만들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틀렸어요? Too many sugar. sugar는 여러분 어때요? sugar는 셀수 없는 명사예요. 셀수 없는 명사에서 우리가 많은 설탕이라고 하면 many 쓰면 안 되죠. 여러분 뭐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many가 가야 됩니다. 뭘로 바꿔야 돼요? much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too many sugar. 너무 많은 too much sugar로 바꿔서 made, 만들었어요. 그들의 치아를 상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We don't have to waste some food. 여기서 we don't have to. 자, don't have to라는 뜻이 뭐예요? 뭐뭐 할, 뭐예요? 뭐뭐 할 필요가 없 라는 거랑 같은 뜻이죠. 자, 필요가 없어요. 뭐할 필요가 없어요? waste.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무엇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뒤에 목적어 와야겠죠? some food. 자, 그런데 don이라는 거에 누가 숨어져 있어요? not이 숨겨져 있죠. 이거 뭐예요? 지금 부정문이에요. 선생님이 부정문에서는 주로 무엇? 무엇이 사용된다? any가 사용된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 뜻에서도 어떤 음식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죠? 그럼 some이, 저, 뭘로 가야 될까요? 바로 any food. some이랑 any 다음에는 셀수 있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 다 와도 된다고 했어요.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3번, 4번 보도록 할게요. She visited much countries in Europe. 그럼 여기서 그녀는 주어 나왔고요. visited, 방문했다. 과거형이죠. 어디를 방문했냐면, much countries, 많은 나라들을 방문했다라고 했는데, countries에 여러분 뭐예요? IES, 이렇게 I로 바뀌고 ES 붙었죠. 그러면 셀수 있는 명사, 이셀수 있는 복수 명사를 말하는 거예요. much. much는 셀수 없는 명사가 다음에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much가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무엇으로 바꾼다? many로 바꾼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She visits many countries in Europe. In Europe 여기 전치사 명사해서 자세하게 이 문장 설명해주고 있죠. 많은 나라인데 어디에 있는 많은 나라예요?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다라는 거예요. 4번. You can add any carrots to your salad. 당신은 you can add. 자, you가 주어고요. 그 다음에 동사 어디까지일까요? can. 뭐뭐 할수 있어요. add. 뭐더할수 있다. 그러면? 뭐 추가하다? 아니면 더할수 있다. 여기까지. 더할수 있는데 무엇을? any carrots. 자, 그런데 여기서 any보다는 무엇을 쓰면 좋을까요? 바로 당신은 당신의 샐러드에 당근을 좀 추가할 수 있다. 약간의 당근, any 대신에 우리가 긍정문이니까 바로 무엇으로 바꿔서 some으로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You can add some carrots 어디에? To your salad. 당신의 샐러드에 뭐할수 있어요? 당근. 약간의 당근을 추가할 수 있다. some으로 지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some 아까 선생님이 어디에 많이 사용한다? 긍정문. 웃어, 웃어. 긍정. 자, 그 다음, any는 어디에 많이 사용한다? 자, 부정문에 많이 사용한다라고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풀어보았고요. 우리 독해 타임에서 우리가 배웠던 문법 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오늘 대충 레이디가요. 이 알러지가 있다 그랬어요. 뭘까요?
당근, 그렇죠. 그래서 이번 독해의 주제는 바로 당근입니다. 당근이 왜 나왔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할게요. All vegetables are good for you. 자, 그러면 모든 vegetables 뭐예요? 야채는요? 야채, vegetables, 야채들은요? are, 자, 지금 복수명사 나왔으니까 여기 비동사에 뭐가 나왔어요? is 아니죠? are 나왔습니다. are good, 좋아요. 모든 야채들은 좋아요. 그쵸? 건강에 좋잖아요. 그쵸? for you, 당신에게 좋습니다. but, 근데 뭔가 내용이 다른 게 나오려나 봐요. 그러나, for your eyes, 뭐예요? 특히 여러분의 눈에는. 자, 눈에는, 눈두 개니까 eyes. 자, 눈에는 뭐가 더 좋냐면, carrots are the best choice. 자, carrots 뭐예요? 당근. 근데 여기 s부터 쓰니까 비동사, 복수. 복수 주어일 때 우리가 are 쓰는 거죠. 그래서 carrots are the best, 최고예요. 최고의 뭐예요? 선택이에요. 당신 눈을 위해서는 당근이 그러니까 눈을 좀 좋게 해주나 봐요. 계속해서 볼게요. They help. 그 다음에 your body make vitamin A. 이거 볼게요. They. 여기서 they는 뭐예요? Carrots. 바로 당근을 말하죠. 당근은요, 도와줍니다. 그러면 주어.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your body까지 지금 목적어. 좋아, 좋아. 나 여기까지 목적어. 그러면 당근은요, 당근들은요, 당신의 몸을, 도와준다? 자, 근데 make vitamin A. 뭐예요? make? 이거 선생님 또 동사가 또 나왔는데요. 그러면 지금 한 문장 안에 지금 동사가 두 개가 있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죠? 할 텐데요. 자, 여기 볼게요. 자, 주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help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 help는요, 어떤 동사냐면, 선생님이 가르쳐 줬어요. 목적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뒤에 뭐가 나오냐면, 목적격 보어가 또 나오는 동사예요. 아, 희한한 동사다. 자, 이런 동사는 우리가 좀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자, 특히 이 목적격 보어에 지금 무엇이 나왔냐면, 동사 원형이 나왔습니다. 동사 원형은 동사의 원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원래 모습 make가 나왔잖아. make vitamin A 뭐예요? 비타민 A를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내가 목적격 보언을 이렇게 물결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해석하냐? 목적어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동사를 하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선생님이 이거 이렇게 쓰고 싶어요. 자, 해석은요. 목적어가 무엇을 하도록? 동사 하도록 뭐 해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help,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해석해 볼까요? 당근들은요, 당근은요, 도와줘요. 무엇을 도와줘요? 당신의 body, 몸이요. 무엇을 만들도록? 바로 비타민 A를 만들도록 도와준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해석 어렵지 않죠? help 어떻게 해석하는지, help 다음에 나오는 이 내용들 어떻게 해석하는지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그런 다음에 it is good for your eyes. 자, 그러면 it is 그것은 좋아요. 어디에 좋아요? for your eyes. 어디에 좋대요? 자, 비타민 E 이거 만들어진 거 비타민 A는요. 눈에 좋아요. 아, 그래서 당근이 눈에 좋다는 거구나. 그 다음에, 비타민 A. 여기 비타민 A가 주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helps 또 나왔어요. 또 나왔어요. helps 또 나왔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한다? 자, 목적어가. 그 다음에, 어떻게? 요것들을 하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비타민 A는요, 도와줘요. 당신이 뭐 하도록? see, 보도록. 근데 어떻게 보도록? Well, 이거는요, 부사인데요. 잘 보도록 도와줘요. 라는 거죠. 그리고, it keeps your eyes from getting sick as you grow older. 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 나왔는데요. 자, keep이라는 거, keep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keep 다음에 뭐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from, ing. 이거 엄청 중요해요. 여기 왕별. 자, 여러분들이 몇 개씩 외워야 하는 이런 구문들이 있는데요. 이 구문들은 여러분들의 해석을 아주 원활하게 해줍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고 있으면,
막힘없이 아주 원활하게 해석을 할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 keeps 뭐 from ing인데 이거는 keep이라는 거는 유지해 주는 거예요. 자, 유지를 해 주는데 무엇을 유지하고 보존해 주냐면 이 뒤에 나오는 from ing를 못하게.

from ing를 막아주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지켜주는 거예요. 유지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그것은 keeps, 지켜줘요. 무엇을 지켜줘요? Your eyes. 당신의 눈을 지켜주는데요. 여기다 from getting sick. 여기까지 같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from getting sick은 뭐냐면 ing 하는 걸 막아주는 거죠. 그러면 눈이 ing 여기서 뭐예요? getting sick 아프지 않게. 그러니까 눈이 아프지 않게 지켜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keep이라는 동사 나오면 뒤에 from ing 있는지 확인해 볼 거야. from ing 하지 못하도록 지켜준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해석하시고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건 어떻게 했을 거예요? as라는 거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as 다음에는요, as가 뭐뭐 하면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you grow older 뭐예요? grow older는 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나이 들어가면서 뭐뭐 하면서, 그래서 주어와 동사가 나오는 as 접속사.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걸뭐 하나하나 얘가 뭔지 이런 거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디서 끊어 읽고 내가 어디까지 해석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친구들이 잘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as you grow older 뭐였어요? 당신이 나이 들어가면서 바로 그건 뭘 막아준다? 눈이 아프지 않도록 지켜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 you can add some carrots to your salad or put them in your curry. 자, 비타민 A가 참 좋다라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가 이거 많이 먹어야겠죠. 자, 비타민 A,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요? 당근에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you can add, 주어, 동사, 당신은요, add, 추가할 수 있어요. some carrots, 뭐예요? 약간의 carrots. 당근을, 그렇죠. 약간의 당근을 어디에 추가할 거예요? To your salad. 자, 그리고 또 put 넣을 거예요. 이거 put 동사인데. 자, 그러면 you can add 첫 번째 동사 여기 you can add 나오고요. You can put 바로 두 번째 동사 바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and로 or로 지금 같이 묶여져 있어요. Put them in your curry. 여러분의 카레라고 하죠. 자, 카레에 당근을 또 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당근 어디에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뭐 카레에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샐러드에도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Anyways, any 나왔는데, 그러면 이거 부정문에 쓰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긍정문에 쓰일 수 있죠. 자, anyway, 어떤 방법이라도 are fine,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쓰일 때 any 쓰입니다. It is a tasty way. 자, 그럼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To 앞에서는 항상 끊어보는 게 중요해요. It is a wasty, tasty way. Tasty는요, 뭐예요? 맛있는 이라는 거죠. 맛있는 방법이에요. 자, to keep your eyes healthy. 오, keep 나왔다. keep 다음에 from ing가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선생님.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keep 다음에 your eyes 목적어 나왔어요. 자, keep도요, help처럼요,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석하느냐? 목적어를, 뭐뭐, 하게, 유지한다, 라고 해석하면 되죠. 어떤 맛있는 방법이냐면, 당신의 눈을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방법이에요,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글 내용은 뭐예요? 바로, 당근의 좋은 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자, 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건 1번, 당근의 효능, 당근 요리 방법, 몸에 좋은 채소들 뭐예요? 너무 쉽다. 당근의 효능, 이점, 장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글에서 찾아 쓰세요. 뭐는요? help, 도와줘요. 우와, help라는 단어 우리 봤었어요. 자, 그러면 주의해야겠죠. help라는 동사가 딱 나온다. 그럼 뒤에, 그래, 목적어도 나오고 목적격 보어도 나올 수 있다 그랬어. Your body. 다음에, make, 뭐뭐뭐. 그러면 여기까지가 뭔가 묶여져서 있을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주어가 없죠. 자, 주어에 뭐가 들어가냐면, 주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주어가 도와준대요. 당신의 몸을 어떤,

Okay? Make 어떻게 하는 게 도와준대요. 어떻게 하게 도와준대요. 자, 그리고 this helps 또 help 또 나왔어요. 이건 도와줘요. 그리고 you 당신을 어떻게 have 뭐뭐뭐뭐뭐뭐 eyes 하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뭘까요? 자, 당신의 몸을 어떻게 만드는데 도와준다. 바로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캐럿. 캐럿이요. 캐럿이 도와줘요. 캐럿. help. 자, 캐럿에 s 붙여야겠죠. 복수명사 나와야.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동사 s 안 붙죠. 그래서 help your body make 이 캐럿이 무엇을 만든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몸에? 비타민 A를 만든다 그랬어요. 비타민 A라고 써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대문자 A로. 자, 그리고 이것은 helps 도와줘요. 당신을 비타민 A는요. 눈을 어떻게 하게 도와준다 그랬어요? 건강하게 도와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건강한 눈을 가지도록 도와준다 그러면은 뭐예요? healthy. 건강한 눈. healthy가 여기서 지금 형용사죠. 그래서 형용사가 누구를 지금 꾸며주는 거예요? 바로 eyes라는 명사를 꾸며준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 있어요. 바로 help. help 다시 한번 우리 help가 나온다. 그럼 뒤에 나오는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 해석하는 거 어떻게 한다? 특히 이 목적격 보어에 뭐가 나왔을 때, 동사가 나왔을 때. 동사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한다? 이 목적어가 동사를 하도록 누가 도와준다? help 해준다라는 거죠. 여기 마지막에 이것은 도와줘요. 당신이 뭐 하도록 건강한 눈을 가지도록 도와줘요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 독해하면서 중요한 이 동사도 찾아보고요. 또 수량 형용사도 알아보았는데요. 간단하게 화면에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요, some과 any, 그리고 many, much, a lot of와 같은 수량 형용사 정리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some과 any, 부정문, 그리고 또 긍정문, 의문문, 어디에 쓰이는지 잘 아셔야 하고요. 그리고 많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many, much, a lot of. 특히 이게 중요하죠. many 다음에 셀수 있는 명사, much 다음에 셀수 없는 명사 나온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 꼭 알아두세요. 네, 친구들. 오늘은요, 선생님과 함께 수량 형용사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수량 형용사 배우기 전에 우리가 일반적인 형용사의 위치, 형용사의 역할 같이 알아보고 그중에서 수나 양을 나타내는 수량 형용사까지 같이 알아봤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리가 형용사 뒤에 나오는 이 명사, 명사가 셀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 친구들 잘 따져봐야 하고요. 특히 독해 시간에 선생님이 이 동사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라고 알려주는 것들이 있죠. help도 있었고요. keep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거 잊지 말고 여러분들의 단어장에 잘 써서 복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워크북으로도 꼭 복습해 주세요. 그럼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여러분과 기초 영문법 공부를 함께할 저는 유진쌤입니다. 우리 드디어 마지막 강의입니다. 오늘 강의만 들으면 여러분 완강이거든요. 자, 파이널 리뷰, 개념 총정리, 유닛 1부터 18까지 쭉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혹시 가능하다면 여러분 자료실에 기초 영문법 1 파이널 리뷰 교환을 받아서 여러분이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함께 빈칸을 채우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친구들은 교환을 준비해서 강의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총 5개의 챕터 리뷰 해볼 건데요. 먼저 챕터 1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영어에서 문장의 첫 글자는 어떤 글자로 쓴다 했죠? 대문자로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장에서 누가 또는 무엇에 해당하는 부분을 뭐라고 부르죠? 주부, 주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주부라고 불렀고요. 무엇이다, 하다에 해당하는 부분, 동사가 포함된 부분은 술부라고 불렀습니다. 영어 문장은 주부와 술부로 나눈다. 자, 그리고 문장을 이루는 주성분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있었는데요. 자, 이 중에서 문장의 주인이 되는 말을 뭐라고 하죠? 주어라고 합니다. 주어의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은요. 바로 동사이죠. 자, 그리고 동작의 목적이나 대상이 되는 말. 네, 우리가 목적어라고 부르고요. 주어나 목적어를 설명하는 말, 이거를 선생님이 또 다른 말로 보충을 해주는 말이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보충을 하는 말, 보어로 우리가 분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 문장이 있는데요. 이두 가지 문장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또는 보어를 한번 찾아볼까요? 네, 교환이 있는 친구들은 종이에 한번 적어 보시고, 없으면은 잠깐 강의를 멈추고 찾아보세요. 자, 찾으셨나요? 바로 첫 번째 문장은 제니가 주어, is는 동사, happy는요. 바로 제니가 행복하다 주어를 보충해주는 보어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은요. 주어, 동사, 목적어죠. 나는 공부한다. 네, 공부하다라는 동작의 목적이 되는 목적어가 이 English라는 단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것이란 문장에서 단어가 문법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분류한 것인데요. 선생님이 문장의 재료라고도 설명을 해드렸죠. 이걸 뭐라 한다? 품사라고 합니다. 다 다양한 품사가 있었어요. 먼저 사람, 동물, 장소, 사물, 보이지 않는 것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 이름, 우리가 뭐라 불렀죠? 명사라고 불렀습니다. Cat, Mike, Park 이런 것들이 명사였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말. 대신해서 쓰는 명사, 대명사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이나 동작 또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 Am, cook, play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사라고 했습니다. 자, 명사, 대명사, 동사라는 품사 봤고요. 자, 이어서 꾸며주는 말도 우리가 봤어요. 자, 근데 명사를 꾸며주는 말, 동사나 형용사를 꾸며주는 말이 달랐습니다. 명사를 꾸며주는 건 뭐라 하죠? 형용사. 동사나 형용사를 꾸며주는 말은요. 네, 우리가 부사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tall, pretty, 키가 큰, 예쁜은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자, 그러면요. 이렇게 ly가 붙은 slowly, loudly는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부사입니다. 동사나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명사 앞에서 문장의 의미를 분명하게 만들어주는 말, in, on, under과 같은 예시들이 있는데요. 바로 전치사라고 했습니다. 전치사. 자, 그 다음에 이것은요, 단어나 문장을 연결해주는 말, 우리 연결을 해주는 접착제라고도 불렀는데요. 바로 접속사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라는 품사까지 우리 복습을 해 보았어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챕터, 명사로 가보겠습니다. 명사 내용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일단 우리가 크게 셀수 있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로 분류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셀수 있는 명사는 하나일 때는 우리가 어떤 명사라 부른다? 단수명사라고 부른다. 그리고 여러 개일 때는요. 복수명사라고 불렸죠. 단수명사. 복수명사. 자, 단수 명사는 항상 앞에 이것을 써줬는데요. 이것이 뭘까요? 바로 어나 언이라는 관사 또는요. 원이라는 표현과 함께 사용을 합니다. 자, 자음 발음으로 시작하는 명사 앞에는요. 뭘 붙인다? 어를 붙이고요. 모음은요. 모음 발음은 아, 에, 이, 오, 우 발음이었죠. 모음 발음으로 시작하는 명사 앞에는 언을 써주죠. 자, 그러면 여러분 ball, 공이라는 단어 앞에는요, 뭘 써줄까요? 어를 써주고, 그 다음에 apple은요,

어의 발음이죠. 모음 발음입니다. 그래서 on을 써서 on apple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복수명사를 만드는 규칙을 한번 볼게요. 일단 규칙 변화, 불규칙 변화로 나누어서 볼수 있는데요. 규칙 변화는요, 명사에 뭘 붙인다? s나 es를 붙여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book, 책을요, 우리가 복수 형태로 바꾸면요. books, 그냥 s를 붙여서 책 여러 권. baby는요, 이렇게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명사 같은 경우에는 y를 뭘로 바꾼다? i로 바꾸고 es를 붙인다. 자, y를요, i로 바꾸고 es를 붙이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leaf, 나뭇잎처럼 f로 끝나는 명사는요, 네, F를 V로 바꾸고 ES를 붙일 수 있었죠. 그래서 books, babies, leaves라고 바꿔봤고요. 자, 불규칙 변화도 있습니다. 바로 명사의 형태가 일부 바뀌거나 아니면 단수 명사와 형태가 같은 경우도 있었어요. 자, man은요. 남자 한 명이고 남자 여러 명을 얘기하고 싶을 때는 발음이 똑같아요. man인데 지금 뭐만 바뀌었죠? 모음만 바뀌었습니다. A라는 모음이 2로 바뀐 거예요. 자, child는 아이 한 명입니다. 아이들이라는 복수 명사를 만들고자 한다면 바로 children 이렇게 불규칙 변화하는 명사가 됐었고요. sheep 양한 마리인데요. 양 여러 마리는요. 네, 바로 단수 명사와 형태가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양이 한 마리일 때도 여러 마리일 때도 우린 똑같이 sheep이라는 형태로 써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우리 셀수 없는 명사로 가볼게요. 셀수 없는 명사는 말 그대로 셀수 없기 때문에 뭘 쓰지 않는다? 어랑 언을 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형도 없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 물질 명사라는 거 봤어요.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물질 명사. 물질 명사를 수량을 표현을 해줄 수 있었는데요. 어떻게 표현하냐? 바로 숫자를 써주고요. 용기나 형태, 그리고 그것을 세는 단위, 그 다음에 어떤 전치사 쓸까요? of를 써줍니다. of, 물질 명사, 이 형태로 수량이라는 걸 표현할 수 있었죠. 자, 용기나 형태, 단위 자체는 셀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 이상이면 복수형으로 쓴다. 자,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마신다라고 할 때, 오렌지 주스 한 잔의 수량 표현, 어떻게 할까요? 바로 a glass of orange juice. 바로 이 용기 자체는 셀수 있으니까 앞에 어를 붙여주는 겁니다. a glass of. 자, 이번에는 빵 두덩이를 써볼게요. 빵 자체는 셀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breads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것의 형태로 표현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Two loaves of bread. 그 형태는 셀수 있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써준다. 원래 빵한 덩이는 우리가 A loaf of bread 이렇게 표현을 해줬거든요. 근데 두 덩이니까 two loaves라고 쓰는 겁니다. 예전에 열공도장 챌린지 할때 보니까 여러분이 이 복수형으로 쓰는 거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네, 반드시 수량 표현은 이렇게 용기나 형태 단위 복수형으로 해준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우리 이어서 there is are 플러스 명사 구문도 봤습니다. 해석은 어떻게 해요? 무엇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단수 명사나 셀수 없는 명사 앞에는 뭐가 붙죠? is, there is 뒤에 단수 또는 셀수 없는 명사를 써주고요. 복수 명사 앞에는요, are를 써줍니다. There are, there is. 자, 그럼 예문 한번 채워볼게요. 꽃병 속에 꽃이 몇 송이 있다. 지금 sunflowers라는 복수 명사 나옵니다. 그럼 비동사 뭘 써줄까? are 써주죠. There are some flowers. 자, 그리고 우리 뒤에 전치사로 어떤 장소도 추가를 해줄 수 있었어요. 꽃들이 in the vase, 꽃병 속에 있다. 그래서 어디 안에 있다라는 전치사 in을 함께 써주는 겁니다. 자, 이어서요. A lamp, 전등이 하나 있습니다. 한개 단수 명사니까요. There is를 써주고요. 근데 전등이 어디에 있냐? 책상 위에 있습니다. 어디 위에 있다는 우리 전치사 on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죠. 그래서 there is a lamp on my desk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사람 또는 사물을 나타내는 명사를 대신하는 말. 어떤 대명사? 인칭 대명사도 배웠습니다. 여러 가지 인칭 대명사가 있지만 우리 예문을 통해서 딱이두 가지만 볼게요. 자, 그들은 학교에 간다. 그들이라는 말을 우리가 주어 자리에 오기 때문에 주격 인칭 대명사로 써야 됐죠. 뭐라고 쓰나요? They라고 씁니다. They는 주어 자리에 나오는 주격 인칭 대명사. 자, 그다음.

근데 나는 글을 좋아해. 나는요. I라고 쓰고요. 그는. 여기서는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목적격 인칭 대명사, 힘으로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they, I, him 이러한 것들이 무엇이다? 인칭 대명사이다. 어느 자리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격 인칭 대명사, 목적격 인칭 대명사, 소유격 인칭 대명사, 그리고 소유 대명사라는 것들 우리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대명사는요.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것. 이것, 저것. 뭐라 부르죠? 지시대명사라고 합니다. 총네 가지 지시대명사 있었어요. 자, 이것과 이 사람은요. 가까이 있는 것, this라고 불렀고요. 저것, 저 사람 좀 멀리 있는 것은요. that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럼 복수 형태도 있었어요. 이것들, 이 사람들은요. these라고 부르고 저것들, 저 사람들은 those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시대명사이다. 자, 그러면요, 우리 명사 파트 끝났습니다. Chapter 3, 비동사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비동사란 무엇이다, 무엇이 있다라는 뜻으로 동사로 주어의 상태나 존재를 나타낼 때 쓰죠. 자, 어떤 비동사가 있냐, 인칭 대명사에 따라서 쓰는 것들이 달랐습니다. I 뒤에는 뭐가 와요? am. 그래서 예문을 한번 채워 볼게요. 나는 13살이다. I am 축약하면요. I'm이 되죠. I'm 13 years old. You는요? are이랑 씁니다. You are 줄여서 your kind 이런 식으로 쓸수 있었죠. He, she, it 3인칭 단수 인칭 대명사는 is랑 씁니다. 축약하면요? She is my sister 이런 식으로 줄임말로 쓸수 있었습니다. 자, 복수 형태 인칭 대명사 we, you, they는 are 써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 있다. We're at school. 너희들은 행복하다. You're happy. 그리고 그들은 학생이다 라는 말은요. They're students라고 우리가 줄임말로 쓰는 연습해 보았어요. 자, 그 다음에 비동사의 부정문과 의문문 만들어 볼게요. 주어 다음에 부정문을 쓸 때는 비동사 am, are, is를 써주고 그 뒤에 뭘 붙인다? not을 붙여줍니다. 의문문은요. 주어와 비동사의 위치를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am, are, is 주어의 형태로 의문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학교에 없다. 어떻게 쓸까요? We're not at school. 그리고 너희들은 행복하니? Are you happy?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수 있었죠. 자, 그러면은 비동사 끝났고요. 다음에 일반 동사 chapter 4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동사는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 어떤 동사이다? 일반 동사. 자, 주어가 1인칭, 2인칭, 3인칭 복수인 경우에는 동사를 어떤 형태? 원형, 변형 없이 동사 원형을 그대로 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변형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경우? 바로 주어가 3인칭 단수인 경우. 계속 우리 3인칭 단수에 맞춰서 주어 뒤에 뭘 붙이는 연습했죠? S나 ES 붙이는 연습 그동안 계속 했습니다. 자, 예문 한번 볼게요. 벤은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다. 어떻게 쓸까요? read 읽다 뒤에 S를 붙여주죠. 벤이라는 주어가 3인칭 단수 주어이기 때문에 벤 reads books at the school library. 자, 그 다음에 Paul라는 수학을 공부한다. 공부하다 study인데요. Y를 I로 바꾸고 ES를 붙여주죠. Paula studies math. 그녀는 학교에 간다. go라는 동사 뒤에 뭘 붙여요? yes를 붙입니다. 그래서 she goes to school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일반 동사의 부정문과 의문문 만드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일반 동사의 부정문과 의문문은 우리 무엇의 도움을 받았어요? do 또는 does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했죠. 이들이 바로 동사를 도와주는 조동사라고 불렀습니다. 자, 먼저 부정문은요, 주어가 1인칭, 2인칭, 3인칭 복수인 경우에 do를 쓰고 not을 붙여줍니다. do not 동사 원형. 의문문은요, 주어 뒤에 있는 do를 앞으로 보내서 do 주어 동사 원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주어가 3인칭인 경우는요, 바로 does not을 써줍니다. 자, 3인칭인 경우엔 does고요. 그 외에는 do입니다. does not. 자, 의문문은 does를 먼저 앞으로 보내주고 does 주어 동사 원형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예문 한번 채워볼게요. 나는 형제나 자매가 없다. I라는 주어는요, don't로 쓰죠. 그리고 have 가지다라는 동사 원형으로 쓰면
I don't have any brothers or sisters. 형제나 자매가 없다라는 문장이고.

그 남자라는 3인칭 단수조어 나옵니다. 그러면 doesn't를 쓰고 동사 원형 the man doesn't play soccer. 그 남자는 축구를 하지 않는다라는 부정문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챕터로 가요. 챕터 5 시제입니다. 자, 먼저 우리 이 시제는요, 현재 상태나 지속적인 성질, 습관, 일반적 사실이나 불변의 진리, 속담을 말할 때 쓴다. 어떤 시제? 현재 시제입니다. 자, 예문 한번 채워볼게요. 그는 지금 매우 바쁘다. 어떻게 쓸까? 비동사 먼저 써주면 되는데, he라는 주어에 맞춰서 is를 써주고요. 지금이라는 표현, now라는 시간 부사와 함께 현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매일 피아노를 연습한다라고 하면 I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주죠. I practice the piano 매일 everyday라는 표현을 써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누군가의 상태 또는요 매일 반복되는 어떤 습관 등을 우리가 현재 시제로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러면요 이 시제를 한번 볼게요. 이 시제는 현재 시점에서 진행 중인 동작이나 상태를 표현합니다. 어떤 시제? 현재 진행 시제. 자, 형태를 볼게요. 현재 진행 시제는요, 주어 다음에 비동사 현정을 쓰고 동사 뒤에 ing를 붙이죠. 그래서 동사 원형 ing의 형태로 쓴다. 부정문은 비동사의 현정 뒤에 not을 붙이고 동사 ing 그대로 써주죠. 자, 의문문은요, 주어 앞으로 비동사를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비동사의 현재형 주어, 동사 ing 형태이다. 나는 피자를 먹고 있지 않아. 부정문으로 쓰면요, I am not eating pizza가 되겠죠. 줄이면요, I'm not eating pizza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너는 피자를 먹고 있니?라는 질문, you라는 주어에 맞춰서 비동사 are 써줄 수 있습니다. Are you eating pizza?라고 질문을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요, 다음 시제로 넘어가 봅니다. 과거의 동작이나 상태, 역사적 사실을 나타낼 때 쓰는 시제, 어떤 시제? 과거 시제 되겠죠. 자, 일단 비동사의 과거형, 일반 동사의 과거형 나눠서 볼수 있는데요. 비동사의 과거형은 두 가지 형태 있었습니다. 바로 was랑 were. 주어 뒤에 was랑 were 써주고요. 부정문은 was, were 뒤에 not을 써주면 되겠죠. 의문문은요, 바로 was, were 앞으로 보내서 was, were 주어의 형태로 우리가 의문문을 만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문 한번 볼게요. 그들은 지난 주말 공원에 있었다라고 할 때, they라는 주어가 나옵니다. they는요, were 써주죠. They were at the park last weekend. 나는 아프지 않았다. 나라는 주어는 was를 써줍니다. 근데 아프지 않았다니까 was not 줄여서 wasn't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그는 행복했니라는 의문문 비동사 못 써주죠? 주어에 맞춰서 was를 써줍니다. Was he happy? 그는 행복했니라는 질문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일반 동사의 과거형 만드는 규칙 볼게요. 일단 규칙 변화와 불규칙 변화 둘로 나눠서 볼수 있는데요. 규칙 변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동사 원형에 뭘 붙인다? d나 ed를 붙여서 만듭니다. 자, help, 도와주다의 과거형은요, ed를 붙여서 helped, 도와주었다가 되고요. stop은요, 단모음, 단잠으로 끝나는 동사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요, 잠을 하나 더 추가한다라는 규칙이 있었죠. 그래서 stopped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study는요, 잠 플러스 y로 끝나는 동사예요. 이 경우에는요, y를 뭘로 바꾼다? i로 바꾸고 ed로 붙이죠. 그래서 studied, 공부하다, 공부했다라는 동사가 되는 거예요. 자, 불규칙 변화 한번 보겠습니다. do, 하다의 과거형은 did가 되고요. go, 가다의 과거형 went. 그리고 형태가 똑같은 cut과 같은 동사가 있었습니다. cut, 자르다의 과거형은요, 마찬가지로 cut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일반 동사 과거형의 부정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일반 동사의 과거형 같은 경우에는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들 때 무엇에 도움을 받는다? did라는 조동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현재형일 때는요, do not does를 썼죠. 과거형일 때는 did를 써줍니다. 자, 그래서 부정문의 형태 did 뒤에 not을 붙이고요, 동사 원형을 쓴다. 의문문은요, did를 주어 앞으로 보내서 did 주어 동사 원형이 되죠. 자, 예문 한번 볼게요.
그녀는 피아노를 연주하지

않았다. 어떻게 쓸까요? 일단 연주하다는 play입니다. 앞에 didn't를 붙이죠. She didn't play the piano. 자, 그 다음에 의문문인데요. 그가 너에게 전화했니? 라는 질문. 주 앞에 뭘 붙인다? did를 붙이죠. 그래서 did he 동사 원형 call? Did he call you?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시제를 볼 건데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나 미래에 대한 예측을 나타낼 때 쓰는 시제 바로 미래 시제이죠. Will은요, 무엇을 할 것이다, 무엇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미래나 주어의 의지를 나타내는 조동사였습니다. 자, 형태를 볼게요. 우리 긍정문에서는 주어 다음에 will을 써주고 동사 원형을 쓴다. 자, 부정문은요. will 다음에 not을 붙이고 동사 원형을 쓰죠. 축약하면요. won't 이렇게 줄임말로 써줄 수 있었습니다. 자, 의문문은 will을 주어 앞으로 보내서 will 주어 동사 원형의 형태로 써줄 수 있어요. 자, 조동사 will 말고 또 다른 형태로 우리가 미래를 표현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be going to 무엇을 할 것이다, 무엇을 할 계획이다라는 뜻으로 가까운 미래, 예정된 일을 우리가 표현해 줄수 있었죠. 긍정문은요, 일단 비동사의 현재형을 써주고 going to 뒤에 동사 원형을 써줍니다. 부정문은요, not을 어디 뒤에 붙인다? 비동사 뒤에 붙입니다. 그래서 비동사 현재형 not, 그리고 이어서 going to 동사 써준다. 의문문은요, 비동사를 주어 앞으로 보내서 비동사 주어 going to 동사 원형의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그럼 예문을 한번 채워볼게요. 그녀는 내일 영어를 공부할 것이다. 지금 칸이 두 칸입니다. 어떻게 쓸까요? will을 활용하면 되겠죠. She will study. 그녀는 공부할 것이다. 라는 예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교실을 청소하지 않을 것이다. 부정문으로 써볼 텐데요. are 있으니까요. be going to라는 표현으로 써주겠습니다. they are 뒤에 not을 붙이고요. going to clean. 동사 원형 clean까지 뒤에 쓰면 그들은 청소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정문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파이널 리뷰 퀴즈를 한번 통해서 방금 복습했던 내용 정리해 볼게요. 일단, 문장에서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무엇인지 한번 적어 볼까요? 강의를 잠깐 멈춰 놓고 한번 적어 보고 오세요. 네, 다 적었다고 생각하고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and는요, 메리와 선생님을 연결해 주는 무엇이다? 접속사 되겠고요. kind는요, teacher, 선생님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teacher, 선생님은 명사죠, 명사. 자, 이들은요, 어떤 동작을 하죠? study,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study는 동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하냐? 조용히 공부를 한대요. 여기서 quietly는 공부하다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입니다. 자, 근데 이들은 조용히 공부를 하는데 어디서 공부를 하냐? In the library, 도서관에서 공부를 합니다. 여기서 전치사 in, in은 전치사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밑줄 친 부분을 인칭대명사의 주격, 목적격, 소유격으로 바꿔서 문장을 다시 써보는 겁니다. 한번 써볼까요? 네, 써보셨죠? 자, 1번의 답은 He is my friend가 되겠습니다. 지우는요, 남자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칭대명사를 쓰면 그라고 써줄 수 있는데요. 지금 지훈이란 단어가 주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치? 이 자리가 주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칭대명사를 쓴다? 주격 인칭대명사를 써서 he라고 쓰면 되겠죠. 자, 2번은요. Don't take her pen. 그녀의라고 쓰는 겁니다. Sally's pen. 셀리의 펜인데요. 셀리가 여자니까 그녀의 펜 해서 소유격 인칭대명사. her pen이라고 써주면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걸 소유 대명사로 쓰면요. her pen을 한 단어로 hers 무슨 뜻이죠? 그녀의 것입니다. 그래서 her pen 그녀의 펜이라고 써도 되고 이두 개를 합쳐서 hers 그녀의 것이라는 소유 대명사로도 쓸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3번은요. I like Andy and Josh. Andy와 Josh는요. 그들이라고 할수 있겠죠. 나는 그들을 좋아한다. 그래서 I like them. 목적격 인칭대명사 them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가볼게요. 다음 문장을 부정문과 의문문으로 바꿔 보는 겁니다. 한번 바꿔 보실까요?
네, 다 적고 왔죠. 1번은요, 먼저

0: 부정문. She doesn't like apples 라고 써야 됩니다. doesn't를 쓰는 이유는요. she라는 3인칭 단수조가 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doesn't, 그리고 like라는 동사 원형을 써서 she doesn't like apples 라는 부정문이 완성이 되고요. 의문문도 마찬가지로 does를 씁니다. does she, 그리고 동사 원형 like 쓰면 그녀는 사과를 좋아하니? 라는 질문이 되죠. 2번 한번 가볼까요? They helped me yesterday. 부정문은 바로 didn't를 써주는 겁니다. They didn't, 그리고 동사 원형 help를 써주고요. 의문문은요, did를 쓰죠. Did they? 동사 원형 help. 그래서 did they help me yesterday? 그들은 어제 나를 도와주었니? 라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어서 마지막 문제 3번을 한번 가볼게요. 자, 3번은요, 미래 시제로 쓰인 문장입니다. Lisa will visit him next week. Lisa는 다음 주에 그를 방문할 것이다. 이걸 우리 부정문으로 써보면요. not을 붙이면 됩니다. not의 위치는요. 바로 will 다음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축약해서 쓰면 Lisa won't visit him next week. Lisa는 다음 주에 그를 방문하지 않을 것이다가 됩니다. 자, 이 won't는요. will. 그리고 not의 축약형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의문문은 어떻게 쓸까요? 바로 will을 문장 앞으로 보내서 Will Lisa visit him next week? 이라는 질문으로 써줄 수 있습니다. 우리 will 말고도 사실 어떤 표현도 있었어요. be going to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만약 be going to로 우리가 부정문을 쓰면요. Lisa isn't going to visit him. 이렇게도 우리가 써줄 수 있겠죠. 이렇게 부정문을 쓸수 있고요. 의문문으로 쓴다면요. 비동사를 문장 앞으로 보내서 Is Lisa going to visit him? 이렇게 써도 리사는 그를 방문할 것이니 라는 미래 시제 문장을 완성해 줄수 있습니다. 이 예문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next week은 뺐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final review quiz 다 마무리했는데요. 30강 달려온 여러분, 정말 정말 수고 많았고 진짜 축하드립니다. 기초 영문법 1을 완강한 여러분은 사실 단순하게 강의 하나를 끝낸 게 아니고 앞으로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는 힘과 열정, 그리고 의지를 지닌 친구들임을 증명해 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열공도장 챌린지는 지금까지의 노력, 그리고 성취를 바탕으로 더큰 꿈을 꾸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영어 공부를 하면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나 꿈 하나를 적어 주시면 선생님이 댓글로 계속해서 여러분을 응원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동안 함께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즐거운 영어 공부하세요. 우린 나중에 또 다른 강의로 만나요. 안녕.
1: 국내 자전거 이용 인구가 1,000만 명을 훌쩍 넘긴 가운데 해마다 20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해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므로 음주 후 자전거 운전은 절대 금지입니다. 또 자전거는 인도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해야 합니다. 주의력을 떨어뜨리는 이어폰이나 휴대전화 사용은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자전거 사고 예방 수칙은 당신의 안전과 건강을 지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ll in one 중앙영어. 자, 오늘은 297강. 자, 화요일 순서입니다. 자, 화요일은 이제 읽기고요. 어제 우리가 이제 가정법과 관련된 두 번째 이론 수업을 문법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을 읽기로 반복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순서 다음과 같습니다. 자, 가정법이 우리가 배운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와 미래에 관련된 그런 구문 분석 및 해석 연습할 거고요. 마무리가 되면 우리가 공부했던 문장들 다시 한번 듣고 따라 읽어 보심으로써 마무리를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첫 번째 문장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MD로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은 어때요? 이런 조건이 주어진다면 우리가 수출할 수 있고 이것을 수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어동사 목적어가 지금 와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every year는, 자, 언제 수출할 수 있어요? 매년 수출할 수 있다니까 이것은 결국은 부사적 수식어가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문장 안에서 여러분들 어휘, 중등용 단어가 아닌 것이 하나 있기 때문에, 자, 제시해드리면 tariff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자, tariff는, 자, 관세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중등용 단어는 아니지만 고등학교 1학년 되시면, 자, 바로 암기하셔야 될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자, 미리 외워두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문 분석이 마무리가 됐으니까, 자, 정리를 하고, 자, 정확한 해석을 좀 우리가 좀 시도를 좀 해볼 텐데요. 자, if 절 안에 당연히 주어 동사의 절이 전개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if 절 안에 누가 주어죠? 관세가 주어고요. 그 다음에, 자, 동사는 어디 있어요? 요게 동사겠네요? 그러면 중간에 끼 나이는 뭘까요? 자, 요거는 당연히, 자, 뒤쪽에서 앞쪽으로, 자, 수식을 하는 형용사적 수식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바로 수입된 차량. 에 부과된 그런 관세가 되겠죠. 어디 어디 관세, 어디 어디 위에 어떤 상품 위에 관세가 부과된다라고 하는, 자, 발상에서 tariffs 다음에는 전치사가 on이 오게 됩니다. 혹은 on이라고 하는 전치사에는 about의 의미도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 tariffs가 뭐와 관련이 있다? 수입 차량과 관련된 그런 관세, 이렇게 해석하셔도 괜찮아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tariffs 다음에 on은 함께 자주 따라다니는 전치사니까 여러분들이 말뭉치로 암기를 해두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수입 차량에 부과된 관세가 줄어든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얼마만큼? 자, by 플러스 숫자는 차이를 나타낸다. 우리가 몇 차례 이 강의를 통해서 전달을 한 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지금 R가 와 있으니까 현재가 될 수도 있고,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지금 여러분들 맥락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맥상 어때요? 향후에 앞으로 8%만큼 감소가 된다면 관세가, 이렇게 보는 게 맥락상 적절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자, 지금 미래를 나타내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미래를 나타낼 때 현재를 썼어요.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지도 않고 were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지도 않았기 때문에, 자, 이것은 단순 조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만약에 8% 정도 차이로 그렇게 감소가 된다면, 자,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수출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8%만큼 감소가 안 되면 수출을 못 하고, 이런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게 이제 문법적 포인트가 되겠죠. 나머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얼마를 수출할 수 있어요? 3만 대 정도 더 많은 자동차, automobiles 수출할 수 있고요. 매년 할수 있답니다. 자, 그러시면 이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 자, 1번의 내용 마무리가 다 되었으므로, 자, 이제 복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뭐였나요? If tariffs on the imported cars are decreased by 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 정도가 준다면 어떻게 할수 있어요? We can export.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데요. 자, 30,000 more automobiles every year.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 그런 문장이었다고요. 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잘 복기하셨을 것 같고요. 특히 문법적인 포인트, 단순 조건의 미래를 나타낼 때 어떻게 쓰였는지 주목하시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1번 마무리하고요. 2번으로 갈게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If I should choose just one member from New Jeans.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이렇게 if 절이 이렇게 와 있네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부사적 수식어가 되는 것이고요. 아유, 그 다음은 되게 쉽네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가 뭐뭐를 한다면 나는 이 사람이라고 말할 거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해놓고요. 자, 이제 문법적인 포인트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if 절 안에 동사가 무엇으로 사용되었나요? 바로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절의 동사는 무엇으로 사용되고 있죠? 바로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 짝을 이루고 있어요. 자, 이것은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가정법일까요? 아니면 단순 조건문일까요? 가정문입니다. 그래서 자, 가정문에서 여러분들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if절 안에 썼다라고 하는 것은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낮은 그런 조건을 제시한 거예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내가 자, 뉴진스로부터 한 멤버를 선택해야만 한다면 나는 민지라고 말하겠어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정도의 내용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문법적 포인트는 다시 한번 should choose와 자, 그 다음에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 되겠습니다. 상기해 보셔요, 여러분들. 가정법의 미래는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그 다음에 주절에는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도 좋고요. 현대 영어에서는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2번도 자, 마무리가 되었으므로 자, 이 문장도 한번 복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f I should choose just one member from New Jeans, I would say 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어요? 자, 이렇게 실제로 가정법의 미래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거, 자, 실제 문장 통해서 이렇게 검증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 짓고요. 자, 3번으로 갈게요. 자, 3번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맨 앞에는 부사적 수식어가 이렇게 와 있네요. 콤마로 끊겨 있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주어. 그 다음에 동사. catch가 catch, cut, cut. 이렇게 3단 변화를 하는 동사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cut은 자, catch의 PP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catch가 뭐뭐를 잡다의 타동사니까 뒤에는 뭐가 나와요? 당연히 목적어가 나오는 거겠죠. 자, criminal이라고 하는 단어는 품사가 두 가지입니다. 형용사로는 범죄의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명사로는 범죄자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자, 그래서 품사에 주의하시면서 이 단어 자,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early는 어때요? 자, early라고 하는 단어도 이른이라고 하는 형용사와 일찍이라고 하는 부사로 동시에 사용되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 이 단어도 사용된 자리에 따라서 어떤 품사로 쓰였는지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목적어 다음 자리니까 뭐겠어요? 이건 당연히 부사적 수식어로 여러분들 보시는 게 맞지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세 줄짜리 문장이지만 결국 한 다섯 단어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리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MD 주어 동사 목적어의 부사적 수식어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제 해석을 좀 해보는데, 자, if절 안에 주어는 police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사가 뭐예요? had checked. if절 안에 had 플러스 pp가 쓰였네요. 주절의 동사와 매칭을 좀 시켜볼까요? 자, 주절의 동사를 보니까, 아이고, 잘 만났다, 얘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일반적인 단순 조건문, 다시 말해서 직설법 안에서는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have pp를 여러분들이 보실 일이 원칙적으로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아, 이 문장이 단순 조건이 아니라 가정이다. 자, 그래서 실제 상황과 반대가 되는 것이겠죠. had 플러스 pp를 썼으니까 과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had 플러스 pp를 썼을 거예요.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찰이 실제로 체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술한 거예요? 경찰이 점검을 했었더라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뭐를요? 자, his DNA를.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어디에서 체크하는 거예요? In the first plac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현장에서 체크한다니까 이건 당연히 뭐 여러분들도 부사적 수식어로 보시면 되겠고 얘를 목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부사절이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었더라면 그들이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자, 실제는 뭐예요? 못 잡았다는 의미를 가정적으로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체크를 못해서 못 잡았는데, 어떻게 가정적으로 우리가 안타까움을 표시했어요? 만약에 DNA 체크를 했었더라면,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어렵지 않죠. 누구를요? The criminal. 그 범죄자를 더 일찍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충분히 이해 납득이 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과거를 가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동사의 짝이 자, 구성되어야 하는지 자, 이런 문장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 문장도 자, 우리 복기를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police had checked his DNA in the first place. 여기까지가 부사절이었어요. 자, 그렇게 경찰이 했었더라면 자, 어떻게 됩니까? 자, they could have caught the criminal earlier. 이렇게 돼 있었던 그런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 되셨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자, 3번도 보기까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으므로 4번으로 이동할게요. 자, 4번입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또 여기가 마찬가지로 이제 부사적 수식어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런 조건이 만약에 주어지면 어떨까요? 이 지역이 어떻게 된다고요? 된다고요. 뭐가요? 이게 된대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 지어지면 이 지역이 뭐뭐가 될 거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어동사 보어로 구성된 자 그런 문장이에요. 여기서는 그런데 여러분들 이 허브라고 하는 단어가 중등용 단어가 아닌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허브라고 하는 단어는 중등용 단어로 사실 사전에서는 지시하고 있지 않고 교과 과정에서는 지시하고 있지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쓰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 뭐 그죠? 예. 뭐 세계 공항의 뭐 허브다, 아시아의 허브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 허브라고 하는 게 원래 자동차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중심축, 중심지를 말하는 건데 현대 영어에서는 중심축의 뜻이 아니라 중심지나 중추를 허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허브라고 하는 얘기 여러분들도 어쩌면 좀 익숙하실 거는 같은데 여튼 중등용 단어로 공식적으로 지정되어 있진 않기 때문에 소개를 좀 드려봤고요. 자, 그러시면 자, 이 문장 이제 구조 분석된 대로 해석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ongres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첫 단어를 이렇게 대문자로 쓰는 건 맞지만 두 번째 단어 이렇게 대문자로 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Congress라고 하는 단어는요. 국회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중등용 단어인데요. 저 단어는 대문자로 이렇게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국회가 어떻게 한다면 approves. approve는 승인하다고요. proposal은 제안사항이에요. 국회가 그 제안사항을 승인을 해주신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현재 동사가 와 있으니까 현재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맥락상 어때요? 국회가 아직 승인을 안 했나 봐요. 그래서 앞으로 승인을 해주신다면 으로 보는 것이 자, 문맥상 적절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국회가 그 제안사항을 승인을 해주신다면 이 지역이 어떻게 된대요? 될 거랍니다. 뭐가 됩니까? 자, commercial은 상업적인이죠. 상업적인 그런 중추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동사의 짝이 지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로 봐서 미래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현재 동사를 썼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가정문은 아닌 거죠. 국회가 그 제안사항을 승인해줄 가능성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 조건문이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두 개 동사의 짝 여러분들 자 포인트로 자, 상기하시면서 요 문장도 저희가 좀 복기를 좀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Congress approves the proposal, 요게 지금 if 절이에요. 자 그러면 this area will become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가요? A commercial hub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자,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4번도 마무리를 지어보고요. 자, 마지막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5번 같은 경우에 또 똑같죠? 요거 지금 부사들이 앞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 끝. 마지막 나오는 on-demand만 여러분들이 MD냐, MA냐 결정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앞쪽부터 이제 시도를 좀 해보는데요. 어려운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 purchase는 구매하다. 어떤 제품이라도 캐시로 구매를 하신다면 캐시로라고 할 때 현금으로라고 할 때는 in cash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써요. 자, 만약에 현금으로 어떤 제품이라도 구매를 하시면 자, 당신은 얻을 수 있습니다. 뭐를요? 15%의 디스카운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뭐에 대해서 얻는 거죠? 그 제품들에 대해서 얻는다. MD로 보셔도 되고요. 그 제품과 관련된 할인을 얻는다라고 해서 MA로 보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on them은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0: 처리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배운 가정법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 현재 동사고 뒤쪽에 can get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일단 가정문은 아닙니다. 자, 요것은 단순 조건문이고요. 앞으로 물건 사실 때뭐 현금으로 사시면 15% 할인해드릴 수 있어요.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자 단순 조건의 미래 정도로 판단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5번 문장도 마무리를 지어보고요.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purchase any products in cash, 어떻게 되나요? 자, you can get a 15% discount on them.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문장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자, 5번까지 오늘 공부할 내용들 다 마무리가 되었으니까요. 자, 이제 공부한 내용들 다시 한번 듣고 돌아오시면 되겠네요.
1: If tariffs on the imported cars are decreased by 8%, we can export 30,000 more automobiles every year.

0: If I should choose just one member from New Jeans, I would say Minji. If police had checked his DNA in the first place, they could have caught the criminal earlier. If Congress approves the proposal, this area will become a commercial hub. If you purchase any products in cash, you can get a 15% discount on them.
1: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오늘 강의를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자, 가정법 과거 완료. 자, 그 다음에 가정법의 미래. 단순 조건의 미래와 자, 단순 조건의 그냥 단순한 과거. 이런 부분들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연습을 해봤어요. 좀 더 단단해지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2: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아,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2: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 업의 효린파파 성경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은 덜 딱딱한 그런 논픽션인데요. 이제 유명인 우리 친구들이 알만한 그런 가수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다 같이 박수! 같이 만나보도록 할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바로 싸이의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싸이, 즉 강남 스타일을 부르신 분입니다. 이분 다 아시죠?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전치사를 통해 똑똑하게 학습하기를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책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음원을 들어보고 책을 펼쳐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0: Sigh. Music star. Psy is a popular South Korean rapper and singer. He is best known for singing K-pop. In 2012, he became known around the world for a song called Gangnam Style. Family ties. Psy's real name is Park Jae-sang. He was born in Seoul, South Korea, on December 31, 1977. He grew up in an area called Gangnam. He attended school and enjoyed listening to music. Psy's father is Park Won-ho. He runs a family business. He hoped someday Psy would run the business.
1: 자, 오늘은 우리에게 친숙한 Psy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신나네요. 갑자기 그 노래들이 막 생각이 납니다. 일단 첫 번째입니다. Music star, 음악 스타가 되겠죠. Psy is a popular South Korean rapper and singer 이라고 되어 있네요. Psy는 is a popular, 인기 있는, 아주 대중적이고 인기 있는 South Korean, 우리나라의 rapper and singer, 한국의 래퍼이자 싱어입니다. 그렇죠. 아주 인기 있는, 공연도 많이 하고요. 유명하죠. 그런 한국의 래퍼이자 가수입니다. He is best known for singing K-pop. 그는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무언가 때문에 유명합니다. 그렇죠. 가장 무언가 때문에 유명하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is known for 이라고 하면 뭐뭐로 알려져 있다.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singing K-pop. K-pop을 노래하는 것으로 유명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알려드릴 건데요. 조금 있다가 여기 이 be known for, be known to, be known as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훨씬 더 자세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n 2012, 2012년에 he became known, 그는 그가 아는 게 아니라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싸이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알게 되냐 하면은 바로 어딘가에서 알게 되냐면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를요? 싸이를요. For a song called Gangnam Style. Gangnam Style이 되겠죠.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알게 되냐면 for a song called, 노래 때문에요. Called 뭐라고 불리는? Gangnam Style이라고 부르는 불리는 우리 친구들도 이 노래 다 알고 있죠. 저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싸이에 대해서 더 알아가기 전에 우리 오늘은 Be Known For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전치사를 통해 똑똑하게 학습하기입니다. 우리가 제가 왜 이런 부분을 강의에 넣었냐 하면요. 영어에서 이런 구동사라든가 idiom, 관용어구, 수거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그대로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동반하지 않고 그냥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양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해를 하면은 저절로 외워지고요. 훨씬 더 잘 암기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아, 좀 이해를 하고 한번 암기를 하고 학습을 해보자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치사의 하나의 의미를 보고 그 다음에 아, 조금 더 스마트하게 학습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예시 세 가지입니다. 바로 be known as, be known for, be known to 입니다. 그래서 know라는 것은 알다인데 be known 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아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as는 무엇이냐 하면 뭐뭐로서 알고 있는 것이고요. be known for이라는 것은 for이라는 것은 뭐뭐 이유를 의미합니다. 뭐뭐 때문에. 그리고 to는 누구누구에게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as라는 것은 뒤에 어떤 게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저는

0: EBS 강사로서 저의 신분이나 직책이나 저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학교 교사로서 혹은 아빠로서 이렇게 한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있겠죠. 요리사로서, 의사로서, 경찰관으로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뭐뭐 as라고 한다면 뭐뭐로서 뒤에 신분이나 직책이 나온다는 것. 그 다음에 for이라고 하면은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뭐뭐 때문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for는 뭐뭐를 위해서 라는 의미도 있지만, for의 또 다른 의미는 뭐뭐 때문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뭐 때문에 알려져 있으니까 이 표현은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 이런 표현이 될 것이고요. be known to라는 건 누구누구에게 알려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예시를, 예문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할까요? be known as라고 하면은 뭐뭐로서 알려져 있다. 그래서 as 다음에는 뭔가 그 사람의 신분이나 이름이나 별명이나 직책이나 이런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이 와야 되겠죠. 예문을 보도록 할까요? She's known as the best chef in the town. 그녀는 알려져 있습니다. 뭐뭐로서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로서? 최고의 셰프로서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 마을에서. 즉, 이 사람의 신분은 바로 요리사. 즉, 셰프라는 것이죠. 최고의 셰프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as 다음에 이런 신분을 나타내는 말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다음 he is known as a talented artist. 그는 알려져 있습니다. 뭐로서 알려져 있냐면 as a talented artist. 재능 있는 예술가로서 알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냥 뭐 그림을 잘 그린다 그런 게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신분이나 직책이나 그런 이 사람을 나타낼 수 있는 직업이나 그런 정체성을 as 다음에 적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be known as는 뭐뭐로서 알려져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넘어가 볼까요? be known for이라고 하는 것은 for은 뭐뭐 때문에 알려져 있다죠. 왜요? for 자체가 뭐뭐 이유 때문에라니까요. 그래서 뭐뭐 때문에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으니까 이 표현은 또 다르게 바꾸자면 be known for는 뭐뭐로 유명하다로 바꿀 수가 있겠죠. 왜? 뭐뭐 때문에 알려져 있는 거니까. 요리를 잘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아, 요리로 유명하다. 이렇게 말을 조금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면, The restaurant is known for its delicious dessert. 라고 되어 있네요. 그 레스토랑은 is known for. 뭐뭐 때문에 알려져 있어요. 그것에 그 레스토랑의 아주 맛있는 디저트 때문에 알려져 있어요. 그럼 디저트 때문에 알려져 있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 이 레스토랑은 디저트가 유명하구나. 이것과 동일한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be known for 이라는 건 뭐뭐로 유명하다. 가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요. He is best known for singing K-pop. 아까 책에서 나오는 그 문장이죠. 그는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뭐로 알려져 있냐면 K-pop을 노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아, K-pop을 잘 부른다. 이쪽 분야에서 아주 잘하신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노래를 아주 잘 부르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걸로 노래 부르는 것으로 유명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be known to입니다. to는 누구누구에게 너에게 할때 to you 이잖아요. 그래서 이 to는 누구누구에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알려져 있는 것이죠. 무엇으로 유명하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를 들자면 The scientist is known to researchers around the world라고 돼 있네요. The scientist, 과학자는, 이 과학자는, 그 과학자는 is known to 누구누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누구에게 알려져 있냐면 저는 몰라요. 그러면 누가 아냐 하면 이 과학자를 바로 researchers, 연구원들이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디에 있는 연구원들?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 있는 연구원들에게 알려져 있어요. 저는 연구원이 아니라서 저는 the scientist를 모릅니다.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to는 누구누구에게니까 누구에게 알려져 있다. 이런 게 되겠죠. 그다음 the artist is well known to the local community라고 돼 있네요. 그 예술가는 is well known. 잘 알려져 있습니다. 누구에게 잘 알려져 있냐면 the local community, 그 지역 공동체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the local community, 그 지역 공동체에 살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the artist를 모르겠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뭐 to, 그다음에 for, 그다음에 as 이런 각각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면 이세 가지 표현이 저절로 이해가 되고 학습이 되고 이런 기억에도 아주 오래 남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한번 학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음운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조금 더 읽어볼까요?
1: Music star. Psy is a popular South Korean rapper and singer. He is best known for singing K-pop. In 2012, he became known around the world for a song called Gangnam Style.
0: 자, 싸이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도 조금 더.

0: 보도록 할까요? 궁금합니다. Family ties라고 하면 바로 가족 관계입니다. tie라는 것은 이렇게 막 묶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끼리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즉 가족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관계를 의미할 때는 ties, 주로 복수형을 쓴답니다. Psy's real name is Park Jae-sang이 되네요. 그래서 Psy의 진짜 이름은 박재상 씨입니다. He was born in Seoul, South Korea on December 31st, 1977이라고 되어 있네요. He was born. 그는 어디에서 태어났냐면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 관로 안에 있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쉽게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발음 기호를 적기보다는 그냥 발음이 나는 대로 영어 철자를 적어 놓은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사람들 다 알잖아요. 이게 아, 이거 서울이구나. 근데 외국 사람들이 보면 세울, 세울 이렇게 읽는 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이걸 서울을 영어로 만나면 조금 어렵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호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소울이라고 되겠죠. 아, 그대로 이걸 그대로 읽으면은 소울이라고 발음이 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의 서울에서 December 12월이겠죠. 아, December 31st, 1977, 1977년 12월 31일에 태어났답니다. He grew up in an area called Gangnam. 그는 자라났습니다. 어디에서 자라났냐면 in an area. area는 바로 지역이 되겠죠. 어느 지역이냐면 강남이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자랐습니다. He attended school and enjoyed listening to music. He attended. attend라는 것은 다니다. 거기에 참석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학교에 참석하다라기보다는 학교에 다녔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는 다녔습니다. 학교를 다녔고 and enjoyed listening to music. 음악을 듣는 것을 즐겼습니다. 아, 여기에서 시작이 되었을까요? 이 음악 인생이. 그다음 넘어가 볼까요? Sai's father is Park Won-ho. 싸이의 아버지는 바로 박원호님입니다. 지금 여기서 현재 시제를 쓴 것은 이게 변하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He runs a family business. 그는 run. 이 run이 아니고요. 뒤에 봐야 됩니다. 이 run이 아니라 run이라는 것은 운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운영하다이냐? 이냐 하면 a family business, 가족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네요. 그래서 그는 가족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혹은 경영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He hoped. 그는 꿈꿨습니다. 바랬습니다. 여기서 he라는 것은 바로 싸이의 아버님이 되겠죠. 싸이의 아버지는 hoped. 바랬습니다. Someday, 그 어느 날, 미래에 먼 어느 날, 싸이 would run the business. 싸이가 이 가족 사업을 운영하기를 바랐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말을 조금 바꿔보자면 그는 바랬습니다. 즉, 제가 예를 들어서 싸이의 아버지라면 아, 언젠가 내 아들이 우리 가족 사업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즉, 가족 사업을 이어서 경영했으면 좋겠다. 나의 일을 물려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약간 말을 고쳐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대로 있는 것을 그대로 우리말로 바꾸기보다 아 이게 어떤 의미일까? 아버지가 사업을 운영하시네. 근데 아들이 계속해서 하길 바라네. 그래서 이어서 물려받아서 한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음원을 들어보고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Family ties. Psy's real name is Park Jae-sang. He was born in Seoul, South Korea, on December 31st, 1977. He grew up in an area called Gangnam. He attended school and enjoyed listening to music. Psy's father is Park Won-ho. He runs a family business. He hoped someday Psy would run the business.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을 만나보았죠. 그 표현들을 모아서 복습해보는 시간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2: Be known for. Be known for. He is best known for singing K-pop. Family ties. Family ties. Family ties are very strong in many cultures around the world. Area. Area. He grew up in an area called Gangnam.

0: Attend. Attend. He attended school and enjoyed listening to music. Run. Run. He runs a family business.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력을 확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확장 코너입니다. 오늘은 ITY, 이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ITY가 붙으면 명사형 접미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명사를 만들어주는 접미사, 접이라는 것은 어디에 붙인다라는 것이고요. 미는 도레미가 아니라, 예전에 썼던 유머이네요. 도레미가 아니라 미는 꼬리미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단어 뒤에다가 붙인다. 그래서 명사를 만들어주는데 어떤 단어 뒤에 붙여서 명사를 만들어준다. 이런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ITY가 붙은 명사를 만들어주는 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두 개 제가 대표적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popular 그리고 equal이라는 것이죠. popular이라는 것은 인기 있는, 유명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인기 있는. 그러면 popularity가 됩니다. popularity라고 하면 인기 있는에서 명사를 만들어주면 인기 있는에서 있는을 떼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인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equal. equal은 동등한, 같은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et가 붙으면, ity가 붙으면은 그래서 동등한 것, 같은 것. 그래서 equality라고 하면 바로 평등이라는 것이 되겠죠. 아, 이렇게 ity가 붙으면은 거의 대부분 명사를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학습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강의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E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한번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혈인 파파였습니다.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 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오늘도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뽑아 영어 뉴스 그리고 영자 신문을 듣고 읽을 때꼭 알아야 되는 표현, 패턴 그리고 비법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두 가지 주제, 코로나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피해가 되겠는데요. 일본은 올림픽 준비에 몇 가지 발표를 하면서 조금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하루에 사망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듣기 전에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Today's Topics입니다. 자, Today's Topics. 첫 번째 토픽은 뭘까요? 바로 일본으로 가겠습니다. Japan bans foreign fans from Olympics. 물론 당연히 여기 The Olympics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0: 한 경우가 되겠군요. 일본은 이번에 올림픽에 있어서 외국 팬들, 즉 관람객들을 금지하겠다라고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전체 내용을 들어보시죠.
1: Japan bans foreign fans from Olympics. International spectators will not be allowed to enter Japan for this summer's Olympic Games amid public concerns over COVID-19. Opinion polls show that half of the Japanese public wants the games canceled or postponed.
2: Japan bans foreign fans from Olympics. International spectators will not be allowed to enter Japan for this summer's Olympic Games amid public concerns over COVID-19. Opinion polls show that half of the Japanese public wants the games cancelled or postponed.
0: 자, 오늘 올림픽 관련해서 일본이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전반적인 분위기도 나와 있고요. 오늘도 뉴스 키워드 몇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듣고 살펴보겠습니다.
1: To ban.
2: To ban.
1: Spectator.
2: Spectator.
1: Opinion poll.
2: Opinion poll.
1: To postpone.
2: To postpone.
0: 뉴스 키워드 첫 번째 단어입니다. To ban. ban이라고 하는 단어는 금지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ban something. 바로 쓰거나 ban somebody from 그리고 ing형으로 쓰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spectator. spectator 관중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opinion poll. opinion 의견을 얘기하는 거고요. poll 설문조사를 얘기하기 때문에 여론조사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오늘의 뉴스 키워드 이 주제에서 마지막 내용이죠. To postpone. postpone, 연기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뭔가를 미루다 혹은 연기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자, 이러한 표현을 가지고 오늘 일본의 올림픽 관련 결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nternational spectators will not be allowed to enter Jap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ternational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에 나왔던 제목을 보면 foreign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뭐 마찬가지 의미로 쓴 겁니다. 뭐 요즘에 foreign이란 말 자체는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보진 않는데 근본적으로 foreign은 너랑 나랑은 다르다라는 개념으로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politically correct한 표현, 듣기에 좋은 표현으로 바꿔준 겁니다. International spectators, 즉 외국인 관람객들의 경우에는 일본 입국이 허용되지 않게 됩니다. For this summer's Olympic Games, 바로 금년 하계 올림픽이죠. 도쿄 올림픽이 7월 달로 예정돼 있는데요. 원래는 작년이었죠. 한 번 연기되었던 도쿄 하계 올림픽 이번에 입국 자체가 안 됩니다. Amid public concerns over COVID-19. 그렇군요. Public concerns. Public이라는 얘기는 이제 국민, 대중을 얘기하기 때문에 코로나19를 둘러싸고 일본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결국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다라고 배경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실제로 일본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Opinion polls show 혹은 according to opinion polls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여론조사에 따르면 that half of the Japanese public, the public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민, 대중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복수로 많이 썼는데 요즘엔 다 단수 취급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half of가 나오면 역시 once, 단수 취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일본 국민들의 절반이 once the games cancelled or postponed 이렇게 되어 있죠. Once the games to be cancelled or postponed. 근데 to be가 빠져도 다 알기 때문에 종종 생략하는 경우죠. 자, 이번 올림픽이 취소되거나 혹은 연기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절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일본 정부는 계속 강행하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여론은 대체로 꼭 해야 될까? 그게 능살까라고 하는 와중에 일본 정부가 감염 우려로 인해서 외국인 관람객들은 입국을 허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조금 후에 나온 결정으로는 외국인 자원봉사자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문을 걸어 닫았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듣고 정리하죠.
1: Japan bans foreign fans from Olympics. International spectators will not be allowed to enter Japan for this summer's Olympic Games amid public concerns over COVID-19. Opinion polls show that half of the Japanese public wants the games canceled or postponed.
2: Japan bans foreign fans from Olympics. International spectators will not be allowed to enter Japan for this summer's Olympic Games amid public concerns over COVID-19. Opinion polls show that half of the Japanese public wants the games cancelled or postponed.
0: Over 3,000 daily COVID-19 deaths in Brazil. 이라고 돼 있군요. 숫자 앞에 over가 나오게 되면 more than이란 개념이니까 브라질에서 daily, 하루에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사망자 수가 3,000명을 넘겼습니다. 이 기사가 나온 날 중심으로 봤을 때 브라질에서 누적 확진자가 1,200만 명을 넘어섰고요. 사망자만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들어보시죠.
1: Over 3,000 daily COVID-19 deaths in Brazil. Brazil's daily COVID-19 death toll topped 3,000 for the first time as the hard-hit country struggled to contain a surge of cases that pushed many hospitals to breaking point.
2: Over 3,000 daily COVID-19 deaths in Brazil. Brazil's daily COVID-19 death toll topped 3,000 for the first time as the hard-hit country struggled to contain a surge of cases that pushed many hospitals to breaking point.
0: 역시 이 기사에 대해서도 중요한 표현, 꼭 알아야 되는 표현, 뉴스 키워드로 준비했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들어봅니다.
1: The death toll.
2: The death toll.
1: Hard hit.
2: Hard hit.
1: To contain.
2: To contain.
1: Breaking point.
2: Breaking point.
0: 첫 번째 뉴스 키워드는 the death toll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망자라고 하면 거의 100%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The number of death 이렇게 쓰면 됩니다. The death toll 사망자 수가 되겠고요. Hard hit 세게 맞은 겁니다. 큰 타격을 입은 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Hard hit. To contain. Contain the spread of the virus. 이런 식으로 억누르다, 억제하다, 막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Breaking point. 한계점입니다. 여기까지 가면 무너지게 되는 거죠. Breaking point. 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브라질에서 발생한 하루 3,000명이 넘는 사망자 관련 이야기인데요. Brazil's daily COVID-19 death toll. 여기까지가 주어니까 잘라야 되겠죠? 아, 브라질의 일일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topped 3,000 for the first time. 사상 처음으로 3,000을 넘겼습니다. 자, 숫자가 얼마를 넘기다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3총사가 있죠? top, surpass, 그리고 exceed라는 단어입니다. top, surpass, exceed.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데일리 사망자 수가 3,000명을 넘었는데 그렇다면 이 브라질이라는 나라의 현 상황은 어떨까요?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죠. As the hard-hit country, 바로 이번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the country니까요.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struggle to contain a surge of cases. 그렇습니다. Infection cases가 되겠죠. Contain, 억제하다, 억누르다. 자, 감염자 사례가 지금 늘어나는 surge, 급증 사태를 막기 위해서 struggle, 지금 안간힘을 쓰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struggle이라는 얘기는 두 가지를 갖고 있죠. 하나는 make an effort, 나름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성과는 보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겁니다. contain, 역시 우리가 그 코로나19가 나올 때 뭐 발발을 막다라든가 확산을 억제하다라고 할 때 항상 함께 쓰는 사총사 동사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contain, curb, 그리고 rein in,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stem, 요 네 단어 꼭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contain, curb, rein in, stem, a surge of cases. 근데 이 사례는 말이죠. that pushed many hospitals to breaking point. push to가 되겠군요. 이렇게 감염자 사례가 급증하면서 많은 병원들이 지금 한계 상황에 몰린 상황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병원도 여러 개 없는데 계속 감염자 그리고 사망자가 늘고 있는

0: 추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군요. 전체 내용을 듣고 정리합니다.
1: 3,000 daily COVID-19 deaths in Brazil. Brazil's daily COVID-19 death toll topped 3,000 for the first time as the hard-hit country struggled to contain a surge of cases that pushed many hospitals to breaking point.
2: Over 3,000 daily COVID-19 deaths in Brazil. Brazil's daily COVID-19 death toll topped 3,000 for the first time as the hard-hit country struggled to contain a surge of cases that pushed many hospitals to breaking point.
0: 투데이's 패턴, 오늘의 패턴 그리고 표현을 중요하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볼 패턴은 말이죠. To be hit hard by something 혹은 somebody 이렇게 되어 있군요. Be hit hard, 세게 맞다라는 개념이니까요. 뭔가로 인해 큰 피해를 입다, 타격을 입다, 그리고 직격탄을 맞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어떤 경우가 이에 해당할까요? 이번 경제 위기에 저소득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소득층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직격탄이라고 할 때 direct shooting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이런 표현을 쓰면 되는 겁니다. To be hit hard. 자, 일단 경제 위기는 an economic crisis 정도는 우리가 알 것 같은데요. 저소득층 뭐라고 해야 될지, 그리고 가장 큰 피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니까요. 자, 경기 침체는 an economic crisis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An economic crisis, 경기 침체죠. A financial crisis, 금융 침체가 되겠죠.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lower income people, 그 ER을 빼도 괜찮긴 합니다. Low income people이라고 하면 소득 자체가 낮은 거죠. 근데 lower는 상대적으로 낮은이라는 개념으로 조금 둥글게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우리가 고령자라고 할 때 all people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늙은 사람 같은 느낌이잖아요. All the people이라든가 elderly people이라고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지금도 low income보단 조금 부드럽게 lower income people이라고 많이 쓰고 있고요. 혹은 the lower income class. 중산층은 어떻게 쓸까요? middle income, 그냥 아니면 the middle class. 그리고 고소득층은 high income이나 higher income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할까요? The lower income class was hit blank by this economic crisis. 자, 가라안에 들어가는 가장 적절한 단어는 뭘까요? be hit hard. 근데 가장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 정말 제대로 직격탄을 맞은 거잖아요. 그래서 the lower income class was hit hardest by this economic crisis. 그래서 be hit hardest 정말 많이 씁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the hardest hit country라고 하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나라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니까 알고 계시면 좋겠군요. 자, 이 표현 먼저 들어봅니다.
1: The lower income class was hit hardest by this economic crisis.
2: The lower income class was hit hardest by this economic crisis.
0: 또 다른 대체 표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Be hit hard, be hit hardest 이런 표현 말고도요. The lower income class blank most from this economic crisis. 여기 동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어떤 게 들어가면 좋을까요? Blank most from this economic crisis. 아마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게 대체로 맞을 것 같습니다. The lower income class suffered most from this economic crisis. 이번 경제 위기로 가장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것 자체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이 표현도 들어보시죠.
1: The lower income class suffered most from this economic crisis.
2: The lower income class suffered most from this economic crisis.
0: 'Being an anchor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돼서 기사도 작성하고 들어보고 말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COVID cases are still growing.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자 사례가 계속해서 여전히 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되겠군요.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1억 2천만을 넘어선 가운데 와우, 1억 2천만입니다. 예방접종은 시간과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역시 많이 쓰는 표현을 쓰는군요. 이런 가운데 상황을 얘기할 때는 아까 브라질 에서 본 것처럼 as라고 하고 문

0: 문장을 쓰거나 with 그리고 phrase 구문을 쓰면 되겠는데요. 1억 2천만을 넘어섰다. 숫자가 얼마를 넘어섰다. 기억나시죠? 잠시 후에 볼 거고요. 시간과의 싸움이다. 구조 작업은 혹은 구호 작업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1억 2천만을 넘었군요. 일단 감염자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Impacted cases나 그냥 infections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병을 얘기할 때 case란 단어는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번역이 돼요. 사례라는 의미도 되겠고요. 환자라고 할 때도 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암 환자라고 할 때 cancer patients라고도 쓰고요. cancer cases라고도 씁니다. 물론 people living with cancer라고도 쓰기는 하죠. 그러니까 infected cases는 감염자 수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그냥 애초에 그냥 infections 이거 자체가 감염자 수를 얘기하니까요. 숫자가 얼마를 넘어서다라고 할 때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to surpass, to top, to exceed 숫자가 나오거나 to reach more than something. reach는 얼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때는 꼭 more than을 써야 뭐뭐를 넘어선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구분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As the number of coronavirus infections around the world has exceeded, has surpassed, has topped 120 million. 이렇게 쓰면 되겠군요. 여기서 중요한 건 infections라고 쓰거나 infected cases라고 쓰거나 문제 없겠죠? 그러니까 전 세계 코로나 감염자 수가 has exceeded 1억 2천만을 넘어선 가운데 예방접종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시간과의 싸움이다 라고 할 때 먼저 예방접종을 알아야죠. 예방접종은 vaccination이라고 하죠. 그래서 I was vaccinated 라고 하면 난 예방접종을 받은 거고요. vaccination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할 때 두 가지 표현을 씁니다. a race against time이거나 a race against the clock. clock을 쓸 때는 더를 써줘야 됩니다. a race against time, a race against the clock. 자, 그렇다면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vaccination is now a race against time. 이렇게 쓰면 훌륭한 문장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두 문장을 우리가 확인해 봤는데요. 전체 내용을 들어보시죠.
1: As the number of coronavirus infections around the world has exceeded 120 million, vaccination is now a race against time.
2: As the number of coronavirus infections around the world has exceeded 120 million, vaccination is now a race against time.

0: Today's expressions. 오늘 우리가 보았던 여러 가지 표현들 중에 중요한 표현을 골라봤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확인하시죠.
1: Opinion poll.
2: Opinion poll.
1: The death toll.
2: The death toll.
1: To push to breaking point.
2: To push to breaking point.
1: To be hit hard by.
2: To be hit hard by.
1: A race against time. A race against the clock.
2: A race against time. A race against the clock.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그리고 스크립트, MP3 다 다운이 가능합니다. 많이 와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영어가 제일 재밌어지는 시간, 제이쌤입니다. My Grammar Coach 기초편, 오늘은 30강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의문사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우리가 의문사 how에 대해서는 아직 살펴보지 않았죠. how는 뜻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어때, 어떠니, 어떻게, 얼마나 이런 의미를 전부 다 how를 활용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상황이나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쓰냐면요.

how 뒤에다가 비동사를 쓰고 주어를 써서 나타냅니다. 어떻게요? How be 주어 이렇게요. 의미는 어떠니, 어땠니?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How are you? 어떤 뜻이에요? 너는 어떻게 지내? 이런 뜻이죠.

해석하시면 되겠죠. How is your job? 여기서도요, how 비동사 주어여 순으로 썼어요. 의미는 너의 일은 어때?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요, how? 이번엔 비동사의 과거형을 썼어요. 그리고 주어는 the film, 영화가 되겠습니다. 어젯밤 그 영화는 어땠니?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자, 이렇게 how? 비동사, 주어로 물어보는 질문에는 대답할 때도 비동사를 활용해서 대답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잘 지내. 뭐라고 하죠? I'm fine. I am fine. 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답할 때도 비동사를 활용한다. 라는 것까지 챙겨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how입니다. 이때는요, how. 그 다음에 do, does, did를 써주고, 주어. 동사 원형을 써줍니다. 우리 일반 동사의 의문사 의문문 봤던 그 어순인데요. 의문사 자리에 how를 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뭐 하니? 어떻게 뭐 했니?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How do you get to school? How 의문사 자리에 들어갔고요. 조동사 do 썼고, 주어는 you, 동사 원형 get 적어주었습니다. 너는 학교에 어떻게 가니? 너가 학교에 가는 방법을 물어보고 있죠. 이럴 때는 how do 주어 동사 원형의 어순으로 써주는 거예요. How does he learn English? 주어가 3인칭 단수면 does의 도움을 받죠. 의문사 does, 주어, 동사 원형의 어순으로 썼습니다. 그는 어떻게 영어를 공부하니? 그가 영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how did she solve the problem? How, 그 다음에 이번에는 did의 도움을 받았고요. 주어는 she, 동사 원형은 solve가 되겠죠. 그녀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니? 그녀가 문제를 해결한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대답할 때는 역시 일반 동사를 활용해서 대답해 줄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이때는 how 뒤에 뭐가 붙냐면 형용사 또는 부사가 붙어요. How 형부가 오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 혹은 do, does, did를 써주고 그 다음에 주어를 적어주는 어순으로 쓰입니다. 중요한 건 how 뒤에 형용사 부사가 붙는다 이 부분이에요. 이때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how를 얼마나 라고 해석해 줍니다. 얼마나 모이니? 얼마나 모하니? 요렇게요. How old are you? How 뒤에 old를 붙였어요. 그러면 너는 얼마나 나이 들었니? 즉, 너는 몇 살이니?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ow long did you wait for me? 여기서는 how 뒤에 long이 붙었죠. 그러면 너는 날 위해 얼마나 오래 기다렸니?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얼마나 오래? How much is it? 자, 요거는 가격을 물어볼 때 쓰는 표현입니다. How much is it? 하면 이건 얼마니? 라는 뜻이고요. How much money does he earn? much 뒤에 이렇게 명사가 오기도 하는데요. much 뒤에 명사가 올 때는 셀수 없는 명사가 옵니다. 그래서 그는 얼마나 많은 돈을 버니?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ow 뒤에 형용사 부사가 오면 얼마나로 해석한다. 요것까지 챙겨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풀어보도록 할까요? A입니다. 빈칸에 be와 do의 알맞은 형태를 쓰라고 했습니다. 비동사가 들어갈 수도 있겠고, do, does, did가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1번, how blank your sister? 대답을 봤더니, she is fine. 그녀는 잘 지내라고 합니다. 비동사를 활용해서 대답했죠? 그러면 질문할 때도 비동사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너의 여동생은 어떻게 지내? How? Is your sister? 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주어가 your sister. 3인칭 단수니까요. 비동사 is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How blank your trip to Japan? 대답 받더니 it was great 이라고 했어요. 이번엔 비동사의 과거형을 써줬죠. 그럼 질문할 때도 비동사 과거형을 써주면 돼요. 주어가 your trip to Japan 이거든요. 일본으로의 여행이 주어입니다. 너의 여행은 단수 명사이니까, 그쵸? 3인칭 단수에 맞게 is를 쓰거나 was를 써야 되는데, 과거죠. 왜요? 대답에서 it was great 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 is는 쓸수 없겠고요. How was your trip to Japan?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너의 일본 여행 어땠어? 아주 좋았어. 라고 답변하고 있어요. How blank your date with Jasmine yesterday? 어제라고 했으니까 시제는 과거로 일단 써야 되겠다라는 거 알겠고요. 대답을 봤더니 it was perfect 이라고 했습니다. 완벽했어래요. 그러면 질문할 때 뭐라고 하면 돼요?
대답에도 비동사 썼죠? 질문할 때도 비동사 써주면

하시면 됩니다. 근데 과거형으로 주어가 your date with Jasmine 이거든요. Jasmine과의 너의 데이트. 데이트는 단수명사니까 was를 쓰면 되겠습니다. How was your date with Jasmine yesterday? 어제 Jasmine과의 데이트 어땠어? 완벽했어. 전부 다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서 how 비동사 주어의 어순으로 썼네요. 4번, how blank your new classmates? They are friendly. They 뒤에 비동사 are 적어줬어요. 그쵸? 너의 새 반 친구들 어때?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들은 친절해. 비동사로 답변하고 있으니까 질문에도 비동사를 쓰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주어가 your new classmates. 너의 반 친구들이에요. 복수명사니까 are 써주면 되겠죠. How are your new classmates? 다음 5번 How blank your first day in middle school? 대답 역시 비동사의 과거형을 썼습니다. 그럼 비동사 활용해서 질문해주면 돼요. 너의 중학교에서의 첫날 어땠어? 어땠어니까 How was your first day?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주어가 your first day거든요. 중학교에서의 너의 첫날. 첫날 단수명사니까 was라고 과거형 알맞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How blank Daniel fixed a computer? 이번에는 대답을 봤더니 I helped him. 일반 동사의 과거형을 썼어요. 그러면 질문할 때도 일반 동사를 썼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여기에 동사 원형이 쓰였고요. 이 자리에는 do, does, see 중에 알맞은 형태를 써야 되는데요. 답변에서 I helped him. 내가 그를 도왔어. 과거형으로 답변하고 있으니까 did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How did Daniel fix the computer? 다니엘은 어떻게 컴퓨터를 고쳤어? 내가 그를 도와줬어. 7번 How blank your teacher treats you? 대답 봤더니 He treats us kindly 라고 해서 그는 우리를 친절하게 대하셔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자, he가 주어예요. 그래서 treat에다가 s를 붙여서 일반 동사 현재형 적어주었습니다. 3인칭 단수 주어에 맞게 s를 붙여서 동사를 써줬죠. 그러면 의문문 만들 때도 뭐라고 해야 돼요? does를 활용해야 되죠. 주어가 your teacher 3인칭 단수니까 how does your teacher 써주고 그 뒤에 동사 원형 treat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How does your teacher treat you? 너희 선생님은 너를 어떻게 대해? 그든 너희들을 어떻게 대하시니? 그는 우리들을 친절하게 대하셔 라고 하는 대화입니다. 8번 How blank you spend your free time? I usually read books. 대답 봤더니 빈도우사 usually 들어갔고요. 일반 동사 read가 나왔습니다. 일반 동사로 답변했으니까 질문에도 일반 동사가 있죠. 그리고 앞에는 do, does, did 중에서 채워줘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라는 의미 나타낼 때 how, do, does, did 주어 동사 원형의 어순으로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어가 you니까 뭐라고 써주면 될까요? 과거 시제 아니죠. 그러면 그냥 do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How do you spend your free time? 너는 너의 여가 시간 어떻게 보내니? 나는 보통 책을 읽어. 이렇게요. 9번 How blank Julia get a job at the company? 대답 봤더니 She did well in the interview. 그녀는 인터뷰에서 잘했어 라고 답을 했습니다. 잘했어 시제 과거네요. 그럼 질문할 때도 과거에 맞게 did를 써야겠죠. How did Julia get a job at the company? 이렇게요. 줄리아가 어떻게 그 회사에서 일자리를 얻었니?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10번 How blank they get tickets for the concert? 대답 봤더니 They bought them online. 그들은 티켓을 온라인으로 구매했어 라고 합니다. 구매했어 동사의 과거형을 썼으니까요. 필요한 조동사는 did가 되겠죠. How did they get tickets for the concert? 이렇게요. 그들은 어떻게 콘서트 티켓을 구했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보고 대답에 비동사가 쓰였는지 일반 동사가 쓰였는지를 통해서 빈칸에 비동사가 들어갈지 do, does, did가 들어갈지 판단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주어를 찾고 주어에 알맞은 비동사와 do, does, did를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B 가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골라 쓰세요. 자, 이번에는요. how 뒤에 빈칸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서는 do, 주어, 동사, 원형도 보이고요. 어떤 명사가 나오기도 하고 비동사가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표현을 봤더니 many, much, big, old, often과 같이 형용사 또는 부사가 나오고 있어요. 자, how 뒤에 형용사 부사가 오면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했더라?
얼마나라고 해석을 한다 했죠. 얼마나 뭐뭐이니, 뭐뭐하니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의미에 맞는

표현 넣어보도록 할게요. 1번, how blank do you visit your hometown? 너는 너의 고향을 얼마나 자주 방문하니? 이렇게 쓸수 있겠죠. 얼마나 자주라고 할때 쓰는 표현은 how often이 되겠습니다. How often? How often do you visit your hometown? 너는 얼마나 자주 너의 고향을 방문하니? 이렇게 질문하시면 돼요. 2번, how blank subjects do you study? 자, 이번에는 빈칸 뒤에 subjects, 과목들이라고 하는 명사가 왔는데요. subjects, s가 붙은 걸로 봐서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온 거겠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표현은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너는 얼마나 많은 과목을 공부하니? 이렇게 쓸수 있을 건데요. 요 many와 much 중에서 many 뒤에 셀수 있는 명사가 오고요. much 뒤에는 셀수 없는 명사가 와요. 그러니까 many를 써줘야 되겠죠. How many subjects do you study? 너는 얼마나 많은 과목을 공부하니? 이렇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How blank is the Sahara Desert? 사하라 사막 아시죠? 사하라 사막은 얼마나 빈칸이니라고 물어봤는데 답변을 봤더니 It is 9,400,000 square kilometers라고 해서 이것은 940만 평방 킬로미터야라고 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사하라 사막은 얼마나 크니라고 할수 있겠죠. How big? 그래서 How big is the Sahara Desert?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How blank is your science teacher? 답변 봤더니 She is in her 30s. 그녀는 30대야 라고 답변하고 있어요. 나이에 대해 답변하고 있으니까 How old?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How old is your science teacher? 너의 과학 선생님은 몇 살이셔? 그녀는 30대야. How blank is this bottled water? This bottled water 하면 생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생수는 얼마니? 얼마인지 가격을 물어볼 때 how much 이런 표현 쓴다고 했죠. How much is this bottled water? 이렇게 채워주면 완성입니다. 6번, How blank is the tower? The tower 하면 탑이에요. 탑이 얼마나 높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높은이라고 하는 표현 tall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How tall is the tower? 7번. How blank money do you need? 자, 이번에는요. 뒤에 money라고 하는 명사가 왔는데요. 돈은 셀수 없는 명사죠. 셀수 없는 명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라고 할 때는 many가 아니라 much를 써줘요. How much money do you need? 너는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니? 라는 의미입니다. 8번, How blank does the airplane fly? 이번에는요, 비행기가 난다라고 하는데요. 빈칸, 얼마나 빈칸하게 난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over 900 km on hour 이라 했으니까 시간당 900km가 넘게 난대요. 이거는 속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 질문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비행기가 얼마나 빨리 나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fast를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How fast does the airplane fly? 9번, How blank did you study last night? 그 다음 답변 봤더니 for 5 hours, 5시간 동안이래요. 그러면 질문 뭐라고 할까요? 너는 어젯밤에 얼마나 오래 공부했니?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얼마나 오래? long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How long did you study last night? 너 어젯밤 얼마나 오래 공부했어? 5시간 동안 했어. 10번, How blank did you stay up last night? 지난밤에 너는 stay up 하면은 자지 않고 깨어있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얼마나 빈칸하게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Until 1 in the morning 이라 했으니까 새벽 1시까지라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 남은 late 쓰면 어떻게 돼요? How late did you stay up last night? 너는 어젯밤에 얼마나 늦게까지 깨어 있었니? 자지 않고 깨어 있었니? 이런 질문이 되고요. 나 새벽 1시까지 깨 있었어 라는 답변 되겠습니다. 다음 C 갈게요. 주어진 단어와 표현을 바르게 배열하여 의문문을 만드시오. 자, 배열하는 문제는 어순만 잘 알면 어렵지 않다고 했어요. 일단, 비동사가 쓰일 때는 의문사, 비동사 주어로 적어주면 되고요. 일반 동사가 쓰일 때는 의문사, do, does, did.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원형을 적어주면 됩니다. 이 어순을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면서 문제 들어갈게요. 1번. How, 그 다음에 비동사 was, 그 다음 주어 쓰면 끝. How was the dessert? 디저트는 어땠어? 라는 질문입니다. 2번, 그 다음 의문사부터 찾으세요, 여러분. 의문사

뭐예요? How죠? 그리고 동사는요? are이 보입니다. How 비동사 주어 써주면 완성이에요. How are your parents? 너희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시니? 너희 부모님의 안부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3번 의문사부터. How가 보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how 뒤에 형용사, 부사, much, 그 다음에 money가 쓰였습니다. 이때 much는요, 돈을 꾸며주고 있으니까 형용사가 되겠어요. 얼마나 많은 돈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did가 먼저 오고 주어인 you 써주고 동사 원형 collect까지 마지막에 적어주면 완성이죠. How much money did you collect? 너는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니? 라는 뜻입니다. 4번. 자, 의문사부터 찾아주세요. How가 있죠, how. 그 다음에 do, does, did 중에서 does가 보입니다. 주어는 bill이 되겠고요. 3인칭 단수 주어니까 does를 썼겠어요. 그리고 동사 원형은요, prepare, 준비하다가 되겠습니다. 뒤에 마지막에 for test까지 붙여주면 완성. How does Bill prepare for tests? Bill은 어떻게 시험을 준비하니?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5번. 의문사부터 역시 how가 보이는데요. 이번에는 how many books 같이 쓰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책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 뒤에 did 써주고 주어 you, 동사 원형 borrow 순서대로 써주면 완성. How many books did you borrow? 너는 얼마나 많은 책을 빌렸니? 라는 뜻입니다. 6번. Do skin problems doctors how treat? 의문사부터 찾기로 했죠. 의문사는 how. 그 다음에요. do가 보이니까 do, 조동사 써주고 주어는 뭐예요? 주어는요, 의미상 의사들이 어떻게 피부 문제를 다루냐 이렇게 쓸수 있겠으니까 doctors를 주어 자리에 쓰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은 treat를 써주고요. skin problems 마지막에 적어주면 완성입니다. How do doctors treat skin problems? 의사들은 어떻게 피부 문제를 다루냐, 치료하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방법을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7번. 이번에는 how 뒤에 often이 같이 쓰였어요. 그러면 how often, 얼마나 자주라는 뜻이 되죠? 그 다음은 do 써주고 주어 you, 동사 원형 come. 나머지 부분 쭉 써주면 완성입니다. How often do you come here? 너는 얼마나 자주 여기에 오니? 8번. 주어 전에 우리 의문사부터 찾기로 했으니까 how부터 써주세요. 그 다음에요. did가 보이죠? 이제 주어 찾아볼 건데요. 의미상 그 어린 남자아이가 어떻게 그 무거운 상자를 들어 올렸니? 요렇게 질문하면 될 테니까 주어는 that little boy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How did that little boy 써주고 동사 원형 lift? 나머지 the heavy box까지 채워주면 완성. How did that little boy lift the heavy box?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how를 활용한 의문사 계속해서 연습해보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유형 넘어갈게요. 주어진 단어와 표현을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그런데 필요시 형태를 변형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가요, 뭐라고 질문을 했더니 B가 I didn't. 내가 안 했어. I took it to the repair shop. 나 수리점에 그것을 가져갔어.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주어진 표현 fix, 고치다를 활용해 줄 거거든요. 너는 어떻게 너의 자전거를 고쳤어? 이렇게 질문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안 고쳤어. 나 수리점에 가져갔어. 라고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자, 어순을 어떻게 써야 돼요? 먼저 how 쓰고 시제가 과거니까요. did 적어주고 주어 써줄 건데요. 답변을 I라 했으니까 질문은 you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 원형 fix까지 써주면 완성이에요. How did you fix your bicycle? 너는 너의 자전거를 어떻게 고쳤어? 고친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2번 blank on his math test. 답변 봤더니 not very well. 아주 잘하지 않았어. Math is his worst subject. 수학은 그가 가장 못하는 과목이야. 이렇게 답변하고 있죠. 그러면 질문을 뭐라고 했을까요? 지민은 그의 수학 시험에서 어떻게 봤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how를 적어줄 거고요. 어떻게 했어라고 할때이 일반 동사 둘을 쓸 테니까요. did 조동사를 써주면 되겠죠. 왜요?
이미 지난

0: 대한 그의 시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How did Jimmy do? 이렇게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How did Jimmy do on his math test? 지미는 그의 수학 시험에서 어떻게 했니? 즉, 수학 시험 잘 봤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답변. 별로 잘 보지 못했어. 왜냐면 수학은 그가 가장 잘 못하는 과목이거든.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Blank. It's 2 hours long. 2시간이야. 2시간 길이야.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그리고 우리가 this film, 이 영화라는 표현을 꼭 넣어줘야 돼요. 그럼 질문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이 영화는 얼마나 길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얼마나 길어라고 할 때는 how 뒤에다가 long 붙여주면 됩니다. How long? 그 다음에 뭐 써줘요? 이 영화가 얼마나 긴지 물어보는 거니까 비동사 is 써주고 주어 this film까지 채워주면 완성이에요. How long is this film? 이 영화는 얼마나 길어? It's 2 hours long. 이거 2시간짜리야. 즉, 영화가 2시간이야. 라고 하는 답변이죠. 다음 4번. Blank in the desert. 자, 질문을 뭐라고 했더니 답변 볼게요. Only once or twice a year. 이라고 해서 1년에 한번 혹은 두 번뿐이야.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is이랑 rain을 활용해서 문장 만들어줄 거예요. 그럼 뭐라고 질문할 수 있을까요? 사막에서는 얼마나 자주 비가 내려?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러면 얼마나 자주를 나타내는 표현은 영어로 뭘까요? How 뒤에다가 often을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how often 써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써줘야 돼요? rain, 비 오다라고 하는 일반 동사를 쓸 건데요. 주어가 is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does를 써서 does it rain? 자,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How often does it rain in the desert? 사막에서는 얼마나 자주 비가 내려? Only once or twice a year. 1년에 한번 혹은 두 번만 비가 내려. 라고 얼마나 자주 비가 내리는지 빈도에 대한 답변해주고 있어요. 5번. Blank. It's very hard, but I can handle it. 아주 어렵지만 나는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질문 봤더니 your new job, 너의 새 일자리와 hard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질문할 수 있을까요? 너의 새 일은 얼마나 어려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얼마나라고 할때 how 뒤에 형용사나 부사 써주니까요. hard를 붙여서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How hard? 그 다음에 너의 일자리에 대해 물어보는 거니까 비동사 is 쓰고 주어 your new job. 자, 이렇게 채워주면 완성이죠. 질문 How hard is your new job? 너의 새 일은 얼마나 어려워? It's very hard. 굉장히 어려워. But I can handle it. 하지만 감당할 수 있어. Handle이라고 하는 게 감당하다, 다루다, 처리하다 이런 뜻의 동사예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6번. 뭐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답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has over 500 stamps. 스탬프라고 하면 우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500개가 넘는 우표를 가지고 있어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표현을 봤더니 he have 그리고 many stamps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얼마나 많은 우표를 가지고 있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얼마나 많은이라고 할 때는 how 뒤에다가 many를 써주고요. 얼마나 많은 우표. 이때는 many 뒤에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까지 같이 붙여서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how many stamps? 이렇게 먼저 앞부분 채워줄게요. 그 다음에 자, 주어가 누구예요? He, 그가 주어입니다. 그는 3인칭 단수 주어네요. 그쵸? 그리고 시제가 현재 시제이니까요. 필요한 조동사는 does가 되겠습니다. How many stamps does? Does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주어 he 적어준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줘야죠. 이 자리에 has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주어 뒤에 have 동사 원형으로 채워주면 완성. 요렇게 쓰면 돼요. How many stamps does he have? 그는 얼마나 많은 우표를 가지고 있니?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how 뒤에 many, 여기서 many는 뒤에 있는 stamps,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되겠죠. how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오게 된다면 얼마나 라는 의미를 나타내요. He has over 500 stamps. 그는 500개가 넘는 우표를 가지고 있어 라고 대답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우표를 가지고 있는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단원에서는 how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Today's quiz로 마무리해볼게요.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골라 쓰세요. 자, 우리 주어진 표현 봤더니 many, much, old 요 표현들을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How blank books did you read this month?라고 했어요. 의미는 이번 달에 너는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빈칸에 알맞은 표현은 무엇일지 정답을 알겠는 친구들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우리 이번 단원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의문사 how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한번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how 뒤에 비동사, 주어, 어순으로 쓰여서 상황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떠니? 어땠니? 이런 의미를 지니게 돼요. 두 번째로 how 뒤에 do, does, did 그다음 주어를 쓰고 동사 원형을 쓰면 어떤 의미가 되죠? 어떻게 뭐뭐하니? 어떻게 뭐뭐했니? 방법을 물어보는 의문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게 how를 활용해서 정도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how 뒤에 형용사 또는 부사가 오면 어떤 뜻이라고요? 얼마나 뭐뭐이니? 얼마나 뭐뭐했니?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how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의미 세 가지. 어떠니, 어떻게, 얼마나 전부 다꼭 챙겨 두시고요. 각각에 해당하는 어순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단원에선 이렇게 의문사 내용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의문사 내용 리뷰 테스트를 통해서 한번더 복습해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 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E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English. 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버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0: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토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할 저는 이선미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네, 오늘도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하루하루가 여러분들한테는 참 힘든 하루가 될 수 있지만, 선생님 저는 그렇게 힘들지 않는데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진짜 실제로 많아요. 네, 선생님도 이제 3학년 학생들을 많이 이렇게 학교에서 대하다 보면 네, 굉장히 밝게, 근데 지쳐 보이는데 밝게 대하는 친구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 어른인 제가 봐도 참 대단한 정말 친구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 다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생각의 차이, 태도의 차이인 것 같거든요. 그 태도가 훌륭한 사람들은 사실 뭘 해도, 물론 어려움은 누구나 있죠. 실패도 있고 넘어짐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만두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버티기.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공부에서 엉덩이 힘이 엄청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요 인사말 가지고 왔어요. 자, miracles. 기적? 네, 여러분들한테 이제 막 수능 대박 뭐 이런 거겠죠? 자, 이런 기적이라는 건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시작이 된대요? Where quitting ends. 끝을 끝내는 거에서. 즉, 끝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포기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포기를 그만두는 데서 기적이라는 건 시작됩니다.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 힘든 상황에서 배도 고프고 다치고 이런 상황에서 막 길을 찾아서 인적이 있는 곳까지 가려고 할 때, 그럴 때, 아, 더 이상 안 되겠어 라고 해서 그만 갔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사람은 생을 마감했는데, 사실은 정말 몇 발짝 더 가서 언덕만 넘으면 그 다음에는 큰 마을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그만두려고 할 때, 그럴 때 이제 해주는 유명한 사람들의 조언들을 보면, 그 지점에서 끝내지 말고 조금만 더 가면 네가 원하는 것 이상의 걸 얻을 수 있다. 그게 바로 miracles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 힘들어도 요 고비만 살짝 넘기면, 그러면 또 아, 내가 이 정도로 성장했구나 하고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공부하다 보면 또 고비가 있을 거야. 그 고비들을 하나하나씩 넘어가다 보면 인생에 여러분들이 또 지혜나 교훈들을 많이 스스로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훈까지 얻는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인사말 준비해봤고요. 우리 오늘 네개 문제 선생님이랑 같이 보려고 합니다. 네 문제를 준비한 만큼 문제들이 뭐 쉽다면 쉽게 보면 쉬울 수도 있겠지만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특히 이제 선택지를 잠깐 보면, 여기에 보면 아, 이렇게 어려운 특히 오답이 높은 문제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한번 비틀어. 근데 두 번, 세번 비트는 경우들도 있어요. 뭘로? 이런 부정어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끔 만들어요. 이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표현에 반대의 의미를, 이것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래서 오히려 반대의 의미로 선택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정답이 아닌. 그래서 만약에 no guarantee에 no를 뺐을 경우, 이 친구가 놓쳤을 경우에는 오답이 되는 걸 고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반대되는 의미의 선택지가 들어오는 경우들이 좀 많다. 그래서 이렇게 오답을 유도하게끔 함정을 파는 하나의 장치로서, 이게 문장의 구조도 복잡하고 어떤 관용적인 어구를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이런 부정어를 넣는 게 아주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빈칸 위치 한번 확인해 보시고, There is no guarantee that 뭐에 대한 보장이 없대요. 네, 이럴 거라고 보장 못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문장 좀 잠깐 의미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that과 that이 네, 겹쳐져서 나오죠? 어떤 것에 대한 보장이 없어요? The investment, 그 투자가. 어떤 투자인지 모르겠지만, 어딘가에다가 뭐 투자를 하나 봐.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노력이 될 수도 있고요. 예, 그 투자가 will necessarily be, 반드시 이럴 거라는 보장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necessarily라는 단어가 반드시 꼭 필연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뭐가 반드시 된다는 거? be informed of 어떤 형태로 올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떤 형태의 of communication. communication이 의사소통이라는 뜻도 있고, 통신. 통신 기술할 때그 통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니까 이 technologies of communications라고 나온 거 보니까 이 통신 기술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communication 단수 형태로.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이런 그 통신의 형태로 반드시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럼 통신의 형태? 어떤 형태의 통신인데?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선행사는, 설명을 받는 선행사는 아마도 커뮤니케이션이 될것 같다. 어떤 유의 혹은 어떤 특징의 이 통신의 형태로 반드시 온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뭔가에 대한 투자를 하는데, 그게 아마 통신에 대한 투자인 것 같아요. 투자를 한다고 해서 어떠한 통신이 반드시 나타나는 건 아니다. 이런 의미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조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부분 부정의 의미로 이렇게 부정의 의미 를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부분부터 한번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One of factors. 요인들이 여러 개가 있나 보죠? 근데 그 요인들 중에 하나는 이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어떤 요인이야? Determining the use of technologies of communication. 통신 기술의 사용을 결정하는 요인들 중에 하나는, 그건 바로 will be the kinds of investment. investment 나왔습니다. 자, 뭐예요? 투자의 종류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 투자는 어떤 투자인데? Made in equipment and personnel. 어떤 장비나
아니면 장비에 대한 투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인력, 인권에 대한 투자가 될 수도 있죠. 그 투자의 종류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와요. 즉, 누가 그걸 만드는지. 그리고 what they expect in return. 그들이 무엇을 보상으로 기대하는지. 이두 가지에 따라서 이 보상의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조금 더 내용 뒤에 좀 살펴볼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누가 만들고 그 투자를 했을 때 누가 만들고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어떤 걸 기대하는지, 보상으로서 기대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there's no guarantee that 어떠한 보상이 없다고요? The investment, 그렇게 했던 투자가 반드시 통신의 형태, 어떠한 통신의 형태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이유가 이제 나와줍니다. 자,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그 이유는요. The ownership of investment funds. 투자금이죠. 투자 자금의 소유주가 tends to be 어디에 있는 경우들이 어떤 경향이 있어요? In the hands. 누구 손에 있어? The commercial organizations. 중요한 거 나왔네요. Commercial. 무슨 뜻이야? 상업적인이라는 뜻이죠. 자, 상업적인 조직의 손에 있는, 조직의 상업적인 조직의 수중에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럼 투자는 일단 뭐야? 돈이 있는 자들이 할거 아니에요. 그 돈이 있는 자들이 누구란 이야기야? 그치. 상업 조직이란 얘기야. 상업 조직, 상업적인 조직이란 표현이 좀 그런데. 기업 같은, 돈이 많은 기업들이 있죠. 그죠? 자, 이런 상업적인 조직의 수중 안에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업적인 부분에 강하겠죠, 성격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상업적인 투자를 한다라는 건뭘 바라겠어요? 상업에 몸담고 있는 조직이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들은.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수익을 기대하겠지. 그죠? 네, 그걸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The modernization of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Communications, 이 통신의 infrastructure는 원래 통신 뭐 기반 시설을 이야기하죠. 사회 기반 시설을 infrastructure라고 이야기하죠. 통신 기반 시설의 현대화가요. Only takes place. 오직 어디에서만 일어나요? On the basis of 무엇을 근거로? The potential profitability. 잠재적인 profitability. 수익성. 수익성이 있는 경우에만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을 투자하는 이 투자하는 부분들이 상업적인 조직, 이를테면 기업 같은 상업적인 조직들이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수중에 손에 있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성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얘기는 투자에 있어서 수익이 되면 수익이 남을 것 같으면 만들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주지 않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떠한 통신으로 꼭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라는 걸 보장하지는 못해요. 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네, 그걸 생각하시면서 뒤에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take for example. 좋아, 예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요. take the installation. 무엇을 예로 들어보죠? 설치를 예로 들어보죠. 자, 아까 통신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통신 기반으로 한 어떤 예시가 되어야 되겠죠? 자, fiber optic communications. fiber optic이 광섬유의라고 나오죠? 자, 광섬유 통신 케이블을 아프리카 대륙에 설치한다라는 걸 예로 한번 들어보래요. 그러면 아프리카 통신 시설이 많지 않은 좀 열악한 그런 곳에다가 아프리카 전역에 광섬유를 이용한 통신 기반의 시설을 설치를 한다. 머릿속에 생각하고. A number of African nations, 수많은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이요, are involved in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In the development. 그 개발에 관여를 하고 있으나, 그렇지만, as operational structure, 그것의 운영상의 구조는 will be oriented to. orient라는 게 여러분들 어디를 향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해설지에는 oriented to가 누구누구를, 누구누구에게 우선인이라고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그런 표현들을. 어디어디를 향해 있다. 이 정도만 해석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것의 운영상의 구조는요, 누구에게 향해 있어요? Oriented to those who can pay for access. 접근을 위한 지배를 할수 있는, 지불을 할수 있는 그런 국가들. 접근이 뭐겠어요? 이용이죠. 광섬유 케이블을 이용해서 통신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접근. 그 이용에 대한 대가를 낼수 있는, 지불할 수 있는 그런 국가들에게 향해 있다.

기업들에게 우선권이 있다. 방금 얘기했잖아요. 이 대부분의 이 기업, 이 상업적인 조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수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투자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야? 수익이 되는 자들에게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불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을 이용을 못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어떤 통신을 보장하진 못할까? 못하는 사람들은 이용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엇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수익을 낼수 없는, 다시 말하면 어떤 지불을 할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통신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볼게요. Many states, 많은 국가들은요. 어떤 국가들? They might wish to use it for education and information. 자, 지금 이 아프리카의 국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광섬유 케이블을 이용해가지고 굉장히 통신을 많이 정말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희망에 부풀어 있는 국가들이 있어서 여기에 있는 국가들이 많은 국가들이 참여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개발에 참여한다고. 그죠? 자, 근데, 아마도 바랄 그 통신을 이용할 수 있는 통신 기술을 교육과 정보에 이용하기를 바라는 희망하는 많은 국가들은요. may not only find it. 아마도 뭘 알게 될까요? 예, too expensive. 그게 그 기술이 너무 비싸다는 거. 그뿐만 아니라 but also simply unavailable to them. 그들에게는 그냥 단순히 이용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 자신들이 이용할 수 없는 그런 기술이라는 거. 뭐 그게 뭐 지불을 너무 비싸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반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반 시설이 없을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이것은 그들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재정적인 부분이든 다른 부분이든 이해되시죠? 자, 그럼 무엇을 보장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지. 모든 이들을 위한 통신은 아니다. 이런 의미. 다시 말하면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수익을 지불할 수 없는, 수익을 낼수 없는, 즉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낼수 없는 자들은 이용을 못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한 통신은 아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통신을 보장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한번 내용 연결을 해봤습니다. 나머지 내용 볼게요. There can be no doubt. 이러한 의심은 없대. 뒤에 걸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했으니까 뒤에 걸 확실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That the development, 그 개발이 has been led by, 뭐에 의해서 주도가 될 거라는 거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By investment opportunity rather than community demand. 확실하게 좀 나와줍니다. 공동체의 수요라기보다는, 공동체 수요보다는, 공동체 수요가 아니라 투자 기회에 의해서 주도가 될, 그 발전이라는 건 주도가 된다는 것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서 좀 정리를 해봤을 때, 얘는 지금 뭐야? 많은 사람들이 수요가 있어. 여기저기 나 이거 이용하고 싶어 라고 해서 많은 국가들이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수요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투자 기회, 예, 투자 기회. 수요보다 투자 기회가 뭐래? 주도가 될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투자 기회가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야. 많은 사람들이 원하기는 하나, 이 수요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자 기회, 즉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기회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떤 통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많은 사람들을 위한, 즉 수요를 충족시킬 통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죠? 네. 자, 그러면 한번 선택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저는 선생님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추론을 하면서 다 옆에다 적지 않는데요. 여러분들 시간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다 적어? 그냥 여러분들 보시면서 중요한 문장이라고 생각되는 건 당연히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수요보다는 투자에 주도가 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셔도 충분히 마지막 부분을 읽어서 마지막 결론을 도출하셨어도 충분히 정답을 고르는 데는 손색이 없어요. 한번 볼게요. 자, 어떠한 통신의 형태로 반드시 나오는 건 아니다. 예, 그럼 보장을 할순 없다. Require minimal cost and effort to maintain.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과 노력을 요구하는 통신? 지금 비용이나 노력을 이야기하는 건 더더욱 아니죠, 여러분. 그죠? 자, 그다음 2번. Are most appropriate for the majority of people. 직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다수의 사람을 위해서 가장 적절한. 대다수의 사람을 위해서 가장 적절하는 게 뭐야? 많은 사람들이 원해. 근데 그 사람들한테 맞지 않는데 왜 맞지 않아? 너무 비싸서. 아, 왜 맞지 않아? 이용할 수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가장 적절한 통신의 형태가 반드시 될 거라는 걸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것까지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에요? 그렇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north

guarantee 때문에 이 대절을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면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자, 3, 4, 5번의 나머지 내용도 이렇게 한번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align in with. 자, 어떤 것과 같은 선에 있다라고 하면 부합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뜻에 부합하거나 어떤 요구에 부합하거나. 자, 뭐에 부합하지, 부합하는 통신이 만들어진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Current standards and global norms. 여러분들 현재 표준이라든가 아니면 세계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자, employ some of the most advanced technologies. 가장 발달된 기술의 일부를 사용하는 그 기술의 형태로 반드시 나타나지 않는다. 기술의 발전 정도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Promote the commercial interest of companies. 기업들의 상업적인 이익을 촉진시키는 통신의 형태로 반드시 나타난다는 보장은 아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기업들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익이 될 만한 것들을 쫓아가기 때문에 수익은 촉진되지 않을까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 no guarantee를 생각을 해보시면 얘는 어울리지 않는구나.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번 첫 번째 문제 잘 해결했습니다. 자, 10번 가볼게요. 10번도 빈칸의 위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빈칸이 어디 있어? 얘도 봐봐라. 구조가 어때? A가 아니라 B야. 이런 식으로 이제 반전을 주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앞에 것이 아니라 뒤에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어떤 경우에 앞에 것이다, 앞에 것이 아니라 뒤에 거다라고 할때 앞에 부분에 빈칸을 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전체 흐름과 반대가 되는 중요한 내용과 대치가 되는 내용을 찾아서 그걸 넣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 정말 더 집중을 하셔야 되는 문제들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 그건 바로 필요성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뭔지도 지금 잘 모르고, 그다음에 근데 그게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어떤 이유 때문이다. 진짜 이유를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한번 첫째 문장으로 가볼게요. 자, 뭐에 관련된 거예요? City. 도시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그 도시가 어떤 도시예요? 예, 바로 staying activity. 뭐가 중요한? 이 도시가 충분히 매력적이어가지고, 그래서 staying activities. 머물러 있는 활동들이 많은 도시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가볼게요. 자, 도시의 질은요. 이 도시의 질이 높다, 낮다, 이렇게 얘기한 도시의 질은 it's so crucial. 굉장히 중요해요. 결정적입니다. 뭘 위해서? For optional activities. 선택적인 활동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도시 질은요. 그래서 so that 구문입니다. 뭐뭐해서 뭐뭐하다라는 원인과 결과가 되겠죠. 네, 선택적인 활동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서 the extent of staying activities. 머물러 있는 활동에 대한 범위, 정도는 can often be used, 흔히 사용될 수 있습니다. As a measuring stick. 자, 측정을 하는 막대기래요. 측정의 하나의 잣대로 사용이 될수 있다는 얘기죠. 뭘 위한? For the quality of the city as well as its space. 도시 공간뿐만 아니라 도시의 질에 대한, 도시 질이 좋은지 나쁜지를 측정하는 측정의 하나의 잣대로 사용이 될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내용은 바로 뭐에 관련된 거? 도시의 질에 관련된 거야. 도시의 퀄리티, 질이 높으냐, 낮으냐를 뭐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다? 그렇지. 도시의 질은 바로 사람들의 staying activities. 사람들이 머무는 그런 활동에 따라 평가가 될수 있다. 질이 높으냐, 낮으냐가 평가가 될수 있다라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머문다라는 의미가 뭘까? 오랫동안 거기에 그 도시에 체류한다라는 의미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러면 좀더더 구체적으로 staying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Many pedestrians in a city. 한 도시에 많은 보행자들이 있어요. Pedestrian이라는 단어가 밑에 주석에 나와 있죠. 걸어 다니는 보행자들, 차안탄 사람들, 자전거 안탄 사람들, 보행자들. 자, 많은 보행자들은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are not necessarily an indication. 반드시 뭐가 아닐 수 있어요? 지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자, 이 부정어랑 와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necessarily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반드시 꼭 그런 건 아니다라는 표현이 부분 부정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도시에서 많은 pedestrian이 있다고 해서, 많은 보행자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좋은 지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뭐에 대한? 훌륭한 도시 질에 대한 지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걸어 다니는 사람이 많으면 그러면 도시 질이 높으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행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좀더더 부연 설명 가볼게요. Many people walking around.
자, 여기저기 걸어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요, can often be a sign. 오히려 뭐가 될 수 있어요? 흔히 어떤 징후가 될 수 있대요. 어떤 표시가 될 수 있대요. 뭐의 표시? of insufficient transit options. 많은 부족한, sufficient가 충분한이라는 뜻이니까, 충분하지 못한, 불충분한 운송의 선택지에

교통수단이 충분하지 않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저기 자꾸 발로 걸어 다니는구나. 다리로 걸어 다니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질이 좋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도시의 질이. 그죠? 자, 그 다음 볼게요. 혹은요, long distances between the various functions in the city. 도시에서 다양한 기능들 사이에서,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 기능들이 사이에서 긴 거리에 대한 징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에 대한 징표가 될수 있어? 충분한 운송에 대한 옵션이 없다라는 그런 징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긴 거리에 대한 징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이 얘기는 바로 뭐냐? 여러분들 학교에서 학원까지 이두 가지의 기능을 갖고 있는 기관이 있어. 근데 이 건물 사이를 여러분들이 이 건물과 건물 사이를 아주 긴 거리를 걸어 다닌대요. 이거 역시 바로 뭘 거야? 그치. 이 중간에 어떤 교통수단이라든가 사람들이 잘 이렇게 완만하게 혹은 쉽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이 없기 때문에 아주 긴 거리를 걸어 다닌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좋은 도시에 대한 질이, 그런 지표가 꼭 되지는 않는다. 뭐가요? walking이라는 것이요. 여기서 지금 뭐가 나왔어요? walking이 나왔죠. staying과 walking을 봤을 때 walking이라는 것은 오히려 어떻게? 도시의 질이 walking이 많다고 해서 도시의 질이 꼭 올라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도시의 질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징표도 될수 있어? 아, 이건 도시의 질이 좋지 않다는 징표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그죠? 자, 이두 가지가 지금 staying과 walking이 나왔어요. conversely, 반대로 역으로라고 나옵니다. 역으로요, it can be claimed that. 어떤 주장이 제기가 될수 있죠? A city in which, 도시는 도시인데, in which many people are not walking, 걸어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도시. 사람들이 걷지 않는 그런 도시. 이 도시는요, often indicates, 흔히 나타냅니다. 그 city, 좋은 도시라는 걸요. 자, 걷는 것이 적은 그런 도시들이 오히려 어떻게? 좋은 도시라고요. walking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얘는? 오히려 질이 낮은 도시라고 보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예시가 나와요. In a city like Rome, 로마 같은 도시에서는요, It has a large number of people standing or sitting in squares rather than walking. That is conspicuous. Conspicuous라는 표현이 여기 밑에 나왔죠? 눈에 띄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지금 구조가 it과 that 사이에 강조하고자 하는 초점을 넣은 이때 강조 구문이 되겠고요. 자, 눈에 띄는 것은 로마 같은 도시에서 눈에 띄는 건 다름 아닌 가운데 겁니다. 이런 의미야. 자, 로마라는 도시에서 눈에 띄는 건 바로 뭐래요? 아주 많은 수의 사람들이래요.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Standing or sitting in squares rather than walking. 걷기보다는요, squares, 광장에서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눈에 띄는 곳이 바로 로마라는 도시라는 이야기야. 자, 그럼 여기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어요? Standing or sitting.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사람들은 워킹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서 있거나 가만히 있어요? 서 있어요? 앉아 있어요? 이거 뭐예요? 그렇지, staying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staying을 두 가지로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뭐? standing, 서 있거나. 그다음에 sitting, 앉아 있거나. 그러면 이 도시가 사람들이 걸어 다니지 않는 도시가 오히려 좋은 도시의 질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 그러면 staying의 기간이 올라가면, 가만히 있는 체류하는 기간, 서 있거나 가만히 앉아 있거나 하는 그런 기간이 올라가면, 그러면 도시의 질은 올라간다. 이 얘기가 나와주면 되겠네요. 그죠? 볼게요. 자, it is not due to necessity. 자, 이렇게 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거야. 걷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뭐 때문이 아니야? 피로해서가 아니에요. 서 있을 필요가 있거나 앉아 있을 필요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이유가 여기 나와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읽으면서 위에, 이 빈칸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있는 내용보다는 어디를 더 봐야 돼? 맞아요. 이 이후를 더 단서로 찾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왜 여기에 앉아 있거나 서 있을까? Rather, 오히려 that, 이야 때문입니다. 라는 얘기야. 나라의 법 배우입니까? 자, it is hard, 어렵습니다. To keep moving in city space. 자, it to 가져진 조예요. 뭘 하는 게? Keep moving. 계속해서 도시 공간에서 움직이는 건 어렵습니다. 근데 그 도시 공간은 어떤 도시 공간이에요? With so many temptations to stay. 너무 많은 temptation이 뭐야, 여러분? 이거 모르면 풀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맞아, 유혹이에요. 유혹. 머물기에는 너무 많은 유혹들이 있는, 머물기 위해서, 유혹들이 너무 많아서
머물고 머물

하는 그런 도시 공간에 계속해서 움직이는 일이라는 건 어렵대요. 볼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때? 유혹적인 것들이 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매력적인 게 많다는 얘기, 유혹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여기에 막 공연하는 사람도 너무 재밌고, 저기에서 막 그림 그려주는 사람도 너무 멋있고, 그럼 거기가 다 구경해야지. 앉아있거나 서서 그거 구경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도시에서 keep moving. 계속해서 그 도시 공간에서 움직인다라는 건 어렵다는 얘기야. 그럼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라는 얘기야. 그럼 답 나왔는데? 자, 왜이 사람들은 앉아있거나 서 있어요? 그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정말 필수적이어서가 아니라, 모이기 때문에 그곳이 너무 매력적인 곳이어서, 매력적인 것들이 많은 곳이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야.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 바로 그 내용이죠. 맞죠, 여러분? 자, 볼게요. In contrast, 대조적으로요. Are many new quarters and complexes. 사실 여기 주어와 동사가 지금 바뀌어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강조 때문에 나간 것 같아요. In contrast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어 동사의 위치를 바꿔서 이렇게 강조의 표현으로 넣어준 것 같습니다. 위에 있는 내용과 밑에 있는 내용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 같아요. 자, 많은 구역이나 아니면 단지들이 있습니다. 대조적으로요. 그럼 대조적인 거니까 뒤에는 어떤 단지가 나오겠니?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단지나 구역들이 나오겠죠? 자, 여기 볼게요. That many people walk 나오잖아요. Many people walk through. 사람들이 걸어 지나다니는 곳들 혹은 단지, 구역이나 단지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거의 stop or stay in. 거의 멈추거나 아니면 머물러 있진 않죠. 이런 공간들이 대조적으로 있습니다. 그럼 이 공간들은 뭐야? 빨리 그냥 사람들이 걸어서 지나가야 되는 공간이지, 거기 서가지고 혹은 앉아서 뭔가 구경하거나 뭔가 탐색하거나 이런 매력적인 공간이 아니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질이 낮다라는 얘기죠. 그럼 결론이 나왔죠. 자, 도시의 질은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 머무는 시간이나 머무는 공간이 많다면 그곳은 도시의 질이 오히려 사람들이 즐길 곳이나 사람들이 유혹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즉 도시의 질이 올라가는 높은 그런 도시라는 거고, 사람들이 계속 걸어다니면서 움직인다라는 것은 예, 그곳을 매력적이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곳은 바로 어떤 곳이다? 예, 도시의 질로서는 낫다라고 볼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찾아야 된다고요? 그렇지. 템테이션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 도시가 볼거리가 너무 많아요. 뭐 이런 의미를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선택지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뭡니까? 매력적인이란 단어가 뭐가 있어요? 없어? 선생님, 제가 매력적이라는 단어, attractive? 뭐 이런 단어인데 그 단어는 없는데요. attract도 없고, attractive도 없고. 자, 비슷한 뉘앙스가 하나 있는데요. 네, 여기 inviting이라는 표현 보이나요? invite는 초대하다라는 뜻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invite가 2학년이나 3학년 지문에서는 동사로 초청하다의 의미가 아니라 뒤에 걸 목적어한테 to 이하해달라고 요청한다라는 ask 의미. 네, 요청한다는 ask의 의미거나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ing를 붙이잖아요. 그러면은 매력적인이라는 뜻입니다. appealing or 여기 있는 inviting 이런 단어들이 매력적인, attractive의 의미가 돼요. 알겠죠? 자, 그럼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The city quality, 그 도시의 질이요, is so inviting,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서 머물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이런다는 이야기예요. 정답 몇 번이야? 그렇지, 정답은 바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3번, 4번, 5번도 한번 볼게요. Public spaces already occupied. 공공장소들이 이미 다 점령이 되어 있대요. 무슨 얘기야? 공공장소가 다 점령이 되어 있어가지고 서있거나 앉아있는 거야? 앉을 곳이 없어서? 서있을 곳이 없어서? 말이 안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Public transportation is not available. 대중교통들이 이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에 관련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죠? 앞에서는 물론 대중교통이 나오긴 했죠. 뭐 교통의 그 운송의 그런 방식들이 여의치 않아 사람들이 걸어 다닌다고 이야기를 했죠.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거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major tourist spots 주된 이 관광 명소가 관광 장소가 are within walking distance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 내에 있다. 관련 없고. 자, the city's administrative buildings 그 도시의 행정 건물이 are concentrated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여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무슨 뭐 행정구역 같은 데가 딱 모여 있는. 역시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러한 선택지들은 바로 지워주시면 되겠죠. 근데 의미상으로 봤을 때 그냥 전혀 거리가 먼 애들 있잖아요. 그죠? 매력적인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그죠? Inviting이 무슨 뜻으로 쓰였다고요? Attractive, 매력적인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이긴 하지만 지문이나 선택지에서
조금 더 발전된 의미로, 더 나아가는 의미로 의역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랬을 때 이렇게 자꾸 기회가 될 때마다 단어들을 좀 챙겨두시면 나중에 또 비슷한 이런 선택지에 나왔을 때 혹은 중요한 문장이 나왔을 때 놓치지 않고 잘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으로 가볼게요. 자, 11번 문제 역시 빈칸의 위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빈칸 위치 어딨어? 여기 맨 마지막은 아니고 중반 정도에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문장이 굉장히 길죠? 여기 지금 하나의 문장이고 중간쯤에 한번 끊기면서 세미콜론이 있습니다. 세미콜론이 있다라는 거 부연 설명이 되는데 여기 지금 선생님이 하트를 넣어놨죠? 중요한 문장이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문장에 대한 설명이 뒤에 이어지면서 빈칸으로 부연 설명을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역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빈칸이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볼게요. Because environment plays a significant role. Play a role, 어떻든 역할을 하다라는 뜻이죠. 중간에 이렇게 낀 형용사의 의미만 보충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역할을 해요? 상당한 역할? 아니겠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자, 뭐이기 때문에 환경이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어디에서? In aiding meaningful internal processes. 의미는 내적인 과정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뭐와 뭐와의 관계예요? 환경이 어떤 의미 있는 내적인 과정, 내적인 과정이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어떤 내적인 부분에서 어떤 처리 과정이 일어나는데, 그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주변 환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subjective experience and involvement. 자, subjective, 주관적인 경험과 and environment, 환경이 act as, 뭐로서 작동을 하게 돼요? A coupled system, coupled. 얘는 결합된 이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가 합쳐진, 결합된 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두 가지는 어떤 역할을 해요? 결합된 체계로서의 act as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환경이 내적인 처리 과정이라는 게 아마 인간의 내적인 처리 과정인 것 같아요. 뭔가 사고를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이런 것들. 내적인 처리 과정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주관적인 경험과 그리고 그 사람의 주변을 둘러싼 환경. 이두 가지가 어떻게? 그렇지. 하나의 결합된 시스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메모를 하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환경. 인간의 주변에 있는 환경. 외적인 환경과 그리고 뭐가? 주관적인 경험. 이두 가지는 어떻게 한다?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결합이 된 하나의 체계를 만들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됐죠? 계속 보겠습니다. This coupled system, 이렇게 결합된 체계는요, can be seen as, 뭐로 여겨질 수 있죠? A complete cognitive system of its own. 그 자체로요, a complete, 하나의 완전한, 완성된 cognitive, 인지 하나의 체계로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뭘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인지 체계. 그것도 하나의 완성된 인지 체계입니다. 그쵸? 요두 가지가 합쳐져서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어떤 체계를 만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자, in this manner. 이런 식으로요. Subjective experience, 주관적인 사람들이 겪는 그런 경험이 is extended into, 어디까지 확장이 되고 넓어지죠? The external environment, 외부의 환경까지 확장되어 넓혀지고 and vice versa.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걸 봤을 때 그러면 주관적인 경험 그리고 환경, 외부적인 환경. 여기에 얘가 여기까지 확장이 되고 또 여기 서로 확장이 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하면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 이 정도로도 볼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 the external environment with its disciplinary objects such as institutional laws and equipment. 여기까지 한번 끊어 주겠습니다. 자, 제도적인 법이나 제도적인 법과 어떤 장치, 장비, 장치와 같은 disciplinary, 어떤 훈련의 그런 대상, 혹은 규율적인 이란 뜻이죠. 규율을. 규율적인. 규제하는? 규제하는이라고 할게요. 자, 규제하는 어떤 대상, 개체를 가지고 있는 외적인 환경은, 자,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죠? 자, 이런 외적인 환경은, 어떻대요? becomes, 됩니다. Mental institutions, 정신적인 제도가 됩니다. 자, 정신적인 제도가 된다? 방금 전에 우리가 본게 뭐야? 환경이라는 것이 주관적인 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주관적인 경험이 환경에 또 영향을 미쳐서 하나의 인지체계를 완성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방금 전에 본게 바로 이 외적인 환경에 바로 뭘 가지고 있고, 제도적인 법이나 장치를 가지고 있는 규제하는 개체를 가지고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이를테면은 법이나 혹은 어떤 장치들,
사람들의 행동이나 아니면 뭐말 이런 것들을 사고들을 규제하는 그런 장치들이 있어. 사람 여기 뒤에 나오면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법정에서 써야 되는 말이라던가 혹은 법정에서 증거를 제출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규제하는 어떤 개체를 가지고 있는 외부적인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활동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외부적인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이 뭐가 된대요? 정신적인 제도가 된대. 자, 이것이 환경이라는 것이 어떤 정신적인 제도, 인지적인 체계 혹은 주관적인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죠. 근데 이 정신적인 체계는 바로 어떤 책이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찾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좀더더 뒤에 있는 내용을 볼게요. A subjectively held belief. 주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요. 주관적으로 믿어지는 그런 생각. 이 신념은 attains, 얻게 됩니다. The status of objectivity, 객관성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자, 봐봐.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건데 그 주관적인 게 객관성을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뭐할 때? When the belief is socially shared. 이게 중요하죠. 그 믿음이 사회적으로 공유가 될 때요. 그러면 주관적인 그런 경험들이 주변에 있는 어떤 환경 혹은 사회적으로 같이 공유가 될때두 가지가 서로 교류를 해서 만들어질 때 얘는 뭐가 된다? 하나의 인지체계, 즉 객관적인 객관성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단한 명의 인지체계는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는 건. 객관성을 얻게 된다는 건 누구에게도 다 적용이 되는 그런 의미가 될것 같아요. 여기에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요. Even if, 비록 뭐일지라도 라는 뜻이죠. Even if는 한번 끊깁니다. 쭉 가시다 보시면 여기서 한번 끊깁니다. 자, 즉 다시 말하면 Even if we are trained, 우리가 훈련을 받아요. 받는다 하더라도 라는 얘기죠. 어떻게 훈련을 받아요? As hard-nosed healthcare. Hard-nosed는 엄격한이라는 뜻인데요. 모르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혹은 이런 사람으로, 혹은 이런 사람으로 훈련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여러분들 눈에 띄는 과학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주도로 한 과학자래요. 데이터 기반의 과학자. 그럼 뭐야? 어떤 자료나 객관적인 사실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보는 과학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과학자로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아요. 그런다 하더라도 이 연구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의 결정, 결론은 are influenced by 어디에서 영향을 받아요? Various institutional practices. 우리는 우리가 과학자라고 얘기했잖아. 데이터 드리븐한 과학자야. 데이터에 주도해서 데이터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다루는 그런 과학자였다고. 그럼 데이터가 가장 1이 되어야 되잖아. 판단의 어떤 중심에.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영향을 받는다고요? 제도적인 관행에 다양한 관행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뭐야?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엄격하게 훈련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의 그런 제도적인 관행에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이야기야.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환경이 우리의 어떤 사고나 어떤 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엄격한 이 건강을 관리하는 합리주의자, 의료 합리주의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의료 합리주의자로 우리가 훈련을 받거나 아니면 no nonsense는 현실적인 이런 뜻입니다. No nonsense bureaucrats. 현실적인 관료이거나 정말 이렇게 관료로 현실적으로 모든 것들을 정말 다 객관적이고 막 이렇게 판단하는 이런 사람들이야.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자야. 이렇게 훈련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누구에게 영향을 받는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제도권 안의 관행들, 다양한 관행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독립적인 존재로 이렇게 훈련을 받는다 하더라도 주변의 환경들에 영향을 받는다. 요게 이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they include. 그들은 포함합니다. Bureaucratic structures and procedures. 자, 그것들은 뭘 포함하느냐? 자, 관료제의 구조, 관료 구조와 그리고 절차들을 포함하게 되고 이게 이제 다 외부적인 구조들이죠. 그리고 architectural design. 건축 디자인을 또 포함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오게 됩니다. 무엇을 포함하고 계속 나오게 돼요. 자, healthcare institutions. 의료기관들, 의료기관의 건축의 설계에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rules of evidence and structure of allowable questions in a courtroom trial. courtroom trial이 법정 재판이 되겠죠? 자, 법정의 그런 재판에서 증거의 규칙,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이 있다거나 아니면 허용 가능한 질문의 구조. 그러니까 질문의 구조도 다 법정에서는 짜여져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그리고 the spatial arrangement of kindergarten and supermarkets. 슈퍼마켓이나 아니면 유치원의 공간적인 구조. 그리고 and a variety of conventions and practices. 다양한 관습이나 혹은 관행들. 이런 것들이 design to. 뭐로 만들어진 거예요?
To manipulate our emotions. 우리의 감정을 다루기 위해서 설계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게 됩니다. 이게 전부 다 환경적인 요인들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여기 슈퍼마켓이 나왔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되게 합리적인 소비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슈퍼마켓의 구조에 따라서 난 움직인 거야. 예, 그 외부적인 환경에 따라서. 무슨 얘기냐? 다 소비를 했다고 생각하고 필요한 거다 샀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계산대에서, 옆에 있는 캔디 스탠드가 있어서 거기서 캔디를 또 사거나, 뭐 이랬다면 사실 여러분들은 그 구조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그 소비가 달라진 거죠. 그죠? 그래서 주변 환경에서 여러분들은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무리 독립적인 존재로 혹은 어떻게 훈련을 받았다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우리의 네, 이 몸담고 있는 그런 제도적인 관행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배경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쭉 예시로 나온 거예요. 하지만 얘는 그냥 예시로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빠르게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볼게요. 외부의 환경. 그 외부의 환경은 어떤 환경이야? 바로 우리가 봤던 이런 규율적인 개체들을 가지고 있는. 근데 이를테면 뭐와 같은 제도적인 법이나 혹은 장치와 같은 이런 그 규율을 하는 규제를 하는 그런 개체들을 갖고 있는 외부 환경들이 뭐가 될수 있다? 주변 환경들이 우리의 정신을 구성하는 정신적인 제도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가 되겠죠? 제 정신적인 제도는 바로 뭐냐? Affect our subjective experience. 보세요. 영향을 미친대요.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과 그리고 우리의 solutions, 해결책에.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린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걸 해결책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our decision makings and subjective experience라고 봤을 때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과 그리고 우리의 최종 판단, 그리고 해결책. 이렇게 보시면 정답은 몇 번이에요? 그렇지.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Serve as, 뭐로서의 역할? Advocates. Advocates는 여러분들 옹호자라는 뜻입니다. 자, 독립적인 판단을 할수 있는 의사결정에 대한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역할을 하는 정신적인 제도가 된다. 이런 독립적인 판단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립적인 판단이 아니라 여기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번의 내용은 어려울 것 같고. 자, 관련 없는 거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워질 것 같아요. 자, social experience within the cognitive system. 인지적인 체계 안에서 사회적인 경험들을 위치시킨다. 인지적인 체계 안에 사회적인 경험을 넣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고 얘기했으니까 역시 관련이 없을 것 같고요. Comprise subjective interpretations of the environment. 환경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을 구성한다. 무슨 얘기인지 전혀 이게 연결이 안 되죠. 그죠? 그냥 facilitate the construction of our concept of subjectivity. 주관성에 대한 개념의 구성을 촉진시킨다. 주관성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어떤 결정? 네, 그러니까 주관적인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외부의 환경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1번에 affect our subjective experience까지만 보셔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뒤에 있는 내용도 our solution and solutions의 그 solution이라는 게 바로 우리의 decision making에 해당이 되니까 역시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답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12번 가보겠습니다. 12번의 빈칸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빈칸 마지막에 있어요. But I believe. 하지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 마지막의 내용이 하지만으로 나오긴 했으나 이 마지막 부분이 전혀 뜬금없이 반전을 주는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앞에도 뭐이기는 하지만 뭐입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조 구조를 한번 여러분들 지문 안에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앞에 있는 거긴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앞에도 뭐이기는 하지만 뭐입니다. 라는 부분, but을 한번 찾아서 가보겠습니다. Any attempt, 어떠한 시도도, 뭐 하려는 시도? To model musical behavior or perception in a general way. 일반적인 방식으로 음악적인 행동 혹은 음악적인 지각, 인지를 모델링 하려는 시도예요. 모델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의 모형화를 만드는 거죠. 그죠? 음악적인 행동은 어떻게 하는지, 음악적인 지각은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의 샘플처럼 이렇게 모형화를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일반적인 방식으로 모형화를 하려는 하는 시도는요, is filled, 뭐로 가득 차 있어요? Difficulties,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대요. 그게 쉽다는 거야, 어렵다는 거야? 어렵다는 거죠. 음악을 지각하고 음악적인 행동을 하는 걸 하나의 모델링으로 하는 게 그게 쉽겠냔 말이에요. 음을 인지하고 이런 것들이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is filled with difficulties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With regard to, 뭐뭐에 관해서는 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What else a perception?
이런 지각에 대한 모델에서는, 모형화에 관해서는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음악에 대한 지각을 하는데 그걸 모형화로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에 있어서 the question arises. 자, 어떤 질문이, 문제가 제기가 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뭐에 대한 문제요? Whose perception we are trying to model? 우리가 모형화하려고 하는 그 모형이 누구의 지각인지, 누구의 지각을 우리가 모형화할 것인가?

누구 걸할 거야? 누구 걸, 다 이게 일반적으로 접목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도대체 누구의 지각, 누구의 이그 음악을 인지하는 그 지각의 상태를 모형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자, 비록 뭐이긴 하나, we confine ourselves, confine A to B가 되겠죠? A를 B에 한정시키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디에 한정시킨다 한들? Particular cultural and historical environment. 우리가 어떤 특정 문화나 역사적인 배경에 우리 스스로를 한정시킨다 하더라도, 즉 우리가 딱요 시대에 혹은 요 환경에서만 인지, 음악에 대한 인지를 우리가 연구해서 하나의 모델화로 할 거야?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도대체 누구의 perception을 모델로 할 것인가? 지각을 모델로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한 사람의 모델로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올까요? Surely, 분명요. The perception of music varies. 음악에 대한 지각은요, varies. vary가 뭐야? 다양하다라는 얘기죠. 그것도 어떻게 다양해요? Greatly.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사이에서요? Between listeners of different levels of training. 그렇지. 다양한 수준으로 훈련을 받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다 이건 음악을 인지하거나 음악에 대한 그 이해도나 이런 것도 다 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양한 수준의 그런 훈련에 대한 청자들 사이, 이걸 듣는, 음악을 듣는, 이런 그 듣는 사람들이 있어서 굉장한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양하다는 얘기죠, 그 수준들이. 자, 실제로요, a large part of musical education, 많은 부분의 음악적인 교육이요, is devoted to 어디에 받쳐지고 어디에 전념을 하게 돼요? Developing and enriching these listening processes. 이렇게 음악을 청취하는 그런 과정을 개발하고, 그리고 그것을 발달시켜서, 그래서 어디로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이런 변화를 이끌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 이 음악 교육의 많은 부분들은 사실 할애가 됩니다. 받쳐져요. 전념이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하려고 사실은 음악 교육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음악적인 수준들이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고, 이런 것들, 듣는 음악을 청취하는 이런 과정들의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게 굉장히 다양한 수준으로 발생하니까 하나를 어떤 사람의 그 지각을 모델로 할 것인지는 굉장히 어려운 난제가 될수 있다, 문제가 될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while this may be true, 이게 사실일 수는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얘기가 바로 뭐야? 하나의 좀 정리를 해보죠. 음악적인, 아까 behavior라고 했으니까 행동,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했던 perception, 지각.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맞아. modeling. 모형화 하는 겁니다. 꼭 하나는 아니어도 여러 가지 모델링을 이렇게 범주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모델링을 하는 건 어떻다? 상당히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예, 어려움. difficult. 자,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건 모델링이 하기가 불가할 수 있다.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while this may be true. 이게 사실이기는 하나 라고 얘기했어요. 나왔는데 뭐가 나왔어? 우리가 아까 어떤 구조 찾자고 얘기했지? 이렇기는 하지만 이라고 구조 한번 찾자고 얘기했죠. 그죠? 이게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불가한 것 같지만 이란 얘기지? 자, 그렇지만 이게 사실이기는 하나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긴 하지만 I'm concerned here. 제가 여기에서 관심을 갖는 건 바로 뒤에 겁니다. 저는 어디에 관심을 갖죠? Fairly basic aspect of perception. 지각에 있어서 기본적인 측면, 꽤 기본적인 측면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럼 뭐야?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고 그 수준들이 다양하고 불가할 것 같지만, 하지만 뭐가 있다라는 거야? 하지만 음악에 있어서 베이직한 측면들이 있다는 얘기죠. 기본적이라는 건 기저에 깔고 있는 아주 기반이 되는 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뭐야? 어느 정도 통일성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Particularly meter and key. 미터라는 건 박자라고 음악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박자와 키, 조성이 특히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뭐야? 이런 지각의 기본이 되는 요소라는 얘기예요. 기본이 되는 측면이라는 얘기죠. 자, 이두 가지는요, which I believe 제가 믿기에는 are relatively consistent across listeners. 청자에 따라서도 상대적으로 비교적 어떻대? consistency. consistent는 일관성 있는 이란 뜻이죠. 앞에는 굉장히 varies greatly. 너무 다양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뒤에서는 뭐야?
일관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이직하다라는 건 바로 일관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 자, anecdotal evidence suggests. 일화적인 증거가 제시를 하는데 예를 들면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보여줄까? 일관성이 있는 부분을 보여주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는 좀 공통적인 부분을 갖고 있다는 거 보여주지 않을까요? 볼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are able to find the beat. 뭘 할 수 있어요? 비트를 찾을 수 있대요. 비트가 뭐야? 박자가 되겠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트를 어디서 찾지? In the typical folk song. 전형적인 민속 음악이나 민속 노래나 아니면 classical piece, 클래식 곡 안에서 비트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공통적인 요소라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meter, 박자라든가 key,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기본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일화들의 사례를 보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은 박자 정도는 인식한다더라. 그러니까 박자가 뭐를? 일관성 있게 기본적인 요소로서 우리가 어떤 모델링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 왔으면 굉장히 잘온 겁니다. 한번 볼게요. This is not to say, 이건 말하는 게 아닙니다. That there is complete uniformity in this regard. 이런 측면에서 뭐가 있다라는 거? 완벽한 uniformity. 일관성, 통일성이라는 뜻으로 여기서 해석하셔야겠죠. 완전한 통일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 사람들이 그러면 다 박자 면에서는 다 일관성을 보이느냐? 꼭 그런 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고, 그 박자도 사실은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잖아요. 인식하는 게.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완벽한 통일성을 갖는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There may be occasional disagreement.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이따금씩의 불일치가 있을 수 있대요. 즉, 의견 일치가 아닌 게 있을 수 있대요. 이 박자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은 이 박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불일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Even among experts. 근데 이것은 심지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뭐에 대해서요? As to라고 하면 뭐뭐에 대해라는 뜻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그때그때 좀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How we hear the tonality or meter of piece. 한 곡에 대해서요, tonal, 톤이라는 게 어조죠. 여기서 음조가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음조나 아니면 박자, 우리가 듣는 그 박자의 방식에 대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따금씩의 불일치,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럼 뭐야? 못한다는 이야기야? 완벽한 통일성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 음악적인 행동이나 지각이 다양하기 때문에 모델링이 어려우니까 아예 못한다라는 거야? 불가능하다는 거야? 하지만!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양할 수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뭘할수 있다? 그렇지. 기본적이고 일관성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모델링을 어느 정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면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믿기는 기본적인 거,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거, 일관적인 거.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단어를 썼어요? Uniformity. 완벽한 유니포미티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어느 정도의 통일성을 우리가 추구할 수는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죠? 완벽하진 않지만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But I believe, 저는 믿습니다. 자, our devotion to narrowing these differences. 이러한 차이를 좁혀가는 우리의 헌신이 will emerge. 나타날 거라고? 이걸 차이를 좁혀가는 게 지금 여기서는 핵심이 아니죠? 그죠? 일반적이고 공통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1번 어려울 것 같습니다. Fundamental, 일단 시작은 좋습니다. 근본적인 음악의 행동들이 evolve within communities, 공동체 내에서 발달한다? 왜 갑자기 무슨 음악의 행동들이 공동체에서 무슨 발달한다는 이야기가 나와? 그죠? 교육도 아니고. 3번, These varied conceptions, 이러한 다양한 이런 지각들이 enrich shared musical experiences, 공유된 음악적인 경험들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자, 다양하지만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가 아니라 뭘 찾는다고 얘기했어? 이 부분, 일관성 혹은 기본적인 거 혹은 공통적인 거 이런 것들을 찾는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자, 그럼 3번도 어려울 것 같고. The commonalities. 일단 좋습니다. 공통성이죠. 자, 뭐 사이에? Between us. 우리 사이에, 우리들 간의 공통성이 far outweigh. 이 부분은 조금 어렵죠. 훨씬 더더 outweigh 합니다. 예, 동사예요. The differences. 차이점을 훨씬 더 능가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원래 어른들 way가 무게가 나가다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다 out을 붙이면 비교의 표현입니다. 주어가 목적어보다 더 무게가 나간다, 더 비중이 있다, 더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서의 공통적인 부분들이 차이점보다 사실은 더 비중이 큽니다.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이런 차이점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공통적인 부분들이 크다. 이걸 찾으면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부분을 강조하는 몇 번에? 그렇지. 4번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도 볼까요? Diversity rather than uniformity. 뭐야? 통일성보다는 다양성? 지금 뭐가 더 중심이 돼야 돼? 그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부분이 중심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앞부분만 봐도 일단 답이 아니구나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마지막 똑똑복화 가볼까요? 어떤 단어 선생님이 골랐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여기 요 단어 있죠? Away.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들 이 단어, 여기 앞에 있는 접두어를 활용한 단어 좀 잠깐 보겠습니다. Away의 way는 무게가 나가다라는 뜻이에요. Outweigh, 주어가 목적어보다 무게가 더 나가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더 중대하다, 더 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어가 목적어보다 비교의 표현을 만드는 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out을 붙는 동사들이 좀 있습니다. 수능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 게 outdo, outperform, outnumber 이런 표현인데요. 얘도 역시 주어가 목적어보다 더 잘하고 더잘 수행하고 이 outnumber라는 건 주어가 목적어보다 수적으로 더 우세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then이 없어도 이런 표현들은 뭘 만드는 표현이다? 주어랑 목적어를 비교를 만드는 표현이 된다. 그리고 주어가 더 뭐뭐하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표현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어디에? 네,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빈칸 추론 2 많이 어렵죠? 오늘은 네 문제로 그냥 깔끔하게 좀 해봤는데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이제 다섯 문제로 갑니다. 여러분들 문제 푸시면서 단서만 단서에 집중하면서 중심 내용과 단서를 가지고 한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꼭 오세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일상 영어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1: 네.
0: 자, 혹시 MBTI에 관심 있으세요?
1: 오, MBTI 저 너무 좋아하죠.
0: MBTI. MBTI를 요즘에 서로 거론이 안 되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너무 많이 얘기하잖아요.
1: 맞아. 예전에는 이제 혈액형으로
0: 맞아.
1: 아, 너 좀 약간 이렇구나. 너 이렇구나. 맞아. 라는 걸 우리가 좀 이야기했다면
0: 아.
1: 요즘에는 MBTI로 그 사람의 성향을 그냥 파악을 해버리죠.
0: 거의 이거는 그래서 사실 외국에 나가면 영어로 MBTI 얘기를 하면 할 말거리가 엄청 많아집니다.
1: 어, 그래요?
0: 그럼요, 그럼요.
1: 어, 똑같네요.
0: 그래서 제목은 내 MBTI를 맞춰버린 친구 파트 1. 이거 할 말이 많기 때문에.
1: 이게 잘 맞춰요.
0: 알겠습니다. 에.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입니다. 미션 공개!

0: 아, 첫 번째 미션입니다. 너 MBTI P로 끝나지?
1: 오.
0: 뭔가 신한가 봐요.
1: 이게 아는 거죠.
0: 맞으는 거죠? 네.
1: P인지 J인지. 네,
0: Yeah.
1: 느낌 오는 거죠.
0: 자,
1: 예.
0: 두 번째 미션은요. 아주 뻔하지. 너 공부 계획 절대 안 세우잖아.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에 따라서 또 많이 왔다 갔다
1: 그럼요,
0: 하더라고요.
1: 그럼요.
0: 네.
1: 그게 사실 P랑 J를 나누는 가장 큰
0: 맞아.
1: 조건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1: 예.
0: 벌써 이렇게 할 말이 많은데 이거 영어로 할수 있으면 얼마나 또할 말이 많아지겠어요. 그렇죠? 다
1: 그러게요.
0: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그럼 MBTI 토크를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슬기롭게
0: 도전!
1: 짜잔!

0: MBTI P로 끝나지?
1: Are you talking about MBTI?
0: Oh, MBTI, you know?
1: I know.
0: MBTI, last initial P. You.
1: Me?
0: Yeah, P.
1: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0: 아, 맞췄지?
1: Are you a psychic?
0: 네, wow. 맞췄다는 거지. 아주 뻔하지. 너 공부 계획 절대 안 세우잖아.
1: Huh?
0: I can see it.
1: Yeah.
0: You are P.
1: How?
0: Because you have no plan, study plan. You have no study plan.
1: Oh, yeah, no study plan.
0: So you are P.
1: You got me. Mm-hmm. I'm a total P. You got me. Oh, I'm a total P.
2: 네. 와, 오늘 내용은요.
0: 네.
2: 진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뭔가 항상 트렌디한 거. 물론 이제 바로 생긴 건 아니죠. MBTI도
0: 그쵸?
2: 꽤 됐지만
0: 네.
2: 그래도 나름대로 최근 화제거리가 되거나
0: 네?
2: 아니면은 이렇게 대화거리를 만들 수 있는 뭔가를 배운다는 거는 참 좋은 것 같고요.
0: 근데 저는 신기한 게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을 때 그 사람을 파악하기 위한 좋은 뭔가 소재로
2: 맞아요.
0: 약간 도움을 받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나라에서도 통용된다라는 게 너무 신기한데요.
2: 그럼요. 그것도 그런데 오히려 있잖아요. 상대방이 MBTI가 뭐냐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대화해보고 하면 엄청 재밌어지겠죠.
0: 네.
2: 그거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궁금하네요.
2: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Your MBTI ends in P, right?
4: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3: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4: You got me. I'm a total P.
2: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이거 한번 친구의 성향을 맞춰버리는 느낌.
0: 네.
2: 너 MBTI P로 끝나지?
0: 약간 지금 얘기하는 거로 봐서는 돗자리를 지금 까신 것 같아요.
2: 뭔가 예. 느낌이.
0: 느낌이 지금 뭐 약간 쌀 이렇게 툭 던지고
2: 어디 보자.
0: 그래서 your MBTI in P, right? 오, 너의 MBTI가 P 인 P 안에 있냐는 말 같기도 하고요. P로 끝나지. 이거 추리를 해보자면 이제 이거로 끝나는데 이거 안에 있냐 이런 느낌이니까 your MBTI is in P, 그죠? 안에 있어? 이 있어.
2: 진짜?
0: 그지?
2: 수영 씨는 sometimes 굉장히 creative 해서
0: 그쵸?
2: 놀랍습니다.
0: 왜냐면 우리가 in을 쓸 때는 주로 안쪽.
2: 맞아요. 맞아요. 이런. 그거는 이제 일단은 맞아요. 자, your MBTI is in P, right? 자, 느낌은 괜찮은데 정답은요. 끝나다라는 대놓고 end라는 동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0: 너무 의역을 했네요, 제가 또.
2: 그렇죠. 자, 뭐 3인칭 단수니까 ends가 되겠지만요. end라고 하는 거 뭐예요? 그냥 단순하게? 끝나다예요.
0: 끝나다.
2: 끝이라는 뜻도 되고요. 여기선 동사로 end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in이라고 하는 전치사에 대해서 너무 여기선 사실 너무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오케이. 우리가 이거 여태껏 내가 이걸 여태껏 몰랐구나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있잖아. 내 이름 마지막에 철자 뭐로 끝나?
0: 네.
2: 라고 한다든가. 우리 집 주소 있잖아요. 끝에 마지막에 이런 스펠링으로 끝나요. 이런 말을 써야 되는데
0: 진짜 많이 해요.
2: 못한단 말이에요.
0: 못해.
2: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철자로 끝난다라고 할 땐 end하고 철자 쓰기 전에 얘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end in 어떤 철자, 뭐 A, 뭐 C, 뭐 F 이런 걸 쓰면 그것으로 그 단어나 무언가가 끝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의 MBTI는 끝나요. 뭘로 끝나요? In
0: P.
2: P. 그래서 안쪽이라는 거랑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0: 그렇구나.
2: Yeah.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어떤 단어가 있는데 B로 끝나는 거예요. Boy 할 때 B, right?
0: Yes.
2: 그러면 그 단어는 B로 끝나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 단어가 뭐예요?
0: The word.
2: The word.
0: Word
2: 끝난다?
0: Ends.
2: Ends. B로?
0: In B.
2: In B. The word ends in B.
0: Yes.
2: 뭐 예를 들어 뭐 Bob 이런 거라든가.
0: Uh-uh.
2: 자, how about this? 그의 MBTI는 J로 끝나.
0: His MBTI ends in J.
2: J. Perfect. 이거 엔딩 몇 번만 해보잖아요.
0: 그러게요.
2: 쉬워져요.
0: 아, 이거 진짜 네. 지금도 약간 오 느낌 이런 와요? 느낌이구나.
2: 느낌 와요? 엔딩, 네. 엔딩. 발음하기도 꽤나 쉬운 편이고.
0: 네.
2: So 이런 식으로 끝난다. 어떤 철자로라고 할 때 in이란 전치사 쓰기.

0: Yes.
1: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e word ends in B.
0: The word ends in B.
1: His MBTI ends in J.
0: His MBTI ends in J.
1: 자, 그리고요. 자, 뭐로 시작하다라고 할 때는 뭘 어떻게 쓰면 될까요? 시작하는 게 뭐예요? End 말고.
0: Start죠, start.
1: 오케이, 오케이.
0: Start.
1: 뭐 begin을 써도 돼요?
0: 그렇죠. Begin, start in, 이 되겠네요.
1: 자, 여기서 살짝 아쉬운 게 있습니다.
0: Why?
1: Start 너무 좋은데요. 시작한다라고 할 때는 in보다 with를 써요.
0: 아, 통일해요. 아, 통일하세요.
1: 알겠습니다. 제가 건의를 좀 한번 해보도록 네. 할게요. 어디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0: 정말.
1: Alright, so start with something, 그리고 end with, end in something.
0: 예.
1: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끝난다라고 할 때도 with 사실은 써도 돼요. Start
0: 아.
1: with, 그 다음에 end with를 써도 되는데 사람들이 끝낼 때는 in을 쓰는 게 좀 습관화가 돼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사용 빈도가 더 많을 뿐입니다.
0: 자,
1: 그래서 시작은 with로 쓰는 게 좋습니다. in은 쓰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0: 네.
1: So start with, 그리고 헷갈리면 그냥 end with를 쓰는데 이왕 만약에 기억할 수 있다면
0: 예.
1: end in 쓰는 거 더 추천한다는 거예요.
0: 알겠습니다.
1: Okay? So 만약에 이것을 쓴다면 her MBTI starts with E.
0: 아.
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0: 네네.
1: Okay. So, and again, 당연히 전치사 가장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극복하는 거는 예문 많이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0: 그쵸.
1: Alright. 자, 같이 읽어볼게요. Your MBTI ends in P, right?
0: Your MBTI ends in P, right?
1: 자, 그랬더니, 이거, 왜냐면, 너무 놀랍잖아요.
0: 그죠.
1: 아까 돗자리 얘기했죠? 그래서, 너 무슨 점쟁이야? 어떻게 알았?
0: 오.
1: 알았까지 쓸 거예요.
0: 예, 예, 예. 자, what are you, how did you, 잠깐만요. 여기, 솔직히 점쟁이를 영어로 아는 사람 있을까요?
1: 거의 없다고 봐야죠.
0: 야, 이거 진짜 너무 어려운 블랭크인데요.
1: 제가 이거는, 이런 거는 아예 상상조차가 힘들죠.
0: Please show me.
1: 발음을 들으면 한번 try 해보실래요?
0: 예, 예, 예.
1: 틀려대니까. 오케이.
0: 네.
1: Psychic. Psychic.
0: 사이코는 아는데요. 사이킥은 제가
1: 사이킥.
0: 사이. 사이는 이제 우리 또 PSY. 왠지 이거 같은데요. 사이. 사이킥. 왠지 발차기를 잘할 것 같은. 사이킥.
1: 와.
0: 사이킥.
1: 자. 사이킥 맞는지 네. 보겠습니다.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여기까지. PSY는 맞아요.
0: 아.
1: 근데 CHIC 붙여서 사이킥이라고 얘기를 하면
0: 이거 칙 아니에요, 원래?
1: 아. 그거는 CHICK까지가 쓰면 그랬을
0: 아,
1: 겁니다.
0: 아, 그래요?
1: Right. 원래, yeah. So, psychic이라고 하는 게 심령술사, 사전 보면은 심령술사 뭐 이렇게 좀 딱딱하게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뭔가 마음을 읽는 듯한
0: 그쵸?
1: 그런 거 있죠. 다 맞추는 그런 점쟁이라고 할 때 캐주얼하게 쓰는 말이 psychic이에요.
0: Psychic.
1: 와, 걔, he's like a psychic or something.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근데 이 단어도 중요하지만
0: 네.
1: 이 부분 있죠. What are you?
0: Ooh.
1: What are you? 넌 뭐야? 넌 뭐야? 자, 그리고 나서 명사를 붙였죠.
0: 네.
1: Right? A psychic을 쓴다든가 뭐 my 누구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0: 예.
1: 자, what are you? 하고 나서 살짝 pause를 준 다음에 명사를 쓰면은 너 무슨, 네가 무슨 뭐뭐니?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어요.
0: 아.
1: 그런데 이거는요 맥락에 따라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너무 신기해서 와, 너 무슨 점쟁이야? 대박!
0: 오.
1: 이렇게 놀라는 느낌이 될 수도 있지만 약간 불만의 표시로도 쓸 수 있어요.
0: 네.
1: 상대방이 나한테 계속 뭐라고 했을 때 아니 당신이 뭐 무슨 내 상사예요? 이런 식으로
0: 네.
1: 기분 나쁘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0: 어허.
1: 느낌 와요?
0: 예.
1: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세요.
0: 응?
1: 친구가 무슨 내가 아, 나 요즘에 좀 몸이 좀 안 좋고 저 하는데 있잖아, 너 혈압이 몇 정도 되면 말이야. 뭐가 어떻게, 뭐, 내려가고, 뭐, 막, 이런, 막, 전문적인.
0: 완전 의사 선생님이네요.
1: 네. 그러면, 너 무슨 의사니?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이런 느낌, 놀라는 느낌.
0: What are you, a doctor?
1: 그죠? What are you, a doctor?
0: 음?
1: 자, 그런데, 이번에는.
0: 네.
1: 친구가 계속 나한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는 왜 양말을 그렇게, 맨날 뭐, 뒤집어 놓니? 어쩌고저쩌고.
0: 아, 우리
1: 거야.
0: 엄마 같네.
1: 아, 오. 그때.
0: 네.
1: 너 무슨. 너가 우리 엄마야.
0: Oh.
1: 나의 엄마니?
0: What are you my mom?
1: 그죠? What are you my mom? 근데 반전 진짜 엄마였어요.
0: Oh.
1: 맞단다.
0: Sorry.
1: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0: 네.
1: 연기가 이건 더 중요하겠죠.
0: 그죠, 그죠.
1: 네, 해보겠습니다. What are you a doctor?
0: What are you a doctor?
1: What are you my mom?
0: What are you my mom?
1: Alright, 본문 갈게요.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0: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1: Alright, 두 문제 하겠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Your MBTI ends in P, right? Your MBTI ends in P, right?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1: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0: 네.
1: 아유, 아주 뻔하지. 너 공부 계획 절대 안 세우잖아.
0: 아, it's so
1: 있어
0: 뻔해. 그건 너무
1: 뻔해.
0: 뻔해. You never,
1: 뭐야, you
0: 너는
1: never?
0: 결코 make, 만들지 않아? Austerity planner. 아, 그쵸. 그런 경우엔 보통 즉흥으로 뭔가 본인의 일을 꾸려가는 사람이 많죠.
1: 그쵸, 뭔가 플랜을, 그러니까
0: 예.
1: 플랜을 잘 짠다고 그 무조건 공부를 또 열심히 하는 건 아닐 수 있죠. 잘하는 건 아닐
0: 그쵸,
1: 수
0: 그쵸.
1: 있는데.
0: 그렇게는 연결이 어려운데, 어쨌든 계획 없이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P 성향에 가깝다라는 얘기들이
1: 맞아요. 근데 사실
0: 있으니까요.
1: 그게 굉장히 크잖아요. 그
0: 예.
1: P의 반대 보통 J라고 하는데, J를 빼면
0: 그쵸.
1: 저 같은 스타일은 또 장점은 뭐냐면 일단은 계획을 열심히 세운다는 건 장점이 있지만
0: 예?
1: 실제로 실천하기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약간 반대인 거죠. 계획을
0: 그러네요.
1: 안 세우지만 실제로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0: 맞아. 저도 계획 좀 세워야 되는데 반성 또 하게 되네요.
1: 네.
0: 뻔하다. 늘 뭔가 똑같다. It's so 뻔한 건 지루한 거잖아요.
1: 네.
0: 예.
1: 지금 표정은 계속, 이건데.
0: 너는 진짜 지루해. It's so forward. 너는
1: 오케이.
0: 진짜 뻔할 뻔짜야.
1: 너무 뻔한 뻔이다.
0: 예.
1: 오케이.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It's so, 삐삐. 아,
0: Obvious.
1: 됐어. 전혀 상관이 없어. 자, hold on, hold on. 지루하다라고 하는 걸 쓰려고 했어도,
0: 네.
1: it's so boring 이라고 해야지,
0: Boring.
1: bored는 아니죠. bored는 그 지루함을 느끼는 사람이 쓰는 겁니다.
0: I'm
1: I'm
0: bored구나.
1: bored죠. 근데
0: 에.
1: 여기서마저도 그것도 좀 어색해요.
0: 이건
1: 그게
0: 완전
1: 아니라,
0: 아니었어요.
1: 눈에 너무 확연하다. 이게
0: 에.
1: 너무 뻔히 보인다라고 할 때, 우리 형용사, 바로
0: Obvious.
1: obvious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b 있죠?
0: 네.
1: 너무 세게 내려고 할 필요 없어요. 거의 발음이 안 된다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 그 바로 뒤에 있는 V가 더 영향을 받으면서 끌고 가요. So,
0: 아.
1: obvious 하지 마시고요. obvious, obvious 이런 식으로 너무 앞에 B 신경 쓰지 말기로. 오케이? 한번
0: 네.
1: 해보실래요? Give it a try.
0: Obvious.
1: 이런
0: Obvious.
1: 식으로 가볍게 해주는 게
0: 아하.
1: 더 좋아요.
0: Yes.
1: 자, 참고로 뻔한 거에 반대는 불분명한 거죠, 그렇죠?
0: 네.
1: 뭔가 불분명한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힌트는 뭔가 투명하지 않은 거예요.
0: 투명하지 않은 거야?
1: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글라스 같은 것도
0: 예.
1: 굉장히 깨끗하고 투명한 것을 뭐라고 하죠? 무슨 R로 끝나는데요?
0: Clear.
1: clear. 근데 그렇지 못한 거는 어떻게 쓸것 같아요?
0: This clear. 네.
1: 뭐만 나오면 계속 디스를
0: 디스
1: 쓰시더라고요.
0: 아닌가요? 디스가 원래 반대말 할때 디스 많이
1: 아, 그런 거
0: 붙어요.
1: 쓸 때도 있긴 하죠. 자,
0: 예.
1: 바로
0: 아, 정말
1: unclear. 끝까지 디스로 가네요.
0: 디스가 있다니까요?
1: 알겠습니다.
0: 예.
1: 자, unclear. Something is unclear 하면 불분명한. 그 얘기는요, clear하다는 거, obvious하다는 것은 또 비슷한 의미가 될수 있다.
0: 네.
1: 자, 그리고 지금 보세요. You don't make가 아니라 어떻게 했죠?
0: You never make
1: You
0: a
1: never.
0: study plan.
1: 네, never가 딱 느껴도 don't보다 더
0: 강력해요.
1: 강력해요.
0: 예.
1: 강력해요. 그래서 절대 아닌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나올 때마다 계속 또 반복해서 알려드리겠지만요. 이 never이라고 하는 건 don't, doesn't랑 관련이 없어요. 걔랑 다른 애예요. 얘는
0: 네.
1: 주어 동사 매치에 아예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don't나 doesn't 나오면 그 바로 뒤에 뭐가 와야 돼요? 동사
0: 동사 원형.
1: 원형이 와야 되죠.
0: Yes.
1: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never는 안 그래요. 오케이.
0: 오.
1: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보면 쉬워요. He 만약에 doesn't를 쓰면
0: 예.
1: he doesn't
0: Lie.
1: lie 맞죠? 동사
0: 맞죠.
1: 원형 써야 돼요. He
0: 네.
1: doesn't lie. 하지만 never는 영향을 안 주기
0: 아,
1: 때문에
0: 틀려요.
1: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그냥 he never lies로 그냥
0: Lies.
1: 놔둬야 됩니다.
0: 3인칭이기 때문에
1: 그래,
0: S를 붙여야
1: yes.
0: 되는군요.
1: So never가 없어도 말이 돼야 돼요. He
0: 오.
1: lies. 이렇게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0: 네.
1: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너 절대 나한테 전화 안 하잖아. 너 절대 나한테 전화 안 하잖아.
0: You never calls me.
1: calls you인데요?
0: You
1: Never
0: never
1: call
0: calls
1: me. call me. Call me. You는 3인칭단수가 아니죠.
0: 아, 그렇죠.
1: Right?
0: You never call me네요.
1: You never call yes. me입니다. 자, 3인칭만 주의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0: Yeah.
1: 자, 그녀는 절대로 그녀의 전화를 answer 하지 않아.
0: She never answer the phone.
1: 어허, 자, 여기서는 answers죠.
0: Answers.
1: 쉬잖아요, 쉬.
0: 또 틀렸어요, 저?
1: 반대로 해버렸어요. 어, 지금, hold on. Right. You never call me.
0: 네.
1: 그렇죠?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되죠. 어차피 3인칭도 아닌데요.
0: 유니까.
1: 근데 여기서는 she never answers. 얘 유지해야 된다는 거.
0: 아. 네.
1: You know, 이해됩니다.
0: 네.
1: 이거는 오래 걸려요.
0: 그쵸, 그쵸. 네.
1: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You never call me.
0: You never call me.
1: She never answers her phone.
0: She never answers her phone.
1: Alright. 자, 이거 한번 가볼게요. 보면,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0: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1: Alright. 마지막 문장입니다.
0: 네.
1: 들켰네. 나 완전 피야.
0: Oh, you got me. 너 완전 뭐가 이렇게 탁 했어요.
1: 탁 했어요.
0: 다 탄 거예요.
1: 아, 알겠습니다.
0: I'm a 완전 피.
1: 그냥 피도 아니에요?
0: 어, 완전 피? 완전. 완전 힌트가 되는데 완전이니까 퍼펙트예요.
1: 완전 퍼펙트를 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0: 저 퍼펙트 매니아예요.
1: 아, 퍼펙트 매니아군요. 오케이. 자, 만드지 보겠습니다. Oh, you got me. I'm a perfect P.
0: Yeah.
1: Uh-huh. Alright. 자, 근데 아 뭐 퍼펙트 써도 틀리진 않다고 보는데 뭔가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끝내줘. 이런 느낌인 것 같아서
0: 네.
1: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진짜 진한 색깔 피다.
0: 네.
1: 정말 그런 정도 피다라는 느낌인 거예요.
0: 예, 예.
1: 무슨 말인지 알겠죠?
0: 네.
1: 예외가 없다라는 느낌. 초록. 이거를 더 강조하고
0: 초록.
1: 싶기 때문에 완벽함과는 조금 거리가 있죠.
0: 네.
1: So total in the flavorless total. 이렇게 리을 비슷하게 발음하면 되겠고요.
0: 네.
1: 참고로 complete이라는 단어와 거의 비슷합니다. So, oh, totally. 부사로 쓸 때도요. completely. 거의
0: 네.
1: 비슷해죠. 그쵸? Alright. 자, 요거 있잖아요. 넌 날 겟했네. 이 얘기는
0: 네.
1: 뭐냐면 너가 날 잡아냈단 얘기예요.
0: 그쵸.
1: 네, 너가 날 잡아줘서 You got me. 이러면 너, 나 이렇게 잡아냈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내가 딱 걸린 거예요.
0: 에이.
1: Alright. So, 들켰네. 뭐, 딱 걸렸네. 이런 식으로 쓸 때 You got me. 쓸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어, 딱 걸렸네. 나 채소들 안 좋아하는데. 자, 일단은 너 딱 걸렸네. 그럼 어떻게 해요?
0: 너가 딱 걸렸어요?
1: 아, 너가 나를 딱 잡아낸 네. 거예요.
0: You got me.
1: You got me. 그러면서 나는 채소들 짧게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채소들?
0: Vegetables.
1: Veggies. 짧게
0: veggies.
1: 하면은. 그러면 나 채소들 안 좋아해.
0: I don't like veggies.
1: You got me. I don't like veggies. 이렇게 쓴다든가.
0: Yes.
1: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 딱 걸렸네. 나 프라이 치킨 사랑해.
0: Oh, you got me. I love fried chicken.
1: Yeah. 이거는 뭐 뭔가 제가 먼저 Oh, you love fried chicken, don't you? 이렇게
0: 네.
1: 했을 때 아, you got me.
0: You got me.
1: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연기를 한번 해볼게요, you guys.
0: 네.
1: Oh, you got me. I don't like veggies.
0: You got me. I don't like veggies.
1: Oh, you got me. I love fried chicken.
0: You got me. I love fried chicken.
1: 오케이. Okay,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자, 참고로 나 전형적인 피야 라고 하는 거가 뭐가 될지
0: 전형적인?
1: 굉장히 토럴과 비슷합니다. 근데
0: 그래요?
1: 이거는 예외 없이 피이다 라고 하는 거. 이거는 제가 슬랭이긴 한데 앞으로도 계속 몇 번 더 알려드릴 거거든요.
0: 그래요?
1: 전형적인이라는 게
0: 아,
1: 있습니다.
0: 아, 이거는 전형적이니까
1: 모르겠으면 전형적으로 그냥 모르겠다고 해주세요.
0: 몰라요.
1: 알겠습니다.
0: 진짜 모르겠어요.
1: 자, 이거는 교과서 혹은 교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textbook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0: 아,
1: 이거는
0: 네네.
1: 제가 사실 조만간에 또 딥하게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0: 네.
1: 그 정도 알고 계시면 아 교과서 같이 딱 전형적이구나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0: 네.
1: 읽어볼게요. You got me. I'm a total P.
0: You got me. I'm a total P.
1: 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You got me. I'm a total P. You got me. I'm a total P.
1: 네, 미션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너 MBTI P로 끝나지.
0: Your MBTI ends in P, right?
1: 네, 자, 인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0: 네.
1: 두 번째 미션은? 아주 뻔하지. 너 공부 계획 절대 안 세우잖아.
0: It's so obvious.

0: You got me. I'm a total P. You got me. I'm a total P.
1: Ne, 입으로 직접 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요. 보시죠.
1: 네, 첫 번째는요. And in 철자.
2: 음흠.
1: 틀려도 됩니다. 보고 하셔도 돼요. 크게, 크게. 자, 그 단어는 B로 끝나.
2: The word ends in B.
1: 오, 좋아요. 자, 그의 MBTI는 J로 끝나.
2: His MBTI ends in J.
1: 그죠? His MBTI ends in J.
2: Yes.
1: 너 MBTI B로 끝나지? 마지막에 right 해주면서.
2: 야, P로 끝나지.
1: 아, P요, P요.
2: 네. Your MBTI ends in P, right?
1: Okay, very nice. 읽어보겠습니다. The word ends in B. His MBTI ends in J. Your MBTI ends in P, right? Alright, 다음은요. Never.
2: Oh.
1: 절대 아니다라는 거 해볼게요. 너 절대 나한테 전화 안 하잖아.
2: You never call me.
1: Yes. 자, 너 공부 계획 절대 안 세우잖아. Study plan 절대 안 만들잖아.
2: You never make a study plan.
1: Alright. 하나 더요. 걔는, 그녀는 절대 전화 안 받아.
2: She never answers her phone.
1: Perfect. 읽어보겠습니다. You never call me. You never make a study plan. She never answers her phone. 알라이트, 좋습니다. 전체 대화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Your MBTI ends in P, right?
4: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3: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4: You got me. I'm a total P.
1: 미션 해결할게요.
2: 슬기롭게 미션
1: 해결!
2: Your MBTI ends in P, right?
4: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2: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0: You got me. I'm a total P.
1: Wow. Oh,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2: 그 모자는 제 친구 거예요. 라는 문장이었죠. The hat belongs to my friend.
1: belong to, 누구에게 속해 있다. 결국엔 누구 것이다. 맞죠?
2: 네.
1: 자,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and, in, 철자. 그럼 철자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내 성은 K로 끝나. 내 성은 K로 끝나. 저 같은 경우는 백신데 그게 진짜 K로 끝나거든요. 스펠링이.
2: 아, 그렇죠.
1: 그래서 요거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1: 좋습니다. 자, 영작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연기하는 연습, 액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2: 네.
1: 꼭 지켜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D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DBS 생활영어. I'm Megan Bowma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의 주제는 뭐죠?
1: We're talking about cool inventions.
0: 네, 멋진 발명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내용 바로 보죠.
1: All right, we're going to talk about this in particular. I saw cool inventions at a trade show.
0: Trade show 하면 무역 쇼, 네, 무역 박람회를 말합니다. Trade show. 요즘에는 trade show라는 것이 예전에 우리가 그냥 trade show라고 했을 때 생각하는 거랑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There are many different kinds of trade shows.
1: That's true, but yeah. I just think of a trade show as a place where you see cool new stuff.
0: Exactly.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러 갈 수 있죠. Yeah. 그래서 오늘 이야기되는 트레이드 쇼는 가전 제품과 관련된 트레이드 쇼인데요. 저는 무역 박람회에서 멋진 발명품들을 봤어요라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1: 사리나 씨입니다.
0: 네, 사리나 씨입니다. 사리나 씨의 요약 문장을 바로 만나볼까요?
1: Sounds great, 사리나 씨 나와주세요.
2: Visiting a trade show is, I think, just like taking a trip to the future. Visiting a trade show is, I think, just like taking a trip to the future. Visiting a trade show is, I think, just like taking a trip to the future.
0: 뭔가 여행과 관련된 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문장을 다시 볼게요.
1: So Serena said, visiting a trade show is, I think, just like taking a trip to the future.
0: 네. 무역 박람회를 방문하는 건 just like taking a trip, 여행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To the future, 그냥 여행이 아니고 미래로 가는 여행과 같이 느껴진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무역 박람회를 가면은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지 않은 물건들이 새로 소개가 되니까 미래에 쓸 물건들이잖아요.
1: That's right. It's like... And they're never really related, which is kind of cool. Because you've got like air purifying fish tanks and then like bingsu ice machines.
0: 네. 그래서 예전에 트레이드쇼 하면 정말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서로 관련이 없는 물건들, 아무튼 새로 나온 기술들을 공개하는 그런 자리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또 구체적으로 뭐 핸드폰만 발표하는 자리도 있고 카메라만 나오는 자리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1: Yeah, they're kind of split up. It's like technology. Home interior.
0: Yeah, home electronics.
1: Whatever.
0: Yeah, yeah. Exactly. 아무튼 무역 박람회 이야기를 오늘 들어볼 것 같고요. 이 문장을 다시 듣고 공부 이어가 볼까요?
1: Let's do it.
2: Visiting a trade show is, I think, just like taking a trip to the future.

0: and autonomously driving cars.
1: 저는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라고 mm-hmm. 하면서 the AI products, mm-hmm. 인공지능 상품들, mm-hmm. AI stands for
0: artificial intelligence.
1: 네, 인공지능이죠. Mm-hmm. And robots, 로봇들 mm-hmm. and
0: autonomously driving cars. Autonomously.
1: 네, autonomously driving cars. Autonomously driving cars라고 자율적으로, 독자적으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mm-hmm. 요즘에는 또 그냥 더 쉽게 self-driving cars라고 yeah. 그냥 하기도
0: self-driving.
1: 하죠.
0: Self-driving. Yeah. Perfect.
1: It's funny how, of course, you might already know how we used to call, people used to call cars horseless carriages.
0: Right.
1: 예전에 자동차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말 없는 마차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0: yeah.
1: maybe people will start calling these autonomously driving cars driverless cars.
0: Driverless car,
1: and
0: maybe.
1: And then that will be normal in
0: normal,
1: the future.
0: Normal, right? And then they'll just call them cars.
1: Or something else.
0: Because, you know, that's what people would have gotten used to.
1: 네, 다른 이름이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0: Yeah, that's 네. true. Well, we shall see
1: All right.
0: one day.
1: Mm-hmm.
0: She tells us about other things that she saw. But what also caught my attention were devices connected to digital medicine.
1: 그런데 what also caught my attention, mm-hmm. catch my attention 하면은 내 주의를 잡다, 주의를 끌다.
0: Ooh.
1: 네, 이렇게. 그래서 catch my eye라고 하기도 해요.
0: Mm-hmm.
1: 네, 주의를 잡는 거. 그래서 다른 것들도 인공지능 뭐 기타 등등 좋았지만 mm-hmm. 제 주의를 또 끈 것이 뭐가 있냐면 mm-hmm. were devices connected to digital
0: Digital
1: 의학.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지만 디지털 의학과 관련된 기기들이 주의를 끌었다고 합니다.
0: That's really interesting. I don't know much about that either. Mm-hmm. Maybe I'll look it up.
1: Mm-hmm.
0: Let's see what else she has to say.
2: Because even though they are still in the launching or testing stage, I really had the chance to catch a glimpse of what the future of medicine might look like. I want to become an inventor now, actually.
0: Because even though they are still in the launching or testing stage,
1: 보통 그런 박람회 같은 데 가면은 당장 구입할 수 있는 물건들은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0: Yeah.
1: 네, 내년이나 내후년에 나올 거다 이렇게 기술력을 보여주기 mm-hmm. 위해서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mm-hmm. because even though they are still in the launching or testing stage,
0: right.
1: launching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이제 곧 출시를 하기 직전일 것이고 yeah. 테스팅은 아직도 테스트 단계, 실험 단계겠죠.
0: Right.
1: 아무튼 그런 단계, 아직 준비 단계지만
0: mm-hmm.
1: 그럼에도 불구하고
0: She says, I really had the chance to catch a glimpse of what the future of medicine might look like.
1: 두 가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atch a glimpse of, mm-hmm. 살짝 보는 거 하고요.
0: Mm-hmm.
1: What A might look like.
0: Mm-hmm.
1: A가 어떤 모습일지.
0: Mm-hmm.
1: What look like. Look like what 하면은 뭐뭐처럼 보이다.
0: Mm-hmm.
1: How it looks인데요.
0: Mm-hmm.
1: 그래서 저는 미래의 의학 또는 의학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를 살짝 볼 수 있는 기회가 이 무역 박람회를 방문함으로써 있었다는 mm-hmm. 이야기입니다.
0: Nice. And Serena was inspired. So she says, I want to become an inventor now, actually.
1: 아, 이런 이야기를 막 하다 보니까 아니면 uh-huh. 그 박람회를 갔다 오고 나니까 전 사실 이제 발명가가 되고 싶어요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0: Let's look at the last part.
2: Just, I hope I could have a groundbreaking idea simply by sitting under an apple tree like Isaac Newton. That would be really awesome.
0: Just, I hope I could have a groundbreaking idea simply by sitting under an apple tree like Isaac Newton.
1: 네. Of course, it wasn't as simple as that.
0: No, it yeah. was not.
1: 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재밌는 예로 일단 획기적인
0: groundbreaking, groundbreaking.
1: Just 한 다음에 좀 생각을 하고 I hope I could have a groundbreaking idea.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생길 수 있다면 좋겠어요. Simply by sitting under an apple tree. 그냥 사과나무 밑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like Isaac Newton.
0: Uh-huh.
1: 물론 뉴튼이 평소에도 이런 연구를 하다가
0: uh-huh.
1: 거기에서 어느 정도 아이디어를 얻었겠지만 he didn't right. really get it just by sitting under a tree.
0: No, he didn't.
1: Yeah.
0: Sir Isaac Newton did many other things.
1: Many other things. He was already uh-huh. researching the topic.
0: Uh-huh.
1: 마지막 줄을 볼까요?
0: Uh-huh. She says, That would be really awesome.
1: 그렇다면 정말 멋질 텐데 말이에요.

0: 영어 문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be around for so and so many years라고 하면은 몇 년 전부터 있었다인데요. 있었기 때문에 has been 형태로 항상 쓰입니다. 그래서 이 숲은 약 50년 전부터 있었어요라고 하려면 the forest has been around for 50 years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 숲이라고 가리키면서 말한다면 this forest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Repeat after me. The forest has been around for 50 years. One more time. The forest has been around for 50 years. Great. Let's take a look at our next example.
0: 이 전통들은 약 100년 전부터 있었어요 라고 영어로 바꾸면 These traditions have been around for 100 years 아니면 for 100 years 100 years, 100 years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발음 연습해 보죠.
1: These traditions have been around for 100 years. One more time. These traditions have been around for 100 years. Great. Let's look at our next pattern.
0: 앞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 때 speaking of 뭐뭐 하면서 그걸 받아서 그거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걸 이용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식료품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는 달걀이 필요해요. 영어로 speaking of groceries, we need eggs. 발음 연습이요.
1: Speaking of groceries, we need eggs. One more time. Speaking of groceries, we need eggs. Great, let's look at our last example.
0: 마지막으로 부모님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어제 저희 엄마가 전화를 하셨어요. Speaking of parents, my mom called yesterday. My mom called me라고 붙여도 되겠지만 그냥 엄마가 전화했다, 아빠가 전화했다 할 때 my mom called 이렇게도 많이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 Speaking of parents, my mom called yesterday. Speaking of parents, my mom called yesterday. Perfec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Serena's clip for the last time with both

0: 네, 멋진 발명품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무역 박람회와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읽어볼까요?
1: Let's take a look. I'm here for a trade show. There are so many cool inventions to help people live easier lives. Are you coming to the trade show? We're advocating for inventors with a machine made out of inventions.
0: 네, 다시 읽어보면
1: Neil says
0: I'm here for a trade show. 지금 소셜미디어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역 박람회에 와 있습니다. Here for, 여기에 그것을 위해서 있다라는 건 그냥 그걸 방문하러 온 거고요. There are so many cool inventions to help people live easier lives. 마지막 거는 lives가 아닙니다. Life의 그 명사로서 life의 복수 형태죠. 그래서 정말 많은 멋진 발명품들이 있는데 어떤 목적을 가진 발명품들이냐면 help people live easier lives. 삶을 더 편하게 해주는 발명품들이고요.
1: And Lauren says,
0: Are you coming to the trade show? 무역 박람회 오시나요? 라고 글을 올리면서 We are advocating, 옹호하다, 지지하다라는 뜻이에요. For inventors with a machine made out of inventions. 그러니까 발명품들로 만들어진 기계를 가져와 가지고 발명가들을 지지하고 있어요.
1: All right.
0: Yeah. So I don't know specifically what she or her friends are doing.
1: Doing, right?
0: But you get the idea.
1: Yeah, or what the machine looks like. That's what I'm curious
0: exactly.
1: about. All right, perfect. Great social media post. I just want to thank you guys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today. Like always, we'll be back next time.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Bye.
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영화가 있으신가요? 내가 예전에 봤을 때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고요.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또 봤는데 또 여전히나 재밌는, 그리고 앞으로도 굉장히 볼 때마다 재밌을 것 같은 그런 영화 한 편쯤은 있지 않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영어로는 이제 The Matrix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는데, 이 매트릭스 영화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아무래도 그 클라이막스 부분이 되겠죠. 죽었던 니오가 다시 살아나서 매트릭스 안에 그 적들을 무찌르는 그 장면은 볼 때마다 소름이 돋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의 문장, 그 장면에서 나오는 대사를 준비해 봤습니다.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He's the one. 굉장히 짧죠?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He's the one. 자, 이거 여러분들 충분히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He는 그란 뜻이고요. One은 이제 숫자 1이란 뜻이니까 He's the one. 그는 한 살이야 라는 뜻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실제로 그 매트릭스 영화의 장면에서 나오는 이 대사 He's the one은요, 그가 바로 우리의 영웅이야, 구세주야 라는 뜻으로 해석되게 됩니다. 왜 그런 걸까요?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이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단어는요, 바로 이겁니다. One. 앞에서 제가 뭐 농담 섞어서 이 문장, 그는 한 살이야 라고 해석하신 분들 없으시죠? 라는 투로 이야기를 했는데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고, 그 문장도 아니고 그냥 저는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 하나도 해석이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 모든 분들 결국은 이 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장이 어렵게 느껴지는 걸 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사용된 원이라는 거, 그래요, 숫자 1을 말할 때도 우리가 원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 친구 대명사로도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대명사로도. 근데 그냥 대명사가 아니에요. 부정대명사라고 적혀있는 거 보이시죠?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원이라는 대명사가 어떤 명사를 대신해서 사용해지고 있는지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 원이 사람을 대신해서 쓰일 수도 있고요, 물건을 대신해서 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he라는 단어, he, he라는 단어, 그란 뜻이고, 이 he라는 대명사는 그래서 언제나 그라는 사람을, 그것도 구체적으로 남자 사람 한 명을 대신해서 쓰이는 대명사잖아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he라는 대명사가 무엇을 대신할지는 이미. 근데 원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사람을 대신하기도 하고 물건을 대신하기도 하고 이 두 가지가 아닌 다른 것들을 대신할 수도 있다. 뭘 대신할지 정해져 있지 않아. 그래서 부정대명사라는 이름을, 상당히 긴 이름이죠, 이 친구가 갖게 됐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점은요, 이 친구 복수형도 있어요. 복수형도 있습니 뒤에다가 S부터 줘서 once 이렇게 부정대명사로도 활용, 복수로도 가능하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자, 기본적인 설명은 모두 드린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은 것은 이제 예문 살펴보면서 우리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리해 주는 겁니다. 첫 번째 예문부터 보도록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One has no choice but to grow older. 자, 여기 사용된 표현이죠. Have no choice but to, 동사원형. 이거 우리가 알아본 표현이에요. 뭐뭐 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그 뒤에 나와 있는 grow older는 무슨 뜻일까요? grow 자라다? 아, 라는 뜻보단 그냥 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older, 더 나이가 든이니까 grow older, 더 나이 든 상태가 되다. 즉, 나이가 들다라는 의미로서, 자, have no choice but to grow older는 나이가 들 수밖에 없다라는 뜻인 것까지는 근데 알겠는데, 그래서 이 원이 무슨 뜻이냔 말이에요. 원을 또 한 살짜리는 뭐 이렇게 해석하고 계시는 거 아니죠? 자, 부정대명사로 봐야 됩니다. 이런 경우 원은요, 그냥 a person, 일반적인 사람을 말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장, 사람은 나이가 들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해석되게 됩니다. 이 원이 부정대명사로서, 아, 사람을 대체할 수도 있는 거구나를 알아야지만 해석되는 문장이 된다는 거죠. 한 번만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One has no choice but to grow older. 다음 문장도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She bought a used car because new ones cost too much. She bought, 그녀가 샀죠. 뭘 샀어요? A used car. Used 하면 사용된이니까. 사용된 차를 샀다? 중고차를 샀다는 거죠. Because, 왜요? New ones. 자, ones. 부정대명사 one이 복수로 쓰인 거예요. 여기서는 앞에서 언급된 car를 받고 있는 겁니다. 물건을 받아줬다는 거죠. 새 것들이 cost too much.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서요. 즉, 새 것들이 너무 비싸서 중고차를 샀습니다. 라는 뜻으로 이 문장이 완성되는 거 보실 수가 있겠어요. 한번 영어 문제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She bought a used car because new ones cost too much. 자, 이렇게 one이 대명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거 생각해보면서 오늘의 문장 보겠습니다. 그 니오가 이제 죽었다 살아가지고, 설마 20년도 더 된 영화인데 스포일러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실 분 안 계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매트릭스 안에서 막 적들하고 싸우는데 모르피우스가 하는 대사예요. He is the one.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보자면요, he, 그는, is 라는 거죠. 그는 뭐뭐야, 뭐야 라는 거예요. the one. 여기서 말하는 one은요, 사람을 뜻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게 사람을 말하는지 물건을 말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맥락상에서 우리가 눈치껏 파악을 해줘야 되는데, 그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뭔데요? 여러분들 여전히나 머릿속에 물음표가 지금 띵띵띵띵띵 떠올려져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그 영화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가 바로 우리의 영웅이다, 우리의 구세주야 라는 뜻이 돼요. 아니, 그럴 거면 뭐 he is the hero 이런 식으로 말하지 왜 원으로 대체한 겁니까? 아, 그거는 이제 그 대명사를 쓴 사람의 마음이에요. 포인트는 우리가 이것을 알아채서 제대로 이해해 줄 수 있느냐 인 거죠. 그래서 부정대명사 원 같이 공부하고 있는 거고요. 생각해 보시면서 다음 문장도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운명의 연인이에요. 운명, 연인. 와, 이런 단어 나 모르는데 이 문장 못 만들 것 같은데. 아니요, 되게 간단합니다. You are, 당신은 이라는 거죠. 뭐라는 거예요? The one.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에요? For me, 나를 위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말로 당신이 바로 내 운명의 인연입니다, 연인인 거예요 라는 뜻이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편해요. 이래서 one 쓰는 거예요. 편하니까. 자, 영어 문장 한 번만 같이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You're the one for me. You're the one for me. 이렇게 말하면, 아, 당신이 내 천생연분입니다 라는 뜻이 되니까, 자, 요거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문장도 보겠습니다. 나는 레리의 파티에 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요, 아, 그 가장 최근에 했던 그 파티, 저번 거 그 재미없었거든요 라는 문장 만들어 볼게요. 먼저는 내가 가고 싶지 않다부터 시작해 볼게요. I don't want. 나는 원하지 않는 거죠. 뭘 원하지 않는 겁니까?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투부정서 썼죠? I don't want to go. 근데 어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레리의 파티에 가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I don't want to go
to Larry's party. Because 왜냐면요. 자, 그리고 가장 최근에 레리가 열었던 그 파티

가라는 말. 와, 이걸 있는 그대로 하자면 너무 길어. 그때 쓰는 게 바로 이 부정대명사 원인 거예요. Because the last one. The last one. 이렇게 말하면 레디가 열었던 가장 최근의 파티라는 것을 원이라는 단어 하나로서 우리가 표현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Because the last one was boring. 자,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I don't want to go to Larry's party because the last one was boring.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문장 길이가 좀 있으니까. 자, 큰 소리로 가요. 시작. I don't want to go to Larry's party because the last one was boring.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우리 매트릭스에 한 대사를 가지고 부정대명사 원에 대해서 공부를 해 봤어요. 굉장히 유용하고 또 알게 되면 사용하기에 참 쉬운,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사용하기에 쉬운 그런 친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복습해 주시는 거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래머 인사이드의 김승규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While you sweat. 오늘의 영어 표현 같이 공부하는 동안 편하게 쉬고 계시거나 아니면 오늘 했던 자세 한번 하고 계셔 보세요. 오늘의 영어 표현 to chill. 그 다음에 chilly의 차이입니다. 일단 chill이란 뜻은 뭐냐면 어디 급한 게 없고 굉장히 조용하고 차분한 상태를 chil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 it's chill. 그래서 아, 너무 좋다. 너무 릴렉싱 된다. 그럼 chill. 그 to chill 그거는 그래서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다, 진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chilly라고 하면 무슨 뜻일까요? chilly는 쌀쌀하다라는 뜻이에요. 날씨가 춥진 않은데 쌀쌀하다. 그게 chilly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now don't panic, just chill 이랬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패닉하지 마세요, just chill, okay? 차분하게 진정하세요 이런 뜻이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this is the perfect workout to warm up. 요새 because it's getting chilly these days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새 조금 쌀쌀해질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몸을 조금 따뜻하게 데피는데 완벽한 자세입니다. 이런 뜻에서 썼어요. 대화문을 통해서 조금 더잘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대화문 큐. I love this cafe. It's so modern and chill. I knew you'd like it. It's so you. It's a little chilly though. I'll ask if they can turn the AC down a little.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I love this cafe. 와, 이 카페 너무 좋다. 나 너무 좋아, 지금. It's so modern. 정말 좀 모던하다. And chill. And chill. 정말 그리고 좀 뭔가 고요하고 차분하고 너무 좋다. 이렇게 이런 뜻에서 It's so chill.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I knew you'd like it. 아, 네가 좋아할 줄 알았어. It's so you. It's so you. 정말 딱너 같아. 정말 네 스타일이야. 이렇게 할때 It's so you. 또는 It's so him. It's so her.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It's a little chilly though. 이럽니다. 근데 좀 쌀쌀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두 번째 표현 여기다 넣어봤는데요. It's a little chilly, 너좀 쌀쌀하다 그랬더니 I'll ask if they can turn down the AC. Turn the AC down 이렇게 얘기합니다. AC, air conditioner 그냥 줄여서 AC라고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볼게. If they can turn the AC down. 에어컨을 조금 줄일 수 있는지 물어볼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첫 번째 대화였고요. 두 번째 대화도 보도록 할게요.
1: I got fired. What am I going to do? I might die. Just chill, okay? There must be a way. You're hiring, right? Can I work for you, like, right away? I mean, that would actually be a dream come true for me.
0: 네, 두 번째 대화도 봤습니다. 막 패닉 상태예요. Oh, I got fired. I got fired. 해고란 뜻입니다. 나 진,

0: 방금 해고다 했어. I got fired. What am I going to do? 나 이제 어떡하지? 나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 might die. 나 진짜 죽을지도 몰라. I might die. 이러니까 친구가 just chill, okay? 오늘의 표현 나왔죠? 야, 좀 진정 좀 해, 알았어? Just chill, okay? There must be a way. 무슨 방법이 있겠지.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well, you're hiring, right? 너 지금 사람 뽑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Can I work for you? 나 너를 위해서 내가 좀 일을 해줘도 될까? Like right away, like right away. 막 지금 당장, like이 막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막 지금 당장 너를 위해서 일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I mean, that would actually be a dream come true for me. 이럽니다. 어? 아니, 내 말은 that would actually be. 사실 그러면은 나야 좋지. 나한테는 소원 성취지. 이럽니다. A dream come true. 하나 이렇게 묶어서 쓰는데요. 네가 나를 위해서 너 나의 밑에서 이러면은 나야 너무너무 좋지. 이런 의미였어요.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대화 다 살펴봤고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So we did the three-legged downward facing dog today, right? It was so good. Next time we will be doing the dolphin pose, which is also very fun, all right?
1: 오늘 우리 다리를 든 견상 자세 한번 해봤습니다.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돌고래 자세 같이 해봐요. 알겠죠?
0: 오늘의 영어 표현, to chill, 진정하다. Versus chilly,
1: 쌀쌀하다라는 표현 같이 공부해봤어요. 둘 다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요. 잘 활용하시고 그러면 우리 내일 볼 때까지
0: I will see you so soon. Have an amazing, amazing day. Okay, bye.

0: welcome back to Beige 분영원 신아킴의 Go Girl Listening. There you go. 여러분 반갑습니다. I'm your good buddy, 신아킴.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코코 잎에 그 이파리 속에 무엇을 담고 있다고 하는지 그걸 한번 캐치해 보시겠어요?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1: They lay out the food they carried all the way from the village and start praying. I stand beside them in front of the God of nature. On each of the cocoa leaf, they contain their own wish.
0: Yes. 네, 여러분 화면과 함께 보시면서 아, 잎 하나하나에 사람들의 그 소망이 담겨있다 요걸 캐치하셨으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They lay out the food they carried all the way. 그들은 내내 가져온 음식을 펼쳐놓다. 우리말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무슨 내내인데요? 뒤에 이어지는 내용 잠시 후 확인하시면 되고요. Here comes second lesson point. That is, on each of the cocoa leaf. 각각의 코카 잎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문장 속에서 이 포인트들이 어떻게 들리는지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Listen very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They lay out the food they carried all the way from the village and start praying. They lay out the food they carried all the way from the village and start praying. 2. On each of the coca leaf, they contain their own wish. On each of the coca leaf, they contain their own wish.
0: 자, 그럼 이제 의미 파악해 볼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They lay

out the food they carried all the way from the village and start praying. 그들은요, 마을에서 멀리까지 들고 온 음식을 펼쳐놓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0: 했을 때 놓친 부분, 나 제대로 들었나? 확인하면서 이번엔 자막과 함께 한번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They lay out the food they carried all the way from the village and start praying. I stand beside them, in front of the God of nature. On each of the cocoa leaf, they contain their own wish.
0: 네.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they lay out the food, they carry it all the way. 자, 여러분, 여기서는 기능어, 내용어, 눈으로 확 구분하신 후에 이 억양을 느끼면서 연습하신다고 생각하시면서 하면 돼요. They lay out the food, they carried all the way. 이렇게 말입니다. 자,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They lay out the food, they carried all the way. 네, 조금 어색하시지만 그래도 try 해보세요. Google listening 2. They lay out the food, they carried all the way. Good. Google listening 3. They lay out the food, they carried all the way. 네, 그 정도면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They lay out the food they carried all the way from the village and start praying. One more time. They lay out the food they carried all the way from the village and start praying.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on each of the coca leaf. 자, on of the 기능어죠. Each coca leaf만 내용입니다. Each coca leaf. 여긴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 발음하실 때 L 사운드는 혀끝이 윗니 뒤에 붙었다 떨어질 때 leaf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of 뒤에 정관사 더 나왔습니다. 이 of, 더 둘 다 기능어이기 때문에 빠르고 약하게. 그래서 on each of the 약하게 coca leaf 이렇게 하시면 돼요. Google listening 1. On each of the coca leaf. Okay. Google listening 2. On each of the coca leaf. 어렵지 않으시죠? Google listening 3. On each of the coca leaf. leaf. 끝발음 leaf 하지 마시고 leaf.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On each of the coca leaf, they contain their own wish. 한 번 더. On each of the coca leaf, they contain their own wish. Excellent. Now,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영국식 발음입니다. 과연 어떻게 다를까요? 비교하면서 들어보세요. Let's go, go, listening.
2: Go, go, listening. 1. They lay out the food they carried all the way from the village and start praying. They lay out the food they carried all the way from the village and start praying. 2. On each of the coca leaf, they contain their own wish. On each of the coca leaf, they contain their own wish.
0: 네, 아주 크게 다른 점은 없었죠. 비슷했습니다. All right, then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They blank out the food they carried all the way. 앞에서 연습하셨으니까 금방 캐치하셨죠. 자, 빈칸에 lay라는 동사인데요. 얘가 뭐뭐를 놓다 이런 의미가 되죠. 보통 lay 그리고 laid 이렇게 변하는 동사인지라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들은 놓습니다. 뭘 이렇게 놔요. 네, out the food 했어요. lay out the food. 음식을 펼쳐 놓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음식이에요? They carried all the way from the village. 마을서부터 쭉 가져온,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줄고 들고 온, 가져온 그 음식을 놓습니다. 펼쳐 놓습니다. 그리고 and start praying. 기도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의미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Okay. I stand blank 했어요. 저는 서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0: 있어요? beside them 했어요. 자, 이때 발음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beside them 이렇게 들리지 않고 beside them 해서 이 beside의 the 사운드가 거의 안 들리게 바로 them으로 넘어가게끔 들리게 되죠. beside them으로 안 들리고 beside them 의미는 그들 옆에 서 있습니다. in front of the god of nature 자연의 신 앞에서요. on each of the coca leaf 자, 각각의 그 코카 잎들은요. They contain their own wish라고 했어요. 뭘 포함하고 있대요? 뭐를 담고 있다고 합니까? 그들 자신들의 그 무엇을 wish, 소원,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 이야기 모두 이해되셨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to today's listening story one final time.
1: They lay out the food they carried all the way from the village and start praying. I stand beside them in front of the God of nature. On each of the cocoa leaf, they contain their own wish.
0: Yes. 네, 오늘 이야기도 모두 잘 이해되셨겠죠? 이해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잘 안 들렸던 부분들이 왜 안 들리는지 반복적으로 그 구간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들어보세요.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See you later. Bye-bye.

0: welcom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Yes, we are going to the office. 네, 직장. We are going to the 사무실. And we're going to speak some English. That's right. So, we want to learn business English. Business English를 꼭 business English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You can use these patterns and phrases in other situations. But we are going to focus on office English. So, let's go ahead and look at our main dialogue for today. 죄송하지만 그는 지금 통화 중입니다. 기다리시겠어요? I'm sorry, but his line is busy. Would you like to hold? 네, 기다릴게요. Yes, please. I'll hold. Great. 좋습니다. 곧 그와 통화가 가능할 겁니다. 어? 곧 그와 통화가 가능할 겁니다. 어?
1: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0: All right, let's find out. Okay, so we have a dialogue today, and the situation, of course, is 통화 중. Okay, so we're going to learn about how we can say it's busy, 통화 중입니다, 기다리시겠습니까? All of these things. Let's look at the dialogue. Assistant says, I'm sorry, but his line is busy. Would you like to hold?
2: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그분이 통화 중이다. 그러면은 뭐 우리는 보통 busy 할 때 바쁘다. Like I'm busy. I'm so busy. 네, 바쁘다. 정신이 없어. 뭐 이렇게 할 때 busy 하지만 이 통화 중이에요. 그럴 때도 이 busy를 씁니다.
0: So his line is busy. 폰이 아니라 his line is busy. So 죄송하지만 그는 지금 통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통화 중이면은 상대방이 그렇게 물어보죠. 뭐 계속 기다리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나중에 전화하시겠어요? 뭐 이렇게도 물어보죠.
1: So in this case, would you like to hold? So our key phrase for today is hold.
0: 자, hold는 뭐 다양한 정말 다양한 의미들이 있는데 hold는 뭐 앉다 뭐 잡다 뭐 그러지만 여기에서는 기다리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기다리시겠어요?
1: Would you like to hold?
0: 근데 뭐 would you like to wait?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Understand versus comprehend. Understand versus comprehend. 너 내 말 이해해? 라고 할 때는 understand 혹은 comprehend. 네, 여기에선 차이점이 뭘까요? Let's find out. 첫 번째 단어는 understand. 이거는 발음 연습해 볼게요. under, 그 다음에 stand. 그리고 여기서는 stand 보다는 좀 더 길게, 그리고 입도 조금 더 벌려주시면 좋아요. understand. Understand. Very good. 이거는 남의 말을 뭔가 이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의 말 혹은 내용을 이해할 때 understand 사용하고요. 이해하다란 의미로 가장 널리 쓰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Do you understand? One day you'll understand. I just can't understand. Understand. 일반적인 이해하다. Understand. Understand.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Do you understand? 이해하세요? Do you understand? Do you understand? 좋아요. 이해하세요? 일반적으로 이해하세요? Do you understand?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One day you'll understand. 언젠가는 너도 이해할 거야. 네, 특히나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이런 말 정말 많이 하죠. One day, 언젠가는 you'll understand. 너도 이해할 거야. One day you'll understand. One day you'll understand. Trust me. One day you'll understand. You'll understand why I'm doing this. Okay? 세 번째 문장입니다. I just can't understand. 나는 그냥 이해가 안 돼. 네, 이해 안 돼 할 때는 I can't understand. 그냥 이해가 안 돼. I just can't understand. I just can't understand. 그냥 이해가 안 돼. 자,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해볼게요. I just can't understand. I just can't understand. 네, understand.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를 이해하다. comprehend. 자, 발음 연습해 볼게요. comprehend. comprehend, comprehend. 네, 아마 comprehension, English comprehension 여기에서 정말 많이 들었겠죠? 자, comprehend는 뭔가 충분히 이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재밌어요. comprehend는 100%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에 더 중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뭔가 understand는 그냥 대충 이해한다 이런 어감이 있고요. comprehend는 뭔가 100% 내용을 이해한다. 이게 좀 더 강합니다. 그리고 격식 있는 표현으로 부정문에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understand보다 좀 더 포멀한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부정문에 정말 많이 사용하기도 해요.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can't seem to comprehend the concept. She could barely comprehend the situation. I try to comprehend Damien's thought process. Comprehend. 충분히 이해하다. Comprehend.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I can't seem to comprehend the concept. 나는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 근데 여기서는 comprehend도 뭔가 정말 충분히 깊이
100% 이해하다 이런 어감이 있어요. 그래서 I can't seem to comprehend the concept. 나는 그 개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I can't seem to comprehend the concept. I can't seem to comprehend the concept. I can't seem to comprehend the concept. 두 번째 문장입니다. She could barely comprehend the situation. She could barely comprehend the situation. 네, 그녀는 그 상황을 거의 이해하지 못했어. 네, barely는 거의라는 말이죠. She could barely comprehend the situation. 네, 큰 목소리로 She could barely comprehend the situation. 네, 마지막으로 I tried to comprehend Damien's thought process. 나는 데이미안의 사고 과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그래서 이거는 뭔가 그냥 대충대충 이해하는 것보다 정말 깊이 그리고 충분히 뭔가 100% 정말 잘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I tried to comprehend Damien's thought process. 네, 큰 목소리로 함께 해볼게요. I tried to comprehend Damien's thought process. I tried to comprehend Damien's thought process. 네, 정리해 드릴게요. 네, understand. 이거는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고요. 이거는 남의 말을 이해할 때 understand. understand 단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comprehend 같은 경우는 understand보다 좀 더 격식 있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이해하는 것보다는 뭔가 충분히 이해할 때 comprehend 단어를 더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Okay, understand 그리고 comprehend. Okay, 이해하셨죠? Did you understand the difference? Okay, understand하고 comprehend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보세요. Do you understand? Do you understand? Do you understand? Do you understand? Do you understand? I can't seem to comprehend the concept. I can't seem to comprehend the concept. I can't seem to comprehend the concept.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살아가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우리의 감정들을 영어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좀 안 좋은 감정들을 정리를 좀 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좀 안타까움, 후회스러움, 그 다음에 아쉬움에 대한 표현들을 강조해서 일단 좀 알아봤다면, 자, 이번 시간에는요, 화가 난 어떤 상황의 표현들, 노여움이라든가 아니면 좀 누구가 좀 성가시게해서 좀 신경에 거슬린다든가 약간 이런 쪽의 표현들을 정리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케이? 화난 것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화가 났다도 있고 매우 노여움을 느꼈다도 있고 매우 화가 났다도 있고 화가 많이 났을 때도 있고 이거 약간 크레센도처럼 좀 이게 올라가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그냥 화나다, 매우 화가 나다, 극도로 화가 나다. 형용사가 약간씩은 다를 것 같은데요. Angry는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feel angry. I feel angry. 나 화가 나. 그냥 무난하죠? I feel angry. 여기서부터 들어볼게요.
1: Feel angry. Feel angry.
0: 강조한다면 I feel so angry. I feel so angry. 이것도 무난합니다. 자, 한 단계 올라가면요. Furious. 이건 좀 많이 화가 난 겁니다. I feel furious. I feel furious. 화가 너무 많이 나. So를 붙이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이미 강화가 된 형용사여가지고 I feel so furious 잘 안 씁니다. 그냥 I feel furious 이 자체가 매우 화가 난 거니까 이거 자체로 강조된 거예요. 들어볼게요.
1: Feel furious. Feel furious.
0: 자, 이거보다 우리가 한 단계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Outraged. 이건 폭발입니다. 폭발한 거예요. I feel outraged. 너무너무 화가 난 겁니다. 얘랑 얘랑 거의 동급이라고 봐도 얘가 살짝 저는 강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뭐 사실 우열을 가리기 힘들어요. I feel outraged. Outraged. Rage 자체가 분노란 뜻이에요.
1: Feel outraged. Feel outraged.
0: 자, 그러면 이건 알고요. 이것도 뭐 이걸로 한번 영작을 해보죠. 그 친구가 또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거짓말 또 했네? 이럴 때 화 많이 나죠. 거짓말을 계속 거듭해서 여러분이 그거를 알게 됐을 때 I felt outraged because he lied again. 자, feel의 과거 넣어볼게요. 그 친구가 거짓말을 또 해서 너무 화가 났어. 거짓말 한 것도 과거고 지금 화가 난 것도 방금 전의 상황을 과거로 줄 수 있겠죠. I felt outraged. 그죠? 시제 자체를 과거로 줄게요. I felt outraged because he lied again. 만약에 지금 상태가 그렇다면 feel 넣어도 돼요. I feel outraged because he lied again. 그죠? 이거는 그 친구가 과거에 거짓말을 또 방금 전에 이제 뭐 어제 했든 상관없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화가 많이 났었다라는 얘기고 지금 화가 난 상태면 I feel outraged. 현재형도 가능합니다. 일단 과거 시제로 연습할게요. I felt outraged because he lied again. 들어볼게요.
1: I felt outraged because he lied again. I felt outraged because he lied again.
0: Okay. 자, 이건 제가 이제 추가를 좀 해본 건데요. 화가 많이 나면 절대 나 그 친구 용서 안 해. 이번에 그 친구 그냥 안 넘어갈 거야. 약간 이런 말도 하거든요. 자, 표현들이 많이 쓰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Never going to forgive someone. I am never going to forgive someone. 그러면 누군가를 절대 용서하지 않다. Never는 뭐 아시다시피. Going to는 앞으로 미래에 forgive를 안 하겠다. Never going to forgive 누구누구 이렇게 쓰거든요. Forgive 강세 뒤에. 자, 절대 누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화가 많이 나서. 들어보세요.
1: Never going to forgive someone. Never going to forgive someone.
0: Okay. 이거는요. 표현이 하나 또 있어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그 친구 이번에 그냥 못 넘어가. 약간 이럴 때 will not get away with. Get away with는 도망가는 거예요. Get away with는 get away.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뭔가 이렇게 잘못을 해놓고 그냥 넘어가는 걸 get away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안 될 거란 얘기죠. Will not get away with. He will not get away with this. 자, 들어보세요. He will not get away with this. 그러면 이번에 이거는 정말 절대 못 넘어가. 그 친구 그냥 못 넘어간다. 이럴 때 He will not get away with this. 이렇게 씁니다. Not 힘주고 away 힘주고. 들어볼까요?
1: Will not get away with. Will not get away with.
0: Okay. 문장에 넣어보겠습니다. 그 친구를 절대 용서는 안 할 거야. I am outraged. 나 너무 화나. 그 친구 용서 안 한다? 뭐 지금의 심정을 얘기한다면 I am never going to forgive him. I am never. Not보다 never가 조금 더 강하죠, 의미가. I am not going to forgive him. 나 그 친구 용서 안 할 거야. 이거는 절대,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I am never going to forgive him. I am never going to forgive him. Forgive. Forgive. 이거 강세 반드시 뒤에 줘야 돼요. 자, 들어볼게요.
1: I am never going to forgive him. I am never going to forgive him.
0: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화가 나는 감정을 좀 이제 처리했으니까 신경이 거슬리고 약간 좀 짜증이 나는 이쪽 감정들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것도 약간 비슷한 그런 감정들이죠. 이 두 가지 형용사 꼭 기억합니다. 응? Annoying. 1번. 2번은 frustrating. 이 두 가지 형용사는 굉장히 좀 신경에 거슬리는 짜증나는 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기계가 잘 안 돼. It's so annoying. 그죠?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요. It's frustrating. 자, 뭔가 좀 신경에 거슬릴 때 쓰는 말인데 답답함의 느낌이에요. Frustrating, annoying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Frustrating 약간 답답함의 느낌이고요. Annoying이 약간 짜증난다는 느낌입니다. 근데 둘 다 비슷한 어감으로 많이 쓰여요. He's so annoying. 어떤 사람한테 쓸 수도 있고요. 그렇죠? Frustrating 보러 이제 본인 감정에 많이 쓰긴 하는데 자, 다시요. Annoying. Annoying. 그 다음에 frustrating. Frustrating. 그렇죠? 이런 거는 상황에 좀 많이 씁니다. 자, 들어볼게요.
1: Annoying. Annoying. Frustrating. Frustrating.
0: Okay. Very good. 자, 그 다음에요. 신경에 거슬리는 이라는 말을 쓸 때 이제 쓰는 말이 이게 표현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이거를 get on one's nerves. Get on one's nerves. 자, 이거는 nerves가 뭘까요? 신경이란 뜻입니다. 신경. Nerve. Nerve. 머릿속에 신경할 때. 그래서 신경을 거슬리게 하다라는 말을 영어에서는 이걸로 표현해요. Get on one's nerves. He really gets on my nerves. 무슨 말이에요? 신경을 거슬리게 한다는 얘기죠. 그 친구 하는 말이 참 신경을 긁어. 이럴 때 He really gets on my nerves. 들어볼게요.
1: Get on one's nerves. Get on one's nerves.
0: 좋습니다. 이런 표현이 또 있어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같은 의미인데 Get under one's skin. Get under one's skin. 예를 들어 가시 같은 게 박혀가지고 피부 아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신경이 쓰입니까? 그래서 누가 한 말이 자꾸 get under my skin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꾸 신경을 긁는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비슷한 뜻입니다. Get under one's skin. 여기 물론 소유격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도요. 자, 들어보세요.
1: Get under one's skin. Get under one's skin.
0: 자, 문장에 넣어보면요. 그 친구 참 신경에 거슬릴 때가 있지.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종종 그럴 때가 있다. Sometimes 넣어볼까요? 자, 신경에 거슬리다. Get on my nerves인데 이게 이제 3인칭으로 현재 시제 잡아주면 gets on my nerves 에서 붙여줘야겠죠. He sometimes gets on my nerves. He sometimes gets on my nerves. He sometimes gets on my nerves. 이렇게요. 짧지만 아주 임팩트 있는 문장입니다. 들어볼게요.
1: He sometimes gets on my nerves. He sometimes gets on my nerves.
0: 신경에 거슬리다. 정리합시다. 자, 오늘은 약간 화가 나는 감정. 그죠? 그 다음에 거슬리는, 신경에 거슬리는 감정. 극도로 화가 나다. Angry, furious. 마지막 단계가 outraged. 폭발한 거죠. I feel outraged. 이런 식으로. 들어볼게요.
1: Feel outraged. Feel outraged.
0: 자, 누구를 절대 용서 안 할 거다. Never going to forgive someone. 요 사람이 여기 나온대요. Never going to forgive. 자, 강세 잘 주시고. 들어볼게요.
1: Never going to forgive someone. Never going to forgive someone.
0: Ready? 신경을 거슬리게 하다. Get on one's nerves. 길게. Nerves. 조금 끌어주시고 들어볼게요.
1: Get on one's nerves. Get on

0: one's nerves.
1: 좋습니다. 자, 그럼 어떤 노여움의 감정, 화가 난 감정, 답답함의 감정, 짜증이 나는 감정, 신경에 거슬리는 감정, 상당히 좀 안 좋은 감정들이죠. 자, 그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연습을 좀 해봤습니다. 그 상황에 맞게 혹은 상황 묘사를 하실 때 잘 쓰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시거나 그전 방송 다 보고 싶으시면 홈페이지에 오시면 다시 보기 전부 다 무료입니다. 저희 교환도 일주일치씩 워드 파일로 다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교환도 참고하시고요. 저한테 질문하시거나 저한테 의견 주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들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돼요.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 will definitely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네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날씨 얘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런데 날씨가 어떻게 될 거예요? 라고 여러분이 약간 예측을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패턴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날씨가 어떻게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It is going to be 하고 나서 날씨 형용사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얘기들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날씨가 이제 화창해질 거예요. 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weather forecast라고 얘기를 하는 이제 일기 예보를 보고 오늘 이따가 날씨 이제 화창해진대 이런 얘기들을 할 때 It is going to be 날씨 형용사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핵심 패턴이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쵸? 바로 여러분 It is going to be 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요. It is 날씨 형용사입니다.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쵸? 날씨 형용사를 넣어주시면은 지금 날씨가 어떻다라는 의미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is은요, the weather, 요거를 is로 줄여서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the weather is 날씨 형용사라고 얘기를 하면 날씨가 어떠어떠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거를 is로 많이 줄여서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날씨가 어떠어떠해질 것이다 라고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그쵸?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법에서 많이 공부했었던 be going to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올 수가 있었던 게 바로 it is going to be 날씨 형용사가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형용사가 붙어있기 때문에 going to be가 된다라는 거 요거 조금만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날씨 형용사 자리에 다양한 형용사를 넣어가지고 날씨가 이제 앞으로 어떠어떠하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들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첫 번째 문장입니다. 날씨가 이제 화창해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화창한 날씨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뭐였었죠? 그쵸? sunny day 라는 거 많이 썼을 겁니다. 그래서 it is going to be sunny. It is sunny. 이런 것들이 바로 그쵸? 날씨가 화창하다 라는 의미였잖아요. 그래서 sun이라는 명사에 ny가 붙으면서 그래서 sunny, 화창한이라는 형용사가 만들어졌던 겁니다. 자, it is going to be sunny. 날씨가 이제 곧 화창해질 겁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t is going to be sunny. 한 번만 더. 시작. It is going to be sunny. 라고 얘기를 해서 날씨가 화창해질 거예요. 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날씨가 추워

0: 뜨거워진다는 느낌보다 쌀쌀해질 거예요 라는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운이라는 거를요, 명사로 chil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쌀쌀한이라는 형용사를 바로 chil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t is going to be chilly.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날씨가 좀 쌀쌀해질 거예요 라는 표현. It is going to be chilly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t is going to be chilly. 한 번만 더. 시작. It is going to be chilly 라고 얘기를 해서 날씨가 이제 쌀쌀해질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chilly 라는 거, 쌀쌀한이라는 날씨 형용사 넣어서 연습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날씨가 흐려질 것이다 라는 표현인데, 여러분이 날씨가 흐린 거는요, 되게 구름이 껴 있어서 흐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름은 cloud고요. 그 뒤에 y를 붙이면은 흐린이라는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날씨가 흐려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It is going to be cloudy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날씨가 흐려질 거예요. 시작. It is going to be cloudy. 한 번만 더. 시작. It is going to be cloudy 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 cloudy 라는 거, 흐린이라는 날씨 형용사 넣어서 또 연습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비가 내릴 것이다 라는 거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ain이라는 명사 뒤에요. 비 뒤에 y를 붙여주시면은 비가 내리는 이라는 날씨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비가 내릴 거예요. 바로 it is going to be rainy. 이렇게 여러분이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비가 이제 내릴 거예요. It is going to be rainy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t is going to be rainy. 한 번만 더. 시작. It's going to be rainy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사실 비가 내릴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냥 It is going to rain으로 여러분이 쓰셔도 될수 있었던 문장이었습니다. 자, 비가 내리는 이라는 형용사 rainy 기억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t is going to be rainy 라고 얘기를 해서 비가 내릴 거예요 라는 표현까지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날씨 형용사는요, 되게 그 날씨와 관련되어 있는 명사 뒤에 y 혹은 그 마지막에 있는 자음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y를 붙여서 여러분이 얘기를 하면 그게 날씨 형용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이제 어떠어떠해질 거예요 라는 표현으로 it is going to be 날씨 형용사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It is going to be sunny. It is going to be sunny. It is going to be chilly. It is going to be chilly. It is going to be cloudy. It is going to be cloudy. It is going to be rainy. It is going to be rainy.
0: 우리가 이 문장 배웠었네요. 날씨가 화창할 거예요 라는 표현. 그쵸? 바로 It is going to be sunny 였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날씨가 화창해질까요?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말씀해 주시면 될까요? 그쵸? 질문을 여러분이 또 얘기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It is going to be 날씨 형용사를요. 질문으로 얘기를 할 때는요. Is it going to be 날씨 형용사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It is가 is로 바뀌었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좀 헷갈린다 라고 하면 살짝 꿀팁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냥 평서문 뒤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게 그냥 일반적인 질문이 됩니다. 회화에서는요, It is going to be sunny? 이렇게 물어보시면 날씨가 화창해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Is it going to be sunny? 이렇게 여러분이 물어보시면 돼요. 이번 기회에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s it going to be sunny? 라고 얘기를 해서 It is going to be와 Is it going to be? 이 질문 바꾸는 거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비가 내릴 거예요. 라는 거 It is going to be rainy. 라고 배웠습니다. 자, 근데 날씨라는 거는요, 되게 오전, 오후 혹은 저녁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시간대를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오후에는요, 비가 내린대요 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오후에 라는 거를 여러분이 영어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써야 됩니다. 오후에는요, 바로 in the afternoon 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 아침에는요, in the morning 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 저녁은요, in the evening 이라고 여러분이 표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밤에는 at night으로 쓴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오후에 비가 내린대요. 가보죠. 시작! It is going to be rainy in the afternoon 이라고 시간대도 넣어서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날씨가 어떠어떠해진대요 라고 얘기를 해서 It is going to be 날씨 형용사로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날씨 형용사는 뒤에 그쵸? Y를 붙여서 많이들 얘기를 한다 라는 포인트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강의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to have you back here today. Thanks for joining the program. 자, 저는 이근철이고요. 매일 10분 동안 행복해지는 시간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10-minute English, your happy moment.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는지 딱 한 문장으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문장으로 나의 마음도 바뀔 수 있고 나의 그렇죠 행복 에너지도 바뀔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의 challenging time.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항상 상황 설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마사지를 받으러 뭐 타이 마사지건 아니면 뭐 한국식 마사지건 마사지를 받으러 갔는데 그걸 받고 났더니 이쪽이 원래 아픈데 그쪽은 괜찮은데 반대쪽이 또 결리네 아니면 그냥 아픈 데가 없어서 받았는데 어디가 결리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부분을 고쳐야 되지 막 그 생각하지 말고요. 출발점은 원래 이런 거야? 이게 바로 포인트죠. 그래서 나는 모르고 있는데 원래 다들 그런 거냐고 이렇게 묻고 싶으실 때 쓸 수 있는 표현 영어로는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뭐뭐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늦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am I supposed to예요. 근데 빨리 들으면 am I supposed to? 발음은 ed가 없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ed가 있다는 거 이거는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구어체에서도 원어민도 가끔 틀리는 궁금해하는 예, 그런 또 포인트이기도 하니까 왜 발음으로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죠? 그래서 am I supposed to 뒤에 동작이 나온다는 거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re? Let's go and try it out. 오케이, step 1. 자, 첫 번째 스텝에서는요. 뭐뭐 해야 되는 거야? 원래 그런 거냐고를 네 번 연습하시면 돼요. 가장 간단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그래서 거기서 아 이건 쉽구나 이런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얘는 숙제구나. 얘는 그렇죠. 뭐 쌤들이 얘기해 주니까 그냥 저봐 받아 적고 내가 외워야 되는 거구나. 벌써 마음가짐 차이에서요. 결과가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 원래 그런 거야가 네 개가 나와 있고 아파서 쑤신다, 치워야 한다, 먼저 전화한다, 여드름을 짜다. 중간에 있는 건 동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한 60%, 70%는 70%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원래 아파서 쑤시는 거야? 그러면 아파서 쑤시다. 이것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am I supposed to be? 그 다음에 뒤에

걸리는, 아픈 이런 얘기 안 해요, 그죠? 그래서 그걸 영어로는 sore라고 합니다. S-O-R-E. 자, 그래서 am I supposed to be sore? 그렇죠? 되게 쉽죠? 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동작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 아, 아, 이렇게 아픈 거. sore. 그렇죠? 물론 am I supposed to have some pain in the back? 뭐 in my stomach? 그렇죠? on the shoulder? 뭐 이런 식으로 in my shoulder? 다 안쪽이 아프다면. 그렇죠? 예, 그래서 결려야 되는 거야? 라는 뜻으로 have pain을 써도 되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예, 바로 단어가 be sore. sore가 그냥 아픈이고요. be는 아픈 상태이다. 라는 뜻이죠. Am I supposed to be sore? 자, 이거 원래 치워야 되는 거야? 치우다? clean. 되게 쉽잖아요. Am I supposed to clean this? 완전 치우다? clean up this. 쓰셔도 되겠고요. 먼저 전화해야 되는 거야, 그 남자한테. Am I supposed to call him first? 간단하죠? So, am I supposed to call him first? 맨 마지막에, 오늘 여드름 이거 짜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할 때, 짜다가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거긴 여드름 나온 걸 탁 터트리는 거잖아. 아이고, 생각만 해도 좀 그렇다, 그죠? 그런데 어쨌든, 터트리는 거 어려운 거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콘을 터트리면 뭐가 돼요? 팝, 콘이 되잖아요. 그래서 팝이, 이런 소리가 나는 걸 다 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m I supposed to pop my pimples? P-I-M-P-L-E가 여드름이고요. 여러 개니까 pimples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네 가지를 했는데 요거 한번 가려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출발하겠습니다. Your turn과 함께 원래 아파서 쑤시는 거야? 장면 연상이 중요해요. Your turn! 네, am I supposed to be sore? 됐죠? 자, 이거 원래 치워야 되는 거야? Your turn! 예, am I supposed to clean this? 됐죠? 발음은 clean this도 좋고 cleanness도 좋아요. 세 번째, 내가 그한테 먼저 전화를 해야 되는 거야? 걔가 나한테 전화하는 게 아니고 your turn. 맞습니다. Am I supposed to call him first? 됐죠? 맨 마지막에 여드름 짜야 되는 거야? Your turn. 맞습니다. Am I supposed to pop my pimples? 그래서 P-I-M-P-L-E가 여드름이고요. P만 바꿔서 D-I-M-P-L-E, dimple. 그러면은 이건 보조개를 이야기한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step 2. 자, 원래 마사지 받고 나면 결리는 거야. 영어로 뭐라 할까요? 다 나왔잖아요. Am I supposed to be sore? 결리는 거야? 그런데 뭐 한 후에요? After, 그 다음에 뒤에 getting a massage. 하시면 돼요. Am I supposed to be sore? After getting a massage? 하고 물어보는 거겠죠. 발음 주의하세요, 이거. 메시지 그러면은 전달하는 메시지고요. 예, 그 다음에 전달 사항인 거죠. 얘는 massage예요. massage. 발음은 두 가지입니다. massage 하셔도 되고 massage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massage를 더 선호하고요. Am I supposed to be sore after getting a massage? 마사지 한번 받으면 결려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거는요. 원래 배꼽에 있는 때 청소해야 되는 거야. 이거 어렸을 때 진짜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그 때라고 생각했잖아요. 원래 때가 아닌데. 그래서 am I supposed to clean까지는 똑같아요. 아까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배꼽에 있는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배꼽을 그냥 쓰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my belly button 이렇게 쓰시면 전체가 정리가 되니까. 자, 맨 마지막에 내가 탐한테 먼저 전화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 거야. 아까 나왔죠. Am I supposed to call Tom first? 그렇죠. Call Tom first. 그 다음에 and apologize 나오겠네요. And apologize first. 해서 apologize까지요. 자, 그렇다면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만 기억하셔도 된다고 그랬죠? 부담되시면 나머지 건 throw them away. Okay? But go and keep this two times. Try it again.

What if you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원래 마사지 받고 나면 이렇게 결리는 거야, 어디가? 이랬더니, 어? 내가 알기에는 안 그런데? 자, 이거 뭐라고 할까요, 영어로는요? Am I supposed to be sore after getting a massage? 이라고 했더니 반응은 뭐예요? 어? 내가 아는 바로는 안 그래. It's not that I know of. 줄여서 구어체에서 이 표현을 제일 많이 씁니다. Not that I know of. Not that I know of. 아시겠죠? 이 표현도 한번 내가

알기에는 안 그런데란 뜻이에요. 자, 이 프로그램 반복해서 여러분 많이 또 복습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you know where to come, right? ebse.co.kr로 보시면 되겠고요. 주위 분들하고도 링크 많이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2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형수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박스사고.

0: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1: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0: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0: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배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1: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0: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2: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아킴의 Go Listening. There you go.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사람들이 신의 응답을 받자마자 또 무엇이 시작된다고 하는지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1: Then the male and female leaders of the village deliver the wishes to the god and predict the future at the same time. What kind of response did the god of nature give us? Upon receiving the god's response, another ritual begins.
0: 네, 잘 들어보셨죠? Another ritual begins. 이 부분이었어요. 또 다른 의식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Did the God of Nature give us? Question mark니까 자연의 신이 우리에게 주었나? 이런 의미. 자, 두 번째 listening point, which is, Another ritual begins. 여기 나오네요. 또 다른 의식이 시작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문장 속에서 이 두 가지 listening point 캐치해 보세요. Listen very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What kind of response did the God of Nature give us? What kind of response did the God of Nature give us? 2. Upon receiving the God's response, another ritual begins. Upon receiving the God's response, another ritual begins.
0: 자, 그럼 이제 문장 뜻 파악해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What kind of response did the God of Nature give us? 의문사로 시작됐기 때문에 억양이 내려가야 돼요. Give us, 이렇게. 자연의 신은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보였을까요? 이런 의미고요.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주세요. Upon receiving the God's response, another ritual begins. 신의 응답을 받자마자 또 다른 의식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전체 이야기 이번에 눈으로 보면서 좀 느긋하게 들어보시겠어요? 한 번 더 들어봅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Then the male and female leaders of the village deliver the wishes to the god and predict the future at the same time. What kind of response did the god of nature give us?

0: Upon receiving the god's response, another ritual begins.
1: Okay,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did a god of nature give us? Did 더에, 여기서 여러분, did 더, 모두 다 기능어거든요. Of, 마찬가지고요. us도 그렇고요. 자, did 더, 이렇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did a, did a. 그 드 사운드가 모음 사이에 있진 않지만 드와 뒤에 나오는 정관사 드의 드 조음점이 같기 때문에 비슷한 소리라고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요 드 사운드가 뒤에 나오는 드 사운드와 비슷하니 앞에 자음 생략하고 뒤에 나오는 드 사운드 사이에 지금 중간에 뭐가 들어있는 거죠? 모음과 모음 사이의 자음이죠. 그래서 르에 가깝게 들리게 되다 보니 디다, 디다 이런 식으로 발음이 들려요. 디다 God of nature, give us. 이렇게요. give의 v, 자음이죠. us의 a, 모음이죠. 연음 현상이 일어나서 give us로 발음되지 않고 give us. 이렇게 발음이 된다고 이해하시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Did a God of nature give us? 네. Google listening 2. Did a God of nature give us? God of도 마찬가지죠. 드 사운드가 강모음과 양모음 사이에 있기 때문에 드 소리 역시 R 소리. 그래서 God 이렇게 들립니다. Google listening 3. Did a God of nature give us? 네.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try it. What kind of response did a God of nature give us? One more time. What kind of response did a God of nature give us?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another ritual begins. 자, 세 개 모두 다 내용입니다. another 할 때, another 하지 마시고, th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입모양을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another, another, another, ritual, ritual, 이 t 사운드가 ch, 이런 소리가 들리게 되죠. 이때 추는 르로 들리는 게 아니라 ritual, 강세가 앞에 있기 때문에 ritual begins.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Google listening 1. Another ritual begins. 간단하죠? Google listening 2. Another ritual begins. 되시죠? 자, Google listening 3. Another ritual begins. Great job.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Upon receiving the god's response, another ritual begins. One more time. Upon receiving the god's response, another ritual begins. Excellent.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 들어볼까요? Let's go, go listening.
2: Go, go listening. 1. What kind of response did the god of nature give us? What kind of response did the God of nature give us? 2. Upon receiving the God's response, another ritual begins. Upon receiving the God's response, another ritual begins.
1: 네, 아주 큰 차이점은 없었죠? 영국식 발음과 북미권 발음 비교하면서 연습하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All right, then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Then the blank of the village 했습니다.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male and female leaders 했습니다. 남녀 지도자들을 가리키는데 leaders도 여러분 귀에 들릴 때 leaders가 아니라 leader, R 발음이 아니라 L 발음이죠. 첫 음 자체가 li, li, leaders, 드 사운드가 강모음, 양모음 사이에 또 껴있네요. 이때 R 소리, 그래서 귀에 들리는 소리는 leaders 이렇게 들리게 되죠. 자, 그런 후에 the male and female leaders, 남녀 지도자들, 어디의? of the village, 마을의 남녀 지도자들이요. more the wishes to the god 했습니다. 신에게 소망을, 바램들을 어떻게 했대요? deliver, 전달합니다. 배달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빈칸 at the same time 했는데요. predict the future 했으니까 future, 미래를 뭐하다? 예측하다. 이런 의미죠. 동시에 미래를 예측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Okay. What kind of response did a god of nature give us? 했어요.

무슨 응답을 그 신이, 어떤 신? of nature 했으니까, 자연의 신이 무슨 응답을 우리에게 주었나요?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빈칸, the God's response, another 빈칸 begins 했으니, 여기 첫 번째 빈칸에는 upon receiving. 자, 받자마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뭘 받았어요? The God's response. 신의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Can versus be able to. Can versus be able to. 근데 can 하고 be able to 똑같은 뜻 아닌가요?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Let's find out. 자, 첫 번째 단어 can부터 볼게요. 자, 일단은 뜻은 할 수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는 네, 나는 can 발음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원어민스럽게 발음을 할 거면 모음을 살짝 더 길게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뭐 그냥 can 이렇게 짧게 하잖아요. 근데 원어민들 왜 영어가 약간 느끼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이유가 모음이 살짝 길어서 그래요. 그래서 can 이게 아니고 can. Can. 훨씬 더 원어민스럽게 발음할 수 있습니다. 네, can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널리 그냥 사용되는 할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항상 할 수 있다라는 어감을 가졌어요. Okay? Can means that you're able to do something, but it means it is a fact. You can always do it. Okay? Let's take a look at some sentences first. I can swim. She can eat anything. I can do whatever I want. Can. 항상 할 수 있다. Can 말고 can. Very good. 첫 번째 문장 볼게요. I can swim. 나는 수영을 할 수 있어. I can swim. 자, 이거는 항상 할 수 있다는 팩트예요. 그래서 be able to 보다는 I can swim. 나는 수영을 배웠고 나는 수영 잘해. 할 수 있어. I can swim. Can you swim? 응? I can swim.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She can eat anything. 그녀는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어. 하나도 뭔가 음식에 대해서 뭐 피키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다 잘 먹는다. 항상 잘 먹는다. 이런 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she can eat anything. 그녀는 성격이 되게 털털하고 항상 다 잘 먹는다. 모든 거 다 잘 먹는다. 이상한 것도 잘 먹는다. She can eat anything. She can eat anything. Very good.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I can do whatever I want. 나는 원하는 것은 무엇?

무엇이든 할 수 있어. I can do whatever I want. 그래서 여기서도 뭔가 항상 할 수 있다는 어감이 있습니다. 자,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따라해 볼게요. I can do whatever I want. I can do whatever I want. 네, 다음 단어 be able to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는 비동사로 시작하셔야 되고요. able to. able보다는 able. able 그다음에 연결해서 able to. able to. 자, 연결을 하실 거면 T 발음을 너무 강하게 하시는 것보다 좀 약화시키는 게 훨씬 더 쉽게 발음할 수 있어요. Be able to. 네, be able to. 이거는 뭔가 특정한 조건에서 마침내 할 수 있다라는 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can처럼 뜻은 할 수 있다이지만 이거는 그냥 특정한 조건에서 뭔가 항상보다는 예전에는 못했는데 지금은 할 수 있다. 주로 이런 문장에 많이 사용됩니다.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am finally able to swim. She is able to eat something. He was able to recognize her. Be able to. 한시적으로 뭔가 할 수 있다. Be able to.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I am finally able to swim. 나는 드디어 수영을 할 수 있어. 뭔가 전에는 수영을 못했어요. 근데 드디어 지금은 이제 수영을 할 수 있다. I am finally able to swim. I am finally able to swim. One more time. I am finally able to swim.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She is able to eat something. 그녀는 무엇인가를 이제 먹을 수는 있어. 그래서 여기에 어감은 예전에는 잘 못 먹은 거죠. 근데 이제는 먹을 수 있다. 뭔가 수술을 했는데 잘 못 먹고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먹을 수 있어. She is able to eat something. She is able to eat something. She is able to eat something. 오케이, 마지막 문장입니다. He was able to recognize her. 그는 그녀를 알아볼 수 있었어. 그래서 여기서는 can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can은 항상 할 수 있다라는 어감이 있지만 여기서는 예전에는 알아볼 수 없었는데 이제는 알아볼 수 있다 이런 어감이 있어요. He was able to recognize her.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He was able to recognize her. He was able to recognize her. 정리해드릴게요. Can. Can은 항상 뭔가 할 수 있다. 특히나 뭔가 팩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can을 더 많이 사용하고요. Be able to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뭔가 할 수 있다 할 때는 be able to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보세요. I can swim. I can swim. I can swim. I can swim. I can swim. I am finally able to swim. I am finally able to swim. I am finally able to swim. I am finally able to swim. I am finally able to swim.
오늘도 정말 잘하셨습니다. Don't forget to make your own sentences with can and be able to. 네, 오늘 배우신 can하고 be able to 가지고 개인적인 문장들 한번 만들어 보세요. Okay, and don't forget you can rewatch any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at evse.co.kr. All you have to do is look up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 중에 좀 안 좋은 감정들을 정리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좀 화가 났었던 감정들, 신경에 거슬리는 감정들을 정리해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오늘은 좀 반대로 무료함, 지루함, 약간 이런 식의 감정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하고 좀 무료하면 또 어떻게 돼요? 잠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졸음이 온다거나 존다거나 약간 이런 식의 표현도 같이 좀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상생활에 아주 그대로 활용을 하면 되는 아주 좋은 표현들입니다. 자, 지루함이란 건 여러분 뭐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boring이란 단어가 있고 bored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거 잘 구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쓰는지를. 지루함을 느끼다. 자, 요거를 조금 이제 그 단계를 올려볼게요. 그냥 지루하다고, 지루해서 죽겠다 이런 거 하고, 너무 지루하다, 좀 강조를 하는 표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Be bored. 자, 이렇게 bored가 나오면 앞에 사람이 나와야 돼요. I am bored. 오케이? 그냥 bored는 사람과 함께 쓴다. I am bored. 주어가 사람이야. He is bored. The children are bored. Bored. 오케이? 들어볼게요.
1: Be bored. Be bored.
0: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루함을 조금 강조할 때 예를 들어 I am so bored 해도 되죠. 가장 쉬운 방법은 so를 붙이는 겁니다. 근데 그거 말고 조금 더 있어요. To death. I am bored to death. 우리말에도 뭐라고 그래요? 아, 지루해 죽겠다. 그죠? 지루해 죽겠다. 영어에도 death. I am bored to death. 당연히 bored니까 주어는 사람이죠. I am bored to death. 나 너무너무 지루해서 죽겠어. 이럴 때 bored to death 강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들어보세요.
1: Be bored to death. Be bored to death.
0: 지루해서 죽는 줄 알았다. 지루해서 너무너무 지루하다. 자, 그 다음은요. 이게 또 강조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요 말고요. 이것도 있어요. Out of my mind. I am bored out of my mind. I am bored out of my mind. 요게 비슷해요. 근데 강조하는 표현 얘를 얘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되는데 I am bored out of my mind. 너무너무너무 지루하다예요. 자, 들어볼게요.
1: Be bored out of my mind. Be bored out of my mind.
0: 자,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 뭘 느끼십니까? 요거는 누구나 다 쓸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요 두 개를 빨리 픽업해서 쓰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께 드린 겁니다. 문장에 넣어볼게요. 자가격리하면서 지루해서 죽는 줄 알았어. 이럴 때 쓰기 딱 좋네요. 그죠? 2주 동안 예를 들어 해외 어디 뭐 출장 갔다 오셔서 2주 동안 집 밖에 못 나가잖아요. 격리 기간이었다 쳐요. 그럼 2주 동안 집에 있는데 답답해 죽는 줄 알았다. 요겁니다. 그러면 자가격리만 처리하면 되겠네요. Self-quarantine이라고 해서 저희가 옛날에 코로나 다룰 때 다뤄드렸는데 I was bored to death. 끝. 반드시 주어는 사람이에요. Bored는 절대 사물이 와서는 안 됩니다. I was bored to death while I was in self-quarantine. 자가격리. 됐죠? 이 단어. Self-quarantine. 그 상태에 있는 거니까 in입니다. While I was in self-quarantine. Self-quarantine. 자가격리 중에 내가 너무너무 지루해서 죽는 줄 알았어. 들어볼게요.
1: I was bored to death while I was in self-quarantine. I was bored to death while I was in self-quarantine.
0: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추가로 더 나아가 볼게요. Bored, bored, bored 했죠? 그건 주어가 사람. Boring. 이거는 주어가 절대 사람이 오면 안 됩니다. 물론 사람이 오면 뜻이 달라져서 그래요. 자, 제 말 뜻을 잘 들어보세요. Boring이 오면 상황이나 사물이 boring한 거예요. The movie is boring. The movie is boring. 이렇게요. 그죠? 지루함을 얘기할 때. 사람이 오면 뜻이 달라져요. He is boring 하면 그 사람 성격 자체가 굉장히 좀 재미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0: 어떤 그 영화 자체가 굉장히 지루하다 이럴 때는 the movie is boring이라고 해서 이말 뜻을 그런 뜻으로 쓸 때는 앞에 사물이 와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1: Be boring. Be boring.
0: 그렇죠? 자, 그다음에 지루함이라고 하는 명사가 있어요. boredom이라고 합니다. boredom. 다시 한번요. boredom. 자, 묶어서 앞에 강세 boredom. 들어볼게요.
1: Boredom. Boredom.
0: 요거는 지루함이라는 명사로도 알아두시고 요거는 또 무슨 느낌이냐면요. dull이라고 하는 그 형용사가 있는데 그 영화가 참 밋밋하더라고. 2시간 동안 참 지루하더라고. 참 영화가 안 흘러간다는 느낌이 들어서 dull한 거예요. dull. 해보세요. dull. be dull. 그러면 별 느낌 없다 이런 뜻입니다. 들어볼게요.
1: Be dull. Be dull.
0: 자, 어떤 영상 작품이나 컨텐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때, boring하고 dull 하다가 하면 참 밋밋하고 재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붙여서도 많이 써요. The movie was so boring and dull. The movie was so boring and dull. 영화가 주어면 bored가 오면 안 되죠. boring이 와야 되죠. The movie was so boring and dull. 지루하고 별 느낌 없더라고. 들어볼게요.
1: The movie was so boring and dull. The movie was so boring and dull.
0: Okay, very good. 자, 잠이 오죠. 너무 지루하고 무료하고 그러면 막 졸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는 거,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거하고 졸다고 약간 구분해 보겠습니다. 표현이 두 가지여가지고 두 가지로 나눠 드릴게요. 잠이 들다, fall asleep. 영화 보다가 지루해가지고 나 잠들었다. The movie was so boring and dull, I fell asleep. I fell asleep. fall에 가고 I fell asleep. 그러면 내가 잠이 들었지 뭐야? 이런 어감을 보실 수 있겠죠. 아시죠? fall asleep. 항상 뒤에 주시고 들어볼게요.
1: Fall asleep. Fall asleep.
0: 자, 이건 아예 잔 거고요. 꾸벅꾸벅 졸다 막 꾸벅꾸벅. 자, 가장 많이 쓰는 졸다가 doze off. 항세를 뒤에 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건 이제 두 개짜리 동사, 구동사들이어가지고 힘을 반드시 뒤에다 줘야 돼요. doze off, doze off. I was dozing off. I was dozing off in class. doze off. 들어보세요.
1: Doze off. Doze off.
0: 하나 더 있습니다. nod off. nod가 끄덕끄덕거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nod off, 꾸벅. 꾸벅 졸다예요. Nod off 이것도 졸다입니다. 들어보세요.
1: Not off. Not off.
0: 문장에 넣어봅시다. 아우 너무 지루해서 수업 중에 계속 졸았어. 뭐 내용이 재미없었을 수도 있고 전달하시는 분이 재미가 없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야 수업 시간에 내가 너무너무 지루해서 졸렸어. 잠이 들 뻔했다는 얘기죠. 계속 졸았다. I kept dozing off in class because it was so boring. 자, boring ing가 나오니까 주어가 수업 사물이어야 되죠. It was boring. 상황이나 사물이 나와야 됩니다. ing 나오려면. It was so boring. 수업이 너무 지루해서 내가 계속 졸았어. I dozed off 하면 그냥 한번 졸은 거고요. 이게 지금 계속을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keep 동사라는 거 자체가 keep ing가 나오면 계속해서 뭔가 상태가 유지된다든가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keep의 과거는 kept니까 I kept dozing off. 자, 여기까지. I kept dozing off. 한번 더. I kept dozing off. 나 계속 졸았다. 뭐 지하철에서 그러면 on the subway. I kept dozing off on the subway. 지하철에서 꾸벅꾸벅 졸았어. 출근하다가 혹은 퇴근하다가. 수업 중이니까 in class. I kept dozing off in class. 왜? Because it was so boring. 너무 지루해서. 들어볼게요.
1: I kept dozing off in class because it was so boring. I kept dozing off in class because it was so boring.
0: 오케이. 자, 지루함의 감정을 오늘 좀 정리를 했습니다. 좋은 감정은 아니죠. 지루한 건뭐 무료하고 그런 감정이니까 안 좋은 감정 이렇게 정리할 때 같이 묶어봤고요. 지루해서 죽는 줄 알았다. 자, 이 표현. bored는 다 아시는데 to death 붙이면 되죠? be bored to death. Oh, I was bored to death. She was bored to death. We all were bored to death. 이렇게 bored to death. 들어보세요.
1: Be bored to death. Be bored to death.
0: 자, 그다음에 살짝 다르게 뭐가 지루하다? 이 앞에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나 상황이 나와야지 이런 경우는요. That is boring. That book is boring. 그책 너무 재미없어 읽지만 boring. 자, 주어가 책이 나와야죠. 그런 게. 자, 들어보세요.
1: Be boring. Be boring.
0: 졸다. 두 가지 썼어요. Doze off 혹은 nod off. 둘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둘 중에 하나밖에 기억을 못할 것 같으면 이겁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Doze off. Doze off. He keeps dozing off. She always dozes off in class. 그러면 항상 졸아. 강세 지혜 주시고 들어보세요.
1: Doze off. Doze off.

오케이, time to wrap it up, everyone. 자, 오늘은 지루함의 감정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언제든지 이용하시고 EBS English 앱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한테 질문 주실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오는데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Alrighty, that i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for you.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께 이 표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어? 누가 그랬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누가 그 행동을 한 것이냐? 라고 질문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누가 그 행동을 했어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who 뒤에 간단하게 과거 동사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할 수 있죠.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누가 내 컵라면 먹었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누가 그 행동을 한 거야?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 who 뒤에 가장 간단하게 그냥 과거 동사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who 과거 동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우리는요, 항상 누구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who are you? 요거서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왔죠? 그렇죠. 바로 궁금한 것이 어떤 대상이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who are you? 이런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조금 더 응용을 하면은요, 누가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라는 질문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who is ing로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만 더 발전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거를 누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라고 과거로 물어보실 때는요, who was ing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누가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냐, 혹은 누가 그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라는 그 진행 과정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누가 그 행동을 했어요? 라고 물어볼 때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면 될까요? 그쵸, 그냥 과거 동사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who 뒤에 과거 동사만 붙여주시면은요, 누가 그 행동을 했어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과거 동사 다양하게 넣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첫 번째 문장입니다. 누가 내 컵라면 먹었어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일단 먹다라는 동사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쵸, eat라는 동사 혹은 have라는 동사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먹었습니다. 내 컵 노루스를, 컵라면을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인데, 누가 먹은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앞에 후를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먹었다, 과거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eat의 과거인 ate를 넣어서 who ate my cup noodles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야? 누가 내 컵라면 먹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Who ate my cup noodles? 한 번만 더. 시작! Who ate my cup noodles? 라고 얘기를 해서 누가 내 컵라면 먹은 거예요? 라는 질문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아우, 갑자기 왜 이렇게 추운 거야? 누가 히터 껐어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히터를 껐나요? 라는 얘기인데, 핵심 동사 뭐가 되겠어요? 그쵸, 전원을 끄다라는 표현을 알아야 됩니다. 전원 끌 때는요, turn off를 씁니다. 그럼 과거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쵸, who turned off로 물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who turned off the heater? 이렇게 물어보시면 누가 히터를 끈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Who turned off the heater? 한 번만 더. 시작! Who turned off the heater? 해서 누가 히터를 끈 거예요? 라는 질문 Who turned off the heater?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누가 내 물건에 손댄 거예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손을 대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touch라는 동사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who touched my things?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뭐야, 누가 내 물건에 손댔어?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who touched my things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Who touched my things? 한 번만 더. 시작! Who touched my things? 혹은 things 대신에 stuff라는 명사를 가지고도 많이 쓰니까 그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누가 그걸 말해줬어요?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누가 말해줬어? 그러면 그때는 say라는 동사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who said that?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죠? 그 누가 말해줬어?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Who said that? 한 번만 더. 시작. Who said that? 이렇게 얘기를 해서 누가 그거 말해줬어요? 라는 부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누가 그 행동을 한 거예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고민하지 말고, 그렇죠, who 뒤에 과거 동사를 붙여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올려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Who ate my cup noodles? Who ate my cup noodles? Who turned off the heater? Who turned off the heater? Who touched my things? Who touched my things? Who said that? Who said that?
0: 자, 오늘 배운 문장을 가지고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좀 더 길게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연습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문장으로 이거 배웠었네요. 누가 내 컵라면을 먹은 거죠? 라는 거 Who ate my cup noodles? 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럼 그 범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누가 내 컵라면 먹은지 혹시 아세요?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한번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세요? 라고 물어볼 때는요, Do you know who 과거동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누가 그 행동을 한지 혹시 아세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누가 내 컵라면 먹은지 알아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Do you know who ate my cup noodles? 라고 얘기를 해서 범인을 찾으시면 됩니다. 어떻게요? Do you know who 과거동사? 라고 얘기를 하면 야, 너 혹시 그거 한 사람 알아? 라고 질문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Do you know who ate my cup noodles? 라고 얘기를 해서 Do you know who 과거동사로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누가 히터를 끈 거예요? 라는 질문으로 Who turned off the heater?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요, 지금까지 누가 그 과거의 행동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면 혹시 누가 히터 끌 거예요? 라고 이제 앞으로 미래에 있는 행동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제가 그럼 달라져야 되겠죠.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누가 지금 히터를 끄고 있는 중입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문장 구조에서 그렇죠? 하고 있는 중일 때는 Who is ing로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행동을 할 것이냐라고 물어볼 때는 will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Who will 동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누가 앞으로 그 행동을 할 겁니까? 라는 질문이 돼요. 그래서 누가 히터 끌 거예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Who will turn off the heater? 이렇게 여러분이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됩니다. 일단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o will turn off the heater? 한 번만 더. 시작. Who will turn off the heater? 이렇게 얘기를 해서 Who will 동사라고 얘기를 하면 누가 그 행동을 할 거예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이 할 수 있고 Who 과거 동사로 얘기를 하면 그쵸? 누가 그 행동을 했습니까? 라는 의미니까 이런 것들 의미 바꿔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과거에 그 행동을 누가 했는지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그쵸? Who 뒤에 간단하게 과거 동사만 붙여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거 누가 한 거야? 라고 간단하게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Who did this? 혹은 Who did that?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 누가 한 거야? 라는 질문으로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오늘은 과거에 그 행동을 누가 했는지 물어봤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to have back here today. I'm your host, Jake, who is always here for you. 안녕하세요. Your 10-minute happiness and fun. 여러분의 10분 동안 재미와 행복을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이죠. 그것도 딱 with just one sentence, one key pattern. 자, 오늘은 어떤 문장이 기다리고 있고 그걸 통해서 얼만큼의 행복을 느낄 수 있을지는 지금 마음가짐에 달려있습니다. 숙제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It's not your homework, as I always say.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요. 자,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출발해 볼게요. Why don't you hit the road with this part?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Did you give it a try? 자, 상황 파악이 제일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언제, 어디로 갈지는 아직 계획을 잡지 못했어.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아직 계획을 잡지 못했다. 이게 바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계획이란 단어 플랜이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직 뭐뭐 할 계획을 잡지 못했어. 영어에도 똑같이 플랜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영어로는요. 그렇죠. I haven't planned 블라블라블라 yet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yet은 아직도고요. haven't planned는 그렇죠. 예, 아직까지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그러면 연결해서 어떻게 나올지 네 가지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감을 쌓아 나가시면 됩니다. Okay, what's that part? Go and try it out. Step 1. 앞에 나왔던 내용 기억나시죠? 뭐뭐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을 아직 못 잡은 거 있지? 이런 식의 느낌인데 네 가지 문장을 통해서 기본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언제 끝낼지, 어떻게 거절을 할지 가만히 보니까 언제, 그 다음에 what, 그 다음에 여기는 when, 맨 앞에는 어디니까 where,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까지 how가 등장하겠네요. 가보세요. 갑니다. 계획을 잡지 못했다는 앞에 다 나왔죠. 공통적으로. I haven't planned. 그렇죠? 네, 그래서 바로 where to go. 어렵지 않죠? 그러면 무엇을 할지는 뭐겠어요? What to do. 그렇죠? 그래서 I haven't planned what to do. 그렇죠? I haven't planned what to do. 그래서 what to do, where to go. 간단하죠? 언제 그것을 끝낼지 동작과 함께 I haven't planned 뭘? 그렇죠? When? 그렇죠? I should finish it. 아니면 when to finish it.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래서 뒤에 바로 when to. 물론 이것도 똑같이 where I should go. 이렇게 쓰셔도 되지만 그보다 더 짧은 걸 쓰시면 편하니까. 어떻게 거절을 할지도 어려울 것 같지만 I haven't planned. 그런데 어떻게니까 how to say no. 물론 여기에 reject라는 단어를 쓰셔도 됩니다. 아니면은 예, 뭐 다른 단어도 많이 있죠. 그죠? 그런데 간단하게 say no. 거절하는 거잖아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you know, I haven't planned.

And how to say no to that plan? 그에게 어떻게 no라고 거절을 할지 내가 아직 계획을 잡지 못했어. 양쪽으로 일부러 haven't planned 하고 to that plan, say no to that plan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죠? 아이고, 쑥 넘어갔네요, 그죠? 예. 자, 이거 거꾸로 한번 잡아드릴게요. 깜짝 놀라셨죠, 여러분? 뒤에 나올 거는 아직 보시면 안 돼요. 네. 자, 어디로 갈지 계획을 잡지 못했어. 자, 이렇게 살짝 제가 흔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아마 앞에 거못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갈지 your turn. 바로 이겁니다. 맞습니다. I haven't planned where to go. Where to go. 어렵지 않죠? 자, 그다음에 무엇을 할지. 그렇죠? Please tell me what to do. 할때그 노래도 있잖아요. 그렇죠? Don't tell me what to do. 똑같습니다. Your turn. 네. I haven't planned what to do. 됐죠? 세 번째는 언제. 그렇죠? 그것을 끝낼지. 그러면 finish it. Finish it. Your turn. 맞습니다. I haven't planned when to finish it. 됐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거절을 할지. 그러면 how. 그렇죠? 네, 이거 거절하는 거죠. Your turn. 맞습니다. I haven't planned how to say no. How to say no인데 발음을 천천히 하면 how to say가 맞아요. 근데 빨리 하다 보면 우리말에서 독립문을 독립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영어에도 발음 규칙이 T가 이렇게 사이에 들어오면 발음을 how to 이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침도 많이 튀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how to가 아니고 how to say, how로 리을처럼 발음합니다. 리을. 그래서 how to say no.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아까 살짝 보였던 거. 언제 어디로 갈지는 아직 계획을 잡지 못했어. 3분의 2는 이미 나왔네요. I haven't planned. 그렇죠? 그 다음엔 네. 언제 어디로 갈지니까 when and where to go. 이렇게 연달아서 쓰시면 돼요. When and where to go. 맨 마지막에 아직도 yet 하나 붙이시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그 다음 거는요. 대박 당첨금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계획을 잡지 못했다고. 자, 당첨되면 좋으실 것 같죠? 어쨌든 매일매일 스스로한테 행복이라는 당첨을 매일 시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복권을 기다리지 마시고요. 이미 여러분 복권 갖고 계십니다. 예, 스스로 그걸 열기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I don't know 해도 되고요.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I haven't planned. 계획을 못 세운 거죠. What to do, 뭘 해야 될지. 그렇죠? 그런데 뭘 가지고요? 이 당첨금, 대박 당첨금이 뭐예요? 잭팟이 터졌다고 하잖아요. 그 잭팟이 바로 대박 당첨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with this jackpot 뒤에 yes죠, yet. 그래서 잭팟이 뭔가 뭉쳐져 있던 커다란 돈, 당첨금을 잭팟이라고 하죠. I haven't planned what to do with this jackpot yet. 아시겠죠? 맨 마지막으로 언제 아기를 가질지 아직 계획을 잡지 못했어요. 누가 물어볼 때. 그래서 we haven't planned 아니면 I haven't planned 뒤에 맨 마지막에 예시 나올 테고요. When to have a baby. 그렇죠. Planned when to have my first baby. 첫 아이를 언제 가질지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왔던 두 문장, 한 문장을 두번 해드리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말로 보시면서 영어도 해보고, 그 다음엔 영어 보시면서 우리말로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Try it again.

Why don't you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한번 가볼까요? 아직 언제 어디로 가야 될지 계획을 잡지 못했어. 뭐 다양한 상황들 있잖아요. 휴가 계획도 그렇고 아니면은 무척 뭐 예를 들면은 학교를 진학할 때 어느 대학을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다 가능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B가 아유 종종 말이야 때때로 가장 좋은 계획은 계획이 없는 거라고. 누가 여행을 떠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여행 계획을 잘 짜서 하는 것도 당연히 좋겠지만요. 자 영어로는요. I haven't planned when and where to go yet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직도. 자 그랬더니 종종 때때로 sometimes the best plan is no plan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주 멋진 표현이 되겠네요. Sometimes 할 때 주의하세요. Sometimes라고 S가 붙고 붙였으면은 종종 때때로란 뜻이지만 some하고

time 쓰고 s가 없으면요. 언젠가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때때로 the best plan is no plan. 예,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도 좋겠죠. 물론 이게 창의성적인 측면에서 그런 거고요. 평소에는 계획을 일정 부분은 잘 세워두셔야 좋은 time management, 시간 관리가 되겠죠. Okay, it's time to say goodbye. And you know where to come for your repetition of this program, right? ebse.co.kr 반복해서 많이 한번 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배우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뉴질랜드에서 유학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영어를 못해서 굉장히 서럽고 억울하고 슬픈 일들을 많이 겪었었습니다. 그냥 제가 영어를 못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슬픈 일이었었는데 그 많은 영어를 못해서 겪었던 고생들 중에서 하나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영어를 얼마나 못했냐 다른 사람이 저한테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라는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도와줄까요? 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니 도움을 받을 수가 없죠. 얼마나 슬픈 상황입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여러분들 아니 뭐 그 도와준다는 말 뭐 Can I help you?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를 못 알아들었다고요? 그럼 너무 심각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도와드릴까요? 라는 말이 그 Can I help you?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문장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How can I be of service? How can I be of service? 라는 문장을 제가 그 당시에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참고적으로 여기에 서비스 들어간다고 해서 뭐 이제 식당에서 제가 서비스 좀 드릴까요? 뭐 이런 의미 아닙니다. 이런 의미 아니고 이거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라는 뜻이에요. 근데 과연 왜? 어떻게 이 뜻이 도움을 이렇게 제안하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일까요?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문장에서 우리가 집중해 볼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of service. of service. 특히나 이 service라는 단어 자체가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of 다음에 이렇게 명사가 나온 경우에, 자, 이것 자체가 이 명사의 형용사적 뜻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게 무슨 말이지? 자, 지금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왜냐면, of는 전치사고, 전치사 뒤에 명사 들어가는 게 워낙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그 of는 우리가 그냥 뭐, 무언무언의 라는 뜻으로만 해석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가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들에 걸쳐서 of라는 게 언제나 무언무언의 라는 뜻으로만 쓰이지는 않는다는 걸 살펴봤잖아요. 그 큰 맥락에서 of 명사가 이 명사의 형용사적인 형태로서 활용될 수가 있는 거구나 라는 거 하나 배워가는 거 오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 of 다음에 명사를 써서 그 명사의 형용사형으로서 활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냥 형용사를 쓰는 것보다 조금 더 격식을 차린 느낌이 든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예문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훨씬 더 딱 와닿으실 겁니다. 이 문장 같이 볼게요. 먼저 읽어봅니다. This news article might be of interest to you. 라는 문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This news article. 이 기사가 might be, might 하면은 뭐

뭐뭐일 수도 있다라는 추측의 의미를 담고 있는 조동사죠. 자, might be 뭐뭐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of interest. 비동사 다음에 of interest 나오면 이거 뭘 어떻게 해석하라는 거지? 되게 헷갈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죠? 요거 사실 흥미로운이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뉴스 기사가 너에게 흥미로울지도 모르겠네요. 당신에게 흥미로울지도 모르겠네요. 정도의 뜻이 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야 돼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여기 있는 of interest가 interesting이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이 형용사와 같은 뜻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of 다음에 명사가 쓰이면 이게 그 명사의 형용사적인 뜻을 갖게 된다는 것에 실질적인 쓰임이 되는 겁니다. of interest는 interest의 형용사형인 interesting과 같은 뜻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처음부터 interesting 쓰면 되잖아요. 앞에서 설명드렸죠. of interest가 조금 더 격식을 차린 느낌이 날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예문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His computer skills will be of value in the future. His computer skills, 그의 컴퓨터 능력이, 자, will be, 뭐, 일 거다라는 거죠.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뭐일 거라는 거예요. of value. value는 명사로 가치란 뜻이죠. 이걸 뭔가 형용사스럽게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치, 뭐, 가치 있는 정도의 뜻일까? 맞습니다. 그의 컴퓨터 스킬이, 컴퓨터 능력이 in the future 미래에 가치 있을 거예요. 라는 뜻이 돼요. 여기 사용된 of value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valuable이라는 형용사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몰라버리면요. 이런 규칙이 영어에 있다는 걸 몰라버리면 이 문장 되게 해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be of value. 이걸 뭐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지? 헷갈리기 쉽다는 거예요. 요거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와 보세요. How can I be of service? 이런 문장 이제 가장 쉽게 어디서 들을 수 있냐면요. 호텔 같은 데 가면 들을 수 있습니다. 호텔에서도 Can I help you? 쓸수 있지만, 자, of service, be of service. 이게 그냥 How can I help you? 보다 조금 더 격식 차린 느낌이 난단 말이죠. 어떻게 그럼 이거 해석해 주면 되겠어요? How can I be? 내가 어떻게 될수 있냐는 거죠. 뭐가 되는 거예요? of service. service는 여기서 봉사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봉사하는 정도의 형용사적인 느낌으로 내가 어떻게 봉사하는 그런 게될수 있을까요? 에 뜻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 문장 제가 어떻게 뭐 서비스 드릴 수 있을까요? 라는 뜻에서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라는 맥락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 재밌는 거는 서비스는 형용사형이 없어요. 아까처럼 of value가 valuable이었고 of interest가 interesting이었던 것처럼 서비스는 처음부터 형용사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런 식으로밖에 또못 쓰게 되는 거죠. 뭔가 서비스를 형용사스럽게 쓰려면 of를 붙여주는 이 방법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문장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라는 뜻이 된다는 거 살펴봤으니까 나중에 해외 나가셔서 호텔 가셔서 이제 실수하시는 일 없기를 바라면서 문장 같이 몇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나는 나에게 필요 없는 책들을 나눠 줬어요라는 문장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볼수 있겠죠? 내가 나눠 준 거잖아요. I gave away. 나눠 준 거예요. 그렇죠? 뭘 나눠 준 거예요? All of the books. 모든 책들을 내가 나눠 준 거죠. 근데 그게 어떤 책들이었냐? 요렇게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That were not of use. 여기서 말하는 of use 바꾸자면 useful 정도가 되겠죠? Not useful to me. 나에게 쓸모없는,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 없는 이런 책들을 나눠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of use가 useful과 같은 뜻이구나라는 거 봐주시면서 문장 한 번만 읽어볼게요. 가요. 시작. I gave away all of the books that were not of use to me. 일상생활에서는 보통 이렇게 말안할 거예요. 왜? of use. 이런 식의 쓰임이 조금 더 격식을 차린 느낌이 나니까. 하지만 이거 우리가 알아둘 필요는 있겠습니다. 격식을 차린 자리에서 실수하면 이게 더 민망하고 부끄럽거든요. 그렇죠? 미리미리 공부해놔야 됩니다. 다음 문장도 같이 만들어 볼게요. 그 공장의 환경에 끼치는 영향은 여전히 걱정스러워요. 아, 이것도 뭐 쉽지 않은 문장인데 이렇게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영향이란 말로 시작을 하는 거죠. The factory's impact. The factory's impact. 근데 어떤 영향이에요? On the environment, on the environment. 환경에 끼치는 그 공장의 영향이 어떻다는 거죠? 여전히 걱정스럽다. 해석이다. Continue 써볼게요. Continues to be.
continues to be 계속 이렇다는 거죠. 계속

of concern, 염려스럽다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여기서 of concern 같은 거 다른 단어로 바꿀 수도 있겠으나 포인트는 뭐다? 여러분이 of concern 다음 나왔을 때 concern이라는 명사가 우려란 뜻이니까 of concern, 아 우려스러운 정도의 뜻이겠네? 라고 감을 잡으실 수

0: While you sweat. 아시죠? 오늘 배운 자세 하고 계시거나 편하게 계시면 제가 오늘의 영어 표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 downright라는 단어입니다. downright. 완전히 정말 대박급으로 또는 초특급으로 이런 뜻입니다. 완전 대박 초특급 이런 뜻인데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굉장히 뭐 10대나 20대만 쓸 것 같은 그런 단어처럼 들리긴 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연령층이 쓰는 완전히 어떤 형용사의 정말 최고급 상태를 얘기할 때 downrigh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I know this seems downright impossible 이럽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자세가 정말 완벽히 완전히 불가능해 보이겠지만 이런 뜻으로 쓰였는데요. 대화문 통해서 조금 더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문 보러 갈게요.
1: Oh wow, that was downright awesome. You're talking like you've never been on a roller coaster before. I have never been on a roller coaster before.
2: What? Not even once?
0: 네, 첫 번째 대화 맞습니다.
1: Oh wow, wow, that was downright awesome.
0: 정말 awesome이란 단어 아시죠? 정말 완전 대박급으로 대박이었어. Awesome. 너무 좋았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1: You're talking like you've never been on a roller coaster before.
0: 너 무슨 롤러코스터 처음 타본 사람처럼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친구가
1: I have never been on a roller coaster before. 이럽니다.
0: 나 롤러코스터 한 번도 안 타봤어. 나 오늘이 처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What? 뭐? Not even once? 단 한 번도 정말 딱 한 번이라도 안 타본 거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게 첫 번째 대화였고요. 두 번째 대화 볼게요.
1: That guy at the counter is downright rude. I've noticed. I almost got scared. And downright skinny too. Do you think he eats? Maybe he's going through something. Who knows?
0: 네, 두 번째 대화도 봤습니다.
1: That guy at the counter,
0: 카운터에서 일하는 직원분, that guy at the counter
1: is downright rude.
0: 정말 너무너무 예의가 없다 이럽니다. 정말 downright 너무 예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1: I've noticed.
0: 나도 느꼈어.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나도 느꼈는데
1: I almost got scared.
0: 나 정말 무서울 뻔했다니까 너무 예의가 없어 무서울 뻔했대요. 그랬더니
1: and downright skinny too 이럽니다.
0: 저 사람 정말 말랐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1: downright skinny
0: 너무 말랐어. 그리고
1: do you think he eats?
0: 뭐 먹긴 하는 걸까 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1: maybe he's going through something.
0: 뭐 무슨 일이 있나 보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Who knows? 뭐 누가 알아? 뭐 무슨 우리는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화가 마무리됐습니다. 두 개의 대화 다 살펴봤고요. Downright 잘 쓸 수 있으시겠죠? 마무리 할게요.
3: So yay, we did the dolphin pose. It's like the best shoulder opener. So keep doing it. Next time we will do the puppy pose, which I love. Okay, so stay tuned.
0: 아, 오늘 우리 돌고래 자세 해봤습니다. 어깨 열어주는 정말 최고의 스트레칭이니까요. 조금 연습해서 조금 어렵지만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강아지 자세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영어 표현 downright 배워봤습니다. downright란 단어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이어서 완전히 정말 정말 많이 이런 뜻이니까요. 그것도 downright 많이 써주시고요. 그럼 우리 내일 볼 때까지
3: I hope to see you soon, okay? Have a wonderful, wonderful day. Bye!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됩니다.

0: 보고 있습니다.
1: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0: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This full clip where she tells us about this amazing invention, which is the heated knife, which allows you to toast your bread and cut it. So cool. I'm going to have to look into that. But for now, let's take a look at her clip. Just wanna ignite ya.
1: Are you ready? Go!
2: Recently, I read about the coolest invention I've seen in the longest time. It was super simple, but absolutely genius. And if you think about it, that's what cool inventions are. There's something that solves a dire problem that you've had in your life for so long that you've actually started creating workarounds for. Just think about your day. What is it that you do in your routine that slightly annoys you or you wish could be different? That's where cool inventions come in. The one I found solves this tiny little annoyance of having to wait for your bread to get toasted in the morning. And this invention is a heated knife that toasts your bread as you cut it off the loaf. Isn't that absolutely brilliant? I want it because I love a quick but good, crispy on the outside, still chewy on the inside, piece of toast in the morning.
3: 네, 이야기 재미있게 들어보셨나요? 오늘의 핵심 어휘 보겠습니다. 첫 번째, dire. dire 하면 대단히 심각한 또는 지독한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2의 해결책. 그래서 workaround. 어떤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돌아서 어떤 것을 make it work, 해결하는 거, workaround. 이걸 핵심, 가장 좋은 방법을 쓰지 못할 때 쓸 수 있는 대안이나 요령 같은 것들을 workaround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발음 연습 간단하게 해보죠.
0: Let's practice our pronunciation starting with dire, dire, dire. Next we have workaround, workaround, workaround. Great, let's look at some more vocabulary words.
3: 그 다음으로 동사로는 annoy인데요. 명사로 annoyance 하면은 골칫거리. 그냥 annoy 자체는 누군가를 짜증나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존재, 골칫거리, annoyance. 그리고 마지막으로 brilliant 하면 훌륭한, 뛰어난이라는 뜻이 됩니다. brilliant에는 또 뭐 영리한, 똑똑한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뛰어난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발음 연습해보죠.
0: Next we have annoyance. Annoyance, annoyance. And lastly, we have brilliant, brilliant, brilliant. Perfect. Let's take a look at Margarita's clip once again, but with English subtitles.
2: Recently, I read about the coolest invention I've seen in the longest time. It was super simple, but absolutely genius. And if you think about it, that's what cool inventions are. There's something that solves a dire problem that you've had in your life for so long that you've actually started creating workarounds for. Just think about your day. What is it that you do in your routine that slightly annoys you or you wish could be different? That's where cool inventions come in. The one I found solves this tiny little annoyance of having to wait for your bread to get toasted in the morning. And this invention is a heated knife that toasts your bread as you cut it off the loaf. Isn't that absolutely brilliant? I want it because I love a quick but good, crispy on the outside, still chewy on the inside, piece of toast in the morning.
0: That is awesome! Yeah. I also love a great piece of toast.
3: Mm-hmm. Who doesn't? Yeah. I mean, people who don't eat bread probably won't.
0: Right.
3: But anyway, I think I told you before, I go to this bakery uh-huh. every Saturday morning, mm-hmm. and they usually sell the bread in loaves,
0: nice.
3: Not sliced. So I need to cut my bread quite often myself. So I might get one of those if they are available in Korea.
0: If I get one, I will start making bread again.
3: 그래요? 아, 그러면
0: I used to make my bread, but not anymore.
3: 자를 수 있는 이 편리한 발명품을 샀기 때문에 빵을 굽는 거예요?
0: Yep.
3: 오케이. 뭔가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
0: Yeah.
3: 자,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0: Let's do it.
2: Recently, I read about the coolest invention I've seen in the longest time. It was super simple, but absolutely genius. And if you think about it, that's what cool inventions are.
0: Recently, I read about the coolest invention I've seen in the longest time.
3: 최근에 I 이 부분 mm-hmm. 여기까지만 물론 우리는 이야기를 들었죠. 소리와 함께 들었기 때문에 mm-hmm. read라고 들었지만 이걸 만약에 글로 읽었다고 하면 read인지 과거형인 read인지는 뒷부분을 봐야만 알 수 있어요.
0: Yeah.
3: I recently I read a lot of books 일 수도 있잖아요.
0: Oh, of course. 네. Recently I read about the news.
3: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뒤에 보면은 아, I've 뭐 뒤에 나오는 전체 내용을
0: right.
3: 종합해서 아 read구나. Mm-hmm. Recently, I read about the coolest invention. 가장 멋진 발명품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I've seen in the longest time.
0: Mm-hmm.
3: 여기서 coolest 자체도 그리고 longest 자체도 정말로 가장 뛰어난, 가장 멋진 거, 가장 긴 시간을 가리키는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좀 강조해주고 있을 뿐
0: right.
3: 아주 오랫동안 이것만큼 멋진 발명품에 대한 글을 읽어본 적이 없을 때 그냥 이렇게 말을 하죠.
0: Of course.
3: The coolest. It's the 또는 the coolest 했는데 사실은 비슷하게 멋진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0: Of course. You're just using it to emphasize how great it is.
3: 네. 그래서 right? 특히 이제 coolest는 그렇다고 치고 in the longest time, what is the longest time?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0: Yeah.
3: 아주 오랫동안 본 것 중에 가장 멋진 발명품에 대한
0: yeah.
3: 글을 읽었어요.
0: Yeah. She saw, she read about something awesome, basically. Next she says, It was super simple, but absolutely genius. And if you think about it, that's what cool inventions are.
3: It was super simple,
0: mm-hmm.
3: 정말 간단했는데, but absolutely genius.
0: Mm-hmm.
3: Genius가 천재 또는 천재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로도 많이 쓰이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He is a genius. She is a genius. 그런데 여기서처럼 형용사로 쓰일 수도 있어요.
0: Yeah, something can be genius.
3: Mm-hmm.
0: It was a great idea, a great invention,
3: 네,
0: right?
3: 천재적인이라는 형용사로도 쓰였습니다. Absolutely genius, 여기처럼요. Mm-hmm. And if you think about it, 그리고 생각을 해보시면 that's what cool inventions are.
0: Yeah.
3: 멋진 발명품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0: Yeah, they're all genius, right?
3: Yeah, simple but genius.
0: Perfect. Let's see what else she has to say.
2: There's something that solved a dire problem that you've had in your life for so long that you've actually started creating workarounds for. Just think about your day.
0: There's something that solved a dire problem.
3: They are something that solve a dire problem.
0: Mm-hmm.
3: 이 부분에서 먼저 대단히 심각한 지독한
0: Dire.
3: Dire 하면은 저는 가장 많이 접하는 조합이 dire consequences.
0: Dire consequences, 네. or the situation is dire.
3: 네, dire situation,
0: yeah.
3: dire consequences,
0: mm-hmm.
3: dire problem. 이 세 가지 조합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0: Mm-hmm.
3: Dire consequences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경고할 때, 너 이렇게 하면은 끔찍한 결과가 따를 거야.
0: Yeah.
3: 이런 말 할 때 많이 mm-hmm. 영어 같은 데 나오고요.
0: There will be dire consequences.
3: 네, 네. there will be dire consequences. 딱 이 형태로 나오죠.
0: 그래서 yeah.
3: 지독한 끔찍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무언가예요 하면서 보면 they are에서 something으로 간 것도 신기하게 느껴질 수 있고요. Something 다음에 사실은 something 이 부분만 보면 something that solves 3인칭 단수여야 하거든요. 근데 구어체로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말을 하다 보면은 앞에 they를 말했잖아요.
0: Right. They. So they are.
3: Yeah, they are something that solve. They하고 solve가 연결이 돼 버린 거죠.
0: Right. They solve.
3: 네. 그래서 이대로 이 문장 자체만 보면 문법적인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0: Mm-hmm.
3: Something that solves. 그리고 그냥 구어체에서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Of course.
3: 네.
0: And she says next that solve a dire problem, but what kind of problem? Problem that you've had in your life for so long that you've actually started creating workarounds for.
3: 제2의 해결책.
0: Workaround.
3: 네, 요령 같은 거예요.
0: Hmm.
3: 뭐가... 고정이 잘 안 돼, 샤워기 같은 게 고정이 잘 안 되니까 어디에 걸쳐놓는다든지
0: right.
3: 뭔가 있잖아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언젠가 한 번은 떠올려서 만들어낸 해결책인데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죠.
0: So yeah.
3: we don't think about it anymore.
0: You don't really think about it, right?
3: 그래서 workaround. That you've had in your life for so long. 어떤 문제인데
0: mm-hmm.
3: 살면서 워낙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문제여서
0: mm-hmm.
3: that 워낙 그 문제를 경험한 시간이 길어서 that you've actually started creating workarounds for that problem.
0: Mm-hmm. Yeah, for that problem.
3: 네.
0: To solve that problem.
3: 네. 그 문제 귀찮으니까 불편하니까 제2의 해결책을 만들어 내기 시작한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해결해 주는 간단하면서도 천재적인 것 천재적인 해결책이 멋진 발명이다.
0: Yeah, a cool little invention.
3: So she's gonna.

0: having to wait for your bread to get toasted in the morning. And this invention is a heated knife that toasts your bread as you cut it off the loaf. Isn't that absolutely brilliant? I want it because I love a quick but good, crispy on the outside, still chewy on the inside, piece of toast in the morning.
1: 자,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로 in the longest time 나왔었죠. 정말 오랫동안, 정말 오랜만에란 뜻이지 가장 오랫동안이란 뜻을 굳이 살릴 필요는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what is it that you? 라고 해서 질문하는 건데 뭐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두 가지 이용해서 문장들을 만들어 볼 텐데요. 먼저 우리말 번역 보여드릴게요.

0: 오늘은 작지만 유용한 발명품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 보겠습니다.
1: Let's take a look. Think of all the potential inventions that will be created in the future to solve little problems we may not even realize we have. There comes a time in your life when you have to look down at a cotton swab and thank it for being such a simple little invention. I just did it.
0: 네, 다시 볼까요?
1: Melon says,
0: Think of all the potential inventions that will be created in the future.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potential inventions, 잠재적으로 발명될 수 있는 것들 mm-hmm. that will be created in the future, 미래에 만들어질 그런 잠재적인 발명품들을 mm-hmm. 생각해 보세요. To solve little problems we may not even realize we have. Mm-hmm. We have 하다고 한다고 realize조차도 못하고 있는 것. 즉,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인데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줄 미래의 발명품들을 생각해 보세요. 라는 문장이고요.
1: I often think about that.
0: Yeah.
1: The next one is from Jeff.
0: Jeff 씨는 There comes a time in your life.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When you have to look down at a cotton swab. 면봉을 이렇게 말해요. Cotton swab. And thank it. 면봉에 감사하게 되는 순간이 있대요. For being such a simple little invention. 작고 간단한 발명품인데 그거에 감사하는 순간이 온대요. I just did it. 난 방금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다, 느꼈다.
1: That's true. I think sometimes we take little things for granted. Mm-hmm. But where would I be without cotton swabs?
0: 면봉이 없으면 불편한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1: of course.
0: 그런 이야기예요.
1: All right, perfect.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But this is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right?
0: We'll be back. 저희는
1: we'll be back.
0: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0: 장소를 가리지 않고 출몰하고 있습니다.
1: 멧돼지는 도심 전철역에도 내려왔습니다.
2: 통계에 따르면 멧돼지 포획 건수는 10월과 11월에 집중적으로 늘어납니다. 왜 이 시기에 늘어나는 걸까요? 월동개비와 번식기를 앞두고 지방을 쌓아야 해서 먹이를 적극적으로 찾기 때문입니다. 멧돼지와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먼저 침착해야 합니다. 천천히 뒷걸음질하면서 거리를 벌리세요. 두 번째로 멧돼지는 도망가는 대상을 추격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절대 등을 보이고 뛰지 마세요. 세 번째, 주변에 큰 나무나 돌이 있다면 그 뒤로 몸을 숨기세요. 혹시라도 물건을 던지면 멧돼지를 더 흥분시킬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112나 119에 즉시 신고해주세요. 안전한 일상을 위해 꼭 기억하세요.

0: Welcome to 영어 story time. I'm Kristen Cho. 항상 반갑습니다. 자, our book. Is there anyone out there? 네, 우주를 보고 어디 생명체가 있습니까? 네,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요. 자, 우리 생명체. 우리 지구에서는 아주 적절한 온도에다가 환경이 우리 사람 살기가 너무 좋죠. 그래서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다른 행성들, 다른 데에서는 있을까 없을까? 이게 과학자들이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we learned about Venus, we learned about Mars and Europa, Jupiter's moon. But they have not found anything. Yeah, we are going to continue our discussion about maybe aliens, 외계인들 있을까요? I don't know. Okay, so let's go ahead and look at our three words for today first. All right, the first word is universe. Universe. 네, 우주. Okay. The second word is solid. Solid. 단단한, okay? And the last word is far away. 자, far away, 멀리 떨어진 곳에. 네, 그러니까 it's far away, okay? All right, so these are the words that we're going to focus on today. Let's begin. Okay, 자, 다른 우주, in the universe, is there life? 생명체가 있냐? Okay, is there? Okay, how are we going to find out? Let's see. Let's begin reading. Is there life in the rest of the universe? Could there be other stars like our sun with planets? Could some of these planets have life like Earth? The only way to find out is to search for planets like Earth. But that's very hard to do. The stars are a long way away, and planets are much smaller than stars. Even our most powerful telescopes can't see a planet the size of Earth so far away. So far, scientists have only found some very big planets called gas giants. These planets are mostly gas with no solid ground, except perhaps in the very middle. They are very different from Earth, and scientists think that they aren't good for life. The planet Jupiter in our solar system is a gas giant. Gas giant planets are huge. Over 1,000 Earths could fit inside one of them. Gas giant Earth. Okay, so the question, is there life in the rest of the universe? 자, 우리 universe is our first word for today, 우주인데요. 우주에, 다른 우주 안에서 다른 곳에도 생명체가 있을까요? 참 궁금한데. 자, could there be other stars like our sun? 자, 태양같이 비슷한 별이 있을 수 있나요? With planets, 행성이랑. 그리고 우리 지구 같은 행성들이 있을까요? 막 질문들이 많아요. Okay. 자, the only way to find out is to search for planets like Earth. 자, 이거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 지구같이 비슷한 행성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Okay. 자, 간단해요. 아니죠. But that's very hard to do. 너무 어려운 일이죠. The stars are a long way away. 자, 여기에서 이 별들이 엄청 멀리 있는 거예요. 이 텔레스코프는 망원경이죠. 네, 이 강력한 망원경도 도움이 안 돼요. 왜 안 보여요? 너무 멀어서. Right? 여기에서 자, here is our other vocabulary word. Far away. 자, far away는 멀리 떨어진 곳에. 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자, 이제 우리 그림을 봐요. 여기 gas giant라고 나오는데요. 이 gas giant는 아주 엄청 큰 행성들이에요. Very big planets. 자, 이 행성은 거의 가스만 있어요. 네, 그래서 no solid ground, with no solid ground. And here is our other expression, solid, 단단한. 그러니까 가스가 있으니까 어떤 단단한 땅이 없는 거예요. Maybe in the middle, 네, 중간에 maybe, okay? 그래서 in our solar system, we have Jupiter. 자, 우리 태양계에서 우리 행성 있죠? Jupiter, 목성. 그 목성이 gas giant이라고 이 과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Okay, let's move on. The planet hunters. So, how can we search the stars for planets like Earth? One way is by sending telescopes into space. These telescopes can help us to find out if a planet has water and air, and whether it's hot or cold. A telescope in space will search the stars for planets like Earth. So let's look at this first question here. So how can we search the stars for planets like Earth? One way is by sending telescopes into space. 자, 우주로 이 망원경을 보내는 거예요. Okay? 자, 이 telescopes, these telescopes can help us find out if a planet has water and air. 자, 이 telescope 통해서, 아, 이런 행성에 물이 있고 공기가 있다. 아니면 뜨겁다, 차가웁다. 네, 온도도 알고 이런 정보를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let's continue reading. If we find other planets like Earth, how will we know for sure if they have life? At the moment, we can't send a space rocket to look outside the solar system. The stars are just too far away. Our fastest rockets would take about 80,000 years to get to the closest star. Nearest star, 80,000 years. 자,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우주에 이 태양계 바깥으로 로켓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는 the stars are just too far away. 네, 우리 또 이 단어 나오네요. too far away. 너무 멀리 있어요. 네, 얼마나 멀냐면요. Our fastest rockets would take about 80,000 years to get to the closest star. 자, 우리가 our fastest rockets, 우리가 가장 빠른 로켓을 보낸다고 해도 it would take about 80,000 years to get to the closest stars. 자, 멀리 떨어진 곳에 가장 가까운 별로 가는 것만 8만 년이 걸린대요. 상상이 안 가죠, 친구들? Okay, it's too far. 네, it is just too far. 네, 아, 자, 여기까지 읽고요. 아, 참 이게 이거를 찾으려고 해도 너무 멀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체를 계속 찾고 싶기는 하지만 네, 이게 아주 정말 어려운 일이네요. Alright, so we are going to come back and we will read about aliens next time, possible aliens. 네, 외계인이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생길까? 네, 그런 거를 다음에 또 다음 이야기에 또 읽어봐요. Alright, thank you so much for reading with me today and I'll see you next time. Bye!
1: Oh,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며?
4: 이분 위기.
5: 여러분의 위기도
6: 이게 뭐야?
5: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링 스텝 업의 효린파파 성경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아주 친숙한 인물이죠. 저에게 아주 친숙한데 우리 친구들은 다 알고 있겠죠. 바로 유명인인 싸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책을 읽으면서 영어 실력도 한번 끌어올려 볼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싸이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 번쯤 TV에서 본 적이 있는 그분입니다. 이 노래가 아주 또 듣고 싶어지는데요. 함께 싸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오늘 가져볼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 이 문법 용어 친해지기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그 포인트는 주절과 종속절, 이게 어떤 의미일지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음원을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서 읽어볼까요?
1: Starting out. From a young age, Sai was interested in music. But he didn't expect to have a job as a singer. In 1996, he left South Korea to study business at Boston University in Massachusetts. Soon, Sai left school. He bought a computer, a keyboard, and other music equipment. Around this time, he became very interested in rap and hip-hop music. In 1997, Sai began to attend the Berklee College of Music in Boston. He planned to study music. When his parents found out, they were surprised and upset. Sai left Berklee before graduating. He said classes were too early in the morning. Also, he wanted to use his skills to make music rather than learn about it.
0: 오늘 읽어볼 책은 싸이의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Starting out, starting out이라고 하면 사업이나 일 같은 것을 시작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시작했을까요? From a young age, 어린 나이로부터 젊은 나이로부터 Sai was interested in music. Sai는 was interested in, be interested in 이라고 하면은 어딘가에 관심이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음악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But he didn't expect to have a job as a singer. 그러나 싸이 본인도 he didn't expect, 그 스스로도 expect, 기대하다 혹은 예상하지 않았어요. To have a job as a singer. 가수로서의 직업을 가지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나 봅니다. 지금 보면 너무나 잘 어울리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과거에 어렸을 적에는 가수가 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되겠죠. In 1996, he left South Korea to study business at Boston University in Massachusetts가 되겠네요. 1996년에 he left South Korea. 그는 떠났습니다. 한국을 떠났죠. 우리나라를 떠났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떠났냐면 to study business. 사업을 배우기 위해서 아니고요. 여기서 사업이라기보다는 물론 맞을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 보니까 at 무엇을 배우냐면 무엇을 공부하냐면 business라고 하면은 뒤에 at Boston University, 보스턴 대학교 in Massachusetts. Massachusetts는 미국에 있는 주죠. Massachusetts 주에 있는 보스턴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대학교에서 뭔가 business라고 하면은 경영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스턴 유니버스 보스턴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한국을 떠났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Massachusetts라고 하면 미국의 주입니다. 미국의 주는 50개가 존재하죠. 이 주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우리나라에 있는 경상북도 혹은 전라남도 이렇게 도와 동일하지 않지만 그런 행정구역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50개의 주가 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미국의 국기를 보면은 별이 50개가 있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 볼까요? Soon, Sai left school. 뭡니까?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싸이는 학교를 떠났습니다. 그 보스턴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 좋은데 he left school, 학교를 떠났습니다. He bought a computer, a keyboard, and other music equipment라고 돼 있네요. 그는 샀습니다. 무엇을 샀냐면 컴퓨터를 한 대 샀고요. A keyboard, 피아노 건반을 샀고요. And other music.

0: 뮤직 이퀴프먼트, 또 다른 음악 장비들을 샀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음악에 대한 이런 장비들을 구매를 했습니다. Around this time, 이 무렵쯤 해서 he became very interested in rap and hip hop music. 자, 이 무렵쯤 해서 대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나올 시점이 되어서 around this time, 이 무렵쯤 되어서 he became 그는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very interested in 아주 관심이 있어졌습니다. 어딘가에 아주 흥미를 느꼈습니다. 어디에 관심을 느꼈냐면 어디에 흥미를 가졌냐면 rap and hip hop music, 랩과 힙합 음악에 대해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음원으로 이제 방금 읽어본 이 부분을 들어보고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Starting out. From a young age, Psy was interested in music. But he didn't expect to have a job as a singer. In 1996, he left South Korea to study business at Boston University in Massachusetts. Soon, Psy left school. He bought a computer, a keyboard, and other music equipment. Around this time, he became very interested in rap and hip-hop music.
0: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할까요? In 1997, Psy began to attend the Berklee College of Music in Boston 이라고 되어 있네요. 1997년에 Psy began to attend. Psy는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attend는 참석하다 혹은 다니다 라는 의미가 있다고 알려드렸죠. 그래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를 다니기 시작했냐면 The Berklee College of Music, 버클리 음대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 있는? In Boston, 보스턴에 있는요. 그래서 보스턴에 있는 이제 음대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He planned to study music. 그는 계획했습니다. Plan이라는 것은 계획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무엇을 계획했냐면 To study music, 아, 음대에 가서 음악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악을 공부하는 것을 계획하게 됩니다. When his parents found out, 그런데 그의 부모님이 find out, 즉 found out은 find out의 과거형이 되겠죠. find out은 알아내다, 단순히 찾는 게 아니라 알게 되는 것이죠. 알아냈을 때 they were surprised and upset. 그런데 음대에 진학을 했고 그 다음에 이 경영학을 원래는 전공했었잖아요. 근데 경영을 더 이상 배우지 않고 이제는 음악을 한다라는 사실을 그의 부모님이 알게 되었을 때 they were surprised and upset. 그들은 놀랐고요. 그 다음에 좀 속상했습니다. upset이라는 것은 속상한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에 밑줄을 쳐두었습니다. 오늘도 제가 특별한 코너를 한번 마련해 보았는데요. 바로 그것이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 있는 이것입니다. 바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는 문법 용어 친해지기 코너입니다. 제가 그냥 혼자 만든 코너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혹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 각각의 교육 환경에 맞게 문법이라는 것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법을 접하게 되면은 이 문법이 설명을 할 때 이런 용어들이 하나씩 등장하게 됩니다. 주절, 종속절. 제가 예전에 한번 원형 부정사도 말씀을 드렸었죠. 아, 이런 용어들을 모르면은 문법 자체가 쉬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용어 때문에 더더욱더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 주절, 종속절이라는 게 과거의 학창 시절 생각해 보면 아, 좀 어렵게 느껴지는 이렇게 뭔가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좀 내려주고자 제가 이렇게 한번 마련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주절, 종속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절이라는 거 제가 가르쳐 드렸죠. 절이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단어가 있는데 주어와 동사 둘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절이다라는 것인데요. 근데 이 절 안에도 두 개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는 주절이고 하나는 종속절이에요. 절이라는 것은 일종의 문장인데 어떤 문장이냐면 주된 문장이 있고 종속된 문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절이라는 것은 바로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홀로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주인인 문장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종속절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속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홀로 쓰일 수 없습니다. 혼자인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얹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새 들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어딘가에 얹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게 종속절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집이 내게 아닌 거죠. 누군가의 집을 잠시 빌려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서 이게 내 거다.

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종속절의 개념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제가 세 개를 드리겠습니다.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해요. 일단 1번. After she finished her homework, she decided to watch a movie. 그녀가 그녀의 숙제를 끝냈을 때, 끝내고 나서, 끝낸 후에 she decided to watch a movie. 그녀는 결정했습니다. 영화를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라는 것. 자, 그러면 제가 여기 밑줄 친 부분, 이 부분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예를 들자면 이 부분을 제가 아래 문장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fter she finished her homework. 여기 보니까 she라는 주어도 있고요. finished라는 동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콤마까지는 하나의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homework까지는. 그런데 우리말로 그대로 해볼까요? 그녀가 그녀의 숙제를 끝낸 후에 아래에 있는 이 문장이 없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녀가 그녀의 숙제를 끝낸 후에 이 홀로 쓰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뒤에 있는 이 문장이 있어야지 이 위에 있는 문장도 그 문장처럼 구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 나는 배가 고프기 때문에 강의 촬영을 다 하고 난 후에 그다음 뭐가 있어야지 이게 문장이 되는데 말이 중간까지밖에 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은 홀로 독립적으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종속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절은 무엇인가? 바로 뒤에 홀로 독립적으로 혼자만 놔둬도 그게 완전히 문장의 구실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주절입니다. She decided to watch a movie. 그녀는 영화를 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이 after 문장이 없어도 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영화를 보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언제 추가적인 이 문장 어떤 정보를 말해주기 위해서 after she finished her homework를 덧붙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덧붙여진 것을 종속절, 종속이라는 말이 누군가에게 속해 있다. 누구에게 속해 있냐? 이 아래 문장에 속해 있는 것이죠. 얹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Although it was raining. 자, 이제 눈에 보이시죠? 아, 앞에 있는 이것. Although it was raining. 비록, although라는 것은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가 올지라도, 비가 오는 중이었을지라도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만 쓸수 있을까요? 여기 있는 이 문장이 없어요. They continued their hike라고 되어 있죠. 이게 없다고 가정해 볼까요? 비록 비가 오고 있는 중이었을지라도, 이것만 문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뒤에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아팠지만, 아, 그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비록 아팠지만 참았다. 뭐, 비록 아팠지만 약을 바르지 않았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 이 앞에 있는 이 문장은 홀로 쓰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lthough it was raining 이라는 것은 바로 종속절, 누군가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they continued their hike. 그들의 하이킹을 계속했다. 그들의 하이킹, 하이크라고 표현하죠. 그들의 하이킹을 계속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절. 홀로 쓸수 있는 문장, 주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문장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His parents were surprised when they found out. 이게 앞에 있거나 뒤에 있거나 앞에 있는 게 종속절, 뒤에 있는 게 주절.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주절, 종속절은 위치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일부러 바꿔두었습니다. His parents were surprised. 그의 부모님은 놀랐다라는 것이죠. 그의 부모님은 놀랐다. 이게 주절입니다. 주된 문장이죠. 그의 부모님은 놀랐다. 놀라셨구나. 이게 홀로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죠. 그런데 언제 놀랐냐면 when they found out 그들이 알아냈을 때, 그들이 알아냈을 때라는 것은 이 위에 있는 이 문장이 없으면 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when they found out이 바로 종속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씩 떼서 생각하면 아, 어떤 게 홀로 쓰일 수 있는 독립절인지 그게 바로 주절이 되겠죠. 그리고 어떤 문장이 종속절이지 얹혀 있는 문장인지 파악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내용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Cy left Berkeley before graduating. 아, 그런데 또 떠났습니다. Cy는 떠났습니다. Berkeley 음대를 before graduating 뭐 하기 전에요? graduate이라고 하면 졸업하다. 졸업하기 전에 떠났습니다. He said, 그는 말했습니다. Classes were too early in the morning. 수업들이 아침에 너무 일찍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Also, he wanted to use his skills to make music rather than learn about it. 그리고 또한, 또 역시나 추가적으로, also는 뭔가 추가, 무언가를 추가할 때 쓰는 표현이죠. He wanted to use his skills. 그는 그의 기술을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To make music. 음악을 만드는데 기술을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뭐 하기보다는, rather than은 뭐뭐 하기보다는 learn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배우기보다는
이런 스킬을 사용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 이런 이유에 있어서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구나, 버클리 음대를 나왔구나, 혹은 경영학을 나왔구나, 음악이 좋아서 경영을 더 이상 공부하지 않고 나왔구나.

0: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음원을 들어보고 그다음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In 1997, Tsai began to attend the Berklee College of Music in Boston. He planned to study music. When his parents found out, they were surprised and upset. Tsai left Berklee before graduating. He said classes were too early in the morning. Also, he wanted to use his skills to make music rather than learn about it.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을 만나보았죠. 그 표현들을 모아서 복습하는 시간 함께 가져볼까요?
2: Expect, expect. But he didn't expect to have a job as a singer. Equipment, equipment. He bought a computer, a keyboard, and other music equipment. Plan. Plan. He planned to study music. Find out. Find out. When his parents found out, they were surprised and upset. Graduate. Graduate. Tsai left Berklee before graduating.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드린 이 graduate이라는 졸업하다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연관된 어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raduate이라고 하면 졸업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어떤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graduate이 들어간 이것을 활용한 어떤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graduate에 ion이 붙으면 graduation이 되겠죠. graduation은 바로 이 ion이 붙으면 명사를 만들어줍니다. 명사를 만들어준다라는 것은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이렇게 명사 이름을 딱 붙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졸업하다가 아니라 졸업이 되겠죠. 그냥 졸업, graduation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undergraduate이라고 하면 아직까지 졸업하기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졸업까지 못 갔습니다. 아직까지 그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undergraduate이라고 하면 바로 대학생, 아직까지 학부를 졸업하지 않은, 우리가 흔히 대학교에 진학한다라고 하죠. 어느 대학교에 갔다. 근데 그 대학교에 가서 아직 졸업을 하기까지는 아직까지 언더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까지 못 갔어요. 그래서 대학생, 졸업을 아직 못했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 graduate student라고 하면 graduate이라고 하면 졸업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졸업한 학생이니까 졸업했는데 그래도 학생이네? 이게 뭐냐면 대학원생이 되겠죠. 공부를 조금 더 하기를 희망한다면 학부를 마치고 흔히 4년, 뭐 여러 가지 뭐 이 기간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종합대학에서 많은 과들이 4년을 채택하고 있죠. 그걸 끝나고 나서 대학원 석사, 박사에 그러면서 훨씬 더 이 학문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대학원생. 그래서 이것을 graduate student라고 부르는 것이랍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활용된 형태까지 알아두면 참 유용하겠죠.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